0: 휴가를 시작해볼까?
1: 와, 휴가다!
2: 짐들을 모두 방에다 올려놓고 해변으로 바로 갈 거야. 나 빨리 쉬고 싶어.
1: 와! 근데 이번 이야기는 휴가.
2: 제발 빨리 와라. 하루 종일 걸리네.
1: 지금 왔어요. 오, 철봉이다. 버튼이다.
2: 조심해, 빙고.
1: 어느 버튼을 누르면 돼요?
2: 5층. 아니, 그건 4야. 그건 6이고 하나 아래. 아니, 7층이잖아, 아래. 또 4층이야, 위에. 그래, 잘했어. 어, 내 정신 좀 봐. 애프터 선크림 챙기는 걸 잊었어.
0: 여보, 즐기러 왔잖아. 여기서 사면 돼. 진정해, 휴가 왔잖아.
1: 네, 휴가예요.
2: 해변에 가서 책 읽으면 그게 즐기는 거지.
1: 책 내용이 뭐예요?
2: 행복해지는 법에 대한 거야.
1: 그건 쉬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방 어디 있어요? 오, 다행이다.
2: 짐 내려놓고 선크림 바르고 해변으로 바로 가는 거야.
1: 와, 빙고! 왜 그래? 2층 침대야! 2층 침대다! 빙고,
3: 네가 원하면 위에서 자도 돼.
1: 고마워. 오, 여기 선물도 있네.
4: 선물? 비누인 것 같아. 빙고 것도 있어?
1: 찾아볼게. 와!
4: 블루 형이 여기 옷장도 있어.
3: 옷걸이도 있어.
1: 싸도 되는 거야?
4: 당연하지.
1: 우와.
3: 잠깐만, 여기로 올라가면 돼.
1: 이건 뭐지?
3: 모르겠어.
1: 그럼 이걸 오븐이라고 하자.
3: 좋아, 우린 인어가 되는 거고. 이너웨이터, 파이 하나 주문할 수 있을까요?
1: 어, 네, 만들어드릴게요. 삐삐, 금방 완성될 거예요, 이너손님.
3: 고맙습니다.
2: 준비됐어?
1: 삐! 준비됐어요.
2: 아니, 해변으로 나갈 준비됐냐고 물어본 거야. 선크림은 발랐어?
1: 어, 아니요.
2: 아, 제발. 화장실에 선크림 있잖아. 어서 가자고.
1: 알았어요, 엄마.
2: 엄마, 얼른 가서 쉬고 싶어.
1: 와, 이 옷조다!
3: 와, 빙고! 이건 뭘까?
1: 모르겠어.
3: 변기에 리본이 달려있네.
1: 아마 상을 탔나 봐.
3: 맞아, 세계 최고의 변기상.
1: 변기야, 축하해. 리본도 멋져. 빙고가 자르고 싶어.
3: 하나를 더 찾고 싶은데. 변기 하나 더 있는지 찾아볼게.
2: 자, 다 준비됐으면. 아, 뭐야?
3: 아, 잠깐만. 여기.
1: 여기도 있어. 축하한다, 변기야.
3: 빙고, 이것 봐.
1: 우와, 욕조잖아.
3: 세모난 욕조야.
1: 여기에 마이크까지 있잖아.
3: 롤롤롤롤롤. 이것들은 뭘까?
1: 블루이 언니.
3: 그거 거품기나 아니야?
2: 아, 식기 세척기 세제도 안 주나 봐.
3: 엄마, 거품 목욕해도 돼요?
2: 뭐라고? 안 돼. 지금 해변에 가야 해.
1: 제발요.
2: 바다에서 수영하고 나서 목욕하면 되잖아.
0: 아유, 목욕하게 그냥 내버려 두자. 휴가 왔잖아.
2: 알았어. 그래. 그냥 해변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0: 아니면 먼저 내려가 있고 나중에 만나면 되지?
2: 어, 그래도 괜찮겠어?
0: 내가 여기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서 쉬어.
2: 어, 알았어. 안녕 얘들아, 모두 이따 봐.
1: 엄마,

0: 됐다.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
1: 응, 저리 가.
2: 오, 난 거품이 좋아. 난 거품이 좋아.
3: 오, 노래 진짜 잘하는 것 같아.
4: 근데 아빠가 스파 켜줄까?
2: 스파가 뭐예요?
4: 보여줄게. 작은 구멍들 보이지?
2: 네.
4: 준비됐어?
0: 좋아. 제1장. 당신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당신이 해야 할 것을 아니다. 책을 읽기 전에 해변을 먼저 즐겨야겠어. 아니, 책 먼저 읽을래.
2: 스파욕조 재미있게 즐겼나요, 올림피아?
5: 오, 그럼요, 멀린다. 너무 좋았어요.
2: 우리는 우아한 여성들이니까요.
5: 그럼요.
2: 오! 여기 의자에 핸들이 있어. 멋진데?
5: 핸들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4: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0: 어떻게 쉬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
4: 아, 따라와.
0: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
4: 내가 알려줄게.

0: 쉬는 방법을 알고 싶어? 전문가들한테 가면 배울 수 있을 거야.
1: 아, 이쪽으로 오면 돼. 잠깐, 저쪽으로 가야 돼.
2: 엄마, 이것 보세요.
3: 뭘 보라고?
4: 너희들 대단하구나.
1: 빙고 차례.
4: 너희들 정말 즐겁게 놀고 있구나.
0: 여기 여보, 가봐. 밖으로 가봐.
5: 그냥 해보는 거야.

0: 여기 리모컨이 4개나 있어요.
1: 어우 멋진데.
2: 언니 저기 좀 봐.
0: 우와. 우리 해변에 가면 안 돼요?
3: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0: 야!
1: 오! 우리 얼마나 멀리 던지는지 볼까?
2: 좋아.
1: 우!
2: 멀리 못 가네.
3: 던지는 법 알려준 사람 있어?
1: 없어요.
3: 당신이 알려줘야겠는데. 저기 힐러 씨?
4: 아, 미안. 뭐라고?
3: 아니야. 이리 와, 얘들아. 던지는 법 알려줄게요. 좋아. 저게 목표물이야.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처럼 옆으로 서면 돼요. 다른 쪽으로 빙고.
1: 어.
3: 무릎을 굽히고 편한 자세로 손가락으로 조준해서 뒤쪽 발에 무게를 실어서 빠르게 던지면 돼. 팔이 아니라 몸 전체를 써야 해요. 그래, 나아졌어. 다시 해볼까?
2: 왜 제대로 던지는 법을 알아야 해요?
3: 그래야 진짜 멀리 던질 수 있으니까.
1: 우리가 진짜 멀리 던질 필요가 있어요?
3: 가끔은.
2: 빙고 좋은 막대기 필요해.
3: 오, 저기에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2: 찾으러 가도 돼요?
3: 그럼 가도 되지. 다시 해볼까?
2: 아빠, 저기 막대기까지 경주해요. 아빠.
4: 아, 미안 빙고. 뭐라고 했어?
3: 잊어버려 여보.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있잖아.
4: 나도 알아.
2: 뭘 알고 계세요?
4: 아니야. 경주하고 싶어 정말?
2: 네. 준비 시작.
4: 아, 뭐? 아빠도 간다. 아빠가 잡으러 갈 거야.
2: 이겼다.
4: 아, 빙고. 아빠보다 훨씬 빠른데?
2: 오, 아빠 봐요. 이거 새 머리처럼 보여요.
4: 어, 그래. 그렇게 보이네.
2: 우리 막대기 새 만들까요?
4: 그래, 좋아.

0: 여기에선 행복할 거야. 주변에 새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빠? 아빠?
1: 아, 그래?
0: 이제 다른 막대기 찾아야 해요.
1: 어, 근데 왜?
0: 이 막대기 새를 던질 수는 없으니까요.
1: 아, 그래. 안 되지. 우린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막대기 새야.
0: 넌 정말 아름다워.
1: 가자, 저기 둘러보자. 준비 시작!
0: 네! 안녕, 막대기 새야. 우와, 막대기들 좀 보세요.
1: 딩고는 저쪽으로 가고 아빠는 여기로 갈게.
2: 내가 이길 거야. 이리 와, 쿠키.
0: 막대기다.
1: 어, 어떡해.

0: 막대기 새를 망가뜨렸어요.
1: 나도 알아.
0: 왜 그렇게 한 거예요?
1: 아마 막대기를 가지고 싶었겠지. 우리가 만들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
0: 아이들 나빠요.
1: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건 아닐 거야.
0: 이제 빙고의 적이에요. 막대기 새 진짜 좋았는데.
1: 그래, 아빠도 좋았어. 아름다운 새였지. 하지만 빙고가 뭔가 아름다운 걸 세상에 만들어내면 모두의 것이 되는 거란다.
2: 아우, 정말 아깝다.

0: 이 막대기로 새를 만들어 볼까?
1: 아니요, 그건 막대기 새 아니에요.
0: 힘내요, 우리 딸 빙고.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있어.
1: 아빠, 제가 던지게 해냈어요.
0: 아, 잘했어, 블루이.
1: 와서 보세요. 빙고, 언니랑 경주할까?
0: 아, 빙고가 지금은 좀 화가 나 있어.
1: 빙고 막 화나고 짜증나요.
0: 빙고 막대기 새를 누가 망가뜨렸어?
1: 네가 원하면 언니 친구 미아가 가르쳐준 방법 알려줄게. 이건 화나고 짜증날 때 해보는 거야. 좋아, 그럼 빙고 안에 있는 화랑 짜증을 모아보는 거야.
2: 언니, 어떻게 화랑 짜증을 모을 수 있어?
1: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찾아서 모으면 돼. 네 배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 아님 네 목에. 그리고 항상 귀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2: 알았어.
1: 이제 빙고가 찾은 화랑 짜증을 손에 다 모았다면
2: 이제 어떻게 해야 해?
1: 그거 간직하고 싶어?
2: 아니, 빙고 가지기 싫어.
1: 그러면 네가 가지기 싫은 건 어떻게 하고 싶을까?
2: 언니한테 주면?
1: 와, 나도 싫다지.
0: 아니, 아빠도 싫어.
2: 빙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1: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2: 와우.
1: 아니, 엄마가 알려준 대로 이런 건 진짜 멀리 던져야 해.
2: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처럼 옆으로 서서
1: 무릎을 굽히고
2: 편한 자세로.
1: 잘했어.
2: 이쪽 발로 조준해서 힘차게.
0: 우와, 바다 저 멀리까지 날아가겠는걸.
1: 풍덩하는 것 좀 봐. 저기에 풍덩했어.
0: 저기에? 저기 봤어?
1: 네, 100만 킬로미터 빨리 갔어요.
0: 잘 던졌어.
1: 응, 잘했어 빙공.
2: 고마워.
0: 이제 기분이 어때?
2: 좋아요.
1: 우와,
2: 고마워 언니.
0: 그래, 고마워 블루이.
1: 고마운 건 미아죠. 미아가 알려준 거니까. 던지는 건 엄마가 알려주셨고요.
2: 우리 엄마 있는 곳까지 경주해요.
1: 네, 아빠 같이 경주하실래요?
0: 그래, 좋아. 아빠가 준비 시작할게.
1: 좋아요.

0: 이번 이야기는 물건 소개하기.
1: 루이, 소시지 먹어.
2: 아, 네, 여보세요?
1: 서핑보드 판다고 하셔서 전화드렸어요.
0: 뚜뚜뚜.
1: 상태는 좋은 거죠?
2: 아, 좋아요. 네, 제가 살게요.
1: 루이, 소시지.
2: 네,
1: 펠튼가 16번지.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따 봬요.
0: 우와. 혹시 우리 서핑보드 사주시는 거예요?
1: 어? 같이 서핑보드 사러 갈래?
0: 네!
1: 소시지 먼저 먹어.
3: 아빠, 왜 항상 우리에게 명령만 하세요?
1: 명령한 적 없는데?
3: 아니요, 하세요. 이러시잖아요. 이거 해, 저거 해.
0: 언니가 맞아요, 그러세요.
1: 이미 이야기했던 거 아니야?
3: 아니요.
1: 했어. 기억 안 나? 투명한 친구 티나가 아빠를 괴롭혔을 때 있잖아. 아빠가 뭘 시키는 게 있으면 도와주는 거라고 배웠는데?
3: 배운 적 없거든요.
0: 빙고도 없어요.
1: 정말이야? 아유, 그거 참 실망이네.
4: 좋은 아침.
0: 엄마!
4: 빙고! 내일 물건 소개하기 준비는 다 한 거야?
0: 알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5: 안녕, 빙고!
0: 꽃게발을 가져왔어요.
1: 물건 소개하기는 말을 해야지, 빙고.
0: 빙고는 보여주는 건 잘하지만 말하는 건 잘 못하겠어요.
1: 꿀팁 하나, 간단하게 해.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지루해.
4: 아마 꽃게들이 내골격 대신 외골격을 가졌다고 말하면 되겠지.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뼈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미토콘드리아. 알았지?
0: 아니요.
1: 봤지?
3: 아빠, 토마토 케첩 좀 주실래요?
1: 그래.
3: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케첩은 뭐예요?
1: 이건 아빠의 토마토 케첩이야.
3: 그럼 이 케첩은 누구 거예요?
1: 그건 블루이 케첩이지.
3: 제 토마토 케첩이랑 아빠 케첩이랑 다른 점이 있을까요?
1: 블루이 케첩이 건강해. 설탕이 적게 들어갔거든.
3: 아! 그럼 아빠 케첩 좀 먹어도 돼요?
1: 좋아. 그냥 맛만 봐. 그건 안 돼. 블루이 거 먹어.
3: 아빠 케첩 맛이 더 좋아요.
0: 먹어보고 싶어요.
1: 아이들은 건강한 거 먹어야 해. 이제 그만.
0: 아빠 케 너무 맛있어요.
3: 근데 왜 아빠는 맛있는 거 먹고 우리는 하나도 맛없는 거 먹어요?
4: 아빠가 말하는 건 잘하는데 설명은 잘 못하는 것 같네.
1: 네.
0: 제발요.
1: 안 돼.
3: 됐어요. 이제부터 아빠가 명령할 때마다 세워볼 거예요.
1: 그래. 근데 먼저 소시지 먹으면서 해.
3: 소시지 먹으면서 해가 첫 번째 명령이에요.
0: 첫 번째 명령.
1: 먹으면서 이야기하지 마.
3: 두 번째.
1: 이런.
4: 이거 맛있는 거야.
0: 엄마!
1: 좋아, 개구쟁이들 이제 출발하자.
3: 이제 출발하자, 세 번째예요.
1: 이제 출발하자가? 이건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
3: 명령 맞아요.
1: 나원, 지킬 건 지켜야지. 안전벨트.
3: 네 번.
1: 그만 좀 해, 얘들아. 너희한테 안전벨트 하라고 하는 건 명령이 아니야.
0: 아니요, 명령 맞아요.
1: 알았어, 들어봐.
3: 들어봐, 다섯 번.
1: 아빠 말은, 잠깐만 기다려.
3: 잠깐만 기다려, 여섯 번.
1: 내비게이션, 펠튼가 16번지까지 길 안내해줘.
0: 내비게이션한테도 명령을 하시네요.
1: 알았어, 들어봐.
3: 일곱 번.
1: 아빠가 설명 좀 하게 해줄래? 지금 말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건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화장실 청소해라, 어쩌고 저쩌고 방 안에 가두는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0: 아니요.
1: 왜 몰라?
0: 말이 너무 많아요. 오래 이야기하면 지루하다고요.
1: 빙고는 귀 청소해야겠어.
3: 귀 청소해야겠어, 여덟 번이요?
0: 곳에 다 와가는 거예요?
1: 아직이야. 조금만 기다려.
3: 조금만 기다려. 아홉 번.
1: 이런. 아빠 이제 그만할래.
6: 50m 전방에서 좌회전하세요.
1: 아니?
0: 응?
6: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1: 아니? 그러기 싫은데.
3: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내비게이션에게 방금 아니라고 하셨어요?
1: 좌회전, 우회전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 거 싫어.
6: 경로를 따라가세요.
1: 내 경로대로 따라오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3: 내비게이션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1: 왜 안 돼?
3: 지금 아빠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 도와주고 있잖아요.
1: 아빠한테 명령하고 있잖아. 계속 그러고 있어.
3: 내비게이션 말 안 들으면 길을 잃을 거예요.
1: 두고 볼까?
6: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1: 아니?
6: 계속해서 직진하세요.
1: 아니, 그러기 싫은데.
6: 유턴하세요.
1: 아니, 괜찮아.
6: 경로를 따라가세요.
0: 조각상 엄청 많다.
3: 서핑보드 여기에 있어요?
1: 아니, 길을 잃은 것 같네.
0: 말했잖아요.
1: 이제 어떻게 서핑보드를 찾으러 가지?
3: 그냥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1: 정말로?
0: 네.
1: 내비게이션이 명령하는데도?
3: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1: 알았어. 시키는 대로 해볼게.
0: 안녕 조각상들아.
6: 5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3: 이제 시키는 대로 우회전하세요.
1: 잘 찾아야 할 텐데.
6: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1: 그냥 여기서.
3: 아빠.
1: 알았어.
6: 계속 직진입니다.
1: 그러시다면.
6: 목표지에 도착했습니다.
0: 저기 서핑보드예요.
1: 우와 제대로 찾았네.
3: 말했잖아요.
1: 내가 미안해 내비게이션.
0: 아니 괜찮아요.
5: 우와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0: 꽃게발이에요.
5: 오 한번 볼까? 이건 산호개의 발이구나.
0: 오.
5: 여기 이것 좀 봐. 야.
0: 빙고 해봐도 돼요?
1: 블루이 던진다. 거기 끈 좀 아빠한테 던져줄래?
3: 네 아빠.
1: 아빠가 명령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있겠지?
3: 네 할 수 있어요.
5: 그렇지.
0: 안녕하세요 여러분.
7: 안녕 빙고.
0: 빙고의 물건 소개하기는 꽃게발이에요. 이건 산호개라고 합니다. 오, 이것 보세요. 딸깍!
7: 우와! 우와! 노래가!
4: 좋아, 로봇 빙고. 앞으로 이동해. 멈춰 로봇 빙고 제자리에서. 좋아 이제 치카치카해 로봇 빙고. 그래 알았어. 저기 칫솔을 들어봐. 이제 치약을 들어봐. 이제 치약을 칫솔 위에 올려봐. 아니 치약 다시 들어봐. 뒤로 돌아. 그만 돌아. 치약 뚜껑 열어. 좋아. 칫솔은 내려놔. 아니 바닥에 말고 세면대 위에. 이제 뚜껑을 열어서 세면대 위에 올려놔. 그 다음은 칫솔을 들고 치약을 칫솔 위에 발라. 치약을 이제 세면대에 올리고 이제 치카치카 시작.

0: 칫솔을 입안으로 넣어. 아니, 치약이 묻어있는 반대쪽을 입안으로 넣어야지. 이제 칫솔로 치카치카. 이제 됐네. 앞으로 닦고, 뒤로 닦고, 옆으로 닦고. 자, 그만! 이제 마무리를 할 거야. 세면대 앞으로 숙이고, 치약을 세면대 안쪽을 향해서 퇴퇴퇴! 그래, 잘했어. 칫솔 끝을 수도꼭지 아래로 가져가. 칫솔을 세면대 위에 올려놓으면 끝! 만세! 아주 잘했어, 로봇 빙고.
1: 근데 빙고, 자기 전에 쉬야는 꼭 해야 돼.

0: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도 대표팀 팀 닥터는 제 어떤 인생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 지금 월드컵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아주 기뻐할 수 있게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1: 그렇죠.
0: 그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재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 폐경을 했으니까 그 시간을 끌었는데
2: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1: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3: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4: 소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에요.
5: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1: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0: 은하철도 999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2: SF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0: 아, 기증한 자료가
2: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 있죠.
0: 아, 1909년도 딱 찍혀있는 게
2: 대표적인 게 외계인.
0: 아, 외계인 연구요. 예,
2: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AI.
0: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여행.
2: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0: 와, 딱 난리나 그런데요?
3: 기가 막히네.
0: 좋잖아. 그런 세상에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4: 이번 주말 EBS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최후의 이유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9시 5분 극한직업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 기행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EBS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네, 때이른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마른 대지를 적시는 시원한 단비처럼 EBS의 유익한 콘텐츠들이 시청자들의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리포트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청자 리뷰 시간 함께합니다. 김철홍 영화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2: 네, 지난 4월 23일 방송된 최고다 호기심 딱지,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면 생기는 일 편에 대한 의견 준비했습니다. 최고다 호기심 딱지는 호빵이 호떡이와 함께 떠나는 몸속 여행을 통해 인간의 몸에 대한 과학 지식을 배우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은 밥을 물에 말아 먹는 친숙한 식습관을 소재로 하여 몸속에서 음식이 소화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풀어냈습니다. 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욕탕에 빗대어 연극화한 방식은 말로 하는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소화 과정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어금니를 방앗간에, 침속 아밀레이스를 미용실에 비유하여 각 소화 단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설명한 구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물과 함께 밥을 넘기면 씹는 과정이 짧아지고 침과의 접촉도 줄어들어 탄수화물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에 도달하게 된다는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준 점은 어린이 시청자들이 자신의 식습관을 되돌아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무슨 소리죠?
2: 위산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녹이는 역할도 한다는 내용을 함께 담아 소화기관이 단순히 음식을 분해하는 것 이상의 방어 기능을 한다는 점을 짚어준 것도 유익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물에 밥을 말아먹는 행위 그 자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했을 수는 있겠지만 잘못하면 물 자체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게 등장한 물 캐릭터들의 성격 자체를 불량스럽게 묘사한 것이 재미는 있었지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과 속도, 씹는 습관이 핵심이라는 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짚어주었다면 어린이 시청자들이 잘못된 결론, 예를 들어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식의 오해를 갖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소화제가 마치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해결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점 또한 조심스레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화제는 분명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 종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전달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 속 작은 식습관을 과학적 호기심으로 연결하는 기획 자체는 이 프로그램이 가진 장점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어린이 시청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0: 네, 어린이 프로그램은 그게 구성이 좀 단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악 구도가 좀 명확한 게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과 소화제의 성격이 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도 없잖아 있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단순한 설정은 유지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담을 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영화에서도 악당 캐릭터를 묘사할 때 그 악당에게 서사를 부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당이 나쁜 일을 벌이게 된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이 존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존재를 그렇게 만든 상황이 나쁜 것임을 이해하게 합니다. 물 자체가 어떤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물도 자신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나쁜 결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한다면 물 자체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소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제 캐릭터를 만능 해결사로 표현하기보단 뭐 예를 들어 나는 꼭 필요할 때만 불러줘 같은 말을 덧붙여 아이들이 소화제에 대해 건강한 인식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이처럼 끊임없는 섬세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0: 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만큼 더 많은 배려와

0: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면 너머의 장인의 숨결까지 느껴지는 극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1: 지난 4월 25일에 방송된 극한 직업, 일본의 맛, 가다랑어의 인생을 걸다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극한 직업은 극한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밀착 촬영해 잃어가고 있는 직업 정신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일본에서 가다랑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구치현을 배경으로 외줄낚시로 가다랑어를 잡는 어부들의 이야기와 이부스키시에서 3대에 걸쳐 가스오부시를 만들어 온 장인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담았습니다. 고치현 바다 위 어선에서 펼쳐지는 외줄낚시 장면은 이 다큐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물낚시는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잡는 과정을 거치기에 생선에 상처가 생기는데요. 외줄낚시는 이와 다르게 독특한 낚싯바늘로 한 마리씩 끌어올려 상품의 질을 지킨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방송을 통해 긴 시간 배를 타고 낚시를 해야 하는 이 과정이 엄청난 체력과 기술력,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프로그램 제목인 극한 직업과 정말 어울리는 장면들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스키시의 가스오부시 제조 과정도 인상 깊었습니다. 가다랑어 손질과 가시 뽑기부터 누룩곰팡이를 활용한 숙성 과정까지 완성까지 꼬박 6개월이 걸리는 수작업의 전 과정을 차분하게 따라가며 가스오부시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정성의 결과물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일하면 좋은 상품이 나온다. 그게 즐거움이다. 라는 한 장인의 말은 이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처럼 남았는데요.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아들의 인터뷰를 끝으로 사람들이 기술을 본받아 대를 이어가는 장면은 조용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담하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극한 직업이라는 제목이 단지 힘든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에 깊이 현신하는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가스오부시가 일본 음식 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고치현 식생활에서 가다랑어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는 소개되었지만 이 산업이 현재 산업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위기는 없는지에 관해선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화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하는지, 수작업 방식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환경 문제에 따라 가다랑어 어획량의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을 함께 짚어주었다면 묵묵히 일하는 그들의 모습이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0: 극한 직업처럼 오래도록 좀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선 어떤 사회적인 화두를 던질 수 있어야 될까요?
1: 많은 직업이 빠르게 사라지고 생겨나는 지금,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사양산업이라는 이유로, 혹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점점 외면받고 있지만, 그 노동이 쌓여온 시간이나 거기 담긴 사람의 정성은 어떤 기술로도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루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을 느끼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 프로그램은 충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간다면 극한 직업이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요즘처럼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일수록 한 가지 일을 좀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들의 철학과 태도를 담아낸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교양 프로그램도 한번 살펴볼까요?
1: 지난 4월 23일에 방송된 왔다 내 손주, 프랑스 삼남매와 K 주부모의 아찔한 프랑스 살이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왔다 내 손주는 국제부부 2세들이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일주일간 생활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프랑스 중서부 도시 푸아티에 사는 다문화 가정의 삼남매, 레오, 마테오, 올리비아를 한국 조부모가 직접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낯선 도시로 떠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설렘과 긴장감을 공항 출발 장면부터 손준의 집에 도착하는 과정까지 차근차근 따라가며 보여준 구성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밤 11시에도 아빠를 따라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온 손주들과의 상봉 장면은 뭉클함을 자아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들과 소통하고 싶어 불어를 공부해왔지만 막상 주문 상황에서 쉽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직접 만지면 안 된다는 프랑스 방식을 알지 못해

0: 손주들에게 계속 제지당하는 장면은 웃음과 함께 문화 차이의 간극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티격태격하는 할머니와 손주들의 모습은 어색함보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기에 가능한 솔직한 소통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번 편은 도착과 첫 만남, 시장 방문까지 일상의 단편들을 따뜻하게 담아냈지만 다문화 가정으로서 이 가족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두 문화를 조율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에서 주로 어떤 고민과 갈등을 갖고 있는지도 보여주었다면 시청자들이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는 데 더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둘째 마테오의 형에 대한 열등감을 중재하는 엄마의 역할,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정체성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이야기 등 이 가족 안에 담긴 더 깊은 층위의 이야기들이 앞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첫 편이었는데요. 두 문화가 부딪히고 섞이는 순간들을 유머와 따뜻함으로 담아내는 이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피상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과정 그 자체를 진지하게 조명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1: 평론가님은 이런 다문화 프로그램에서 진짜로 담아내야 할 어떤 가치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지향해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0: 다문화 가정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줘야 할 것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구성원들이 그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화하며 조율해 나가는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갈등이 왜 생겼는지, 서로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향해야 할 것은 문화적 차이를 신기하거나 재미있는 볼거리로만 소비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는 단지 그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지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다름을 소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다문화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까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프로그램 살펴볼까요?
0: 지난 4월 20일 방송된 부모의 첫 성교육, 우리 뽀뽀해도 될까요?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부모의 첫 성교육은 아이를 키우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성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부모를 위한 실전 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성교육 전문가, 소아정신과 전문의, 연예인 패널이 함께 출연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스킨십이라는 일상적이면서도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에 관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루에 자녀와 뽀뽀를 몇 번이나 하는지, 배우자와는 어떤지, 집마다 다른 스킨십 문화를 자연스럽게 꺼내놓으며 시작하는 방식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내기에 적절했습니다. 특히 집에서 함께 TV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지난 스킨십 장면이 나왔을 때 부모들이 겪는 난감한 순간 등 실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홈비디오 형식으로 보여준 점은 많은 부모에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안도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이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패널 간의 대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시청자 스스로 생각하게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의 경계와 안전거리를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결론 메시지 또한 일률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각자 가정에서의 대화를 통해 규칙을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건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영복 규칙을 통해 사적인 신체 부위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방법, 그리고 No means no에서 yes means yes로 동의의 기준이 진화한 흐름을 소개한 부분도 유익했습니다. 명확한 동의가 없으면 전부 거절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내용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결정권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모들에게 새삼 일깨워주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경계 교육의 개념과 수영복 규칙, 동의의 원칙 등 핵심 내용들이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어 앞부분의 흥미로운 사례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다소 약했습니다. 프로그램 초반부터 경계라는 개념을 가볍게 깔아두었다면 뽀뽀와 스킨십에 관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에피소드 소개를 넘어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로 더 자연스럽게 수렴되었을 것입니다. 일상 속 스킨십이라는 소재를 통해 경계 존중과 자기 결정을

0: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좀 나아가야 될 방향점을 제시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지향했으면 하는 것은 성교육을 특정 시간에 가르치는 무언가가 아닌 일상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답을 전달하려 할수록 부모도 아이도 딱딱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 그 자체가 더 좋은 성교육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이라기보다는 즐거운 놀이 시간으로 여겨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지금까지 김철홍 영화평론가와 함께 BS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큐프라임, 드론과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드론과 인류는 현대사회에서 드론이 가진 극명한 양면성을 심도 있게 조명해 큰 반향을 일으킨 다큐멘터리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한 도구로 활용되어 온 드론이 어떻게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치명적인 무기가 됐는지 추적하는데요. 드론의 이러한 변화가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론과 인류의 연출을 맡은 김영미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2: 네,
0: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반갑습니다. 아, PD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2: PD 생활 하면서 가장 분쟁적이 많은 시기를 맞이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0: 네, 다큐프라임 드론과 인류는 2025년 3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을 했어요. 기획 배경을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사실 드론은 재작년에 우크라이나 취재를 하면서 아, 이거는 뭔가 새로운 경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치 청동기에서 철기로 오는 그 순간을 본것 같아서 그 철기를 농사를 위해서 농기구로 계속 썼으면 굉장히 평화로웠겠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칼로 쓰면서 많은 전쟁을 인류는 했잖아요. 그리고 희생도 많았고, 그래서 그거를 되풀이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드론을 다루고 싶었어요. 실제적으로 기획 단계에서 첫 촬영하고 또 방송까지 마치는 데 있어서 총 2년 가까이가 걸렸지만, 사실 우크라이나에 간건다 합쳐서 한 5개월 정도가 돼요. 일단 취재를 가려면 우크라이나가 여행 금지 국가이다 보니까 여권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허가를 외교부에 제출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14일에 다 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정말 엑기스로 촬영을 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나게 다 뛰어야 되는데 공습 경고가 울리면 바로 이제 대피소를 가야 되니까 그 취재가 또 그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제작진들이 현지에서 제일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크라이나 군을 설득해야 되고 또 본인들의 어떤 특수한 실전 작전인데 그거를 언론인과 함께 한다는 거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득하는 게 이제 힘들었었던 그런 취재였어요.
0: 다른 나라는 뭐 종군 기자도 있고 분쟁 지역 저널리스트들도 제법 있어서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갖춰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김영미 PD님 유일합니다.
2: 아, 네.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신들은 뭐 외교부의 허가나 이런 거안 받아도 되니까 늘 자유롭게 와서 한참 자기 취재가 충분히 될 때까지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저보다는 취재 환경이 좋지요. 그렇지만, 저 또한 외신과의 늘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외신들보다 훨씬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제가 혼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언론에도 제가 은퇴한 다음에 계속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작사를 차렸고, 제작사에서 이제 저희 직원 PD들이 열심히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뭔, 그러니까 저의 뒤를

0: 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본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고, 저도 이제 환갑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환갑 되기 전에는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기도 합니다.
1: 외신들과 이제 경쟁하듯이 그래도 취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저널리스트 분들과 교류도 활발히 하실 것 같아요.
0: 모든 정보를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외신들하고 같이 안전 정보는 무조건 공유하는 걸로, 그것도 정확한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서로 암묵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정보에 근거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군 기자라는 이 위치가 늘뭐 폭탄이 터지는 현장에서도 막 카메라를 놓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죽음은 취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 안전은 확보된 가운데 취재하는 게 맞고 그 안전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가끔 오해가 있으신데 저 총소리 나고 뭔가 터지면 저 도망가거든요. 도망가야지만 살고 살아야 그 현상을 취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상상처럼 종군 기자가 용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아니요, 충분히 용감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희가 또 이런 실상을 알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을 좀 봤더니 드론 폭격 사례가 정말 많이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 를 맞서서 촬영을 하고 PD로서 현장에서 막 연출을 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그 공포감을 가장 실감하셨을 때가 언제였는지가 좀 궁금해요.
0: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도 하루에 몇 개씩 날아오고 또 드론도 뭐 몇백 대가 하루에도 날아오기도 하고 그 드론이라는 게 날아와서 폭격을 한다는 게 새로운 차원의 공포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문을 한국에서도 항상 닫아놓고 커튼을 이렇게 치고 살거든요. 그것도 아마 그 공포에서 기인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기신 것 같은 그런 거네요.
0: 그렇죠.
1: 촬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을까요?
0: 사실 우리도 좋은 일이어도 카메라 앞에 서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전쟁 지역에서 상처 있고 트라우마도 많고 그런 분들이 외국인 취재진에게 카메라 앞에 섰다는 거는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늘.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취재하기 전에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신부님들을 먼저 컨택을 했어요.
3: 제작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신부님입니다. 집집마다
0: 그래서
3: 다
0: 신부님들에게 부탁을 한다. 내가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려고 하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한국 취재진의 노력이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제가 직접 설득하는 것보다는 신부님과 같이 설득을 하거나 신부님이 섭외를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좀그 허들을 많이 넘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가능하면 그분들이 좀 저를 믿고 안전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2: 2부 한반도와 드론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로가 됐던 북한군들을 생포하는 영상을 최초로 입수를 하셨어요. 최초란 말이에요. 이거 대체 어떻게 입수하신 거예요?
0: 그 포로가 된다는 그 현장을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만약에 그런 작전이 성공하게 되면 바디캠을 달고 좀 촬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
3: 지난 1월 중순,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포로를 생포했습니다.
0: 제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설득한 거는 생포되는 과정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인지 아닌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었습니다.
2: 최초로 입수했다는 점이 좀 많이 좀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종군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취재를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성과로 가졌는지 정말 정말 빨리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 한국 언론이 이런 이런 걸 했다라는 게 소식이 금방 전해졌죠. 현장에서는 취재진으로서의 욕심을 저는 버리지는 않거든요. 단 이제 안전을 최선으로 도모를 해야 돼서 특종도 저는 이제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신과의 라이벌에 너무 몰두하게 돼버리면 이 균형추가 깨져버리면 위험한 것도 이렇게 취재를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되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1: 편집 과정에서 보신 영상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으셨다면 어떤 걸까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드론 영상 중에 드론이 이렇게 날라오니까 러시아 병사가 그 기계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비는 장면이었어요.
3: 메시지를 보내 투항할 기회를 줍니다.
0: 우리가 이제 기계에게 우리 목숨을 구걸하는 시대가 왔구나.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고 인간은 지금까지 그 위험을 제거하면서 어떤 도시를 만들고 사회를 이뤄왔잖아요. 근데 기계에게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해야 된다는 건 엄청난 인류사적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2: 뭐 하나하나 격전지에서 사연 없는 사람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가슴에 콕 하고 남아있는 그런 스토리.
0: 학생이 집에서 공부를 숙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드론이 글로 날라와서 터졌던 거죠. 그래서 한 2000도 가까이 열이 치솟는 그 현장에서 거실엔 부모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래도 좀 무사했는데 그 마리아는 이제 그 자리에서 절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꿈이 있던 아이거든요. 응급 치료사가 되고 싶었던 아이였는데 그런 세상이 되도록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PD들이 이제 시간이 모자르면 막 이것저것 커트 막 드러내고 그러는데 마리아 거는 가능하면 드러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예쁘고 꿈 많았던 여고생이었던 마리아를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우리 시청자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한 아이가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좀 느꼈다고 저는 그때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네.
2: 아, 저는 평소에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보고 있으면 잘 담아내기 위해서 본인의 그런 정신적인 건강도 잘 챙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아요. 이게 한 번 보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잔상이 이렇게 남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취재진이 현장에서 제정신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저의 정신 또한 제 취재 장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상위 레벨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루틴대로 좀 생활하려고 해요. 아침에 조금 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근데 이제 PD들은 편집하다 보면 밤새고 막 이러다 보면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2: 지금이야 뭐 분쟁 지역 PD라는 그 수식어가 굉장히 김영미라는 이름 앞에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붙지만 30년 전 대체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0: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호기심으로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이 있을까라고 해서 나의 호기심을 늘 만족시키려고 좀 노력을 해보자. 그러기에는 PD라는 직업이 이렇게 천직처럼 느껴졌어요. 지금도 너무 재밌거든요. 밤을 새고 편집을 해도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아마도 처음 종편을 하던 그때 김영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저는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호기심만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분쟁 지역은. 가족분들은 같은 생각이 아니실 것 같아요.

0: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간다
1: 어머.
0: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얘기를 했었어요.
1: 아, 처음엔.
0: 네, 그래서 어디를 출장 갔는지 잘 몰랐고 이제 방송 나갈 때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몸이 옆에 있으니까
1: 네.
0: 그때는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좀덜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자꾸 그러니까 또안 믿잖아요. 그래서 좀 중간에 한번 가족들하고 얘기를 했었죠.
1: 가족분들이 아마 만류해도 안 된다는 걸 아셨던 거 아닐까요?
0: 그것도 일정 부분 있고 이미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막 달려나가는 사람을 막을 수 없겠다라는 포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런 환경들이 어떤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뭔가 삶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것도 많이 바꾸셨을 것 같아요.
0: 일단 저는 인간이 오래 살지 않는구나에 동의했어요. 80세 뭐 내가 폐암으로 죽든 100세 치매로 죽든 사실 사람 죽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육신이 있을 때 얼마나 내가 만족하고 세상을 변하는데 노력을 했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운명하는 그 순간에 저의 재산으로 갖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만족함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그랬을 때 일단 나의 만족도가 되려면 주변의 존엄이 지켜져야 되는구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 또 나의 꿈을 실현하고 열심히 살수 있도록 격려받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먼저 우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마 그런 환경에서 좀더 존중받으면서 살았다는 그게 저한테는 큰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1: 지금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서 자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되고 막 심장 떨리고 숨 막히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리 재미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뭘지 궁금해요.
0: 지금 현재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는 되게 선진국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거나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켜야 되는 게 국민의 알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알 권리 충족이 일단 언론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언론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목표를 하지 않으면 제 직업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인 외신과 기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대한민국 언론이 누군가는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쩌다 보니 저 혼자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끈을 놓지 않아야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 보루라도 그러니까 볼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이 생에는 후회 없이 대한민국 PD로서 열심히 해보겠다. 원 없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하는 걸좀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저는 다른 나라 외신보다 훨씬 잘 만들고 싶거든요. 그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는 순간까지 아마 그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최고의 퀄리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1: 자, 드론을 통해서 현대 전쟁의 실상과 위험을 알리고 인류가 직면한 기술의 명암을 날카롭게 포착한 다큐멘터리 드론과 인류.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다큐멘터리가 많이 제작돼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순서는 다시 꺼내보는 화제작, 이로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EBS와 중국 상하이 미디어 그룹이 공동 제작한 세계 문명사 대기획 다큐프라임 불멸의 진시황입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건설하고 만리장성, 분서갱유와 같은 수많은 이야기를 남긴 진시황이 과연 잔혹한 폭군이었는지 그를 재평가해보는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인데요.

0: 중국 현지 촬영과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활용해 진시황릉 내부까지 복원하며 스케일과 기술 면에서 화제를 모았던 작품입니다. 불멸의 진시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 기원전 3세기, 7개의 나라로 분리된 중국에선 오로지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지배했다. 바로 그때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던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 왕의 나이는 겨우 13살. 그러나 이 왕이 바로 훗날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에 오를 영정이다. 당시 궁궐 최고의 권력자는 영정의 어머니인 제태후. 제태후는 어린 영정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2: 진시황 13세 开始当秦王其实是完全处于大权旁落的一个状态那个时候朝廷上有吕不韦代替他来执掌朝廷然后宫里边就是由他母亲来管理
1: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몰락한 호족의 딸이었던 제태후는 본디 여부리의 애첩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궁에 들어와서도 지속됐다.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웠던 여부리는 자신을 대신해 제태후의 욕망을 채워줄 또 한 명의 남자를 구한다. 여부리의 계략은 성공한 대포였다. 환관으로 위장시켜 데려온 노예가 제태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왕이었으되 왕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린 나이. 도무지 궁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영정은 매일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영정이 왕에 오른 지 9년이 지난 기원전 238년. 음모가 탄로난 노예는 즉각 행동에 나섰다. 앉아서 죽음을 당하는 대신 추종 세력을 이끌고 왕궁으로 들이닥친 것이다. 그러나 영정은 더 이상 유약한 왕이 아니었다. 노예와 반란군들은 영정이 쳐놓은 그물에 완벽하게 걸려들고 만다. 결과는 참혹했다. 필부의 삶에서 제후의 반열까지 올랐던 노예.

0: 이날 영정에 의해 노예는 물론 3,000명에 달하는 노예의 수하들 역시 가차 없이 추방되거나 처형됐고 어머니 재태후는 방해 연금됐다.
1: 这是秦始皇第一次开始正式这场国家政权的时候，所显示出来他超人的一面，使得所有人对这个22岁的青年的王者再也不敢小视了。
0: 주변에 있던 권력의 실세들을 제압하고 비로소 자신의 시대를 맞이한 진나라와 영정. 이로써 본격적으로 중국 통일의 야심을 드러낸 영정은 능력만 있으면 신분과 출신지를 따지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했다. 제도를 정비하고 전국에서 젊은이들을 수집해 100만 명에 달하는 정예군을 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영정의 말 한마디면 목숨 걸고 적진에 뛰어들 각오가 돼 있는 100만의 전쟁 기계들. 기원전 230년, 영정은 마침내 선대 왕들의 꿈이자 자신의 야망이기도 했던 통일 전쟁을 시작한다. 진나라는 탁월한 외교술로 합종과 연횡을 막아낸 다음 파죽지세로 한 나라를 굴복시키고 여사를 몰아 두 나라와 전쟁을 시작한다. 중국의 새로운 피바람이 몰아친 것이다.
1: 随着秦国统一中国的步伐不断的加快，战争的节奏不断的进展的情况下，列国都感受到秦国的压力。
0: 주변 국들 역시 온 풍력을 쏟아 진나라에 맞섰지만 오랫동안 훈련된 진나라 병사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10년, 결국 진나라는 500년 전란의 주역이었던 주변 6개의 나라를 차례대로 휩쓸어버린다.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중국 통일의 역사가 영정에 의해 완성된 것이다.
1: 从东周开始经过春秋战国500年的期间， 其实在这么一个过程中，中国发生太多太多的战争，统一是所有人向往的一件事情。 秦始皇让500年的理想变成了现实。
0: 기원전 221년, 마침내 영정은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에서 화려한 등극식을 거행하고 중국 최초의 황제, 즉 시황제에 오른다. 황제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지배자를 의미했고 중국 전체가 자신의 발 아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제국이 탄생한 것이다. 영토는 물론 법과 도량형, 문자까지 통일함으로써 마침내 중국 대륙을 하나로 묶어냈던 진시황. 그런데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은 지난 2000년 넘게 폭군의 대명사로 불려왔다. 과연 그 까닭은 무엇일까? 통일을 이룩한 지 8년째 되던 해, 수많은 주간들이 불길에 던져졌다.
1: 焚书的原因是因为他要推行这一套的制度， 推行这套政策的时候啊，受到诋毁，受到影响，舆论影响太大。焚书的原因确实是为了推行这套中央集权的体制。
0: 통일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봉건제를 원했던 기득권 세력은 군현제에 반대했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모든 서적이 불에 탄 것은 아니었다. 국가가 공인한 유학자들이 보던 책은 불에 던져지지 않았고 농경과 기술, 천문 서적들은 여전히 왕궁 도서관에 보존됐다. 그리고 이듬해에 벌어졌던 또 하나의 사건. 한나라의 기록에 의하면 진시황은 460명에 달하는 유생들을 산채로 매장했다고 전한다. 이것이 갱유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내막은 또 어떤 것일까?
1: 能证明当时文献也说得很清楚，就是术士杀术士，没有说杀儒生。然后到了西汉晚期变成杀儒生了，然后2000年来再不说坑术士的都是坑儒生。
2: His personality, his government, come from the Han Dynasty. That distortion, that false emphasis, all of those things characterize the records about the Qin.
0: 역사는 늘 승자의 얼굴 표정을 담는다고 했다. 진시황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한나라의 것으로 한나라는 진을 멸망시킨 주역이기에 결코 진시황에게 호의적일 수 없었을 것이다.
3: 始皇帝の 정치를 見てみると、意外と民衆に対しては平等主義を貫いてるんですね。

0: をやるときの間に官僚が入りますね。で、官僚も非常に清廉潔白といいますか、腐敗はしちゃいけない、それに対して非常に厳しいわけです。で、そういう政治を考えてみると、一般に言われていたような始皇帝が暴君であるという考え方は見直していく必要があるかと思います。
1: 오늘날 최고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중국. 학자들은 이 번영 속에 여전히 진시황이 만들어낸 제도와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우리가 중국을 알기 위해 진시황을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다.
2: 고증을 압도적인 비주얼 연출로 만들어낸 것도 참 신기했는데, 폭군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좀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낸 것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통일제국을 이룩한 진시황의 뛰어난 업적을 짚어주고, 또 폭군의 이미지가 이 진나라가 아니라 한나라식이 적힌 기록에 의한 것이라고 한 대목도 저는 기억에 좀 남더라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3: 네, 당연히 패한 나라의 왕을 좋게 기록해 둘 리가 없죠. 세계 석학들의 인터뷰를 활용해서 오해와 진실을 분석한 것도 신뢰감을 높여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최첨단 영상 기술이 만나 흥미진진한 시간 여행을 떠난 기분이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지적 감동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다큐프라임 불멸의 진시황 놓치지 말고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보는 시청자 의견 이 시선 시간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은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다채로운 구성을 통해 올바른
1: 선생님 얘기가
2: 가치관과 생활
1: 아니었군요.
2: 습관 형성을 돕는
1: 그래.
2: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5월
1: 이봐,
2: 7일에 방송된
1: 거짓말은
2: 막서
1: 막수 이야기
2: 카드의 비밀편에서는
1: 끝!
2: 신용카드의 거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1: 거짓말이야! 나
2: 어린이
1: 고생이
2: 막수 앞에
1: 싫다고!
2: 악당 크크가 막서 카드로 변신해 나타나는 에피소드가 그려졌는데요. 원하는 물건을 무분별하게 구매하던 막수가 이후 청구된 카드 대금을 보고 스스로 소비 행동을 반성하며 건전한 소비 습관을 지니게 되는 과정을 교훈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차가 자녀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방송을 본 아들이 다가와 그동안
1: 뭐야?
2: 빼를 써서 미안했다며 앞으로는 물건을 하나씩만 고르겠다고 말했다는 시청 후기가 있었으며,
1: 그래, 이제
2: 행사장에서
1: 막수가 그렇게
2: 장난감을
1: 카드로 쓴
2: 사달라고
1: 건
2: 조르던 아이에게
1: 그큰 애가
2: 막수
1: 다
2: 이야기를
1: 알려준다?
2: 꺼내자 행동을 멈췄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막수의 이야기를 통해 돈의 올바른 쓰임새를 다시금 배웠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시청자들에게도 반성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계 테마기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계 테마기행은 단순한 여행 정보 전달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 숨겨진 자연 경관과 고유한 문화유산을
1: 다시 만난
2: 현지인의
1: 홍콩.
2: 생생한 삶과 함께 담아내는 프로그램인데요.
1: 더욱
2: 5월 4일에
1: 가치롭게
2: 방송된
1: 재밌어.
2: 이지연의 일본 소도시 기행 일부 눈꽃과 벚꽃 사이
1: 사계절
2: 나가노
1: 자연의 정취를
2: 편에서는
1: 느끼고
2: 이지연 아나운서가 큐레이터로
1: 와,
2: 참여해
1: 고지랄.
2: 웅장한
1: 야, 이거
2: 설산으로
1: 싫어요.
2: 둘러싸여
1: 우와,
2: 일본의 알프스라
1: 무지랄.
2: 불리는 나가노 지역을
1: 걸어왔다가
2: 소개했습니다.
1: 나무가
2: 5월
1: 가득 눈이
2: 초까지 겨울 스포츠를
1: 들어가지고
2: 즐길 수 있는 명소인
1: 미호산에
2: 미호산에 오르고
1: 움직였네요.
2: 야생 원숭이
1: 설산에
2: 공원에서
1: 갔습니다.
2: 온천을 즐기는
1: 일정표 마침
2: 원숭이들을
1: 저
2: 만나는
1: 올랐어.
2: 한편,
1: 지금
2: 나가노의
1: 저
2: 대표적인
1: 위에서
2: 향토 음식인
1: 동네
2: 오야키를 직접
1: 분들이
2: 만들어 보는 등
1: 운전하고 내려오시는
2: 다채로운
1: 거예요.
2: 여정을
1: 겨울이
2: 선보였습니다.
1: 긴 나가노의
2: 이에
1: 향토
2: 대해
1: 음식
2: 20년 이상의
1: 오야키도
2: 경력을 지닌
1: 만들어 봅니다.
2: 이지연 아나운서의 능숙한 진행 노하우가 돋보였으며,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많이
1: 온기를
2: 소개해줘서
1: 나누는 사이
2: 고맙다는
1: 이렇게
2: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되는구나.
2: 또한 이지연 아나운서가
1: 산지
2: 현지
1: 얼마 가 있는데
2: 주민들과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1: 은혜가
2: 모습이
1: 와카이 데스
2: 멋있고 정감이 가서 덕분에
1: 와카이 데스
2: 현장에
1: 산지 4년
2: 함께 있는
1: 선배네
2: 것처럼
1: 전통들이래서
2: 생생하게
1: 하이
2: 느껴졌다는
1: 뭐 깨너지
2: 시청자
1: 이거야
2: 의견도 있었습니다.
1: 야요
2: 다만 여행의 감흥을
1: 한심하게
2: 전하면서
1: 때 되면 꽃이
2: 반복되는
1: 펴요
2: 단어 사용이 많아 아쉬웠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1: 봄이 왔다는 사인인 거지
2: 다음은 나의 두 번째 교과서에 대한 의견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지식은

교과서에 있다 라는 모토 아래 정규 교과목 중 성인과 청소년에게 유용한 평생 지식을 엄선해 전달하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고혈압, 5월 7일에 방송된 체육 10강, 대사질환 운동으로 예방한다 편에선 스포츠 의학 전문가인 김병곤 박사가 당뇨병과 고혈압 등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만성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운동 처방전을 제시했는데요.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혈당과 혈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전 홈트레이닝 운동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침 홈트레이닝을 하고 싶어 관련 영상을 찾고 있었는데 덕분에 운동법을 정확히 배워 고맙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절이나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이란 점에서 높은 만족감을 표하며 앞으로 열심히 운동을 따라하겠다는 다짐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지식채널 2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식채널 2는 인문, 과학, 예술, 경제 등 폭넓은 분야의 주제를 짧은 시간 안에 함축적인 메시지로 담아내는 프로그램인데요. 5월 4일 방송된 프로젝트 헤일메리 1부 로키는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편에선 앤디 위어의 SF 소설 및 동명의 영화인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설정을 바탕으로 외계 생명체의 과학적 존재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생명체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온 물을 따라가야 한다는 지구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황산으로 가득한 금성과 액체 메탄이 흐르는 타이탄 등 물이 없는 환경에서 포착된 단서를 통해 지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좇았는데요. 이에 대해 영화에서 느꼈던 감동이 5분이라는 짧은 영상 안에 알차고 짜임새 있게 들어가 좋았다는 시청자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예고편에 삽입됐던 곡을 배경음악으로 적절히 배치한 점을 칭찬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영 중인 작품을 다뤄서 다소 홍보처럼 느껴졌다는 아쉬움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방송에 제시된 세 가지 사례는 기초적인 연구일 뿐 해당 행성에 실제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밝혀지진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었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EBS 뉴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4월 30일에 보도된 K-밴드의 산실, 공감의 부활, 장기하, 악뮤로 다시 무대에 섰다 뉴스에선 제작비 부담으로 인해 지난 3년간 무대를 멈췄던 EBS 스페이스 공간이 상생기금 지원을 통해 관객과 함께하는 라이브 무대를 재개하게 된 배경을 알렸는데요. 장기하, 할로로, 실리카겔 등 공감이 직접 발굴한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홈커밍 공연과 7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복귀한 악뮤의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50회, 내년 80회의 공연을 기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전에 공감 공연을 직접 관람하셨던 시청자분께서 인디 밴드들에겐 공감이 특히 소중한 장소란 의견을 남겨주셨고 이에 동의하며 스페이스 공감이 앞으로도 무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무대 재개가 상생기금 지원을 통해 어렵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앞으로는 문화, 복지 관련 예산이 축소되거나 삭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비판은 애정의 또 다른 이름이란 말처럼 EBS 프로그램을 향해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엔 더 나은 방송을 바라는 깊은 관심과 애정이 담겨 있을 텐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시청자의 따뜻한 관심과 날카로운 조언에 귀 기울이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방문 상담 알러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7: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2: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야.
13: 사귀기 했잖아.
14: 안녕하세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
1: 엄마 영광인 줄 알아.
2: 웃기다 안 돼.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안에 넣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뽀삐!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길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2: 우리

재량행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고려온단은 한국인의 진심. 한국인에게 필요한 영양을 끊임없이 연구해온 고려온단이 한국인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멀티비타민 올인원을 4가지로 나누어 설계했습니다.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대로. 올인원 맨, 우먼, 60세 이상 맨, 우먼. 한국인의 1등 비타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비타민으로 나에게 딱 맞는 멀티비타민을 선택하세요.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3: 깔끔한 손맛의 소유자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통통 튀는 한식 한상. 꽈리고추와 꼴뚜기의 만남. 함께 볶아 더 맛있는 찰떡궁합 볶음 요리. 떠오르는 밥도둑 신흥 강자.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부터. 평범한 냉국은 가라. 익숙하지만 색다른 재료로 만드는 별미 냉국. 차갑게 먹는 감자의 매력을 맛보게 해줄 감자 냉국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4: 안녕하세요. 최우빈의 에너지 광입니다.
5: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4: 네. 선생님, 꽈리고추에 멸치 새우 같은 이 건어물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은 추억의 꼴뚜기를 준비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재료 한번 살펴볼게요.
5: 네, 그래서 말린 꼴뚜기. 네. 요거 이제 제가 한 컵 정도 70g 정도 준비를 했고. 네. 그 이제 꽈리고추는 100g 정도.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소금 간, 그리고 이제 맛술. 네. 그리고 참기름 통깨 정도.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4: 자, 그리고요, 선생님. 네. 이 멸치볶음이나 새우볶음처럼 마른 반찬들은 이 간간한 양념이. 네. 중요하잖아요. 양념 재료도 한번 볼까요?
5: 네, 그래서 이제 고추는 맛술이랑 소금으로 가볍게 간을 하는데 꼴뚜기는 양념을 좀 해서 졸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진간장, 예, 그리고 이제 다진 마늘, 그리고 이제 올리고당. 네. 그리고 이제 후추도 약간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맛술, 청주. 네.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4: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쫀득쫀득 씹히는 맛이 일품인 오늘의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꽈리고추는. 네. 전 국민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5: 그쵸.
4: 자, 오늘은 어떻게 손질해 볼까요?
5: 이제 여름 반찬 대표 이제 재료기도 한데.
4: 맞아요.
5: 요거 이제 구입하셔서 흐르는 물에 이제 잘 씻으시고. 네. 이제 꼭지는 다 떼어내시고요.
4: 네.
5: 저희가 조림할 때 이거를 뭐 큰 거는 썰기도 하고 뭐 저기 꼬집 같은 걸로 구멍을. 예, 뚫기도. 예. 하죠. 근데 오늘은 꼴뚜기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썰어 주는데.
4: 예.
5: 크지 않은 크기로 썰을 거예요. 그래서
4: 먹기 좋은. 네, 크기로.
5: 먹기 좋은 크기로 대략 이렇게 이제 짧은 거는 반 정도 하시고.
4: 네.
5: 큰 거는 3등분 정도 해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네. 한 3cm 미만으로.
4: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정말. 네. 한 입 크기에 딱 들어가서.
5: 네.
4: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 맞아요. 그리고 간도 잘 배이고 이제 먹기도 편하고.
4: 예. 사실은 이 꽈리고추는. 네. 그냥 고추, 청양고추의 약간. 네. 사이인 것 같기도 하고.
5: 네.
4: 중간 단계.
5: 그렇죠.
4: 또 꽈리고추만의 특유의 맛이 있어요.
5: 네,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약간 짜글짜글 주름이 있잖아요.
4: 예.
5: 그래서 반찬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간도 잘, 양념도 잘 배이고.
4: 네.
5: 그리고 이제 식감이 우리 오이고추나 풋고추는 약간 좀 억세다 이런 느낌인데.
4: 맞아요.
5: 꽈리고추는 약간 부드럽죠. 그래서 여름에 반찬으로 드시기에 좋습니다.
4: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반찬인데.
5: 네.
4: 자, 오늘은 또 꼴뚜기와 함께.
5: 네.
4: 자, 우리 식탁에 올라옵니다.
5: 네, 그래서 더 긴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한 4등분 정도 썰으셔도 되니까.
4: 예.
5: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4: 향이 정말 좋네요. 그렇죠, 선생님?
5: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잘려져 있으니까 예. 속으로 양념이나 이렇게 간도 잘 들어가서 예. 간 조절하시기도 좋습니다.
4: 자, 이렇게 제가 손질을 해봤고요. 네. 그 다음은 어떤 거 손질하면 될까요?
5: 그 다음에 이제 꼴뚜기 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건어물이잖아요. 마른 식재료. 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시면은 너무 뻣뻣하기도 하고 간이나 양념 맛이 잘 안 배어서 네. 요거를 이제 물에다가 불릴 거예요. 이제 넉넉한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잠길 정도 물 준비하셔서 차가운 물에 담가 놓으시는데 예. 이거를 너무 오래 담가 놓으시면 이제 꼴뚜기 또 특유의 맛있는 감칠맛들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은 딱 20분 정도.
4: 오.
5: 네, 그 정도 이제 준비해 보시면 저 옆에 제가 해놨습니다.
4: 이렇게 20분도 네. 담가 뒀는데 자 불리기 전이라 네, 네. 불린 후에 꼴뚜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크기도 조금 네, 커지고.
5: 크기도 커지고 색깔은 좀 흐려지고.
4: 예.
5: 저 색깔은 좀 흐려지고 보면은 딱딱하고 말랑말랑하고.
4: 예? 맞아요. 지금 네. 굉장히 딱딱한데 이건 굉장히 부들부들해. 우리가 네. 좋아하는 그 쫀득거리는 식감일 것 같아요.
5: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이거를 급하게 하겠다고 20분을 못 기다려. 그래서 물의 온도를 너무 높이시면 비려질 수 있어서 반드시 차가운 물에 20분간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4: 지금은 비릿한 향보다는 오히려 그 오징어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5: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징어, 뭐 쭈꾸미 이런 데 들어있는 타우린이나 이제 단백질이 있어서 예. 뭐 스트레스나 피로 회복이 굉장히 좋죠.
4: 자 맛도 좋고 영양도 네. 좋은 이 꼴뚜기로 그럼 한번 자 볶음을 만들어 볼까요?
5: 네. 그래서 이제 불 옆으로 가서 예. 한번 볶아 볼게요.
4: 자 조리를 해볼게요.
5: 그래서 네. 식용유를 이제 한 큰술 미만 가볍게 예. 이렇게 이제 둘러주시고요.
4: 자
5: 그리고 이제 온도가 조금 올라올 때까지 예. 이제 살짝. 기다리세요.
4: 근데 선생님, 네. 저도 사실 오늘 이 꽈리고추, 네. 이 꼴뚜기 볶음, 네. 요거 이제 요리에 있으니까 네. 또 하는 건데, 저는 꼴뚜기를 네. 이렇게 실제로 본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5: 오랜만이죠. 예. 왜냐면 요즘 이제 많이 잡히지 않으니까 네? 옛날보다 가격대도 비싸고 해서, 근데 마트에 그 마른 멸치나 새우 파는 코너에 꼭 항상 있더라고요.
4: 아, 그래서 그래요?
5: 여름에 별미 반찬으로 저는 한두 번 꼭 해 먹습니다.
4: 자, 그래서 오늘 반찬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5: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4: 네.
5: 자, 제일 먼저
4: 꼬리고추 먼저
5: 네, 넣어주면 가볍게 이렇게 소리가 나는 온도에서.
4: 자, 아무래도 이제, 네. 이 꼴뚜기보다는 네, 네. 조금 더 연하기 때문에.
5: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볶아주시는 거예요.
4: 예.
5: 그러면은 이제 요게 색깔이 열을 닿으면서 색깔 자체가 새파랗게 선명해지고
4: 맞아요.
5: 좀 식감이 열을 받았으니까 좀 부드러워지겠죠.
4: 네.
5: 그래서 윤기가 반짝반짝.
4: 그러게요.
5: 색깔이 이렇게 선명해지면 이제 간을 하시는데
4: 네.
5: 소금 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넣으면 간이 안 배이고 겉돌아요. 그래서 살짝 한 1, 2분 정도는 볶아진 상태에서 이제
4: 예.
5: 간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4: 사실 이 꽈리고추를 네. 한번 볶으니까 그 꽈리고추 특유의 그 맛있는 향이
5: 그쵸.
4: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5: 올라오죠.
4: 예.
5: 네. 그래서 식감도 좋고
4: 예.
5: 풍미도 좋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4: 예.
5: 약간 고추씨가 팍팍 튈 정도로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4: 네.
5: 우리가 소금 간. 예, 소금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는데 문제는
4: 네.
5: 소금을 넣는데 이게 가루 형태의 간이라
4: 네.
5: 간이 잘 안 배어요. 그래서
4: 네.
5: 소금을 넣으시고 여기다 뭘 넣으시냐면 맛술을.
4: 맛술이요?
5: 네. 맛술을 이제 한 큰술 정도 이렇게 가장자리에 넣어주시면 수분이 들어가면서
4: 이 네. 소금기가 잘 이렇게 잘 배이겠어요.
5: 네.

0: 손에 놓으시고
1: 살짝 그다음에, 부드러워질 예, 때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예. 뜨거운 여열에 의해서 이게 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네. 너무 푹 볶지 않는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을 네.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 이제 넣으시는 게 술부터 간장부터 들어가면 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주 넣으시고 이제 맛술도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1: 이 술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아마 꼴뚜기 때문일 것
0: 네,
1: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간장도 넣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늘도 예. 그래서 이제 넣으시고 재료를 다 넣고 이제 불을 켤게요.
1: 예. 아 아직 불 켜진 상태가 아니에요?
0: 이제 자 여기 이제 올리고당까지 넣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불을 이제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꼴뚜기를 넣어주세요. 불을
1: 아니, 아까 막 끓길래 불이 켜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불 약하게 해서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졸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추 볶으실 때는 강한 불에서 하시고 예. 지금 이제 불을 좀 이제 약하게 하셔서 볶으시는데 네. 맛술 청주 넣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좀 약간 뭐 비리지 않을까? 그러시면 예. 이제 후추도 자, 이렇게 한 꼬집 정도.
1: 예. 약 불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선생님. 네, 그래서 간이 좀 배어야 되니까 예. 너무 센 불에서 하시면 양념만 후루룩 없어지고 이제 간이 안 배이거든요. 그래서 네. 수분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이제 볶아주시면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예, 간이 이제 싹 배이는 이제 꼴뚜기가 되는 거죠.
1: 아 지금 이제 이렇게 볶기 시작하니까 네. 그 건어물 특유의
0: 네, 향이 올라오죠. 예,
1: 그 감칠맛 나는 향과
0: 네, 맞습니다.
1: 오징어 비슷한 향이 나요.
0: 네, 야.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이 촉촉하게 부들부들 이제 예. 배어졌다.
1: 색도 잘 배고
0: 맞아요.
1: 있는 것 같아요.
0: 색도 좀 나고요.
1: 먹음직스럽게.
0: 지금 이제 보면은 센 불에서 후딱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촉촉하게
1: 은근하게.
0: 중불 미만에서 이제 은근하게 이렇게 이제 졸여지면 네. 이제 고추는 넣으시면서 이제 불을 끄시면 돼요.
1: 양념이 네네. 거의 없을 때.
0: 네네. 그래서 이제 넣고 예. 저는 이제 불을 끄고 예. 섞어줍니다. 왜냐면 고추 간 별도로 저희가 했으니까.
1: 아, 불을 끈 상태에서. 네.
0: 그렇죠. 그래서 했더니 이제 고추도 약간의 간장간이 촉촉하게 배이고 예.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1: 우리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볶고 나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살까 봐서
0: 이제 깨도 넣어서 예. 이렇게

0: 드시잖아요. 하루 이틀은 네. 드시니까 그 다음날 드셔도 그렇게 식감이 뻣뻣하거나 네.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꽈리고추는 꼭지를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말린 꼴뚜기는 차가운 물에 20분 정도 담가 불려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꽈리고추를 넣어 볶다가 소금, 맛술을 넣어 볶아줍니다. 볶은 꽈리고추를 덜어낸 뒤 팬에 청주, 맛술, 진간장, 다진 마늘, 올리고당을 넣고 불을 켜주세요. 그런 다음 꼴뚜기, 후춧가루를 넣어 약불에 볶아줍니다. 약불에 볶아줘야 간이 잘 배고 쫄깃쫄깃한 식감을 살릴 수 있어요. 꽈리고추를 넣은 뒤 불을 끄고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요즘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냉국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이 감자가 냉국에 들어간 건 좀 새로워요.
0: 네, 그래서 감자는 사실 뜨겁게 먹어도 맛있고 차갑게 먹어도 또 이제 그 맛이 별미잖아요. 네. 감자가 또 사실 6월, 7월이 제철이에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냉국으로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1: 자, 그럼 일단 재료를 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재료 감자, 이제 핵감자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양파, 네. 그리고 이제 좀 칼칼하게 청양고추, 그리고 홍고추 색깔 때문에 넣었고요. 그리고 쪽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감자 삶으실 때 소금간 약간 네. 예, 그리고 고명으로 깨정도
1: 예. 재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근데 뭐니뭐니 해도 냉국은 국물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국물일지 제가 네. 좀 볼게요.
0: 지금 이제 저는 다시마랑 같이 끓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국물도 되고 이제 맛도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네. 이제 다시마와 물 이렇게 네. 이제 준비를 했고 양념 이제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양념 하시는데 저 오늘 이제 양조간장 네. 넣고 양조간장만 넣고 간하시면 너무 색이 어두워서 국간장 네. 네. 그리고 맛을 좀 깊게 하려고 멸치액젓 약간 네. 그리고 이제 소금 그리고 맛술 네. 후추 약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갑게 먹을 수 있도록 예. 얼음도 같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1: 네, 뜨거운 감자국과 거의 재료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먹는 감자는 파근파근 맛있는데 이 감자 냉국에도 잘 어울려 보입니다. 자, 색다른 맛이 기대되는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일단 이제 국물 식혀야 되니까 예. 다시마 물부터 먼저 이제 올릴게요. 그리고 끓는 어? 사이에 감자 썰면 될 것 같아요.
1: 예, 아까 네. 말씀해 주셨죠.
0: 네, 그래서
1: 자, 국물을 내면서 감자를 함께 네. 익힌다고.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물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물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마 네. 한 장 이렇게 이제 넣고요.
1: 한 장.
0: 예, 불을 이제 키시고 네.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마시고 중불 정도에 이제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네.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네. 이제 이제 감자 넣고서는 한 2분 정도 있다가 예. 다시마도 건지고 감자도 건지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 올려놓고 우리 예. 감자 재료 한번 썰어볼까요?
1: 그럴까요? 네. 자 네. 이제 한번 감자를 썰어볼게요.
0: 네, 감자 썰어주시는데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손 안에 주먹 안에 딱 들어오는 거 하나가 한 150g 정도 되더라고요.
1: 자 지금 또 감자가 또 맛있을 때라고 하니까.
0: 너무 맛있죠. 네, 그래서 이제 바닥 좀 썰어 놓으시고 채를 예. 썰으세요. 아주 가늘지 않아도 되는데 예. 너무 두꺼우면 또 숟가락으로 퍼서 드시기 그러니까 네. 젓가락 굵기보다는 가늘게.
1: 네. 젓가락 굵기보다 가늘게.
0: 네. 해서
1: 저희가 이제 감자 반찬 할 때 그 네. 정도의
0: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시면 됩니다.
1: 이 감자는 언제 먹어도 네. 언제나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감자가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고 네. 여름에 또 이제 제철이라 가격도 좋죠. 그래서 요거를 네. 이제 썰어서 냉수에다가 한번 헹궈서 네. 삶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물 담아놓은 거.
1: 네. 그래서 준비하셨구나.
0: 네네. 왜냐면 이게 전분기가 들어가면 나중에 냉국이 약간 텁텁하거든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이렇게 맑은 물에다가 한두 번 정도 네. 이제 헹궈서 물이 이제 좀 뿌얘졌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이제 건져서 네.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이제 이렇게 뿌연 물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야지 네. 이제 감자 냉국 자체가 약간 이렇게 개운한 느낌이 있어요.
1: 텁텁하지 않게.
0: 네.

0: 복잡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준비해놨고, 그다음에 네. 나머지 재료 이제 좀 썰어볼게요.
1: 자.
0: 그래서 양파.
1: 예.
0: 그래서 양파도 이제 뿌리 부분 이제 도려내시고, 채를 썰으시는데 양파가 좀 키가 커요. 그럼 채 썰어서 반 자르시면 되고,
1: 예.
0: 이거 날로 드시는 거니까 얇게 썰어주시면 좋고요.
1: 네.
0: 여름이라 또 양파가 맵지 않습니다.
1: 맞아요.
0: 이렇게 하시고, 집에 또 여름 고추 또 다 있죠. 냉장고에 보시면.
1: 네.
0: 저는 청양고추.
1: 청양고추. 소량이 들어가지만 네. 또 제맛을 내줘요.
0: 맞아요. 그쵸? 맛의 포인트 역할을 하죠.
1: 맞아요.
0: 여름에 또 입맛도 없으니까.
1: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감자 냉국을 먹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강원도 분이신데 아. 엄마가 이거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강원도 분들은 여름철에 많이 해서 이제 감자 원체 많이 드시니까
1: 예, 예.
0: 하시고 여기 이제 씨는 살짝 이렇게 빠지게
1: 예.
0: 깨끗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빨간 고추.
1: 네. 빨간 고추도 넣고 이 청운 고추 그다음에 네. 뭐 쪽파, 양파 이런 네. 것들은 저희가 한 주 동안 요리를 하면서. 이 틈틈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번 주 이제 김치하면서 아마 냉장고에 다 남아 있는 재료들일 것 같아서
1: 예.
0: 자 이렇게도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파도 머리가 두꺼우면 이렇게 좀 갈르셔서
1: 예.
0: 자, 길이를 한 2, 3cm 정도
1: 먹기 좋은 크기로
0: 네, 먹기 좋은 크기 수저로 딱 뜨면 아니면 뭐 송송송 쓰르셔도 괜찮습니다.
1: 예.
0: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1: 네.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됐고 네. 옆에 네. 이 다시마.
0: 네. 다시마 이제 끓어오르면은
1: 예.
0: 그때 이제 물기 빼놓은 이제 예. 감자를 이제 넣으시는데
1: 네.
0: 이거를 감자를 꺼내서 나중에 헹구지 않을 거예요.
1: 예.
0: 그래서 팔팔 끓을 때 넣고 시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1: 네.
0: 한 1분에서 2분 사이 정도만. 어 이거 약간 덜 익은 거 아닌가? 그 정도 될 때 꺼내놓으셔도 딱 익은 정도가 맞더라고요.
1: 약간 설 익은,
0: 네.
1: 설 익은 상태.
0: 네네.
1: 자, 한번 가볼까요?
0: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은근하게
1: 네.
0: 이렇게 이제 끓고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끓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감자를 이제 넣고
1: 네.
0: 같이 이제 끓이시는 거예요.
1: 아, 맞다. 아까 같이 끓인다고 하셨죠?
0: 네네.
1: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또 건진다고
0: 네네.
1: 하셨는데.
0: 같이 건져서 이제 국물은 식히시고
1: 네.
0: 그 다음에 다시마는 좀 채를 썰어서 제가 고명으로도 한번 올려볼게요.
1: 냉국이니까.
0: 네.
1: 아, 자, 감자는 어느 정도 익힌다고 하시죠?
0: 어, 요 정도 이제 하시면은 지금 이제 익어가면은 겉에 그 색깔이 점점 투명해지는
1: 맞아요.
0: 색깔이 보여져요.
1: 예.
0: 육안으로 투명해진 거 확인이 되면 이제 건지시면 되니까
1: 예?
0: 시간으로 제가 해보니까 감자 하나 정도 하면 한 1분 남짓? 그 정도
1: 남짓.
0: 걸리더라고요.
1: 예. 보시고, 육안으로 보시고
0: 네.
1: 투명해졌을 때
0: 그렇죠.
1: 건져낼게요.
0: 그리고 감자 또 썰은 굵기에 따라도 틀릴 수 있어요.
1: 그러게, 그러게요.
0: 그래서 이제 어쨌든 1분은 이제 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 예.
0: 요거 이제
1: 다시마를
0: 네. 그래서 이제 1분 이제 되면
1: 네.
0: 1분 후에 이제 건져 내시면 돼요.
1: 네.
0: 하고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이제 체에 받쳐서 감자 식히시고
1: 네.
0: 요거 고명으로.
1: 고명으로
0: 네. 이제 좀 썰어 볼게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미리
1: 네.
0: 이렇게 이제 준비한 거 식어서
1: 네.
0: 준비됐죠.
1: 자, 이렇게 감자를
0: 네.
1: 저희가
0: 건져서 이제 식혔고,
1: 예.
0: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국물도 식혀놨고.
1: 예.
0: 네.
1: 자, 이렇게 두 가지 네. 준비해봤습니다.
0: 그럼 이제 간에서 다 합쳐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1: 예.
0: 저는 다시마를 조금 썰어볼까요?
1: 네.
0: 네. 옛날에.
1: 버리면 어머, 아까워요.
0: 어, 그쵸. 안 버리고. 그리고 또 이거 씹는 맛도 있고 해서.
1: 예. 몸에도 좋고 한데.
0: 그쵸. 그리고 오늘 이제 국물을 막 그렇게 오래 끓이진 않은 거라.
1: 예.
0: 이게 다시마 맛도 또 있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쭉 이제 냉국 하면서
0: 네.
1: 제가 드는 생각은
0: 네.
1: 냉국에 들어가는 육수는
0: 네.
1: 너무 과하지 않게
0: 맞아요.
1: 하는데.
0: 맞아요. 그게 오히려 맛이 개운하고
1: 예.
0: 또 저희가 약간 새콤, 달콤 뭐 이런 맛들이
1: 예.
0: 육수가 과하면 그게 잘 안 살더라고요.
1: 그러게요. 또 차게 해서 먹는 거라.
0: 네. 그래서 이제
1: 네.
0: 한번 간을 해보겠습니다.
1: 예.
0: 이제 간장으로 저는 이제 양조간장
1: 예.
0: 하고 국간장도 같이 섞어서.
1: 어, 양조간장, 국간장을 섞어서 하신 이유는 뭐예요?
0: 네, 그러면은 이제 국간장은 색은 너무 흐리고 양조간장은
1: 예.
0: 색이 너무 진하니까
1: 예.
0: 두 가지 섞었으면 색도 좋고 풍미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1: 이제
0: 약간 이렇게 색깔 조금
1: 예.
0: 갈색 나도록 했고요.
1: 조금 맑은 국물이
0: 네,
1: 나왔네요.
0: 약간의 감칠맛을 멸치 액젓 넣는데 참치 액젓 요즘 많이 쓰시니까 그거 넣으셔도 되고.
1: 맞아요.
0: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액젓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 이제 그 비린 맛을
1: 예.
0: 여기 이제 맛술로 조금
1: 예.
0: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소금으로 간해주셔야 되겠죠. 이제 소금 잘 녹여주시고
1: 예.
0: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 다시마 건지시면서 그때 소금을 넣어서 녹여서 쓰셔도 돼요.
1: 네.
0: 네. 그리고 후추를 아주 한 꼬집만.
1: 한 꼬집.
0: 살짝.
1: 맞아요.
0: 여기는 이제 마늘 이런 거 다진 거 들어가면 지저분해지니까 그거 네. 대신에
1: 깔끔하게.
0: 후추를 약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녹이시면 여기다 이제 재료 다 합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 아까 삶아놓은
0: 네, 삶아놓은 이제 감자 네,
1: 다시마와 함께 삶아놓은 네.
0: 감자 이제 넣고 그다음에 양파 썰은 것도 약간 아삭아삭 씹히고 개운하죠.
1: 예.
0: 그리고 이제 고추 좀 넣으셔야 좀 칼칼하니까 이제 고추도 넣고 예. 홍고추 쪽파 이제 다 넣으세요 준비된 거.
1: 저희가 항상 먹었던 네. 따뜻한 감자국인데 네. 이것도 시원하게 먹는 거죠.
0: 그렇죠. 이거 오늘 좀 넉넉하게 해서 냉장고에 넣었다 내일 하루 지나서 드시면 예. 또 더 맛있어요. 아까
1: 맞아요, 네.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다시마도 이제 원하시면 이렇게 이제 넣어서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음 띄워서 드시는데
1: 예.
0: 저희는 그릇에 한번 이제 담아볼까요?
2: 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담을 텐데 이걸 예. 기호에 따라 여름에 좀 지치고 입맛 없죠.
1: 예.
0: 그러면 식초를 넣으셔도 돼요.
1: 아, 맞아요, 냉국은 항상 새콤한 네. 맛이 있으니까.
0: 그래서 새콤한 거 원하시면 식초 넣으시는데
1: 예.
0: 저는
1: 원하시면
0: 그쵸. 그래서 이건 기호에 맞추시면 되고 오늘 정도 양의 식초를 넣겠다 그러면 한 두 큰술 반에서 세 큰술 정도 하시면
1: 네.
0: 적당히 새콤한 맛이랑 감자의 구수한 맛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이제 담아볼게요.
1: 어떤 그 감자국의 네. 진한 맛을 시원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차갑게 여름에 예. 이제 이렇게 감자 좀 끓이셔가지고
1: 깔끔하게 네. 국물이
0: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고 감자는 좀 무거워서 이제 밑으로 가라앉죠.
1: 예.
0: 이제 깨도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제 얼음도 있으시면은
1: 자, 이 색이
0: 네.
1: 이렇게 보기에
0: 네.
1: 그 우동 국물 같은 느낌이에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얼음 넣는 양에 따라서
1: 예.
0: 소금 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집집마다 국간장이 또 염도가 다 틀리니까
1: 네.
0: 소금은 기호에 맞춰서.
1: 네. 자,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감자 냉국이 완성됐습니다.
3: 감자 냉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 다시마를 넣고 중불에 끓여줍니다. 감자는 채 썰고 찬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한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감자의 전분을 제거해야 국물이 텁텁해지지 않아요. 양파는 채 썰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송송 썬 뒤 쪽파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끓는 다시마 물에 감자를 넣고 1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마, 감자를 체에 받쳐 걸러낸 뒤 식혀줍니다. 식힌 다시마는 채 썰어주세요. 식힌 밑국물에 양조간장, 국간장, 멸치액젓, 맛술,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양념해줍니다. 양념한 밑국물에 식힌 감자,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쪽파, 다시마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감자 냉국을 담고 통깨를 뿌린 뒤 얼음을 띄우면 감자 냉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감각적인 레시피로 사랑받는 인기 셰프 이재훈의 아삭한 오이 볶음밥부터 일품 요리 꽃게 스파게티까지 믿고 먹을 수 있는 완벽한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4: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7: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7: 예?
6: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7: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7: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2: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9: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0: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2: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이어서 세계 테마기행이 방송됩니다.

0: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도 대표팀 팀 닥터는 제 어떤 인생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 지금 월드컵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아주 기뻐할 수 있게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1: 그렇죠.
0: 그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메이킹! 먹을 땐 먹고
3: 비울 땐 비워야
4: 하루가 편하다.
2: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3: 부드럽고 빠르게
4: 오늘 밤 메이킹
3: 유쾌
5: 상쾌
4: 통쾌
3: 아침이 달라집니다.
2: 변비 해결 메이킹.
6: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7: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7: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8: 080-961-9595.
6: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8: 080-961-9595.
9: 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우윤인가요? 그 고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별은 나를 꿈꾸게 한다고.
10: 이게 꿈꾸는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풍경인 것 같아요.

0: 닭갈비가 이렇게 통째로. 야, 이 맛있다. 맞아. 예. 그 자신의 역사에 대한 그 자부심을 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1: 제가
0: 들어왔던 그 어떤 남미의 도시들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던 것 같아요.
2: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가 여기 있었습니다. 잊고 지내던 지혜도 만났습니다.
0: 태양의 섬에서 잉카의 문명이 탄생한 거였어요.
2: 태고의 전설과 땅과 바람과 태양을 존경하는 사람들.
3: I am libre.
4: Sí, libre.
0: 드디어 왔어요.
5: 너무 좋다. 올라.
2: 단순하지만 큰 울림을 준 여정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시작된 그 호수에서 잊고 지낸 과거의 지혜를 담아왔습니다.

0: 준비 단단히 하고 비행기 올랐습니다. 40시간에 걸친 비행길. 돌아보니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라파스의 서쪽, 티와나코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 달과 해를 경유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티와나코를 들어봤나요? 잉카보다 오래된 빛나는 문명을 세운 왕국의 땅. 여기를 첫 여정으로 삼은 까닭입니다.
1: 우리가 보통 남미의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잉카 문명을 빼놓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잉카 문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잉카 문명의 탄생의 배경이 되고 출발점, 모태가 된 곳이 바로 이곳 볼리비아 티와나코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앞에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2: Hola, buenas.
3: Ya, ahora son los tres.
2: Sí.
3: Ya, está bien.
2: Ahí vale. Gracias.
3: Ya, sí. De nada.
4: Buenos días.
2: Hola, buenos días.
4: Bienvenido.
2: Bienvenido.
4: Mucho gusto.
2: Mucho gusto.
4: Carolina, para servirle.
2: Ah, me llamo Na.
4: Por favor.
2: Vamos. Ah, tu hijo, hija.
4: Mi hija.
2: Ah. Ya, 오늘 또 이렇게 따님하고 같이 나왔어요. Enséñame.
4: 만호 달래.
2: 나한테 잘 가르쳐 줘야 돼. 나보다 많이 알 거야.
0: 티와나코에 대한 볼리비아인들의 자부심은 상당합니다.
1: 엔 코레아노 también todo el mundo sabe muy bien Inca. Época Inca. Pero yo tampoco no sabía ese Tiwanaku.
4: Mucho más anterior. Por eso es que se le dice madre de las culturas posteriores que llegan.
1: Primero Inca desde aquí, ¿no?
4: Claro.
1: Y luego este todo.
4: Todo es
1: Tiwanaku.
4: Por eso.
1: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인카는 사실 이 정도고.
4: 100 años.
1: 100 años. 그리고 이 전에 이만큼의 그 티와나코가 있던 거예요. 와, 저는 진짜.

0: 진짜 잉카 이전의 문명이 이렇게 길게 기원전 2000년까지 막 이렇게 시작되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문명의 기원은 한 호수에서 시작됐습니다.
1: 오리야. 와냐 세코.
0: 아, 세코.
1: 세코. Entonces, cuando la cultura empieza como tal, empieza en las riberas del lago Titicaca, en las orillas del lago.
0: Significa lago Titicaca.
1: 시.
2: 그러니까 기원전 이곳이 티티카카의 호숫가 마을이었다는 얘긴데요. 지금 티티카카 호수와의 거리는 약 15km. 아주 멀죠.
1: En esta época de Tiahuanaco,
0: Sí.
1: cosa que estaba aproximadamente a unos 300 a 350 metros en este lugar, nos habla de que probablemente sea el puerto de Tiahuanaco.
2: 그 옛날엔 언덕 아래 선착장이 있어서 배로 신전의 돌들을 날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티와나코 유적은 문자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럼 한번 좀더 멀리 가서 들어봐야겠네. Sí, dime.
1: Ya. Como le decía, Tiahuanaco tiene tres épocas muy importantes. El
0: 아,
1: periodo
0: 굉장히
1: clásico,
0: 정확하게 들리네요.
1: aldeano clásico y expansivo.
0: Me oye
1: Se
0: muy
1: oye
0: bien.
1: muy bien. Ahí va la
0: Wow.
1: diferencia de voz, por
0: 이거
1: ejemplo,
0: 완전
1: ¿no?
0: 천연 마이크.
1: Pero el orificio que usted ve acá en forma vertical ya va a ser todo un tímpano de un oído.
0: 아, 진짜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메가폰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돌고 있어요.
2: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기술력. 수직에 가까운 매끈하고 반듯하게 쌓은 돌담의 위엄부터 수도사의 풍모를 지닌 정교한 자태의 거상들까지. 정교함은 아즈텍, 마야, 잉카, 몽골 어느 초원의 유적과도 닮았습니다. 스페인은 여기서 수만 톤의 돌들을 가져가 성당을 건축하는 데 썼습니다.
1: 아,
0: todos diferentes.
1: Diferentes, cada uno es diferente a la del lado. Tenemos en su total 175 cabezas
0: clavos, 175.
1: que representa a diferentes grupos étnicos que conformaron Tiahuanaco en Sudamérica.
2: 거기 외계인을 닮은 얼굴도 보이네요. 이곳은 안데스 일대를 아우르는 종교의 수도. 신전터를 지키는 이 문 하나가 온전히 남아 그때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 Puerta del Sol, datada del periodo clásico de Tiahuanaco. El tipo de piedra es la andesita gris o granito. En cuanto a su peso, está entre 8 a 9 toneladas. Solo son hornacinas similar a cuadrangular de acá, pero podemos ir a ver. Mi niñez, mi juventud,
0: todo.
1: mi vejez y también de Tiahuanaco.
0: Bolivia 사람들은 아직도 그 과거의 문명, 자기들이 지켜야 할 문명들을 지금까지 쭉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 저도 잊고 있었던 그런 소중한 게 뭔지 이제 오늘 좀 알게 된것 같아요. Muchísimas gracias. Sí.
2: 티와나코 문명은 잉카 제국에 의해 몰락합니다. 잉카는 스페인에 몰락했습니다. 호수로 가야겠습니다. 티키카카호는 잉카 문명의 성지이기도 하죠. 먼저 티키나를 거쳐 배를 타고 코파카바나까지 들어가겠습니다. 2시간 반 정도 달렸을까요?
0: 우와, 뭐 지금 키키카카우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여기는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수고 또 그 크기를 사람이 가늠할 수 없다고 그래서 와, 그걸 꼭 몸소 느껴보고 싶었어요.
2: 티티카카, 볼리비아 사람들한테는 호수 그 이상의 호수죠. 우리는 여기서 코파카바나로 들어갑니다. 차도 사람도 모두 배에 싣고 갑니다.
0: 코파카바나로 가기 위해서 이 산파블로 데 티키나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했어요. 저 바로 눈앞에 보이시는 항구가 산페드로 데 티키나라는 항구예요.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이 왼쪽이 티티카카 메노우루, 저 오른쪽이 티티카카 마요루라고 불려요. 그 어마어마하다는 큰 티티카카를 보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러 이곳에 왔습니다.
2: 믿기지 않는 크기죠.
0: 이렇게 우리가 타고 온 버스도 같이 이 작은 바지선 위로 이렇게 타고 넘어갑니다.

0: 안데스의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남미에서 가장 큰 호수 위를 건너갑니다.
1: 이게 어떻게 호수죠? 바다지? 20분 걸린다는데 한 2시간 여기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누워도 있다가 바람도 쐬다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0: 수평선은 끝이 안 보이고 물빛마저 쪽비친 바다 같은 호수.
1: 아, 이제 다 도착했어요. 저도 버스를 타고 예, 코파카바나로.
0: 호숫가 마을 풍경들은 아기자기합니다. 드디어 펼쳐지네요. 저 너머 망망대해가 하늘과 곱게 한 쌍을 이룬 호수. 그 안에 머리를 쑥 내밀고 앉은 곳이 코파카바나입니다. 작은 시골 호숫가의 한적한 늦은 오후. 눈이 부시네요.
1: 와,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나 평화롭고 정말 광활한 호수인데 이렇게 이곳의 높이가 지금 3,800m. 이 볼리비아는 지도에서 보면 남미 대륙의 섬 같은 곳이에요. 주변 국가들을 보면 뭐 페루, 칠레,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예전에 그 칠레의 지금 안토파가스타 지역, 그 해안 지역이 이 볼리비아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영토 분쟁으로 그곳을 뺏기면서 지금 이 티티카카 호수는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마음의 바다 같은 곳이 됐습니다.
0: 호수는 손에 잡힐 듯 가깝고 저는 품 너른 바다에 쑥 안긴 듯합니다.

여기 원주민들은 호수를 파카리나, 모든 것이 태어난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시내 어디를 가도 호수가 보이죠. 한 시간이면 시내를 다 구경합니다.

0: 코파카바나는 잉카의 전설과 스페인 제국의 역사를 두루 품은 유서 깊은 도시.
1: 와, 이 작은 코파카바나 시내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이 있어요. 이 성당은 16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이곳을 지배하면서 이곳을 자신들의 성지로 만들려고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0: 잉카의 성지에 세운 성모 숭배의 중심지. 지금도 먼 길 온 순례자들이 많습니다. 재밌는 건 자동차도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건데요.
1: 네, 대돈데 vienes ustedes.
2: 네, de Santa Cruz.
1: Santa Cruz.
2: 800
1: km. 와.
2: Y venimos cada que se nos presenta una oportunidad. Venimos a este lugar a pedir, a agradecer. De todo corazón.
1: Ah, todo corazón.
3: Sí. Sí. Para que nos cuide, ¿no? Proteja.
1: Claro, claro.
2: Esto es nuestro siempre trabajo. Es nuestra herramienta. Sí.
0: 선물 하나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1: 아, 저는 이렇게 차 위에 놓는 거를 하나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0: 성당 앞에 이런 노점들이 많습니다. 성당 성모님이 소원을 잘 들어준다고 합니다. 나중엔 신부님이 직접 나와 차 세례식을 해준다고 합니다.
1: 그 얼마나 저분들의 소망이 간절하시겠어요. 그 정말 힘들게 번 돈으로 중고차를 사고 또 그 돈으로 이제 앞으로 제 삶을 살아나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원이 그 가족들의 그 아주 소박한 기원이 그대로 느껴져요.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0: 무사안전, 소원 성취, 저도 기원합니다. 마을 시장은 한산합니다. 어딜 가나 볼리비아는 농작물이 신선합니다. 아, 반가운 간식이 있네요.
1: 와, 여기 그 한국에 있는 뻥튀기가 여기도 있네요. 와, 꽤 그란데. 와, 이게 보이도 코헤?
4: Claro.
1: Sí, gracias.
4: Claro, puede coger.
1: 와, 뻥튀기 하나에 2만 원이요. 아, gracias.
4: Sírvase. Delicioso.
1: Muy delicioso, muy.
4: Ajá.
1: 와, 정말 맛있다. En Corea también hay lo mismo. Sí, yeah. Ese.
4: Así con azúcar.
1: Sí, un poquito de azúcar. Sí.
4: Ya, yeah, pero muy pequeñitos.
1: Ah, entonces, ¿cómo lo sabe?
4: Es que mediante información nosotros sabemos.
1: Ah, claro. Ese se llama pongtigi.
4: Ay, ahora, ¿cómo me memorizo pongtigi?
1: Sí, eso. Sí,
0: pongtigi. 발음이 좀 어렵긴 하죠.
1: Pong. Pe.
4: Es que me van a llevar a Corea.
1: Aquí está. Pong tui gi.
4: Pong
1: tui
4: gi. Está bien. Gracias.
1: Imagínate. Sí.
4: Sí. Y bueno.
1: Sí.
4: Ya.
1: Vale. Dame ¿ya? una bolsita.
4: Una bolsita.
1: Sí.
4: 10 bolivianos.
1: 10 bolivianos. Vale.
4: Ajá.
1: También eso. Cacahuete. Mani.
4: 5.
1: Cinco.
4: Sí.
1: Y dulce también.
4: Cinco.
1: Muy bien. Ahora emboqué. Bien. Gracias.
4: Cinco.
1: Cinco.
4: Diez. Quince.
1: Quince.
4: Veinte.
1: Veinte. Wow, 20 bol. 그러면 4,000원인데, 야, 한국에서 어떻게 이 많은 거를 4,000원에 다 하겠어요. 와, 이 역시... 이 군것질의 또 천국인 것 같아, 볼리비아는. 와.
0: 제가 군것질을 좀 좋아하는 편이죠.

0: 독특한 음료수 하나 소개할게요.
1: 아이, 부에노 디아스. 이 게 es eso? Batido de huevo. ¿Ah, sí?
2: Es primerito se revienta pura clara de huevo. Lo bates a punto de nieve, después al último es el azúcar. Ya está todo, sin azúcar ya está. Eso quiere decir que ya está.
1: Sí.
2: ¿Uno?
1: Sí, sí, uno. Huevo.
2: Ajá, pura clara de huevo. Ah. Sin la yema.
1: 계란 흰자를 막 이렇게 저으신 거래요.
0: 그 위에 에너지 음료를 섞더라고요.
1: 우와. 야, 이 에너지 음료와 흰자라니 참. 와, 이거 묘한 맛. 이거. 야, 이거 집에서 해 먹어도 되겠는데요? 아, 근데 맛, 그 맛이 그 우리 엿물, 엿, 엿 맛이 나요. 엿 녹인 것 같은 맛? 오, 오, 맛있다.
0: 절대 비리지 않습니다. 묘하게 맛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 음식 안 먹고 가면 서운합니다. 고도가 높은 찬물에선 이 녀석들이 잘 자란다죠. 이 음식 파는 노포들도 즐비합니다. 손님들도 다 이 음식만 먹네요.
1: 코파카바나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맛보려고. 예. 와, 여기에 재밌는 게 한국말로 다 이렇게 메뉴를 써놨어요. 뚜루차, 뚜루차, 거의 송어 요리네요.
0: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긴 하나 봐요.
1: Entonces, un diablo y una ajillo.
0: 통으로 기름에 굽는 게 꼭 고갈비집 생선의 자태와 비슷합니다. 살은 부드럽고 적당히 기름집니다. 밥 한 공기 딱 생각나더라고요.
1: Ese diablo, ¿no? Ah, salsa picante. Sí, eso al ajillo. Gracias. 이게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확실히 여기에는 매운 소스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거는 마늘로 했대요. 그래서 아마 한국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매운 거하고 마늘. 와.
0: 레몬 소스 살짝 뿌려줄까요? 그리고 한 점 떠서.
1: 야, 근데 진짜 마늘 소스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0: 매운맛, 마늘맛. 다 한국인 맞춤 요리 같달까요?
1: 아, 저는 무엇보다 이 잉카와 그 이전에 티와나쿠 유적의 그 역사를 가진 이 티티카카 호수 앞에서 그곳에서 잡은 송어를 먹는다는 게 저는 정말 야, 이런 경험을 제가 어떻게 또 할 수 있을까? 아. 정말 맛있어요.
0: 석양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티와나쿠 문명이 잉카에 몰락했을 때 원주민들은 이 호수 서만으로 들어갔습니다. 잉카 제국은 또 티티카카를 신화의 성지로 삼았죠. 호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품었습니다. 호수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전설의 잉카 문명이 지금도 그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전설을 만나고 싶습니다.
1: 이 코파카바나에 오시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이슬라델 솔, 태양의 섬인데 이곳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신비로운 섬이라고 해요.

0: Ah, hola.
1: Hola, ¿qué tal?
0: Hola, ¿qué tal?
1: ¿Qué tal?
0: Usted se va a Isla del Sur, ¿no?
1: Exactamente.
0: ¿Cómo te llamas?
1: Sergio.
0: Sergio, me llamo
1: sí.
0: Da.
1: Dai.
0: Vale.
1: Bienvenido.
0: Gracias.
1: Bienvenido. Vamos
0: gracias.
1: A ir a paseo a la Isla del Sur.
2: Teang의 신과 달의 신이 이 호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호수로 미월 여행을 와서 인류를 창조했죠. 잉카의 천지창조의 드라마가 이 물 위에 있습니다. 떠있는 모든 것이 신비해 보였죠. 태양신이 태어났다는 호수의 어느 섬이 바로 저 태양의 섬입니다.
0: 아, 지금 40분 정도 왔는데 사실 태양의 섬이 아까부터 이렇게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아, 금방 오겠다 했는데 잡힐 듯 잡힐 듯 아직 계속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넓다는 얘기예요.
2: 그렇게 한 시간 드디어 태양의 섬입니다. 옛날 큰 홍수로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가장 먼저 햇빛이 비친 곳이라고 합니다.

0: 마치 다른 세계로 입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1: 너무나 이 고즈넉하고 지금 이 태양의 섬에 도착하자마자 온통 들리는 건 새소리, 졸졸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이 악기 부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잘 어우러져요. 와. Hola, muy buenas. Hola. Ah, es un instrumento natural.
2: Todo natural de la Pachamama.
1: Ah, natural de Pachamama.
2: Claro, de la tierra te da la. Esto se busca de la tierra, se prepara.
1: Ah.
2: Y el mismo instrumento hace una música de la misma Pachamama.
1: Ah, ¿puedo ver?
3: Wow.
1: Es. Suena muy bonito.
2: Todo hecho a mano, así como.
1: Sí. 와 진짜 이건 새소리 같아요. 여기 울리는데 ¿Ves? ¿Puedo probar?
2: Sí.
1: Sí. 와, 너무 예쁘다. 잠깐 여기다 쉬었다가 해야겠어요. 야.
2: Esta es una pena, ¿eh?

0: 영혼이 맑아지는 음악입니다.
1: Son las voces de la naturaleza.
2: Sí.
1: Son las voces de la naturaleza.
0: 오늘 하루 여기서 묵어가겠습니다. 그런데
2: 와, 이 계단 좀 보세요. 지금 갈 숙소가 이 계단을 쭉 올라가야 돼요. 사실 이 계단은 한 500개의 계단이 있대요. 근데 그 잉카 시대 이전부터 있던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해요.
0: 아, 오르는 길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2: 여기 잉카의 첫 번째 왕, 그 망코카파게의 동상이 이렇게

0: 몇 계단 안 올라왔는데 지금 여행객들도 사실 요 몇 개 안 올라왔는데 다들 쉬고 계세요. 아. Very complicated.
1: Falta el aire.
0: Yes, falta el aire.
1: Encima que hay que subir más el peso, más sí. la falta del aire.
0: Sí. Despacio. Despacio.
2: 차를 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섬에는 자동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2: 고산병 약

0: 다 올라왔어요.
1: 한때 간사했어요, 오늘?
0: 그래서 지금 쉬었다가. 네.
2: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서 깊은 잉카의 샘물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조금 살 것 같네. 아, 이 계단 오르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공기가 희박하다 보니까. 아, 풍경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올라온 보람은 있어요.
2: 잠시 숨만 내려놓았습니다. 진짜 풍경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제가 묵을 숙소. 기대해도 좋습니다.
0: 아, 드디어 왔어요.
3: 너무 좋다. 올라.
4: Hola.
3: Buenos, esta casa, ¿no?
4: Buenos días.
3: Ay, qué bonita. Buenos días.
4: ¿Cómo está? El agua.
0: Wow, esta casa muy bonita.
3: Ah, sí. Me gusta.
0: Sí, me gusta sí, mucho, me gusta mucho.
4: Yo, después el maestro obrero.
0: Sí.
4: Me ha ayudado. Todo la construcción es la idea nuestra.
0: Entonces los materiales todo subiendo esa escalera.
4: Sí, los materiales algunos desde Copacabana,
0: sí.
4: Otros desde La Paz,
0: wow.
4: Todo
0: todo traer
4: con a la espalda.
0: Ay, sí.
3: Sí.
4: Ya.
3: Ya.
0: Okay.
2: Sí. 그렇게 3년째 짓는 집.
4: La de la luna.
2: 꿈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덕분에 섬의 풍경은 더 낭만입니다.
0: 와, 와야 와야, 너무 아름다워요. 이걸 보려고 제가 이 힘든 계단을 올라와서 앞에 티티카카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아,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0: 여기 오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이 이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릴렉스하게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곳인 것 같아요.
1: 섬에 있는 내내 맑고 평안했습니다.

매일 이런 호수와 하늘을 마주하는 삶은 어떨까요? 잉카의 후예들이 어떻게 그토록 오랜 시간 순박하게 그들만의 삶을 고수할 수 있었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섬의 북단으로 갑니다. 긴 능선을 따라 호수를 바라보며 걷는 산책길. 천천히 걸으니 더 좋았습니다. 잉카인들이 태양신을 만나러 가던 그 길입니다.

0: 맛있게 먹어. 매.
1: 고립무원의 이 섬에서 사람들을 살게 해준 고마운 녀석들이죠.
0: 이 태양의 섬의 이 길이 사실 잉카 이전 시대부터 있던 길이거든요. 저는 그 오래된 길을 한가롭게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때도 이렇게 평화롭게 풀 뜯고 그랬었겠죠?
1: 마침내 섬 북단 끝자락. 궁전터로 추측되는 태양의 섬에서 가장 큰 유적지입니다. 잉카의 황제가 제례를 위해 여기서 머물다 갔을지 모릅니다. 스페인 제국 시절, 여기서 막대한 금을 뽑아갔다니 태양의 섬에서 꽃피운 잉카 문명의 번영이 짐작됩니다.
0: 태양의 섬에는 이렇게 잉카 이전 시대의 그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이제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2: Una ofrenda para agradecer a la, a los espíritus del lugar.
1: 정중하게 동행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우물 안에 신성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일은 제를 지내는 첫 번째 의식입니다.

0: 야야 티티 나마 야야 티티.
1: 섬안의 모든 자연이 드라마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잉카의 후예가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모습을 달리할 뿐 잉카는 삶 속에서 여전합니다. 험준한 지형을 극복한 잉카 시대의 계단식 농사를 지금도 짓고 있죠. 마을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2: 올라, 올라, 보이나. 아, 소 염을 풀 먹이고 계시네.
3: Esta tierra es tuyo.
0: Sí.
3: Ah, este muy interesante este escalera.
0: Este nuestros abuelos también tatarabuelos cultivamos.
3: Sí.
0: Esto. Vamos.
2: Sí, por abajo. Vale.
1: 대대로 여기서 농사를 지어왔다는 아저씨. 고맙게 촬영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곳은 농사 일할 때 활용하는 작은 집이라고 합니다.
2: 아, 여기? 누가사?
0: 신가요?
2: 네. 지금 막 음식 준비하고 계시네. 올라, 보이나? 네.
0: 네, 맞다.
2: 네.
0: Que así nos vivimos nosotros en la isla.
2: 아, 네.
1: 저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했죠.
2: Tengo hambre.
4: Ahorita vamos a comer.
2: Ah, sí. Ah, puedo ver.
4: Sí, sí.
2: Wow, habas. Ya, es muy maravilloso.
1: 밭에서 갓 걷어온 수확물입니다.
2: 정말 맛있어 보여. 그냥 삶기만 한 건데도 어, 연기 나는 거 봐. 역시 이런 뚝배기에 또 삶아야. 아.
1: 식탁이 예쁘게 차려지고 그릇은 따로 없습니다. 누구든 와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2: Este manera es sin platos. Este manera es tradicional.
0: Sí, sí, sí. Comida familiar, fiambre.
2: Comida familiar, sí.
1: 원주민들은 주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 일을 기념하는 사람들이죠.
0: 야겐.
2: Sí.
0: Bienvenido.
2: Sí.
0: Vamos a compartir esta comida.
2: Sí, sí. Gracias. ¿Puedo comer? ¿Comer? Eso.
4: Sí.
0: Sí, sí, sí, firme.
2: Mmm. Ya, 달다 진짜.
1: 이 땅을 버티게 해준 고마운 작물들입니다.
2: 고마세요, 아바.
0: 아바.
2: 아바. 여기서는 아바라고 그러는 콩인데 콩 몇 개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시. 어, 게리코. 게리코. 시.
1: 순박한 웃음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시간.
2: 공부는 안 하시고.
1: 연애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재밌습니다. 무지개가 떴네요. 잊고 지낸 오래된 지혜를 찾은 것 같습니다.
2: 우리가 보통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이 티티카카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그 등불을 참 지금까지 잘 지켜온 것 같아요. 볼리비아의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지켜보면 정말 그 등불이 꺼질 뻔했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세의 수많은 침략, 약탈.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그 꺼질 뻔한 그 등불을 소중하게 참 잘 지켜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방인이지만 이 과거의 역사를 지금까지 잘 지켜온 분들에게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0: 사실은 아끼고 아껴놨던 거. 오, 드디어 이제 막 하얀.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와, 갑자기 거울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와,
1: 이 세상의 막 모든 색깔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
2: 전화 상담만 받아도 3리터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드립니다. 고온, 고압으로 다양한 요리를 빠르고 맛있게 3중 바닥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세련된 무늬의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3리터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전화 상담만 받아도 3리터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드립니다. 고온, 고압으로 다양한 요리를 빠르고 맛있게 3중 바닥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세련된 무늬의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3리터 스테인레스 압력솥과 도자기 식기 세트 14종을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4: 상담만 받아도 스타일러 하나로 빗어만 주면 볼륨, 웨이브, 스트레이트, 다양한 헤어스타일 완성.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5: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6: 보내드릴게요. 예.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7: 이동하실게요.
1: 예.
6: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8: 다시 들어간다.
6: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8: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2: 아, 이번 신상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드릴게요.
2: 예.
4: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2: 네.
4: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4: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6: 가!
2: 수고하셨습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2: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1: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8: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9: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0: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9: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도를 가늠해 볼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어제 치러졌죠. EBS 현장 교사단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는데요.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1: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을 미리 엿볼 수 있는 6월 모의평가. EBS 현장 교사단은 이번 시험이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채점 결과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은 134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13점 떨어졌습니다. 시험이 쉬울수록 표준 점수 최고점은 내려가는데 국어에서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2: 정보량이 적정하고 복잡하지 않은 구조의 지문이 출제되었고, 문항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지문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1: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1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2점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현장 교사단은 문제풀이 기술보다는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익힌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문항이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학교 교육과정 밖의 내용이나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은 배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3: 작년 수능과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계산량이 많지 않다는 특징을 보였고요.

0: 교육과정 내 기본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복잡한 계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합답형 문항, 완성형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 1등급 비율이 3%대까지 떨어지며 난이도 논란이 불거졌던 영어도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문을 충실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돼 전체적인 변별력은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응시자 5천여 명이 참여한 체감 난이도 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은 영어가 어려웠다고 응답했습니다.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했고 연계 교재에서 다루는 제재와 문항 아이디어 등을 골고루 활용해 출제했습니다. 특히 변별력이 높은 문항들이 연계 교재를 활용해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이 실제로 느낀 연계 체감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2: 네,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교육감 선거는 전국에서 100만 표가 넘는 무효표를 남겼습니다. 직선제 도입 20년을 앞둔 지금도 이런 깜깜이 선거 논란이 반복되면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요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3: 곳곳에 내걸린 교육감 후보 현수막. 교육 정책보다 자극적인 구호와 상대 후보 비방이 눈에 띕니다. 역대 최다인 8명이 출마한 서울은 특히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동성애 퀴어 이슈를 선거 쟁점으로 끌어들였고 선거 막판은 고소 고발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30만여 표, 서울시장 선거 무효표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번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 나온 무효표는 모두 108만여 표로 4년 전 교육감 선거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전체 투표수의 4% 수준으로 시도지사 선거보단 2.5배 많았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공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표지에 후보의 기호나 정당 표시가 없고 선거구마다 이름 순서도 다르게 적습니다. 여기에 다수 지역에서 단일화 실패로 후보 난립이 이어진 데다 선거 막판 고소 고발과 네거티브 공방까지 겹치면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왜 교육감은 기호가 없느냐, 정당 표시가 없느냐 하는 질문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과거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반문이 가능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선거 이후에 국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개편하기 위한 그런 논의가 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3: 교육계 안팎에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서 뽑는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던 한국교총마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5: 정당 기반 선거 형태처럼 좀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덕목이라든지 자질에 대한 평가 아니면 공약에 대한 평가로 되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보수 단일화 아니면은 진보 단일화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교육감이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형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3: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 한 해 쓰는 예산은 경기 23조 원, 서울 11조 원을 포함해 모두 93조 원에 이릅니다. 웬만한 중앙부처 예산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지역교육의 방향과 막대한 예산을 책임질 교육감을 어떻게 뽑을지, 도입 20년을 앞둔 교육감 직선제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2: 네, 여기 4남매를 키우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네 아이인데도 맞벌이 아니고 외벌이고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전업주부는 엄마가 아니고 아빠입니다. 네,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반칙왁 몽키에서 저출산 시대의 통념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준 주인공들을 황대훈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6: 아기가 탄 유입니다.
7: 주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누군가가 박수 쳐주고 잘하고 싶어 하면은 사람들이 막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의 만족도는 너무 좋습니다.
6: 가게를 책임지는 이른바 바깥 양반은 아내 안나 씨입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 넷을 갖자는 목표를 세운 두 사람은 정규직이었던 안나 씨가 일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가족 형태를 이뤘습니다.
8: 사실 바깥 양반이란 다.

0: 굉장히 싫어하고 기분 나쁘고 경제적으로도 책임지면서 그 가장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1: 전업주부 아빠인 현준 씨의 라이벌은 재벌 아빠입니다. 비싼 물건이나 사교육 대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시간과 체력.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언제나 곁에 있는 아빠가 돼주고 있습니다.
2: 본인의 지위와 권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낼수 없는 시간과 이 존재감으로 아빠로서의 존재감으로 저는 좋은 아빠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 현준 씨네 가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반치광 몽키는 저출산 시대를 역행하는 여섯 가족의 삶을 따라갑니다. 돈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걸 반칙이라 부르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야말로 반칙은 아닌지 되묻습니다.
3: 돈이 없으면 결혼도 어렵고 출산도 어렵다는 이 사회의 상식이 오히려 반칙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반칙에 저항하는 이 가족들을 통해서 진짜 반칙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1: 영화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세로 영상은 가족들의 남다른 삶을 마치 SNS처럼 비춥니다.
4: 이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틀 또는 그런 SNS 안에서 올라왔던 삶들, 그런 삶이 아닌 삶 안에서도 분명히 빛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있을 수 있다.
1: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 대신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로 한 반치광들. 이제는 입시 경쟁이란 새로운 난관을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맞벌이 하지 않아도 다 해주면서 키울 수 있거든요. 진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나의 일상을 채우기 위한 기준인 건지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2: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더 전업주부로 있을 생각입니다.
1: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5: 네, 이상으로 6월 5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이어서 EBS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0: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I have two siblings.
1: 한 년만에 뵈러 가요.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2: 나 자고 있어.
3: 병이 나갔네?
2: 아, 진짜 우리 맨날 우리 엄마.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0: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1: QMS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2: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4: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6: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5: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0: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7: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8: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7: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9: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7: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4: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기 중에 선수들이 넘어지면 막 뛰어들어가서 긴급히 부상치료하고 교체해야 할까 말까 이런 걸 결정하는 그분이 계시죠.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평소에 이 체력 관리 그리고 또 부상 회복 이걸 책임지는 바로 팀 닥터입니다. 12번째 선수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팀 닥터 백정국 정형외과 전문의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1: 안녕하십니까.

0: 이번에 우리 16강 갑니까?
1: 무조건 가야죠. 그거는 고민할 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명확하고
0: 그렇죠.
1: 저희는 16강을 넘어서 8강까지 뭐 더 나아가서 2002년에 어떤 감동을 재현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팀닥터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1: 제가 공식적으로 팀닥터를 처음 경험하게 된 거는 2016년도 19세 이하 팀닥터를 처음으로 연령별 팀닥터를 경험을 했고
0: 벌써 10년 전이네요. 네.
1: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 중간에는 또 이제 제가 스포츠의학에 또 경험을 더 쌓고 있다가 공식적으로 성인 대표팀, A 대표팀 팀닥터를 하게 된 거는 2023년 아시안컵 대회부터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네. 팀닥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대표팀 팀닥터 하려면 별도의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1: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축구협회 의무분과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랑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대표분 팀닥터를 하고 있지만
0: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1: 그렇죠. 하지만 특정과가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스포츠 손상이나 스포츠의학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면은 팀닥터를 할 수 있습니다.
0: 정형외과 전문의이시고
1: 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이고
0: 그리고 스포츠의학을 따로 공부해야 합니까?
1: 그렇죠. 스포츠의학 인증 전문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학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스포츠의학을 하기 전에 또 외상을 또 전문적으로 했던 외상 세부 전문의였습니다. 그래서 외상 세부 전문의를 따고 그리고 또 스포츠에 관심이 있어서 스포츠의학을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0: 스포츠에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1: 아, 제가 사실은 뭐 지금 의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너무 좋아했고 초등학교 때는 또 축구 선수가 꿈이었던
0: 그래요.
1: 적이 있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비록 축구 선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의대를 가서도 꾸준히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정형외과를 선택한 것도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0: 그 중고등학교 때 혹시 무슨 학교 선수 이런 건 하셨어요?
1: 아, 뭐 공식적으로 선수를 하진 않았고 뭐 반 대표 정도 하면서 뭐 축구를 열심히 했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좀 전문적으로 축구를 많이 배웠었습니다.
0: 대학에서 배웠어요?
1: 네, 배웠었습니다.
0: 어디서 배워요, 그런 걸?
1: 제가 사실 의대를 가기 전에 또 다른 학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축구를 거의 축구부였거든요.
0: 그래서 대학 축구부?
1: 네, 축구부를 비록 선수처럼은 아니었지만 이제 동아리 형태였지만 거의 매일매일 축구를 하면서 축구를 열심히 했었고 그 네. 이후에 또 의대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축구라는 학문을 또 의학을 좀 더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지금도 축구하세요?
1: 지금도 열심히 축구하고 있죠. 지금도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축구를 하고 있고 또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부상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0: 본인 스스로가?
1: 네. 제가 오른쪽 무릎을 축구하다가 부상으로 두 번 정도 수술을 했었습니다.
0: 수술까지?
1: 네. 제가 수술을 받았고 뭐 전방 십자인대도 한 번 끊어졌었고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재활을 해서 또 복귀를 하고 또 열심히 하다가 또 한 번 더 부상이 있어서 또 수술도 한 번 하고 해서 축구가 어떤지도 알고 축구의 부상이 어떤지도 알고
0: 네.
1: 그리고 부상 후에 어떻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0: 몸소 경험해봤으니까
1: 몸소 경험을 해서 조금 더 그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마 축구협회에서 팀닥터로 선정한 건 그 원인도 클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냥 의사보다는 네. 축구를 평생 해온 의사 본인 스스로 많이 다쳐본 의사가 훨씬 낫다는 걸 알 것 같아요.
1: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 선수를 치료하는 거에도 관심이 있고 더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그 선수를 대하는 태도나 그 선수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 게
0: 그렇죠.
1: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평소 그렇게 축구를 즐기는 뭐 거의 준 선수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네. 어디 뭐 득점왕이니 뭐 이런 네. 거는 많이 하셨겠어요?
1: 제가 의대를 가기 전에 사실 축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대를 가면서 의대 학생 이렇게 또 대학의 총장배라는 게 있습니다. 꼭 의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공대도 나오고 뭐 자연대도 나오는 이런 데에서 득점왕도 한번 해봤고요.
0: 그죠?
1: 그리고 전국의사축구대회에서 MVP도 타보고 전국의사축구대회에서도 또 득점왕도 해보고 그런
0: 그렇죠.
1: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0: 그럼 현재 우리나라 대학 의사, 병원 의사들 중에서는 최고 선수라고 꼽아도 되겠습니다.
1: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젊은 친구들이 축구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0: 네.
1: 지금은 어렵지만 과거에는 또 제가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0: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팀 닥터는 한 명입니까?
1: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축구협회 그 분류가 연령과 성별로 나뉘는데
0: 아, 그렇죠.
1: 우선 유소년 17세 이하 19세 이하, 23세 이하, 요거는 올림픽 대표라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성인 대표팀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각 연령별로 두 명의 팀닥터가 배정이 됩니다.
0: 아.
1: 그리고 두 명이 배정이 되고, 이 두 명의 팀닥터가 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외에 또 다른 잉여 팀닥터 분들이 각각 배정이 돼 있고, 현재 성인 대표팀, 그러니까 지금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팀닥터는 총 3명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두 명이 있고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이 있고 그리고 심리를 담당하는 정신건강의학과 팀닥터가 한 분이 계십니다.
0: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1: 아,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이번에는 세 명의 팀닥터가 같이 월드컵을 동행하게 됐습니다.
0: 그중에 대장님이신 거예요?
1: 그럼? 아, 저는 대장은 아니고 또 저보다 경험이 많은 또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셔서 두 명이서 같이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정식 의사분들은 그렇게 세 분이고 선수들 끝나면 뭐 근육도 풀고 그렇죠. 마사지도 하고 그건 뭐라고 부르죠?
1: 저는 의무 트레이너라고 의무 명칭을 트레이너. 하고 있습니다. 의무 트레이너는 현재 대표팀에 동행하는 의무 트레이너는 총 5명이 있습니다.

0: 5명.
1: 4명은 국내 의무 트레이너고 또 1명은 또 해외에서 또 능력 있는 트레이너를 섭외를 해서 지금 5명이
0: 예.
1: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0: 우리 축구 대표팀에 팀닥터 제도가 도입된 것도 오래됐죠?
1: 오래됐죠. 사실 뭐 과거에는 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축구의 역사에 있어서 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2002년
0: 아이,
1: 월드컵이니까.
0: 그럼요. 4강에
1: 네.
0: 올랐는데요.
1: 그래서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팀닥터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또 적용이 됐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스포츠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 이야기라는 분야가 더 활성화됐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그때부터 이제 팀닥터 제도가 좀 자리를 잡아왔던 것 같습니다.
0: 네. FIFA가 주관하는 공식 경기의 경우에는 팀 닥터가 반드시 벤치에 있어야 한다면서요?
1: 네.
0: 의무라면서요?
1: 반드시 한 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0: 그죠?
1: 그래서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작은 부상들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큰 부상들, 뭐 심정지가 있거나 또는 머리 손상이 있을 때는 이 선수가 추가적으로 경기를 뛸수 있냐 없냐 이런 결정은 심판이나 코칭 스텝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0: 못하죠.
1: 팀 닥터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0: 예.
1: 팀 닥터가 벤치에 앉지 않으면은 그 경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FIFA나 경기 운영진에서는 이 경기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기
0: 그렇죠.
1: 때문에 그러면 몰수패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징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팀닥터 하는 한 명이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0: 그렇죠. 평상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을 텐데.
1: 네.
0: 자, 뭘 하는 겁니까? 팀닥터의 일상.
1: 팀닥터가 사실은 그냥 벤치에 있는 앉아 있는 의사는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가 소집이라는 이제 선수가 직접 다한 팀에 모여서
0: 예.
1: 소집하는 시기와 소집하지 않는 시기로 또 분류를 해야
0: 그렇겠죠.
1: 되는데 소집을 할 때는 사실 팀이 한 팀으로 동일한 스케줄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고 같이 운동장에 나가고 운동이 끝나고 오면은 부상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컨디션도 체크하고 그날 얼마나 뛰었는지 뭐 어디가 불편하지 않은지 이런 치료를 꾸준히 하는데 사실은 소집됐을 때는 뭐 같이 움직이니까
0: 그렇죠.
1: 뭐 바쁘고 뭐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사실 소집하기 전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소집하기 전 일상적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1: 팀닥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직 그 월드컵에 나갈 26명의 선수가 결정이 안된 상태고 그렇게 되면은 예비 소집 명단이 있습니다. 그 26명보다 더두배 이상의 예비 소집 선수들이 있는데
0: 예.
1: 이 선수들이 소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0: 모르죠.
1: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선수들을 현재 리그를 다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이 있는지 컨디션이 어떤지 부상이 있는 선수는 현재 어떤 제어를 하고 있고 현재 언제 복귀할 건지 그런 것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은 이제 피지컬 파트에 있는 스태프들이 선수들이 어떻게 뛰었는지 이렇게 보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이제 의무팀에서는 개인적으로 다 컨택을 합니다. 선수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구단의 의무진과도 소통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0: 예.
1: 이렇게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번 월드컵의 좀 특징점은 그 멕시코 지역이 현재 홍역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행을
0: 그래요.
1: 하고 있어서
0: 그래요.
1: 그래서 피파와 멕시코에서 그 홍역 예방접종, 백신 접종을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0: 주사 맞고
1: 그래서
0: 가야죠.
1: 그렇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홍역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예방접종을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0: 어려서도 하죠.
1: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확실히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봐야 되니까 각 선수들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을 하고 있고 만일 그게 서류가 없는 선수들은 이제 항체가 형성됐는지에 대한 검사. 근데 이런 검사들은 저희가 선수들한테 요청을 할수 있지만 그 구단과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0: 아, 그 평상시에는 예비 후보가 될 만한 선수들까지
1: 다 확인을 해야 하죠.
0: 하나하나 관리하고 체크하고. 근데 아무래도 제일 바쁘고 일이 많은 거는 이제 소집됐을
1: 아, 그렇죠.
0: 때죠.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때는 너무 바쁘죠. 뭐, 거의 선수들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의무진은 이제 코칭 스태프분들은 운동을 기점으로 그 전에 어떻게 할지를 준비하는 팀이면, 의무팀은 운동이 끝나고 난
0: 그렇죠.
1: 이후를 저희가 관리하니까,
0: 맞아요.
1: 그러니까 좀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식사하고 올라오면은 뭐 운동이 늦어지면 한 9시부터는 이제 의무팀의 치료실에서는 엄청 바쁘거든요. 그때는 검사도 하고 뭐 불편한 부위가 있으면 초음파 검사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하면은 거의 뭐 12시 넘어서 일정이 끝나는 경우

0: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그래도 또 선수들 훈련하러 모이면 거기 안 갈 수 없잖아요. 아,
0: 당연히 가야죠.
1: 훈련 중에 다치는 경우가
0: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팀 닥터는 결국 부상이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지 어떻게 다치는지를 이렇게 다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선수를 진단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경기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도 선수들 다 체크하고 있고 또 불편한 부위가 있는 선수들은 또 따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 선수들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1: 그 해외 원정이나 전지 훈련 같은 거 할 때는 그 이제 경기가 끝나거나 훈련이 끝나면 방금 이제 늦은 밤까지 뭐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어디서 해요?
0: 자, 호텔에 이제 선수들이 각 방이 배정이 돼 있고 치료실은 보통 호텔의 큰 방이 한 두 개 정도 배정이 됩니다.
1: 스위트룸 두 개?
0: 네, 그 정도 두 개가 됩니다. 한쪽 방은 이제 마사지 치료를 위한 의무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어떤 침대 배드가 한 뭐 네 개 정도, 다섯 개 정도가 돼 있고 한쪽 방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초음파 기계랑 뭐 충격파, 레이저 치료, 뭐 저출혈 레이저 각각 치료 장비들이 세팅돼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1: 그런 장비를 다 들고 다녀요?
0: 네, 다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1: 그럼 굉장히 크지 않아요?
0: 뭐 아주 크고 뭐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1: 그러니까.
0: 근데 그런 치료 장비들이 꼭 필요하니까 거의 뭐 병원급은 아니지만 작은 의원급처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공간을 만들어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1: 축구협회가 그걸 다 의료기를 가지고 그럼요. 있죠?
0: 그럼요. 다 가지고 있죠.
1: 그 비행기에 실는데도 상당하겠는데.
0: 상당한 무게입니다. 몇백 킬로가 되고.
1: 그러게요.
0: 그것도 아주 그리고 의약품들도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0: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이야, 이게 보통 이사가 아닌데요?
0: 아주 그 이동, 그 국내에서 하지 않고 해외로 이동할 때는 그걸 준비하는 것도.
1: 그죠.
0: 협회랑 그 스태프들에는 아주 큰 일이죠.
1: 지난번 어디서 기사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진통제도 함부로 못 먹는다. 도핑 테스트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0: 맞습니다. 사실 선수들한테는 도핑이라는 영역은 아주 너무나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들도 그 도핑의 영향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집 기간 외에도 리그 중에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발라야 되는 연고 그리고 먹어야 되는 약이 이게 먹어도 되는지를 저한테 실시간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홈페이지나 이런 걸 찾아서 이 약은 뭐 경기 기간 내에 먹으면 안 된다, 뭐 왜 먹어도 된다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제가 확인을 해서 이렇게 복용을 하게끔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1: 감기 걸리면 감기약도 쉽지 않겠어요.
0: 감기약 중에도 도핑에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기 때문에
1: 그죠?
0: 감기약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사실 보충제나 영양제도 또 확인을 해서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대표팀은 도핑에 문제가 안 되는 약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그렇겠죠.
0: 사실은 소집됐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소집되지 않았을 때 리그 중에도 그런 걸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약 먹는 거 하나하나 또는 주사 맞는 거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다 도핑을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뭐 웬만한 대표 선수들하고는 매년, 그러니까 1년 내내 소통을 하겠군요.
0: 거의 계속 그죠? 소통을 하죠.
1: 네,
0: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 단지 부상 치료 전 이것만 떠올렸는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 건강관리, 영양제 이거 하나하나가 다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0: 네,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하는 게 사실 팀닥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자, 경기가 이제 딱 열리면 벤치에 앉아가지고 뭘 하십니까?
0: 벤치에 앉아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우선은 제가 경기를 당연히 보는데 어떤 선수가 불편한 부위가 있는지를 저는 다
1: 알죠.
0: 일일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선수들을 좀 더 유심히 보게 돼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축구를 이해하고 있고 공이 왔을 때 이렇게 경합되는 상황에서는 부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순간은 혹시 다치지 않는지를 좀 더 보고 있고 그리고 헤딩 경합 같을 때는 또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심히 보고
1: 그렇죠.
0: 있습니다.
1: 뭔가 선수들끼리 모인다 싶으면 긴장하는군요.
0: 그때는 긴장이 되고 또 선수들이 넘어졌을 때는 제가 그 순간에 나가야 될지 또는 그냥 지켜봐야 될지를 그 순간 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1: 선수들이 이제 부딪혀서 넘어지면 맨날 떼글떼글 구르고
0: 그렇죠.
1: 막 아프다 그러는데 사실은 별로 안 아플 때도 많죠.
0: 그럴 때도 많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번에 피파에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또 바뀐 규정이 있습니다.
1: 뭡니까?
0: 그게 팀 닥터랑 의무 트레이너가 각각 한 명씩에서 두 명의 의무진이 들어가게 되는데 한 번 들어가면은 그 부상했던 선수는 경기 그라운드를 나오고 나서 1분 동안 들어갈 수가 없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경기를 1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선수가 한 명 비는 건데
0: 비는 시간이죠. 그러면 10명이서 뛰어야 되는
1: 거니까요.
0: 그래서 이번에는 그 팀 닥터가 나갈지 말지 이게 전술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심판진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과 이제 월드컵 소집이 되게 되면 충분한 논의와 어떤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심판이 들어오라고 하는 거는 심판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0: 심판이 판단을 하는 거죠.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의무진이 심판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1: 그건 말이 안 되죠.
0: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심판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면
0: 이제 1분 동안 빠지는 거죠.
1: 무조건 빠져야 돼요?
0: 빠지는 거죠. 현재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1: 그냥 들어가서 발에 쥐난 거 풀어주고 나오면 안 돼요?
0: 그거 그리고 우리가 의료진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상 선수는 반드시 그라운드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1: 그래요.
0: 원래 현재 규정까지는 그라운드로 나온 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이제 심판이 들어오라고 하면 이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1분이라는
1: 1분으로 규정이 딱 만들어져서
0: 생겨서 이제 아마도 피파에서의 의도는 이제 침대 축구를 막지 않고 경기를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한
1: 그러니까 엄살 부리지 마라. 네. 한마디로 그거네요.
0: 그리고 경기를 조금 더 쉬지는 시간을 줄이고 좀 경기를 좀 더 재밌게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 일리가 있네요.
0: 네, 일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도 그게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의무진은 그거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일리가 있는 제도 변화고 제가 생각해도 잘 도입된 것 같은데 이 제도 도입되기 전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서 네네네.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0: 아, 들어가죠.
1: 그래서 이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갔더니 선수가 아, 괜찮아요. 이런 경우 많죠.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뭐예요?
0: 처음에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하는 게 어떻게 다쳤냐, 부딪혔냐, 아니면 꺾였냐 이런 부상의 어떤 그 손상 기전을 첫 번째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부딪힌 거는 사실은 회복하는 거고 그냥 경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발목이나 무릎이 꺾이는 손상은 사실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묻는 게 어떻게 다쳤냐를 물어보고 근데 선수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으면은 우선 경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경기가 이기고 있으면은 좀 누워 있어라.
1: 좀 쉬는 거지.
0: 물도 좀 먹고 좀 누워 있어라. 그러면 이제 또 부상 선수 말고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오면서 좀 휴식을 가지고
1: 거기서 물도 좀
0: 물도
1: 마시고.
0: 먹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좀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이번 월드컵 때는 그게 어려워진
0: 쉽지 않죠.

0: 자,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어떤 겁니까, 선수들이?
1: 뭐 여러 부상이 있지만 가장 큰 부상은 근육 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축구를 하는 거는 계속 움직이면서 스피드를 내는 운동이다 보니까 예. 특히 햄스트링 손상, 허벅지 뒤쪽.
0: 햄스트링이 서벅지, 허벅지 근육.
1: 허벅지 뒤쪽 근육을
0: 허벅지 뒤쪽 근육
1: 말하고 햄스트링이 손상이 되는 기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피드를 내면서 뛸 때, 스플린트를 하면서 뛸 때고 있고 또 하나는 공을 뺏기 위해서 다리를 쭉 뻗는 동작에서는 햄스트링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찢어져요?
1: 찢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흔한 손상이라고 보이시고 또 두 번째 근육 손상은 종아리 손상입니다. 종아리도 결국 운동량이 많아졌을 때 이제 근육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근육이 찢어지면은 사실은 경기를 이어가기가 힘들거든요.
0: 찢어지면 안 되겠죠?
1: 안 되죠. 근데 꼭 근육이 찢어지는 손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에 경련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0: 지난다고
1: 그러는 거죠. 그거는 근육이 구조적인 손상이 아니라 이제 피로감 때문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라 그거는 저희가 들어가서 충분한 스트레칭과 그렇게 하면 선수들이 경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경련이 일어난 건지 쥐가 난 건지 근육이 손상이 났는지를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0: 그렇죠. 쥐난 거는 근데 쉽게 풀려요? 일반인들도 상당히 오래 가는데
1: 오래 가죠.
0: 그 선수들이 그렇게 격렬한 운동을 해서 쥐가 난 게 금방 풀리나요?
1: 잘 풀리진 않죠.
0: 근데 저도 경기를 보면 네네.

0: 이렇게 누워 있고서 다리를 이렇게
1: 스트레칭
0: 꺾어주고
1: 하는 거죠.
0: 그러면
1: 네.
0: 또 금방 뛰더라고요.
1: 뛰죠. 그렇게 뛰는데 또 경련 날것 같은 불안감이 있죠.
0: 그러니까.
1: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선수를 교체하게 되면은 그 교체 카드라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련은 참고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이고.
1: 그리고 경련은 대부분 경기 후반부에 생깁니다.
0: 맞죠.
1: 그러다
0: 근육의
1: 보니까
0: 피로가 쌓여야 되는 거니까.
1: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선수들이 그걸로 교체하려고 하진 않고요. 대부분 참고 뛰려고 하고 충분히 또 이제 뛰다 보면 또 경련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교체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0: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이 찢어졌느냐, 단순한
1: 경련이냐,
0: 경련이냐.
1: 그걸 구분을 하는 거죠.
0: 뭐, 더 심각한, 뭐, 골절이다, 뭐, 이러면 그냥
1: 그냥
0: 뭐,
1: 바로 교체하게 되는 거죠.
0: 그죠, 뭐.
1: 그래서 그다음에 손상이 많은 게 이제 발목을 접질러서
0: 발목.
1: 발목에 인대가 좀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큰 손상은 이제 무릎이 꺾이면서 생기는 무릎 손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절 같은 경우는 꺾이는 손상이 있느냐,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손상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치는지를 선수하고 얘기하는 게 부상을 평가하고 이렇게 판단 내리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아까 뛰어 들어가면서 첫 번째가
1: 꺾였냐, 부딪혔냐, 이걸
0: 그 어떻게
1: 묻는 거죠.
0: 다쳤냐 그거부터 물어본다고 그러셨죠?
1: 네.
0: 그리고 이제 밖에서 벤치에서도 유심히 그걸
1: 보는
0: 보신다고
1: 거죠. 그리고 한번 제가 들어갔던 선수들은 어떻게 부상이 있는 거니까 그 선수의 움직임을 보는
0: 그렇죠.
1: 거죠. 그리고 보게 되다가 하프타임 때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선수와 대화를 하는 거죠. 그 후반전에도 괜찮겠냐. 그럼 좀 많이 아프다고 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참고 뛰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후반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불편하면은 신호를 좀 보내라. 그런 식으로 사전에 하프타임 때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선수를 조금 더 유념 있게 관찰하게 되는 거죠.
0: 뭐 진통제 주사 같은 것도 막 놓고 그럽니까?
1: 경기 전에 이제 도핑에 문제가 안 되는 주사를 보통은 경기 시작하기 한 1시간 반 또는 2시간 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했을 때좀 불편한 선수들은 엉덩이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진통제 주사를 놓습니다.
0: 진통제 투혼이라는 게
1: 그런 거죠.
0: 그거로군요.
1: 네. 먹는 약도 있지만 조금 불편한 경우는 엉덩이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내가 아직 부상에서 조금 회복 중이라 어디가 조금 통증이 있다. 그런 선수들만 놓는 거죠,
1: 네네.
0: 물론.
1: 제한적으로 아주 뭐 한두 명 정도 놓을 때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안 놓지만 또뭐 한두 명 정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0: 헤딩 경합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막 출혈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보면 뭐 머리에 이상한 가면
1: 네,
0: 같은 것도
1: 감고하죠.
0: 쓰고
1: 네, 맞죠.
0: 그런 건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1: 우선은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월드컵 때 이렇게 얼굴 안와 골절이 생겨서 수술을 하고 사실은 거의 월드컵이 임박한 시점에서 수술했기 때문에 이거를 월드컵에 갈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그때 고민이 많았고 얘기도 많았는데 당연히 뭐 손흥민 선수는 뭐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고 주장 선수였으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했었죠. 근데 사실 그 마스크라는 게 시야를 굉장히 많이 가리게 되거든요.
0: 아무래도 그렇겠죠.
1: 그리고
0: 불편하고.
1: 불편하고 땀이 나면은 또
0: 그러니까요.
1: 불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때는 월드컵에 또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참 어려운 거를 잘 극복하고 잘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런 그 마스크 붕대 칭칭 감고 하는 걸 이제 바로바로 현장에서 해야
1: 해야
0: 되잖아요.
1: 되죠. 해야 되죠.
0: 속도가 생명이겠어요.
1: 그렇죠. 속도도 생명이고 이거를 잘못 감았을 때는 또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뭐 순간순간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0: 선수들하고 항상 소통하는 것뿐 아니라 감독이나 트레이너들하고도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이게 원만하게 굴러가겠죠?
1: 사실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각 파트의 스태프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저는 가장
0: 그러니까요.
1: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표팀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그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의무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0: 그렇죠.
1: 피지컬 파트도 있고 그리고 의무 트레이너 그리고 코칭 스텝, 지원 스텝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파트들과의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소통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팀은 한 팀이 될수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1: 결국 그거는 선수의 어떤 경기력으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0: 나타나죠. 방금 얘기한 피지컬 파트라는 건 뭐예요?
1: 이제 피지컬 스텝,
0: 의무
1: 코치
0: 트레이너와 다른 거예요?
1: 다른 거죠.
0: 그건 뭡니까?
1: 그 이제 의무 트레이너는 마사지를 하면서 근육의 회복을 도와주고 피지컬 코칭은 코칭 스텝은 이제 처음에 그 코칭 스텝 역할은 이제 선수들이 운동장에 들어왔을 때 이제 몸을 풀어주고 경기력을 좀더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0: 헬스 트레이너 역할과 비슷한?
1: 약간 유사한 거죠. 근데 그분들의 역할은

0: 기록하는 또 이제 선수들이 이제 경기력을 얼만큼 뛰었는지 GPS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스피드를 냈고, 얼마나 많은 경기, 이동 거리를 뛰었고, 뭐 가속, 감속을 얼마나 했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컨디션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1: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얼마나 뛰었고 가속 감속했고 이런 게 요즘은 첨단 스포츠 과학 때문에 선수도 옷에서 다
0: 네,
1: 한다면서요?
0: 맞습니다.
1: 자동으로 합니까?
0: 네, 자동으로 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이제 조끼를 아주 얇은 조끼를 입고 그 조끼의 주머니에 GPS 장치를 넣습니다. 그럼 그 GPS 장치가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가 어디를 뛰었고,
1: 어디로 움직였고,
0: 그리고 얼마를 뛰었고, 그리고 가속을 얼마나 했고, 감속은 얼마나 했고, 하이 스피드 레이트는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1: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날라오는
0: 거죠? 네, 실시간으로 거죠? 나옵니다. 그래서 피지컬 스텝은 그 장비를 이렇게 모니터를 앞에 두고 벤치에서 그걸 실시간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런데 제가 듣자 하니 우리 팀 닥터가 축구협회에 채용된 이쪽의 전속 의사가 아니라면서요?
0: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사가 그 대한축구협회 소속의 어떤 직원이거나 어떤 고용된 상근 팀닥터는 아닙니다.
1: 그럼 뭐예요?
0: 지금은 비상근, 그러니까 소집이 됐을 때 이렇게 대표팀에 같이 합류되는 비상근 팀닥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그럼 소집된 기간이 1년으로 치면 몇 달 정도 되지 않나요?
0: 몇 달... 뭐 이게 한번 소집이 되면 한 열흘 정도 또는 뭐 이렇게 월드컵 기간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1: 그러니까.
0: 소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대회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두 달 정도 소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한 달에 1년에 한두 달은 그 선수들하고 계속 같이 생활을
0: 같이
1: 해야
0: 생활을
1: 되잖아요.
0: 해야 됩니다. 그거는 또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제가 또 대표팀을 나가는 게 제가 의사로서 또 하나의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은 기꺼이 감사하게 또 나가고 있습니다.
1: 아니 우리 백정국 선생 말고 다른 의사들도 앞으로 해야 되는데.
0: 아 그렇죠.
1: 혹시 다른 나라 축구 국가 대표팀도 전속이 아니에요? 팀 닥터가?
0: 현재 유럽이나 특히 유럽 같은 리그에서는 그 각 구단에 소속돼 있는 팀 닥터들이 있습니다.
1: 그죠?
0: 네. 상근직으로 있는 팀 닥터들이 있고 또 다른 나라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아직까지는
1: 미국은 그 축구 인기가 별로니까.
0: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1: 유럽이 제일 앞서 있죠.
0: 제일 그럼? 축구 쪽으로는 앞서 있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팀 닥터들이 배정이 돼 있고 소속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축구 스포츠 이야기 발전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팀 닥터가 소속 팀이나 대표팀에 소속돼 있는 상근 어떤 팀 닥터가 있는 게 제도적으로 더 마련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리고 조금 아까 소집 기간이 아닐 때. 연중 내내 선수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선수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 게 결국에는 소집했을 때 사실 그 짧은 기간에 그 선수를 파악하기는
1: 글쎄요, 이해가
0: 있습니다.
1: 돼요. 이해가 됩니다만 이건 우리나라 정도 국력이나 이 축구에 대한 국민적인 애정을 따지면 최소한 대표팀 팀닥터 정도는 그래도 상당한 연봉으로 좀 이렇게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0: 뭐 또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면 그 자리는 아주 경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스포츠 이야기라는 분야가 아주 젊은 의사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또 요즘에는 연구랑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인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지난 2023년부터 이제 우리 A 대표팀 쭉 해왔는데 뭐 경기 그 기억에 남는 어떤 무슨 에피소드나 경기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0: 뭐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너무나 긴장이 되고
1: 그렇죠.
0: 사실은 뭐 다 모든 경기가 이겨야 되는 경기다 보니까 근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2023년 아시안컵 때 16강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 경기가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경기 끝나기 마지막에 조규성 선수가 헤딩으로 동점골을 넣었고 그리고 승부차기로 이겼습니다. 그 경기가 사실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고 사실 그날 조규성 선수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착해서 제가 엉덩이 주사를 놔줬거든요. 근데 마침 또 조규성 선수가 또 동점골을 넣고 승부차기에서 극적으로 이겼던 경기라 그 경기가 아직 지금은 가장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승부차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막 몰려가는데 저도 그냥 저도 모르게 막 뛰어들어가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리고 제일 심각했던 부상이 있었던 경기 이런 거는
0: 제일 심각했던

0: 전방식장인데 파열이 돼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술을 받고 재활을 제가 계속 과정을 다 지켜봤거든요. 예, 예.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든지를 또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표 선수라는 그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은 이렇게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고생하거든요. 이제 국민들은 비록 이제 회복해서 복귀하는 순간을 보겠지만
1: 그 보통 전방 십자인대 파열쯤 되면 수술까지 하고 몇 개월 걸립니까?
0: 복귀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이 걸리죠. 더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매일매일 운동하고, 근데 초반에 수술하고 나면 아프고, 붓고, 또 걷기도 힘들고. 그런데 선수들은 이제 그거를 묵묵히 해나가는 과정을 또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은 보통 일은 아닌데, 또 이렇게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그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도 직접
0: 저도
1: 해봤으니까.
0: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간별로 어떻게 재활하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의 한 달 동안은 거의 목발을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나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고.
1: 목발 짚은 상태에서도 운동을 해요?
0: 운동을 하죠. 목발을 짚은 데는 이제 무릎이 이제 수술했으니까 잘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 굳지 않게끔 펴는 운동, 구부리는 운동하고 그리고 쭉 펴서 힘을 주는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하고.
1: 근데 그게 수술받은 부위니까 펴고 우무리는 자체가 엄청 아프죠?
0: 아주 힘들죠.
1: 아픈데도 하는 거죠?
0: 네, 하죠. 그걸 또, 그거를 늦추면은 또 무릎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또 빨리 또 힘들어도 또 해야 됩니다.
1: 선수마다 회복력도 다 다르죠?
0: 다 다르죠. 정말 빨리 회복하는 선수가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또 더디게 회복하는 선수가 있고, 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1: 우리 그 치료했던 선수들 중에, 치료 후에 아주 눈에 띄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그런 선수들도 있지 않겠어요?
0: 그렇죠. 이게 근육,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육 손상이 많은데 이게 근육이 다쳤을 때 회복하는 속도가 사실은 제각각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황희찬 선수는 근육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어떤 축구 스타일을 보면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고 이게 별명이 황소니까 굉장히 저돌적인 움직임을 하는 선수인데 사실 근육 분상이 많지만 또 그만큼 또 회복하는 속도도 아주 빠른 선수입니다.
1: 황희찬 선수가 대표적이고
0: 네, 대표적으로 회복하는 속도가 또 빠른 것 같습니다.
1: 워낙 이 피지컬이 좋은 김민재 선수는 어떻습니까?
0: 우선은 김민재 선수는 사실은 잘
1: 다치진 않죠?
0: 잘 다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치고 부상이 있어도 그 부상을 이렇게 그렇게 크게 표현하지 않는 선수고 좀 불편해도 그걸 참고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김민재 선수가 크게 부상이 있어서 많이 치료했던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그건 뭐예요? 워낙 몸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0: 김민재는 피지컬도 좋고 멘탈도 아주 강하고 그리고 또 책임감도 강하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또 큰 부상 없이 좋은 경기력 아주 좋은 팀에서 좋은 경기력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우리 대표팀에 부상 선수들이 좀 있어요? 신경 쓰이는 선수들이?
0: 뭐 일부 부상 선수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상 회복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월드컵까지는 큰 문제 없이 다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부상으로 좀 관리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디까지 재활을 했고 언제부터 필드에 들어가고 언제부터 뛸지를 거의 뭐 한 2, 3일 간격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 선수들이 또 본인들도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다행히 월드컵 소집대까지는 다 잘 회복할 것 같습니다.
1: 아유 다행이네요. 네. 선수들하고 소집대는 이제 함께 뒹굴고 함께 식사도 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먹습니까? 그 선수들?
0: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네. 경기 기간에는 또 간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세 끼를 이렇게 꼬박 챙겨 먹다 보면은 스태프들은 살이 찌는 경우가 좀 있고
1: 그렇겠죠.
0: 근데 선수들은 원체 운동량이 많다 보니까 그 체중 조절을 거의 체중을 매일매일 재거든요. 아침마다 체중을 재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걸 아주 규칙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스태프들은 체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1: 네. 아 근데 그러니까 선수들은 우리 팀 닥터보다는 한 두 배씩 먹어요?
0: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꼬박꼬박 왜냐면 식사도 결국에는 그 선수의 어떤 하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1: 대단히 중요하죠.
0: 그래서 식사 많이 하죠. 그리고 보충제도 잘 챙겨 먹고 있고 시간대별로 보충제도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컨디션 조절에 아주 그거를 모든 걸 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경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뭐 저녁 6시에 6시다. 시작한다. 그러면 식사가 마지막에 언제예요?

0: 점심을 먹고 12시 뭐 12시 1시에서 점심을 먹고 6시 경기면 또 중간에 또 비는데 저녁 식사를 할수 없으니까 그 출발하기 전에 간식 타임이 있습니다. 좀 가볍게 뭐 샌드위치나 뭐 국수나 이런 가벼운 식사로 칼로리를 좀 섭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경기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버스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너무 헤비하게
0: 먹으면
1: 먹으면은
0: 또 무거워지니까.
1: 그러니까 못 뛰니까. 그렇죠. 제가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우리 대표팀 선수들 중에 그 해외에서 뛰는 선수 중에 하루 경기가 끝나면 자기 집에 가면 뭐 영하 백몇십 도짜리 그 아주 차가운 무슨 질소 뭐
0: 네,
1: 이런
0: 맞습니다.
1: 걸로 몸을 이렇게 확 얼리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0: 네.
1: 그건 뭐 하는 거예요?
0: 이게 대표팀도 운동 경기가 끝나면은 라커룸에 이 아이스베스라고 해서 그 아주 차가운 냉각, 얼음이 담겨져 있는 그 개인이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욕조가 다
1: 예.
0: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게 이게 운동량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아이스베스에 들어갔을 때 근육 회복하는 속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과학적으로 이제 아이스베스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집에 있는 선수들은 더좀더 냉장고 같은 거에다가 더 낮은 온도로
1: 글쎄.
0: 들어가서 하는 회복을 이제 근육의 회복을 좀더 빨리 도와주기 위해서 해주는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하루 경기 뛰고 나면 그렇게 꽁꽁 얼려야 근육이 또 빨리 회복되나요?
0: 네, 이게
1: 그런
0: 결국에는
1: 기전이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운동량이 많으면은 그 근육이 손상이 생기면서 어떤 젖산이 생기면서 그게 근육통을 또 유발을 하고
1: 그렇죠.
0: 그 근육통이 생기면은 또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 운동하는데 그거를 좀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아이스 냉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걸 꽁꽁 냉각을 하면 그 손상된 근육이 빨리 붙는다.
0: 그런 어떤 이제 근육 피로감을 덜 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빨리 회복하게 되고 근육 손상의 어떤 위험성도 떨어지는 거죠.
1: 예. 그런데 차가운 속에 몇분 정도 있어요?
0: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1: 아,
0: 모든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네.
1: 그랬겠죠.
0: 그게 거의 루틴처럼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1: 그리고 이게 한 경기를 뭐 풀타임으로 다 뛰면 진짜
0: 힘들죠.
1: 어마어마한 체력 소모가 있다면서요?
0: 네, 뭐 10kg 이상 뛰게 되면 몸무게도 많이 빠집니다.
1: 그러니까요.
0: 몸무게도 그 경기가 끝나면 2, 3kg 빠지는 선수들도 많고.
1: 한 경기에
0: 네,
1: 그냥.
0: 한 경기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체력 소모가 아주 많고 근육 손상도
1: 그러니까.
0: 많고 칼로리 소모도 너무 많고
1: 예.
0: 아주 한 경기를 풀로 뛴다는 거는 정말 아주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매일 경기가 사실상
0: 없죠.
1: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0: 그렇죠.
1: 그죠?
0: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경기.
1: 그렇죠.
0: 요즘에는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지금 리그에는 거의 일주일에 두 경기씩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스럽고
1: 네.
0: 부상의 위험성도 현 시점에는 좀
1: 높아지고.
0: 높아지는 시점이라서
1: 알겠습니다.
0: 월드컵 직전이 조금 예민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0: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가장 큰또 차이점은 이 경기장이 고지대에 있다는
1: 맞아요.
0: 점입니다.
1: 멕시코가 높죠.
0: 그렇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가 이루어지는 과달라라는 시티는 해발이 1500m가 넘기 때문에 이게 고지대에 적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경기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1: 예.
0: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첫 번째, 두 번째가 고지대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저지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력을 잘 고지대 적응해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그다음 경기는 오히려 경기력이 좀더
1: 네.
0: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평상시 그 높은 지역에서 맨날 살던 나라 사람들은 좋겠네요.
0: 굉장한 이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자, 나에게 축구 국가대표 팀 닥터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0: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도 대표팀 팀 닥터는 제 어떤 인생 목표 중에 하나였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예.
0: 뭐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이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컵에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1: 예.
0: 국민들이 아주 기뻐할 수 있게끔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게끔
1: 그렇죠.
0: 그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12번째 선수시니까
0: 네.
1: 잘 하셔야 됩니다.
0: 저도 선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좋은 성적 거두길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팀 닥터가 12번째 선수라면 우리 모두는 13번째 선수가 되어야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3.3완료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1: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5: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5: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1: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0: 상담완료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2: 아버지 간병 있으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1: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2: 최대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5: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5: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1: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6: 이어서 한국 BN이 방송됩니다.
7: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재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8: 폐경을 했으니까 좀 시간을 끌었는데
7: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8: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9: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10: 생리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지분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에요.
11: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이번 주말 EBS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최후의 뉴.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9시 5분 극한직업.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기행.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EBS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한국 기행 4000회 특집 다섯 번째 여정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은 품고 있다는 섬으로 떠납니다. 오늘도 배낭 하나 메고 바다로 향합니다. 한국 기행과 수많은 여행길을 함께 해온 여행 작가 변종모 씨.
3: 와, 한국 기행이 벌써 4000회가 됐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여행을 4000번을 했다라는 뜻인데, 그리고 보니 저도 한국 기행 애청자로서 쭉 다니다가 제 여행의 정체성이 생겨버렸어요. 저는 섬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아름다운 섬으로 갈 겁니다.

0: 오른손에는 바다를 지고 왼손에는 숲을 지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세상에 몇이나 될까?
1: 눈부시게 아름다운 추자도로 향합니다. 눈길 닿는 곳곳 자연의 선물과도 같은 비경이 펼쳐집니다. 추자도의 봄을 만나러 가는 길. 제주도를 거쳐야 했던 예전과 달리 이젠 진도에서 뱃길로 45분이면 닿을 수 있다죠.
0: 정말 금방이다.
1: 도착과 동시에 시선을 사로잡은 풍경 하나.
2: 안녕하세요, 어머니.
3: 추자도 미역은 1등품 돌미역입니다. 머리 좀 묵어볼래?
0: 아, 그래요? 먹어도 돼요?
3: 예. 네, 그냥 묵으시오. 죽기는 안 할게. 이거 말도 안 들었어, 테레비. 아니, 추자도는 물이 맑으면서 물이 더 세갖고 이 미역이 더 이렇게 뭐이든지 소라고 전복이 뭐이든지 추자도 것은 더 좋아요. 다른 것 같잖아.
4: 추자도 사니까 좋아요?
3: 좋지요.
5: 미역 사시오, 미역 사시오. 50년, 60년 이 직업 해가지고 이것 보시오.
3: 시집 못 가요. 시집 못 가요. 이제 시집 가려고 하고 있는지 70살 먹어서 얼른 시집 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렇게 홍보하고 노래 불고 이렇게 하면은 가겠어? 못 가제? 얌전히 있다가 얼른 이제 남자 만나서 가야지.
4: 아, 결혼하실 거예요?
3: 예. 이제 80살 되면 할라. 팔짱 딱 끼고 요렇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1: 흥 많은 추자도 해녀 아가씨와의 유쾌한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1: 추자도 토박이인 오금성 씨를 따라 섬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길 따라 도착한 곳은 대왕산.
0: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 분위기 어쩔 거야?
2: 이야, 쫙 이 정면에 저 저쪽 그 쫙 끝에 쫙 이 멀리 있는 희미하게 보이는 섬. 지금 제주도예요. 제주도예. 예. 여기에 유일하게 용 발가락이 이렇게 발톱이 딱 해서 대왕산 용 발톱 자리입니다. 얘가.
1: 용이 승천하며 남긴 흔적이랍니다. 자연이 조각한 아름다운 풍경.
0: 잘생겼다, 이 나무. 집을 뚫고 나왔네요, 나무가. 네.
2: 이게 이 마을에 있는 숟가락을 이제 거의 지금 여기 다뤄놓은 상태거든요. 네. 예, 여기 하나의 이제 그 조형물을 떠나서 그냥 원래 이제 이 섬 사람들이 좀 먹고 사는데 좀 힘들다 보니까.
1: 생명의 나무라 불리는 바오밥 나무를 닮은 추자 숟가락 나무. 거센 풍파 속에서 살아가는 섬 사람들의 애환을 담아냈답니다.
0: 숟가락 자체가 이파리로 돼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봐주면은 이 나무에 언젠가 또 꽃이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2: 정면에 보이는 저 조기가 네. 추자도에서 유일하게 제일 큰 조기입니다. 얘가
0: 바다 배경으로 조기가
1: 정말 거대한 조기네요.
0: 야, 여기 너무 좋다. 근데
2: 자, 이 조기가 현재 네. 지금 9년째 지금 말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안에가 촉촉해요. 지금
0: 진짜?
1: 아직. 7년 전 가을 한국 기행이 만난 추자도는 말 그대로 조기의 섬이었습니다.
6: 거기 누라니 물레가 한 바퀴 빙도 막 땡기 타는데 어이씨야 조그야 조그야 그랬어.
1: 척박한 땅 대신 기름진 바다에서 잡아올린 조기는

0: 오랜 세월 서움 사람들의 먹고 살 길이 되어주었죠.
1: 당콤. 저기 당콤. 가을 초니까 저희가 가을 빛이 나지 조금 있으면 완전 금이 빠짝빠짝빠짝.
0: 마음까지 황금빛으로 물들여주는 고마운 존재랍니다.
2: 이런 조기 하나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이 서울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고향을 찾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 조기가 살아가는 데 이렇게 좀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육지 생활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온 오금성 씨도 조기 덕분에 이곳에 정착할 수 있었답니다. 추자 사람들의 소울푸드라는 조기를 맛보러 가는 길.
3: 아, 네. 네. 감사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2: 여기는 이제 우리 친구 어머님이시고요. 아, 네. 네. 음식을 엄청 너무 맛있게 하신 분이에요.
0: 이곳에서 나고 자라며 배운 방식 그대로 매콤 칼칼하게 끓여내는 조기 매운탕.
3: 거의 추자도에서 구할 수 있는 예, 것들 예, 모든 것 다 하셨다.
5: 그렇죠. 이것은 추자도에서 남첩. 아. 이것은 추자도 멸치젓.
3: 음식 먹기 전에 예, 느낌이라는 아. 그래서 이런 느낌의 손이 엄청 맛있는 음식 잘하시는 분 딱 아, 알죠.
0: 손맛 가득 담은 추자도 밥상.
3: 저 먼저 주시는 거예요?
0: 부러우시죠?
3: 아유, 감사합니다.
6: 먼저 조기 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2: 예. 이거를 살을 바르지를 않아요.
3: 아, 그래요?
2: 딱 바르지 않고
5: 여기는 부드러우니까 예.
2: 뼈까지 씹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예? 네. 뼈가 녹아요, 이렇게. 아.
5: 이제 머리만 못 먹고는 일체 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2: 네. 이제 제대로 추자 사람처럼 이제 드시네요. 완전.
0: 추자도의 맛 제대로 느낍니다.
5: 별것도 아니지만 내가
0: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다시 여행길에 오릅니다. 육지에선 본 적 없는 아름다움이 아무렇지 않게 널려 있습니다.

0: 여기를 안 와보면 추자도를 온 게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올라가는데 길은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1: 얼굴을 마주할 때 그의 어린 날들을
2: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이 깎아낸 수직 절벽.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 나바론 요새에 나오는 절벽 같다 하여 나바론 절벽이라고 불린다죠. 하늘과 맞닿을 듯 치솟은 절벽길. 걸음걸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답니다.
0: 오른손에는 바다를 지고 왼손에는 숲을 지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세상에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0: 옥빛 바다가 선사하는 행복에 잠시 젖어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찾아온 항구.
1: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아이고.
2: 빨리 오세요. 네.
1: 제가 빨리 젖어본다고 소개했는데.
0: 사철 풍요롭다는 추자도 바다를 만나러 가는 길.
1: 와, 이게 되게 좋아요.
0: 배를 탄 지 10년째라는 어부 서정희 씨.

0: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 하고 그저 바다가 좋아 고향 추자바다에 인생을 걸었다죠.
1: 바다 나오면 좋더라고요. 일단 먼저 뭐 고기를 잡건 안 잡건 그걸 떠나서.
0: 바다가 주는 상쾌함이 좋아서 어부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죠.
2: 뭐 잡으신 것 같아요.
3: 보인다 보인다.
0: 오, 정말 운 좋게 큰 고기가 걸려들었는데요.
2: 우와, 선생님 이거 뭐예요?
1: 방어요.
2: 아, 방어요? 우와, 얘도 잘생겼다.
0: 줄줄이 낚여 올라오는 커다란 방어.
1: 안 물어요. 꼬리 하고 잡고.
2: 깜짝이야. 깜짝이야. 잠시만, 예, 미안하다, 예.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려야지. 사천의 기념. 우와. 제가 잡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야.
0: 기분 좋게 항구로 돌아가는 길.
3: 많이 잡았어요.
0: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2: 아, 이 선생님, 저기 저번에 참치 잡아주셨던 선장님 맞으시죠?
3: 아, 네.
0: 지난 2018년 참치덕에 살맛 난다던 황상일 씨 형제가 있었는데요.
3: 왔다. 왔다. 큰 놈이다. 얼마 정도 됐다? 한 3.5kg? 3.5kg 정도?
4: 주차에서 사는 맛이야 이제.
0: 헐떡이는 바다의 맛을 선보였던 형제. 그중 동생인 황상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2: 제 인생에 가장 큰 인격을 지금 들고 가는 겁니다.
1: 예. 그런데
0: 어이구, 커다란 몸짓만큼 힘도 좋습니다.
2: 저 이거 제 의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0: 바로 손질에 나섰는데요.
1: 산이 아주 인자 잡아서 아주 살더.
2: 이런 것도
1: 사실이라니.
0: 추자도 앞바다가 내어준 방어 회가 완성됐습니다.
4: 회를 먹을 때는 이 묵은 김치가 아주 제맛 제격이죠. 한번 드셔보시죠.
0: 밥에 초장, 묵은지까지 추자도식 방어 삼합이랍니다.
4: 입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씻기 전에 그냥 입안에서 녹아요. 관광객이십니까? 여기 와서 회 한 점 하고 가십시오. 회 이제 막 잡은 거예요. 해놨어요.
0: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추자도 바다의 맛.
4: 간장 맛, 초장 맛 다 들립니다. 묵은 김치 하나 드셔보세요.
1: 이거 한 점 드셔보세요. 이게 추자 전통 방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2: 삼합입니다.
0: 여행객들에게 추자도가 좋은 기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죠.
4: 아, 추자에 가니까 참 해도 맛있더라. 아, 어디 가시면 이리 오세요. 여기 와서 예 한 점 드시고 가세요.
0: 강원도에서 홀로 여행 왔다는 정유진 씨.
4: 이 추자도 맛입니다.
5: 네. 너무 맛있어요.
0: 오가는 정 속에서 마음이 열립니다.
6: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여행했던 곳이 추자도였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와봐야지 했는데 이번에 시간이 딱 돼가지고 여기도 아빠가 걸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혼자 하면서
1: 잘 오셨습니다.
6: 추억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리운 아버지를 생각하며 떠나온 여행길. 이 순간이 유진 씨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6: 이게 이제 제가 여행하기 전에 좀 꿈꿨던 순간이거든요. 따뜻한 정기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 잘하시고요.
6: 네. 감사합니다.
4: 좋은 남기세요.
6: 네, 또 뵙겠습니다.
0: 즐거운 여행길을 기원합니다. 어제를 기억하고 내일을 위한 희망을 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추억이겠죠.

0: 이번 추자도 여행은 어떤 추억으로 남게 될까요?
1: 한반도 모양 그대로예요. 아, 진짜 눈으로 보다니.
2: 아, 정선에 왔으면 시장에 가야죠. 정선 하면 시장이니까.
3: 우리 닮았나요?
4: 인연이란 것은 두 단어입니다. 이는 원인입니다. 과정을 연이라 합니다.
5: 승덤얼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3: 이게 왜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승덤얼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6: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6: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6: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17: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8: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9: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7: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상단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0: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1: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0: 아, 깎아야 잘 살지.
2: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3: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4: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2: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5: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2: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6: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3: 아직 한 건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2: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2: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9: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2: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6: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탈모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대로 치료하기로 결심했다면 탈모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탈모약이 있고 여성 탈모약이 있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탈모가 남성분들이 흔하니까 남성 탈모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남성 호르몬이 있으면 그 테스토스테론이 변환을 해서 DHT라는 물질로 바뀌거든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 DHT가 탈모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근데 이 DHT의 생성을 줄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넘어가는 이 과정을 차단하는 게 남성 탈모약의 기전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게 남성 탈모약 드시는 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남성 호르몬이 원래 수치로 떨어지긴 하지만 처음엔 남성 호르몬이

기간이 약간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탈모약은 이 가는 기전을 막는 건데, 그래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두 가지 탈모약 성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보통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이 있고, 그리고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피나스테리드라는 약의 성분은 이 DHT를 혈중에서 한70% 정도 억제를 해요. 100을 만들고 있었으면 30만 남기는 거죠. 그리고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은 90% 정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100이 있었다면 10만 남기고 DHT라는 물질을 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전으로 작용하는 게 남성 탈모약인 피나스테리드라고 두테스테리드라는 성분이고요. 두 번째 약은 이제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의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 탈모에도 많이 쓰이고요. 여성 탈모는 공식적으로는 사실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밖에 없습니다. 바르는 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탈모약들은 대부분 어떤 부작용으로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미녹시딜이라는 이 바르는 약도 혈압약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지금도 혈압약에 쓰이긴 합니다. 물론 좋은 혈압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건 1960년대에 나온 그 혈압약이거든요. 근데 1960년대 혈압약으로 나와서 쓰였는데 지금은 이제 혈압약으로서의 가치는 많이 떨어졌어요. 좋은 약이 워낙 많이 개발됐으니까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긴 하고요. 요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털이 나는 부작용이 발견됐어요. 혈압약을 먹었는데 막 털들이 몸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르는 약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나온 게그 미녹시딜 바르는 약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에서 다쓸수 있고요. 여성에서는 거의 지금 이게 단독으로 쓸수 있는 그 단독 치료제입니다. 다른 약들은 약간 보조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약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약입니다. 남성 탈모약도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전립선 치료제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전립선 치료제로 시작을 했는데, 전립선 치료제를 먹었더니 역시 또 털이 나는 게 발견이 됐다. 근데 물론 이건 기획 단계에서도 예상을 했던 거긴 해요. 의외로 그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의외로 발견된 기전인데, 이 피나스테리드 약이 개발된 거는 처음에 예상을 조금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전립선 약으로 먼저 나왔고, 근데 진짜 해보니까 우리가 머리카락이 좀 나더라라는 것이 발견돼서 남성 탈모 치료약으로 이제 개발이 됐죠. 탈모약의 기전은 그렇고요. 미녹시딜은 혈류를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발에 들어가는 미세혈관들이 있거든요. 모발의 뿌리에 아주 머리카락에 공급하는 아주 조그마한 혈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혈관을 조금 이완시키면 아무래도 혈류가 좀더 증대되고 영양이나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탈모 치료 효과가 에좀더 기여를 하는 그런 효과로 우리가 기전을 설명을 합니다. 탈모약은 오래 먹어도 될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최장 약 복용 기간을 지금 드신 분은 일단은 제 주위에서는 제가 제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20년 동안 탈모약을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용하고 있고요. 저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탈모약은 지금 연구들이 한 10년, 5년 정도 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먹었는데 괜찮았나.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질환에 대해서 완치했다고 볼때 5년 정도 아무 일도 없으면 우리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정도 되면 저희가 이건 오래 장기 복용에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이제 의사들이 판단을 하는데, 피나스테리드는 10년 연구 결과들이 꽤 많이 나왔고요. 두타스테리드는 5년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기 복용해도 큰 문제 없을 거고, 저도 20년 동안 먹었는데, 그리고 제 고객 환자분들도 10년 이상 드신 분들 많은데, 다들 문제 없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복제약, 제네릭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일단 제약회사에서 어떤 약이 개발돼서 나오면, 특허를 주죠. 왜냐하면 이 약을 개발하기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이 투여되기 때문에 10년 정도의 어떤 단독으로 이 약을 쓸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면 이 성분들은 이제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약, 원조 약과 복제약, 제네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네릭은 개발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안 들었죠. 시간도 안 들었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나옵니다. 저렴하게 나오고, 아무래도 좀 중소 기업들은 약을 개발하기가 좀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대형 회사들에서 오리지널 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풀리면 다른 회사들에서 만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탈모약도 그런 식으로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약들 만드는 회사가 있었고,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제네릭 복제약들이 나왔는데, 복제약도 괜찮습니다. 복제약이 다 식약청 승인을 다 통과한 약들이고요.

0: 근데 이제 브랜드에 대한 부분은 있죠. 이게 오리지널 약들을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근데 가격 차이가 아무래도 조금 나죠. 경제성을 중요하시면 그냥 제네릭을 드시라고 하고요. 저도 복제약을. 상관없다 하시면은, 비용에 상관없어요 하면은 그냥 좀더큰 기업계 기업 것을 드세요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합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탈모약이 있거든요. 조합약 한번 찾아보시면 몇 가지 약들을 합쳐서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와 더불어 미녹시딜이라는 성분 바르는 약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조합약일 텐데, 보통 이거보다는 여기에다가 이제 유산균을 보통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안드로게성 약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스피로놀락톤이라는 성분으로 알려진 약인데, 요 약은 우리가 안드로겐 자체를 조금 그 세포에 붙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안드로겐 약물이라고 하고, 이뇨제로 보통 많이 쓰이는데, 이뇨제이면서 항안드로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탈모 목적으로 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탈모용으로 만들어진 약은 아니고요. 이것도 혈압약, 이뇨제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그 재량에 따라서 이 환자분은 이게 필요하겠다. 특히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은 여자분들에 있어서 이 약을 일부 쓰기도 하지만 효과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장기 연구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좀 실험 중인,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오래 쓰셨던 선생님들도 계셔서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쓰시는 거는 권해드리진 않고요. 기존 치료법을 했을 때 효과가 좀 미흡하거나 효과가 없었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도입니다. 근데 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영향을 가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쓰지는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런 약들에 대한 부작용들을 많이 우려를 하세요. 제가 처방을 권했을 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왜 탈모가 한참 지났는데 왜 약을 안 드셨어요? 생각을 안 하셨어요?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 먹으면 부작용이 있대요. 특히 많이 생각하시는 게 그거 먹으면 이제 성기능이 떨어진대요. 혹은 임신에 문제가 생긴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성기능보다는 일단 성욕이 줄어드는 부작용은 논문상에서는 한 1, 2% 정도인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진짜 좀 확실하게 우리가 그런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잘 포함을 안 시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실제로 임상을 했을 때는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분들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는 저는 5에서 10% 정도 분들은 약간 성욕이 떨어지거나 성관계 때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던가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성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보통 성관계 만족도가 100점 만점이었다면 뭐 90점 정도로 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옛날에는 좀 성욕이 왕성했던 분이 요새는 좀 생각이 안 난다던가 그러나 성관계가 불가능한 건 아닌 이 정도의 부작용은 이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5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도 약을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세달 드시다 보면 부작용이 많이 감소해요. 몸이 적응을 해서 좋아지는데 이 정말 부작용이 성욕이 떨어지거나 또는 진짜 성관계가 힘들 정도로 떨어지는 일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치로 보면은 진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 나는 하는 분들은 한1% 정도 정말 내외인 것 같고요. 그런 분들도 약을 중단하면 이런 부작용들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 자체를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부작용이 있는 분도 끊으면 다시 그 성기능이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기능이 많이 줄어들까 봐 혹은 평생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먹으면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서 임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끊죠. 그러나 지금 이 피나스테리드 약 성분은 나온 지가 30년이 넘었고요. 두타스테리드도 1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약으로 인해서 임신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기가 잘못됐던가 하는 연구는 다 그런 케이스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우리가 그 임신 상황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약이 30년이 됐는데 이 약을 먹는 분들이 임신을 한 경우가 한 케이스도 없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일단 보고된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최근 한 2년 전에 나왔던 논문에서는 이거는 여성에서는 사실 잘 쓰지 않는 약이지만 일부 의사재량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미국에서 있는 한 케이스가 보고됐는데 남녀 커플이 둘다이 약을 먹었어요. 피나스리드라는 약을 먹어서 임신을 했었는데 3개월 동안 여성분이 모르고 이 남성 탈모약을 먹었어요, 직접. 남성이 먹은 것도 아니고 여성이 먹었습니다. 근데 임신을 한 아이가 남자아이로 태어났는데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일단 시도하시고 그리고 임신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단지 하나는 남성이 이게 정자수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정자수와 운동성이 15%에서 2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정상 성인은 50% 이상 정자수가 줄어들어도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임신하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남성이 우리가 시험관 아기를 하지 않고 자연 임신을 할 건데 정자수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나는 조금 10%라도 5%라도 영향받으면 안 되는 경우는 이 약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분들은 굳이 약을 중단하지 않고 복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탈모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와 기전, 그리고 부작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형별 탈모 시료, 특히 정수리 탈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채우는 100세 시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한 생활 스포츠 지도사 줌바골드 강사 최수아입니다. 오늘 강의는 시니어 운동의 중요성과 유산소 운동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재미있는 건강 체조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체 활동과 운동은 아주 중요하며 이를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시니어의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운동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며 나이가 들어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력을 강화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춤추는 동작 중에 무게를 지지하고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뼈를 강화하고 춤을 추는 동안 나오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주요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서 배우실 동작. 자, 다리는 넓게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자, 손을, 한 손을 펴시고. 자, 이렇게 가실 건데 총네번 찌르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뭔가 심심하죠? 다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뒤꿈치. 자, 손이랑 같이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어요. 자, 다음 포인트 동작이 있습니다. 멈추고, 손을 앞으로, 손을 하나로. 안 돼요. 앞으로 갑니다. 셋, 넷. 뭔가 동작이 많죠? 근데 음악에 맞춰서 하다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멈추고, 펴고, 손가락 흔드시고, 앞으로 가요. 셋, 넷. 한번 더, 빠르게. 자, 시작. 하나, 하나, 손, 흔들고, 앞에, 셋, 넷. 됐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힙 스윙. 힙을 계속 스윙 하시고, 이건 쉬우니까 손 동작 알려드릴게요. 자, 왔다 갔다 해주십니다. 셋, 넷. 그 다음에 손 돌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왔다 갔다 네 번, 돌리기 네 번. 자, 힙이랑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 동작. 사이드 탭 동작하고 힙 스윙 연결해서 할 건데요. 자, 쉽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로 가요. 하나, 둘, 셋.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동작. 재밌습니다. 자, 다리 넓게 펴시고요. 우리 커피 마실 때 어떻게 마시나요?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고 커피를 이렇게 마시죠. 저는 라떼 동작이라고 명칭을 지었는데요. 컵을 잡고 커피를 마실 건데요. 네번 마실 거예요. 또네번 오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다리는 뒤꿈치.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 박스 스텝 갈 거예요. 쉽죠? 둘, 셋, 넷. 라떼 동작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포인트 동작 갈 거예요. 배웠죠? 처음. 둘. 손가락 흔드시고, 앞으로 와서, 셋, 넷. 자, 엔딩 포즈예요. 요렇게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한 번에 몰아서 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동작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포인트 동작. 하나, 펴고, 손, 오시고, 셋, 넷, 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릴게요.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이드 탭. 하나, 둘, 셋, 넷. 앞에, 앞에, 앞에. 손 위로. 하나, 둘, 셋. 위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라떼 마실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박스 스텝. 둘, 셋. 라떼 마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포인트 동작. 자, 멈추고. 손. 손가락, 앞에, 셋, 넷.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뒤로 돌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먼저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포인트 동작. 하나, 손, 손가락, 앞으로 가서, 셋, 넷. 힙스윙.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이드. 하나, 둘, 셋. 앞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위로 가요. 하나, 둘, 셋.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라떼 동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스 스텝. 둘, 셋, 넷. 자, 한번더 라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포인트 동작. 멈추고. 앞에 손가락, 앞에 셋, 넷. 이제 동작들을 완벽하게 배웠으니 꼰대라떼라는 흥겨운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나간다. Side tap. From up. 오늘도 시작이구나. 자, 손 이용하세요. 라떼를 한 잔 드세요. 라떼 동작. 자, 라떼. 멈추시고 포인트 동작. 제자리 걸음. 자, 라떼 마시는 동작이요.

0: Deep Swing.
1: 아침에 번쩍 점심에 해롱 저녁엔 내 정신이 어딜 갔나 뻔뻔하게 뻔하게 반복되는 하루가 지나간다
0: 사이드 탭
1: 왕년에 누가 말하신다면 오늘도 시작이구나
0: 손 위로
1: 국민가족께 뭘 알아 궁금하시면 라떼를 한 잔 드세요
0: 다리 모으시고 둘, 셋, 넷 박스 스텝

오늘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한 운동 시간 즐거우셨나요? 오히려 제가 즐거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00세 시대라는 음악에 맞춰 건강 체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줌바골드 강사 최수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연구원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단어 문장 구조를 다룬 앞 강의 주제와는 다르게 높임법을 주제로 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높임 표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인데요. 한 문장 안에 실을 몇 개까지 쓸수 있나요? 이런 걸 질문하시는 경우도 참 많아요. 높임 표현이 한 문장 안에서 여러 번 중복되어도 괜찮은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집에 오신 어머니께서 가방을 내려놓으시며 심부름을 했는지 물어보십니다라는 문장일 경우에, 오신, 내려놓으시며, 물어보십니다 라고 높임 표현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렇게 높임 표현이 중복될 때, 종결 어미에만, 즉, 맨 끝에만 실을 쓴다는 사람도 있고, 다 써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말이 다 달라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인 거죠. 용언이 이렇게 연속될 때, 실을 쓰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높여야 할 대상이 한 행위인 오다, 내려놓다, 물어보다에 모두 실을 쓰는 것이 알맞다고 봅니다. 각각 뚜렷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언어 예절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용언이 여러 개 함께 나타날 경우에 일률적으로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문장의 마지막 용언의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실을 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밖의 용언에도 실을 넣을 수 있다. 용언마다 실을 넣는 것이 더 높이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용언마다 실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나친 존대는 도리어 예의가 아니고 모든 용언에 실을 넣는 것이 항상 자연스럽지도 않기 때문이다. 뭐뭐가 일을 마치고 갔다를 높여 말하는 경우, 뭐뭐가 일을 마치시고 가셨다. 또는 뭐뭐가 일을 마치고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왔다가 가셨다보다는 오셨다가 가셨다가 자연스러운 반면 읽으시고 계시다보다는 읽고 계시다가 적절한 말이다. 라는 언어예절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조사와 관련해서는요. 존칭의 조사 깨서와 깨를 입으로 말할 때, 즉 대화를 할때 써야 되나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인데요. 존칭의 조사 깨서와 깨는 대화할 때는 잘 쓰지 않아요. 용언에 쓰인 시로도 충분히 높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입말에서는 깨서 깨든 것 같은 조사보다는 그냥 이가, 한테 등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깍듯이 존대해야 할 사람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깨서나 깨등으로 높여야 되겠죠. 깨서와 깨를 쓰시는 경우에 참고하여서 잘 표현하실 수 있겠죠.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는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말씀 그러면 상대방의 말만 높여서 쓰는 단어다 이렇게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말을 낮추는 표현이기도 해요.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에 따르면 이두 말씀은 다 바르게 쓰인 거죠. 말씀의 쓰임이 두 가지인데 예시를 좀더 볼게요. 자신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씀은 원장 선생님, 또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돈은 고맙게 쓰겠다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럴 때는 자신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씀의 예로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님 말씀도 옳으신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것은 상대방의 말을 높이는 말씀의 쓰임이죠. 두 가지 말씀의 쓰임 잘 구별해서 쓰실 수 있겠죠?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주다, 공손함을 더하는 오와 들이다 쓰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세 개의 문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장 듣고 읽고 싶은 말글 유형은 무엇인지요? 첫 번째는 답변 바랍니다. 검토 바랍니다. 둘째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첫째, 둘째보다는 주어를 높이는 시를 드러내고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보조용어 주다를 쓴 마지막 문장을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둘째 문장처럼요. 시만이라도 쓰면 높임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그 문장은 보조용어 주다를 쓴끝 문장의 느낌과는 전혀 다르죠. 딱딱한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처럼 말하고 쓴다면 상대방에게 훨씬 호감을 줄수 있을 겁니다. 또 공적 문서에 보고합니다와 보고드립니다 중 어느 것이 알맞은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이다는 공손한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거든요. 그래서 보고합니다보다는 보고드립니다가 공손의 뜻이 더해진 표현입니다. 즉, 보고드립니다도 충분히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공적 문서에 들이다를 꼭 써서 보고드립니다로까지 표현해야 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고합니다도 하십시오 체인 비읍니다를 써서 상대방을 아주 높임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공손함을 더하는 들이다까지 써서 표현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들이다가 공손과 관련한 요소라고 하니까 이러한 뜻을 나타내는 오를 쓰는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시행하고자 하오니, 시행하고자 하니 중 어느 것을 써야 할까요? 오는 서술이나 의문에 공손함을 더하여 주는데 이 또한 공적 문서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공적 문서에는
적절한 경어를 쓰면 돼요.

물론 적절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손의 뜻을 나타내는 오드리다는 공적 문서에서는 적절함을 조금 넘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적 문서에서는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하십시오체 비읍니다, 씁니다를 쓰고 상대방에 대해서 주체 높임의 시를 써서 무엇을 보고합니다. 무엇을 실시하고자 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표현하면 알맞겠지요. 높임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많이 작용하지만 공적인 문서라면 그 객관성에 걸맞게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알맞은 정도로 높임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압존법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가정과 사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압존법의 압은 누를 압자예요. 예. 그래서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듣는 이가 더 높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할때 주어가 높여야 할 대상이에요. 하지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더 높아요. 그럴 때 공대를 줄이는 어법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두 표현 중에서 알맞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둘다 맞습니다. 압존법을 생각하시면서 둘째 문장이 맞는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그렇지만, 요즘은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교육상 시를 넣어서 첫째 문장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어 예절 자료를 한번 볼게요. 부모를 조부모께 말할 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처럼 부모에 대해서는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 언어 예절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전통도 변해서 부모보다 윗분에게도 부모를 높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와 같이 부모를 부모의 윗사람에게 높여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으니까 압존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알려주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사회성 어떨까요? 사장님 앞에서 부장님을 높여야 할까요? 낮춰야 될까요? 즉, 사장님, 이 이름 부장이 하였습니다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장님, 이 이름 부장님이 하셨습니다로 해야 할까요? 사회에서는 뒤에 것과 같이 말하는 것이 언어 예절에 맞습니다. 이 또한 언어 예절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볼게요. 윗사람 앞에서 그 사람보다 낮은 윗사람을 낮추는 것은 가족 간이나 사제간처럼 사적인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장, 즉 사회에서 쓰는 건 어색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윗사람을 그보다 더 윗사람에게 지칭하는 경우에 총무 과장님께서는 까지는 좀 곤란해요. 께서까지는 좀 곤란하지만 총무 과장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님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주체를 높이는 시를 넣어서 총무 과장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처럼 표현하는 것이 우리나라 언어 예절에 맞습니다. 오늘 상황에 맞는 높임 표현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대개 높임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가족 형태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높임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크게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 형태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높임 표현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를 하거나 또는 그러기는 어려워서 제대로 높임 표현이 안 되는 채로 지내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윗사람에게 써서는 안 되는 말은 아랫사람이 나에게 하지 않아야, 하지 말아야 하는 말과 같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윗사람인 나에게 아랫사람이 저런 표현을 하면 내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게 하는 내 표현을 점검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펼쳐질 두 차례 강의에서는 문장 보호를 다루겠습니다. 문장 보호는 말에서는 표시되지 않고 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죠. 문장을 짜임새 있게 쓰는데 도움을 주는 문장 보호 공부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반갑게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그런데 데일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2: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1: 은하철도 999
3: 영화며 만화며 애니메이션이며
1: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4: SF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1: 야, 기증한 자료가
4: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1: 아, 1909년도 딱 찍혀있는 게
4: 대표적인 게 외계인.
1: 아, 외계인 연구요? 예,
4: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AI.
1: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여행.
4: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1: 와, 딱 난리 났겠는데요?
5: 기가 막히네.
1: 좋잖아. 그런 세상에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6: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
7: 할머니 할아버지를 마냥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밖을 내다보고 앉아 있어요.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안에 넣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뽀삐!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길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0: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1: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0: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거 아, 저 아. 아, 근데 요거 아주 문제야네요, 이게.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석훈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죠. 무엇을 버립니까? 무언가를 쓰고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버리죠. 도대체 뭘 버리는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도대체 뭘 많이 버리나? 우리 집에서. 압도적으로 무언가의 포장지가 많더라고요. 쓰레기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쓰레기가 있습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있죠. 뭐 리사이클링 쓰레기라고 했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또 재활용이 되는 리사이클링 쓰레기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쓰레기는 100% 소각이 됩니다. 태워지는 거죠.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루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나오는 양이 3,000톤에서 3,300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 꽤 많은 양이죠. 그런데 서울시에 공공 소각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소각장에서 내 하루에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이 2,000톤입니다. 그러면 1,000톤에서 1,300톤 정도가 남잖아요. 종량제 일반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묻었습니다.

1섹터, 2섹터는 다 끝났어요. 지금 3섹터에다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몇 년 있으면 다 차고요. 더 이상 쓰레기를 갖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쓰레기를 버릴 데를 또 찾아야 되겠죠. 지방으로 보낸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지방에서는 왜 수도권의 쓰레기를 우리한테 주느냐,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버리느냐. 그래서 파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재활용되는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페트, 이게 둘 다 페트거든요. 폴리에스터. 이런 거, 비닐, 음식물, 종이를 그냥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분리, 배출이 꽤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100이라고 그러면 이것 중에서 재활용이 되는 건 몇 퍼센트일까요? 정부 기관이나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환경단체에서는 20%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 하는 이유는 이거 다 재활용되라고 분리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30%, 20에서 30%밖에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까, 이거?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육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분리배출이 아니라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패턴을 좀 바꿔주시는 것이 어떤가. 왜냐면 재활용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재활용이 되고 무엇이 재활용이 안 되는지. 자, 여기 지금 가장 많은 쓰레기가 이 두 가지, 최근에. 요거는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은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폴리에스터. 요거 아죠, 아. 아인데, 요거 아주, 아주 문제야인데요, 이게. 아가 아니라 문제야구나. 요거 이제, 최근에 빨대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았잖아요. 종이빨대 잠깐 얘기 말씀드리면, 종이빨대가 단점이 있어요. 젖어요. 젖어. 그러니까, 놓다 보면 이게, 그리고 종이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아, 이게 빨대 만드는 곳에서 이걸 좀 더 두껍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두 겹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빨대가. 그래서 한 겹을 더 싼 거예요. 근데 한 겹을 더 싸려면 접착제를 발라야 됩니다. 접착제를 발라야 돼가지고 그게 세 겹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친환경적인 겁니까?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인 겁니까? 안 쓰는 게 제거죠. 그래서 종이 빨대니 플라스틱 빨대니 이거 가지고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아, 빨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빨대 갖고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두 가지가 똑같이 페트예요. 폴리에스터. 뚜껑은 다르죠, 소재가. 그래서 최근에는 뭐 뚜껑이 없는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뚜껑을 분리배출해서 버리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뜯어서 버립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이거는 뜯어서 버리고, 이거는 뚜껑은 뚜껑대로 버리고. 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소재가 다르거든요. 세 가지의 소재가 다른데, 뚜껑 소재와 이 페트와 이 커버는 폴리프로필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되려면 한 소재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라는 건데,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부를 해봤는데 해외 선진국은 이게 한 소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뚜껑, 커버를 분리 배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페트가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 정책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뚜껑, 몸체 이 레벨이 한 소재로 나올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이 폴리에스터 페트는 대부분 재활용이 됩니다. 재활용이 돼서 제가 오늘 그걸 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펠릿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떻게 가냐면 폴리에스터는 우리 옷을 만드는 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면옷을 많이 입었지만 지금은 폴리에스터 옷이 많아. 제 바지도 아마 이게 폴리에스터가 좀 들어왔을 텐데 이걸로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옷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됩니다. 문제는 얘예요. 얘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 다 폴리에스터인데 얘는 퀄리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거의 잘 되고 얘는 퀄리티가 좀 낮아요. 그래서 재활용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리는 것 가운데서 옷이 있습니다. 옷. 옷 얘기하면 정말 할 게 많은데요. 보통 옷을 어디다 버리십니까? 옷을 이제 옷수거함에 버리시죠. 옷수거함에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에서 10%는 재판매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 90%는 어떻게 되냐면 그중에서 반은 소각, 반은 수출이에요. 어떤 신문사 기자와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옷을 버립니다. 그래서 옷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동 과정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옷에다가 스마트 태그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네 개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두 개는 금세 그 스마트 태그가 꺼졌어요. 전원이 오프된 거 보면 두 개는 소각된 것 같아요. 두 개가 인천으로 보여요. 인천에서 불이 깜빡깜빡해요. 그 다음에 둘이 배를 타요. 태평양을 건너.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는 볼리비아, 남미에. 하나는 인도 북부. 제 옷이 거기 가 있어요. 지금은 불이 꺼졌어요. 왜냐면 뭐 배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게 누군가 재사용이 되고 누군가 입고 있다면 그건 뭐 괜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 장소에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최근에 뭐 그런 신문도 뉴스도 많이 났는데 우리가 버린 옷이 뭐 바다 생태계를 오염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옷이 이런 폴리에스터 소재인데 이게 잘게 좀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게 비가 오거나 하천으로 가면 그게 바다로 흘러간다. 그것을 물고기가 먹고 우리는 또 그 물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물고기 무슨 돌고래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해부를 해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뭐 그런 뭐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 안에 예전에 이거로 물 드신 분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배설이 되죠. 배설이 됩니다. 대부분 배설이 되고 그것보다 더 작은 플라스틱이 포장해서 흡수하면 피를 타고 돕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가 뇌입니다. 뇌.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뭐 그 뇌질환, 뭐 치매라든가 뭐 뇌졸중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뭐 의학계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좀 다른데요.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전자제품 그런 대형 폐기물들을 뭐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뭐 주민센터 갔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내다 놓으면 가져가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이순환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 대형 폐기물들을 그냥 가져갑니다. 그냥 가져가서 분류를 해요. 이 대형 그 가전 안에는 여러 가지 훌륭한 그 금속 플라스틱이 많이 있는데 대형 가전 플라스틱은 ABS라는 플라스틱을 씁니다. 굉장히 고가의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류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제품은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

자동차. 우리 폐차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막 분류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굉장히 제품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엔진만 따로 사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플라스틱만 따로 사가시는 분들 있고, 뭐 그래서 자동차는 폐차가 되면은 한50% 이상은 재활용률이 됩니다. 아무튼 그 분리배출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다 재탄생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분리배출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하는 거죠.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하는 거고, 이것이 지구 온난화가 되고, 그것이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2026년의 여름이 2027년의 여름보다 분명히 시원할 거예요. 2027년이 더 더울 거거든요. 여기서 무언가를 멈추지 않으면, 지금 기온이 1.5도 정도 상승했다고 하죠. 뭐 1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지만, 이1.5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상이변인데요.

0: 지난 4월에 4월 19일을 자 기사를 보시면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4월 최고 온도였습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최고로 높은 온도예요. 30도였거든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뉴스는 4월 20일 뉴스입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4월 20일이 한파특보가 내려졌어요. 4월 달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일이 없거든요.
1: 주말 내내 초여름 더위가 기승이더니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2: 충남 공주와 공산, 전북 무주, 강원 남부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4월 하순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관측 이래 처음으로 역대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0: 그런데 19일 날 30도였는데 20일 날 20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0도가 떨어지면 한파특보가 발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온의 사이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사람도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또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 중간이 없어. 이런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상하다. 근데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그게 전염이 돼요. 마찬가지로 기온이 높았다가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올라가요. 그리고 예년과 다르게 비가 요 정도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너무 비가 안 와요. 이거를 기상이변, 이상기후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뭐 지역 축제, 꽃축제가 많이 있죠. 이렇게 지자체마다 축제가 많이 있는데 꽃이 매화꽃은 4월 달에 펴야 되고 메밀꽃은 9월 달에 펴야 되는데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촬영을 제가 이제 작년에 촬영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 더워서 못 찍어요. 한 여름에는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땀이 비 오듯하기 때문에 분장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땀 찍다가. 그리고 비가 예보가 있으면 촬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보가 있어서 촬영장에 가면 비가 안 오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총 30회 정도 나갔는데 한 60회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서 취소되고 나가기 전에 취소되고. 그러니까 더위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 기후, 이상 기후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린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그래서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같은 소비자도 그렇고 이 환경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 본질 어떤 욕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해결책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 사람도 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뭐 세상에 뭐 귀신 같은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더운 거예요. 예. 네. 전 더운 게 제일 싫고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더워지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여름의 기준은 차에서 에어컨을 키느냐 마느냐거든요. 여름에 덥죠. 7, 8월에 무지하게 덥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부터 6월 달도 더운 거예요. 근데 한 3, 4년 전은 5월 달도 덥고 추석 때까지 덥더라고요. 5, 6, 7, 8, 9, 10까지 에어컨을 켰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 4월은 너무 덥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나라였잖아요. 봄, 가을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월이나 4월 정도가 봄이고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가 가을인 것 같고 여름이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워지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아요. 동해안에 예전에 뭐 오징어하고 명태가 많이 잡혔는데 더 이상 그런 게 잡히지 않고 난류성 어종이 잡히고 있고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생태계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제 사과가 원래 이제 경상북도 뭐 안동이라든가 뭐 충청북도의 충주라든가 뭐 문경이라든가 이런 지방이 이제 일교차가 많아서 사과 농사가 잘 됐는데 이게 강원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이상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덥다란 뜻의 warming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구 온난화를 바뀌었어요. 워밍에서 히팅으로. 히팅이 되고 있다. 근데 최근에는 히팅도 아니고 보일링이라고 얘기해요. 끓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 제일 두려운 것 같습니다. 뭐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죠. 미래의 영화들을 보면 제가 꽤나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미래의 도시를 보면 파란 하늘은 없습니다. 일단 잿빛이에요. 그리고 추적추적 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 그라운드 땅에서는 이상하게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굉장히 공중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미래 영화를 보면 지구 재난 때문에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월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지구에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풀도 하나 없고요. 오로지 쓰레기만 가득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월이라는 이 기계가 쓰레기를 이렇게 압축하는 로봇인데요. 월이하고 단 하나의 생명체, 바퀴벌레만 살아갑니다, 지구에서는. 그런데 지구가 이제 좀 깨끗해져서 풀이 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저의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지구는 더운 거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어른으로서 책임감이 들고 무슨 죄책감 정도가 드는 기분이더라고요.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된 이유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것은 18세기 약간
17세기 런던 산업혁명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산업혁명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모직을 만들고 직물을 만들고 또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기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러면서부터 석탄을 떼기 시작하면서 뭐 한동안 영국 런던에는 스모그가 가득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증기기관을 만든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삶이 편안해지고 이 위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산업화들이 결국 인간을 지구를 더 덥게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습니다. 근데 해열제는 한번 먹으면 하루 동안 지속이 되질 않아요. 3, 4시간 지나면 다시 해열제를 먹거든요.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린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난화의 가장 주범은 누구냐?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대기층을 형성하면서 온실가스가 지구에 가득 차게 되면서 이게 이 태양이 내리쬐면은 그게 반사가 돼서 바로 그냥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지. 그러면서 지표면이 더워지고 바다가 뜨거워져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D가 있고 R이 있습니다. D는 드라이브고 R은 뒤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N이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는 제로인 상태가 중립이라고 하는 건데 탄소를 중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는 발생량이 있고 흡수량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를 발생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맞춘다가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건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 나무죠. 식물입니다. 그거를 그린 카본이라고 얘기하고 또 탄소를 흡수하는 것 중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바다의 산호 또 바다 갯벌입니다. 이것이 블루 카본이라고 하는데 탄소 발생률이 나무나 식물보다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탄소 발생하는 것 중에 무엇이 탄소를 발생하는가? 우리가 옷을 사고 입습니다. 옷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이산화탄소가 탄소 발생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10% 정도가 옷을 만드는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동물. 동물이 뿜어내는 무슨 이산화탄소 또 동물의 트름, 동물의 방귀 이런 것들이 또한 10%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발전소. 우리가 뭐 석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뭔가 발전하죠.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또한 30%.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거나 자동차를 탄다거나 기차를 탈 때 나오는 게 또한 10%. 그다음에 그 많은 산업이 총 30%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다 낮춰야 되는 거예요. 다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를 많이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다니면 옆에서 쿡쿡 찌르면 야, 산업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게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시장이 그렇게 되질 않아. 무언가를 많이 생산하고 무언가를 많이 소비하고 무언가를 버리고 이래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덥게 살 겁니까? 이 더위가 익숙한 아이들한테 익숙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산업이라는 거는 자본주의라는 건 무엇을 만들고 소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느 하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그린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구는 펄펄 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돼요. 철강 산업도 바꾸고 전기 생산도 바꾸고 뭐 자동차 산업도 바꾸고 우리가 먹는 식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구를 끓게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구가 더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텀블러 말씀드릴까요? 텀블러를 제가 외출할 때마다 갖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게. 하나는 텀블러를 주시고. 이것도 한 10년 됐어. 한 10번 중에 한 성공률이 한 50에서 60%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까먹고 갑니다. 텀블러를 넣으면 에코백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텀블러를 챙기는 것도 귀찮은 일이지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일도 귀찮고 점심 먹을 때 그거 갖고 다니는 건 더더욱 귀찮고 그러면 텀블러를 쓴 다음에 집에 와서 세척하는 건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편한 건 그냥 나가고 일회용 컵으로 마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이 편합니까? 자가용이 편합니까? 대중교통 이용한 게 훨씬 불편하죠.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달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편하죠. 누르면 오니까. 근데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플에 가지고 계실 텐데 잘 보시면 다회용기가 있습니다. 다회용기로 배달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꼭 그거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회용기의 단점이 있습니다. 남이 쓰던 거잖아요. 한번 그 업체에 한번 찾아가가지고 제가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봤어요. 혹시 남이 쓴 건데 설거지가 제대로 되나. 우리 집보다 7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설거지를. 총 7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음식 편리함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환경의 문제는 편리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지만 우리가 지구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욕심입니다. 더 갖고 싶어요. 제가 운동화가 세 켤레가 있는데 휴대폰을 보거나 백화점을 가면 야 저거 나 꼭 저거 필요한데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나 저런 디자인 없는데 꼭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샀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뭔가 사게 돼요. 계속. 점점점 집에 있는 건 늘어나죠. 근데 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옷은요, 일주일이면 그 감흥이 사라지고요. 자동차는 한 달이면 사라지고요. 집은 1년이면 사라집니다.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오는 행복감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언가를 사고 싶어요. 무언가를 사고 싶고 편리해지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살 때 정말 이것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동적인 구매는 절대 안 되고요. 일회용은 될 수 있으면 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짜리 싸고 좋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싸고 좋은 게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싸고 좋다고 해서 사서 후회하는 일이 저도 있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품질이 좋은 걸 사면 오래 쓰게 돼요. 제가 오늘 이 셔츠를 입고 왔는데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20년. 잘 세탁하고 잘만 데리면 뭐 문제 없어요. 저도 배우기 때문에 이 뭐

0: 옷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는 소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현명한 소비는 품질이 좋은 거를 사야 되고 그것을 오래 쓰고 또 오래 쓰면 쓴 다음에 내가 필요 없으면 누군가와 바꿔 쓰기도 하고 뭐 나눠 쓰기도 하고 아껴 쓰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생활 습관 패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소비자들의 문제고 물론 국가에서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은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온도계가 있는데요. 사람은 36.5도죠. 지구도 적정량의 각 나라마다 온도가 있을 겁니다. 현재 1.5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3도가 올라가면 인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산업계도 그렇고 과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 기업, 저희 같은 소비자 모두가 합심해서 이 1.5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있는 곳, 공기가 있는 곳,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도 그런 별은 없지 않습니까? 지구 같은 별이. 축복받은 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삶을 감내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또 쾌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 힘도 너무 없는 꼬맹이인데 발만 빠른 친구.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야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키 작고 힘없는 꼬맹이가 홈런을 쳤네? 아, 이제 빛이 찾아오는구나. 나도 이제 힘있는 청년이 되었구나.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것이고, 버티다 보면 본인이 뭘 잘하는지 찾아 헤매는 것 같고,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3: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배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4: 폐경을 했으니까 그 시간을 끌었는데
5: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4: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6: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7: 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8: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야.
9: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안에 놓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보삐!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기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0: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기행.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상. EBS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그걸 데이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1: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0: 은하철도 999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2: SF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0: 야, 기증한 자료가
2: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0: 아, 1909년도 딱 찍혀있는 게
2: 대표적인 게 외계인.
0: 아, 외계인 연구요? 예,
2: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AI.
0: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로에
2: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0: 와, 딱 난리 났겠는데요?
3: 기가 막히네.
0: 좋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4: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I have two siblings.
5: 3년만 에티오피아로 가요.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4: 나 자고 있어.
6: 감기 나왔네?
4: 아, 진짜 맨날 물이 없나.
7: 이번 주말 EBS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5시 40분 최후의 인류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9시 5분 극한직업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 기행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EBS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사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그러면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다 임무 완수!
2: 멋지다!
0: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다 준비 완료!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날씨 기자.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기자가 돼볼 거야. 내가 알려줄게. 오늘 해가 쨍쨍할지, 비가 올지, 아니면 흐릴지, 바람이 불지, 눈이 올지를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TV 같지 않아? 이걸로 내 날씨 뉴스를 보여줄 거야. 왜냐하면 속보입니다. 오늘은 내가 바로 날씨 기자거든. 얘들아, 나랑 같이 날씨 기자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좋아, 그럼 우리 같이 신나는 날씨 기자 놀이 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속보입니다. 지금 날씨를 확인해볼까요? 그래요? 네, 고마워요.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날씨 기자 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날씨 탐험차 타고 함께 출발!

0: 어쩔까요?
1: 네, 좋아요.
0: 쭉. 쭉.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안녕, 오지.
2: 빌런!
0: 지금 날씨기자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3: 우와, 나도 휴가 가야지. 해님이 떠서 선글라스 쓰면 좋겠다.
1: 자, 소개합니다. 날씨 요정. 그게 바로 나야.
3: 그럼 넌 어떤 날씨야?
1: 곧 알게 될 거야. 난 바로바로 날씨다. 콱콱콱.
0: 좋아. 그럼 날씨 뉴스를 시작해보자.
3: 응, 준비됐어.
0: 속보입니다. 오늘은 해가 쨍쨍하고 맑겠습니다. 맑음, 맑음, 맑음.
3: 수영은 맑은 날 하는 게 좋지. 벽알이다.
0: 어떡해. 구름이야. 네, 속보입니다. 오늘은 흐림, 흐림, 흐림이에요.
1: 그리고 비가 올 수도 있고요.
0: 비라고? 아니, 그러니까 방금 들으셨죠?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밖에 나가실 땐 우산을 준비하세요.
3: 고마워.

0: 비씨.
1: 우와, 딱 맞췄네. 진짜 지금 비가 와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비예요.
2: 내 가방이 젖었잖아.
1: 저, 안녕하세요. 휴가 오셨는데 날씨가 마음에 드나요?
2: 햇빛은 없지만 그래도 선글라스 한번 써볼까? 아니야, 날이 너무 흐려. 괜찮아, 이러면 되니까. 첨벙!
1: 네, 속보예요. 물첨벙 놀이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2: 첨벙!
1: 다음 소식은 바로바로 바닷가

0: 이제 세상에서 가장 추운 날씨. 눈이 와요.
1: 눈이라고? 어디?
2: 날씨 기자들, 손상안경 준비.
1: 혹시 눈이 보이니?
0: 팔팔
1: 저기 있어.
0: 팔팔
2: 속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눈이 와요. 눈이에요? 눈이 와요.
3: 눈이라고 막 수영하려고 했는데 햇빛 없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안 되겠다.
2: 아, 그래? 그럼 우리 눈으로 동물 만들자.
0: 야호! 신난다!
2: 와, 재밌다!
3: 우와, 신난다! 눈비약이랑 또 눈수달이다!
0: 우리 눈 강아지 만들자!
3: 오, 내가 코 가져올게! 근데 코가 없는데 어떡하지?
2: 아무거나 써도 돼.
3: 강아지 코, 강아지 코.
0: 찾았어.
2: 아주 딱 좋아. 봐봐.
0: 안녕, 난 눈송이야.
2: 안녕하세요, 눈송이 씨.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깜짝 눈이 내렸는데요.
0: 나 기분 최고야. 예, 눈이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날씨가 찾아와요.
2: 속봅니다. 지금 날씨는 바람, 바람, 또 바람이에요.
3: 바람에 구름이 날아가면 해님이 나올지도 몰라.

군대에는 분명 해가 떠 있을 거야. 얘들아, 날씨 탐험차에 타!

진짜 어디 있는 거지? 어떡해. 날씨

0: 알려주느라 바빠서 해님이 자러 간 것도 몰랐지 뭐야. 속봅니다. 지금은 밤이에요.
1: 안 돼! 휴가 동안 선글라스 한 번도 못 썼단 말이야.
0: 잠깐만. 아니야, 너무 어두워. 밤에도 해가 뜨면 좋을 텐데. 날씨 요정아, 무슨 방법 없을까?
1: 나 잠깐 갔다 올게.
0: 근데 어딜 가는 거지?

0: 아니고요. 날씨 탐험 진짜 신난다.
1: 진짜 신난다고? 우리가 해냈어?

0: 오, 근데 해님 오늘 왜 안 보였어요?
1: 나 숨바꼭질 하고 있었거든.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1: 우리 무지개 속에서 수영하자 첨벙.
2: 구조조종사
0: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헬기 조종사가 돼볼 거야. 구조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로 무전기처럼 서로 연락할 거야. 알았다. 오버.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구조조종사가 될 거거든.

나랑 같이 구조조종사 놀이할래? 좋다고? 그럼 같이 구조 인물을 찾아 떠나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구조조종사 친구들 나와라. 오버. 내 무전기 말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해. 알았다, 오버. 알았다, 오버.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구조조종사 놀이! 구조 임무가 생겼다! 핵이 출동!

0: 아저새구나. 아니 집게벌. 우적 우적 우적 우적. 딱딱 집게벌.
1: 비씨가 맞았어. 난 악어라고. 우적 우적.
2: 모두 비키세요. 자 지금 착륙합니다.
3: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4: 안녕 딜런.
2: 얘들아 안녕. 구조조종사 놀이하는 중인데 같이 할래? 오버.
0: 좋아.
1: 난 안내할래.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게. 바론의 무전기로.
0: 오, 난

0: 구조종사 할래. 근데 헬기 조종하는 막대가 없는데 어떡하지?
1: 아무거나 써도 돼.
0: 조종막대. 우와, 찾았어.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우와, 된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와우.
2: 비씨, 넌 뭐 할래?
3: 어? 비씨?
0: 길을 잃어? 너 지금 거기 있잖아. 어, 잠깐 사라졌네.
4: 캠핑하러 온 비씨가 사라졌어. 구조조종사 여러분, 제 말 들리세요? 노랗고 솜털 같은 친구를 찾고 있어요.
2: 우리 첫 번째 구조 임무야. 자, 그럼 이륙 준비.
0: 내가 헬리 시동 걸게. 헬기 이름이 헬리거든.
2: 헬리 출동! 지금 확인하러 간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저기 바위섬이야.
0: 근데 섬 주위가 온통 물이잖아. 아참, 섬은 원래 그렇지.
2: 밧줄 사다리를 내려서 타고 내려가자. 근데 헬기는 누가 조종하지?
0: 당근 인형이 있잖아. 당근아, 너 조종사 면허 있지, 그치? 있대.
2: 우후! 사다리 간다. 내려가려면 한참 걸리겠네. 봐봐.
0: 우와. 엄마야.
2: 자, 꽉 붙잡아. 이게 많이 흔들리거든.
0: 잘 좀 붙잡고 있어줘, 당근아.

0: 먹으려고? 아이 참. 데이지, 이건 B씨가 아니다. 다시 말할게. 이건 B씨가 아니야. 어쨌든 구조는 했잖아.
1: 알았다. 좀 더 살펴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겠다.
0: 고맙긴 뭘 민들레야.
2: 우와! 내 모자!
1: 구조 조종사들, 내 말 잘 들리나? 방금 낙엽산 쪽에서 뭔가가 보였다. 오버!
0: 알았다. 지금 확인하러 간다. 우와, 이 무전기 진짜 잘 돼요. 데이지가 꼭 바로 옆에 있는 것 같다니까. 여기부턴 내가 맡을게.

0: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1: 근데 BC는 어디 있는 거지? 구조조종사 친구들, 손상안경을 써서 같이 찾아보자. 혹시 노랗고 보송보송한 게 보이니? 저거야! 산 옆에 착륙한 다음에 올라가자.
0: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넌 여기 있어? 맡은 일이 있잖아. 데이지 나와라! 지금 낙엽산에 올라간다, 오버! 알았다! 좋아, 이제 구해주자! 내 모자잖아! 집에 잘 왔어!
1: 그럼 BC는 어디 있는 거지? 방금 들었어?
0: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1: 이 근처에 있나 봐. 잠깐만, BC! 금방 구해줄게!
0: 발견! 구조팀이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다! 오바!
1: BC가 없잖아!
0: 아이, 웃으면 안 되는데. 내 모자가!

우리가 해내!

0: 이제 내가 구조될 차례지. 얘들아, 다들 눈 감고 열 가지 세워봐.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2: 하나, 둘, 셋,
0: 짜잔, 붙어.

0: EBS 어린이 프로그램에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 양옹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1: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2: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0: 번개 파워 충전.
1: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 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천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 하면 플러스
2: 플러스래?
1: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3: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2: 시원해
3: 스텔라 냉떡볶이
4: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5: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4: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0: 몽박사. 아가리오!
1: 들어와.
2: 걘 뭐야?
1: 아기 오리야. 집 앞에 있어서 데려왔어.
2: 집 앞에?
1: 길을 잃었나 봐. 오늘 호수에 데려다 줄 거야.
3: 다녀올게.
1: 어?
3: 자.
4: 모냥, 일어났군요.
5: 여긴 어디냥? 내가 왜 여기?
4: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인간들에게 잡힐 뻔했는데 구해서 데려온 거예요.
5: 뭐? 생각났다. 감히 날 납치한 거냥?

0: 왜 줬더니 납치했다고 하면 섭섭하지.
1: 그런가?
0: 뭐냐? 난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요. 흥이 많고 춤솜씨로 뛰어나고 그보다 마법도 훌륭하던데. 나랑 같이 일 한번 해보겠소?
1: 일? 무슨 일? 뭐 거리 공연 같은가?
0: 그런 건 말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
1: 세상을 정복하자고?
0: 그렇지.
1: 싫어.
0: 어, 왜?
1: 대기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같이 하냐?
0: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데 도와달란 얘긴데.
1: 그쪽이? 혼자 잘해보셔. 응? 이게 뭐냐?
0: 그냥 도와주면 좋겠는데.
1: 낼 일이야? 저런 건 나한테 안 통한다고.
0: 어차피 우린 같이 일하게 될 거야.
1: 잘해봐요. 바이바이. 그나저나 여긴 어디냐?

0: 꽉꽉.
1: 얘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엄마 몰라? 잘 봐봐.
2: 정말 모르나 봐.
3: 이제 근처 오리들한테는 다 물어봤는데.
1: 다른 데로 가보자.
0: 여기도 안 보이네.
4: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5: 얘들아? 어?
3: 뚜몽님!
5: 여기 있었구나.
0: 어디 있다가 오는 거예요?
5: 그게 사정이 좀 있었어. 어쨌든 다시 만나서 반가워.
0: 다 모였으니 한 건 해야죠.
3: 한 건? 두목님, 명령을 내려주세요.
5: 뭘 해야 하냐? 뭘 하든 해초와 녀석들이 나타날 텐데.
6: 아니야,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저질러. 도전!
5: 갑자기 힘이 솟는데? 힘을 써봐야겠어. 저건?
3: 맛있겠다.
5: 그럼 먹어봐야지. 밀리리야.
7: 뭐야? 이게 어떻게?
5: 게? 밀리리야.
7: 뭐야? 야, 어디 가? 잡았다. 어떻게 된 거야?
6: 또 포기한다. 할 수 있어. 도전.
3: 두목님 얼굴이 무서워.
5: 밀리리야.
7: 나 참, 핫도그가 날아다니더니. 차가 여기가 아니었나?
5: 올라타.
0: 네.
5: 가자.
0: 오예.
7: 안돼. 거기서
5: 잡아보셔.
0: 맛있다.
7: 안돼.
8: 나타났어. 저쪽이다. 자자자자. 불러야겠어.
5: 뭐가 이렇게 맛있냐?
0: 이건 뭐지?
3: 저거
9: UFO다!
3: 자동차 같은데?
6: 마법 반응이야.

0: 걸레리오!
1: 걸레리오!
2: 어? 문양이다!
0: 아라리오!
2: 응?
0: 에이, 야! 잡았다!
1: 도망가! 도망가!
2: 아, 그만해!
3: 계속해!
1: 왜 저래?
0: 밀리리야! 안 되겠어! 아라리오! 가자! 아라리오!
1: 자. 문양!
0: 엄살 떨지 말고 나와!
3: 이반!
4: 또 마음 약해진다. 그럼 안 돼! 도전! 무조건 도전이야!
0: 어?
3: 공격이다!
0: 아라리오! 차! 포기해! 아차!
1: 걸레리오!

0: 먹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1: 뭐가?
2: 좀 피하자.
1: 간지다.
3: 자, 위험했는데 잘 와줬어.
4: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2: 이 녀석들까지 나타나다니.
5: 겁먹지마 모냥. 예전에 네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도전.
2: 어?
6: 뭔가 전과 다른 기운이야.
3: 바람이요.
7: 방어막이
2: 막아봐. 미르리디야 얼레리요
1: 꼬지레리요.

0: 야리 하라리요.
1: 뭐야? 했지?
2: 변했어. 그래 봤자당 일이야.
0: 하라리요.
1: 저게 뭐야?
2: 아휴, 뭐야?
3: 제법이잖아?
4: 또 놓쳤네.
5: 생각보다 굉장하잖아. 해볼만 하군.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절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지구 영웅 헌개맨.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양념스게 치킨. 크크크.
3: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1: 와, 시원해.
3: 스텔라 냉떡볶이.

0: 클리니의 새 이웃.
1: 클리니, 속보 가져왔어. 어? 집에 없나? 그럼 우편함에 두고 가야겠다. 우편함 안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클리니답지 않은걸?
2: 보스키. 어? 왔니?
1: 어서와 클리니. 너한테 줄 속보가 있어.
2: 그래? 고마워.
1: 천만에. 그런데 클리니, 우편함에 왜 쓰레기를 넣어둔 거야? 마당엔 또 왜 저렇게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고?
2: 포스티, 아무래도 누군가 자꾸 내 우편함에 장난을 치는 것 같아.
1: 장난이라니?
2: 며칠 전부터 우편함에 쓰레기랑 흙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 치우면 또 쌓여있고, 치우면 또 쌓여있고. 이걸 걱정하느라 쓰레기 정리를 할 수도 없었어.
1: 그래? 듣고 보니 이거 정말 수상한걸? 이 사건은 구조대에 조사를 부탁하는 게 좋겠어.

0: 홀리! 어? 주변에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아. 뭐 좀 알아낸 거 있어?
1: 아무래도 클린이 집 우편함에 누가 이사를 올 모양이야.
0: 이사?
1: 응, 잘 봐. 여기 새가 둥지를 틀었잖아.
0: 어디? 그러고 보니 진짜 둥지 같네. 우리도 볼래? 이게 둥지라고? 신기하다.
2: 정말 신기한 일이네. 우편함에다 둥지를 만들다니 말이야. 몸집이 작은 새들은 종종 우편함처럼 좁은 곳에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낳기도 해.
0: 우편함에다 알을 낳는다고?
2: 응. 그렇게 하면 비바람이나 사나운 야생 동물로부터 곧 태어날 아기 새들을 보호할 수 있거든.
3: 그렇구나. 그게 사실이라면 당분간 클린이가 우편함을 사용하기 어렵겠는데?
1: 그럼 클린이를 위해 우리가 새 우편함을 설치해주는 건 어때?
2: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3: 다 됐어?
2: 클린이, 당분간은 이 우편함을 사용하면 될 거야.
4: 응, 정말 고마워, 얘들아.
3: 천만에. 어?
4: 새 소리가 나.
2: 내가 확인해 볼게. 엄마 새가 알을 낳았어.
3: 정말?
4: 진짜 알이 낳았네.
2: 아마 며칠 동안은 엄마 새가 계속 알을 낳을 거야.
4: 그렇구나.
2: 아빠 새인가 봐. 엄마 새에게 줄 먹이를 물고 온 모양인데 우리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아. 아빠 새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자.
4: 엠버, 엄마 새가 알이 낳는 동안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2: 지금은 엄마 새가 무척 예민한 상태니까 둥지 주변은 되도록 조용하게 해줘야 해. 혹시라도 둥지 근처에 사나운 야생동물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4: 알았어. 그렇게 할게.
3: 그리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줘.
4: 고마워. 얘들아,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 여기서 편하게 지내. 조용, 조용, 엄마 새가 알을 낳고 있어요. 조심, 조심, 조용히 정리를 하자. 엄마야! 무슨 일이지? 고양이가! 근처에 야생 고양이가 있잖아. 절대 둥지 곁에 떠나면 안 되겠어. 아무 걱정 마, 얘들아. 내가 지켜줄게. 아빠 새였구나. 잘 다녀와. 잘 잤니? 오늘 하루도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0: 광장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으이! 쓰레기도 잔뜩 쌓여있네. 클린이에게 또 무슨 일이 생겼나? 당장 가서 알아봐야겠다.
4: 고양이가 또 왔잖아. 오지마, 오지 말라고. 갔다. 안돼. 왜 또 온 거야? 저리 가. 엄마 새가 놀란단 말이야. 아빠 새다.

0: 시켜줘? 알았어. 여웅아, 그러지 마. 아빠 새를 괴롭히지 말라고. 여웅아, 제발 그만 가줘. 아빠 새야, 너도 얼른 도망쳐. 가족들은 내가 지켜줄게. 저러다 아빠 새가 떨어지겠어.
1: 방금 포스티에게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클리니가 쓰레기더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것 같아.
2: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3: 알았어.

0: 포스티!
1: 여기야!
0: 포스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1: 그게 내가 도착했을 땐 고양이가 아빠 새를 쫓고 있었거든. 클리닝은 아빠 새를 구하겠다면서 고양이를 따라갔고, 난 둥지를 지키느라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갑자기 쓰레기 더미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뭐야. 아무래도 저 안에 클리니가 있는 것 같아.
0: 자세히 설명해줘서 고마워, 포스티. 그럼 이제 여긴 우리에게 맡겨줘.
1: 아 참, 아빠 새도 보이지 않는데 어쩌지?
2: 걱정 마, 우리가 아빠 새도 함께 찾아볼게.
1: 알았어, 그럼 부탁할게.
0: 헨리, 클리니와 아빠 새의 위치를 파악해줘.
1: 알았어.
0: 좋아, 모두 서두르자. 클리니!
2: 클리니, 다친 데는 없니?
3: 난 괜찮아.
4: 내가 꺼내줄게.
3: 고마워 얘들아.
1: 천만에. 그런데 왜 아빠 새는 보이지 않지?
0: 그러게. 클리니, 혹시 아빠 새는 못 봤니?
3: 아빠 새? 아빠 새는 여기 있어.
1: 우와.
2: 클리니가 아빠 새를 구했구나.
3: 응, 내가 아빠 새를 지켰어.
5: 정말 잘했어, 클리니.
3: 고양이는?
1: 고양이는 간 것 같아.
3: 다행이다. 아빠 새야, 이제 안심해.

0: 로스티! 그니, 좋은 아침이야. 오늘은 별일 없지? 응, 별일 없어. 어? 우와! 저게 뭐야? 아이, 저거 구조대가 만들어준 거야. 저렇게 하면 야생고양이가 다가와도 세둥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거래. 정말 그래 보인다. 새 이웃에게 안전하고 튼튼한 집이 생겼구나. 새 이웃? 듣고 보니 그러네. 어? 아빠 새다! 아빠 새도 건강해 보이네. 응, 이제 다 나았어. 다행이다. 그니,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 새도 건강하게 지켜내고 너의 새 이웃과도 이렇게 잘 지내니 말이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포스. 어? 어? 아빠 새가 인사하러 왔나 보다. 아빠 새야, 그럼 오늘도 잘 다녀와.
1: 할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예요?
0: 엄마, 나 솜사탕!
2: 알았어.
3: 자, 자, 모두 멋지게 꾸며보세요.
4: 어서와, 얘들아. 별빛 축제 온걸 환영해. 고마워. 즐거운 시간 보내.
0: 할아버지, 빨리요. 빨리.
5: 어? 알았다.
1: 어서오세요, 머스티 할아버지.
4: 어서와, 미니.
3: 아이고, 부름스타운 친구들이 죄다 모인 것 같구나.
6: 네, 모두 오늘을 손꼽아 기다린 모양이에요.
0: 저도 엄청 기다렸어요.
6: 재밌는 게 아주 많으니까 천천히 구경하도록 해.
0: 네.
3: 자, 그럼 들어가 볼까?
4: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우와, 할아버지, 저거 봐요. 서커스예요. 빨리 가요.
3: 알았다.
0: 멋있다.
3: 그러게 말이다.
7: 성공! 성공입니다.
8: 상품은 황금 슈퍼볼.
9: 이제 마지막 남은 상품은 우주벨 장식고리 한 세트뿐이네요. 별풍선을 마치고 행운의 상품을 받아가세요.
0: 우와, 예쁘다.
10: 머스티 씨, 안녕하세요.
3: 오, 데이지 부인, 안녕하십니까?
10: 안녕, 미니.
0: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3: 너희들이 로즈와 마리구나. 난 머스티 할아버지란다.
0: 안녕하세요.
3: 인사도 참 잘하는구나. 미니야, 너도 인사해야지.
0: 안녕, 로즈, 마리.
11: 안녕, 미니.
10: 그나저나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3: 그럴 땐 꼬마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되지요. 로즈와 마리는 뭘 하고 싶니?
11: 풍선 터뜨리기요.
0: 별풍선을 터뜨리면 우주별 장식고리를 준대요.
11: 우주별 장식고리 가고 싶어요.
3: 그래? 그럼 가보자꾸나. 이 할아버지가 꼭 선물을 받아주마.
11: 야호! 신난다!
0: 그건 나도 갖고 싶은데.
9: 자, 회전판이 돌아갑니다. 별풍선 모양을 정확히 맞춰주세요. 기회는 한 번!
3: 지금이야!
10: 성공이네요!
3: 뭘, 이 정도 가지고.
9: 자, 그럼 이 상품은 어떤 친구에게 주는 게 좋을까요?
4: 저요!
9: 아, 한 쌍뿐이라 한 개가 모자란데 어쩌죠?
0: 어쩌지?
3: 미니야, 이건 로즈 마리에게 양보하는 게 어떨까?
0: 네?
10: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3: 아닙니다. 로즈 마리에게 별빛 축제는 처음이니 기념이 될 만한 게 있어야지요. 양보하자꾸나, 미니야.
10: 덕분에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3: 저희도 아주 즐거웠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헤어져야겠군요.
11: 할머니, 미니랑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10: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단다.
3: 헤어지자니 아쉬운 모양이구나. 그럼 내일 우리 집으로 놀러 오렴. 같이 또 놀자꾸나.
0: 정말요? 할머니, 내일 미니네 집 올래요.
11: 올래요.
10: 그래도 될까요?
3: 그럼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4: 좋은 아침이야, 진.
6: 좋은 아침이야. 어젠 다들 수고 많았어.
4: 정말해.
6: 별빛 축제가 무사히 마무리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9: 맞아. 게다가 마을 친구들 모두 정말 즐거워 보였어.
0: 특히 머스티 할아버지랑 미니는 데이지 할머니 가족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
6: 그래? 미니가 새 친구들을 만나서 더 신이 났겠는데?
4: 그러게.
1: 그럼 진, 우리는 마을을 돌아보고 올게.
0: 응.

0: 왔나 보구나.
1: 이건 저의 작은 선물이랍니다. 집 앞 화단에 두면 예쁠 것 같아요.
0: 어휴, 정말 감사합니다. 미니야, 친구들이랑 먼저 들어가서 재미있게 놀려무나.
2: 들어와. 장난감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
3: 알았어. 멜로디 볼이다. 내가 먼저 차볼래. 우와. 나도.
1: 이게 무슨 소리죠?
2: 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
0: 무슨 일이냐, 미니?
2: 로즈마리가 공놀이를 하다가 할아버지 앵짜를 깨뜨렸어요.
1: 세상에, 어서 할아버지께 사과드리렴.
0: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로즈, 마리, 다치진 않았니?
4: 네, 죄송해요.
0: 괜찮다니까. 공놀이를 하고 싶으면 마당에서 하렴. 거실엔 난로도 있고 깨지는 물건.
2: 할아버지 누구 할아버지예요? 미니 할아버지 아니죠? 로즈마리 할아버지죠?
0: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2: 할아버지 미워요! 다가와라!
0: 미니야!
5: 할머니, 우리가 싫은가 봐요.
1: 그게 아니라 오늘 미니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구나. 머스티 씨, 저희는 이만 가는 게 좋겠어요.
0: 아휴,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미니야, 할아버지 들어가도 될까?
3: 싫어! 들어오지 마세요!
0: 왜 그렇게 화가 난 거니? 말을 해줘야 알지.
2: 싫어요! 말 안 해요! 이제 할아버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할아버지, 미워요!
0: 미니야, 무슨 일이냐?
3: 우리가 싸워!
0: 뭐라고? 문이 고장이 났나? 열려라, 열려! 미니야!
2: 할아버지!
0: 됐다, 빨리 나가자! 미니, 어서!
2: 할아버지, 빨리 나오세요!
6: 미니야, 어서 구조대에 신고해라!
7: 민, 무슨 일이야?
8: 얘들아, 방금 미니에게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머스티 할아버지 집에 화재가 발생했어.
9: 뭐?
8: 현재 문이 고장나서 머스티 할아버지는 집안에 갇혀 계신 상황이야.
9: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10: 알았어!

0: 빨리요, 빨리. 할아버지가 안을 다치셨어요.
1: 정말 미니, 우리가 할아버지를 꼭 구해줄게. 빨리 미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줘.
2: 알았어. 미니, 날 따라와.
0: 할아버지.
1: 할아버지, 저 폴리예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3: 그래, 난 괜찮다. 지금 창가 쪽에 있어.
1: 저희가 금방 구조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3: 그래, 알았다.
1: 모두 서두르자.
4: 됐어, 폴리.
1: 좋아. 로이, 엠버, 어서! 어?
2: 할아버지,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3: 고맙다.

0: 이만하시길 정말 다행이에요.
1: 네. 네.
2: 하지만 본부에 가셔서 검사를 자세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 고맙다.
2: 천만에요.
1: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0: 아니다. 하래빈, 미니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다 괜찮단다.
1: 할아버지.

0: 그나저나 미니야, 이제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1: 그게 별빛 축제에서 로즈마리한테 무지별 장식고리 양보하라고 하시고, 할아버지 맘대로 로즈마리 초대하시고, 로즈마리는 거실에서 공놀이에도 안 온다는데 나는 혼나고.
2: 그런 일이 있었구나.
3: 미니가 정말 서운했겠다.
0: 아휴,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줬구나. 정말 미안하다, 미니야.
1: 할아버지.
0: 미니야,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하는지 아니?
1: 누군데요?
0: 응? 정말 모르는 게냐? 그건 브룸스타운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말이다. 얘들아, 너희들은 알고 있지?
4: 그럼요.
5: 그거야, 당연히 미니죠.
0: 정답이다.
1: 그럼 할아버지 누구 할아버지예요?
0: 그거야, 당연히 미니 할아버지지.
1: 정답!

0: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1: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2: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익히고
3: 아이들이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4: 트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그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5: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6: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7: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8: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9: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7: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8: 로봇카풀이란 꼭꼭 약속!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나는 난 초벌 좋은 향기 찾아가지. 어? 향긋한 냄새? 우와! 이쪽에서 향기가 나는데. 우와! 우와! 살려주세요!
1: 숲의 향기 정말 상쾌하다니까.
2: 도와주세요! 살려줘요!
3: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4: 어? 난초 꽃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어서 가보자.
0: 너무 힘들어.
5: 버리잖아. 조금만 기다려. 핑 그린 파워 변신 금을 발사. 구멍이 너무 좁아.
4: 우리도 도와주자.
0: 너무 고마워 얘들아. 가자 하트하트 뿅뿅.
3: 하트하트 뿅뿅? 그것보다 어쩌다 꽃 안에 갇힌 거야?
5: 당연히 꿀을 따고 있었겠지. 버리잖아.
0: 아니 우리 난초벌들은 꿀보다 더 위대한 걸 모으지. 바로 사랑의 향수야.
1: 사랑의 향수?
0: 응, 우리 수컷 난초벌들은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향수를 모아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거든. 그리고 그 향수를 이용해서 짝을 찾는 거야.
1: 아하, 그럼 너도 짝이 되고 싶은 친구가 있어?
0: 어? 아이, 참, 몰라. 나도 모르겠구만. 괜찮아.
5: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 봐.
0: 몰라, 난 세상을 사랑스러운 향기로 가득 채울 거야.
1: 우와, 그거 멋진데?
5: 우리도 도와줄게.

0: 완성이야. 향을 맡아볼까?
1: 향유제!
2: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찬 것 같아.
0: 이게 아니야. 1%가 부족해.
3: 정말? 난 100% 향기로운데.
0: 아니라고. 세상을 채울 사랑의 향기는 하나가 더 있어야 해. 이 냄새는 아니고. 어? 이 냄새는? 어? 저기야!
4: 어? 같이 가! 조심해! 높은 곳이라 바람이 강해!
5: 벌써 일주일이나 못 잤어. 오늘은 꼭 자야 해. 자야 한다. 자야 한다. 꼭 자야 해. 누구야? 뭐야?
0: 도착했어. 이제 마지막 향수를.
3: 잠깐만 저기.
2: 도마뱀이잖아.
5: 내 잠을 깨우다니.
0: 왜 이러지? 내 날개. 우리도 날개가 찢어졌어.
6: 도망쳐.
4: 모두 숨어!

0: 어디 갔지?
1: 안 보여. 돌아간 것 같다.
0: 여기 있었구만. 방해하다니 혼나주마.
2: 잠깐만, 잠을 방해했다고? 혹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향수로 진정시켜보자.
3: 향수로? 알았어, 해볼게.
0: 너무 위험해. 날개도 다쳤잖아. 정말 할 수 있어?
3: 물론 할 수 있지.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니까.
0: 이게 무슨 향이지? 향긋한데? 어쩐지 잘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향기 봄나라에서 날 것 같은데.
1: 와, 성공이야. 난초보라 정말 대단해.
3: 응, 이제 향수를 완성하자.
4: 정말 하트병경이야!
1: 우와, 좋은 냄새! 이 향수 네가 만들었니?
3: 물론이지! 내가 도마뱀으로, 아니 난초꽃으로!
1: 멋지다! 같이 꿀 먹으러 가자!
3: 응, 좋아! 너희들 덕분에 사랑의 향수로 완성했어! 다친 날개도 치료해주고! 정말 고마워, 하트병경이야!
5: 응! 친구가 생긴 걸 축하해, 하트 뿅뿅.
1: 자연은 정말 신비롭다니까. 꿀이 아니라 향수를 모으고 그걸로 짝꿍을 찾는 벌이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0: 그것도 몰라. 사랑이지.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잖아.
5: 뭐라고?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는 도둑이었어.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수의 치킨. 크크크.

0: 도토리 문화센터. 이용회원 평균 연령 70세. 월요일은 묵향으로 가득 차고 토요일엔 펑키타운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곳. 그리고 곧 내 손에 사라지게 될 곳.
1: 이런 곳을 파괴하러 온 거군요.
2: 슬프다.
0: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듭니다. 저 보세요. 이 한심한 시간 낭비의 현장을.
3: 문 열린다.
4: 시작이다.
3: 빨리 가야 해. 금방 마감된다고.
1: 부장님, 드디어 접수 시작입니다.
3: 서둘러. 이번 달 꼭 성공해야 해.
0: 이 정도 불리한 조건에 이미 익숙해. 예상한 대로다. 순탄하면 이 고들이 인생이 아니잖아. 힘들다고 포기할 여유는 없어.
5: 진짜 예뻐요, 과장님. 캔들 만드는 거 쉽다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다들 마음껏 가져가. 또 선물할게.
6: 감사합니다.
3: 예의상 고부장님한테도 하나 줘야 하나?
7: 부장님한테요? 에이. 향초 만들기 따위가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요? 이거 만들고 나면 일이 혼자서 짠 하고 해결되어 있나요? 일이 주는 스트레스는 그 일을 끝내야 사라지는 겁니다.
5: 부장님이랑 진짜 똑같다, 김대리.
7: 부장은 진짜 무슨 재미로 살까? 맨날 회사 집, 회사 집. 식사도 컴퓨터 앞에서 싸구려 김밥 한 줄로 때우잖아. 같이 일하는 나까지 숨 막힌다니까.
8: 아, 저도요.
1: 고드리 부장님. 사장실에서 급히 호출하셨습니다.
0: 아, 사장실에서?
9: 아이러니해, 정말. 이 문화센터 말이야. 시에서 제일 비싼 땅 위에 모여서 제일 돈 안 되는 걸 만들어내고 있잖아. 물론 이 땅의 가치는 럭셔리한 배경의 선관이 남다른 유리만 정도는 돼야 알 수 있겠지만.
0: 3년 안으로 고속철도 착공 예정. 강남까지 10분 내로 진입 가능한 터널 공사 협의 중. 국내 최고의 땅 기운 전문가에게까지 검증받은 중수지리의 명당. 굴러다니다 버려질 양초 만드는 데 쓰기엔 정말 아까운 땅이죠. 이 땅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쓰여야 합니다. 우리 유니버스 그룹.

0: 내 야심작 신개념 멀티 쇼핑 센터 더 유레카 같은
1: 역시 마음에 쏙 든다니까 소나?
2: 네, 이들은 토지 소유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최종 4명 소유주 넘버원 이름 정중순 나이 68세 사군자 교실 고인물 다음은 소유주 넘버2 지옥길 76세 수혜교실 강사 겸 실버태권도 교실 수강생 겸 시스기 교실 수강생 겸 은빛 디지털 배움터 수강생 겸 포크댄스 교실 수강생 마지막으로 현 도토리 문화센터 자치회 회장입니다 소유주 넘버3 모미란 50세 갱년기 극복 교실 수강생 마지막으로 소유주 넘버4 송수지 59세 시스기 교실 수강생이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수업에도 불참한 지 1년 보시다시피 모두 도토리문화센터의 회원들입니다 이 중 연락 가능한 3명의 소유주 전원이 다른 계약권의 2배를 제시해도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0: 안 판다고 했다
3: 안타깝지만 매도 계획은 없습니다
4: 관심 없다니까 왜 이러세요
5: 손이 너는 왜 저러는 것 같아?
2: 제가 지켜본 바로는 센터 만족도가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6: 장수! 장수! 장수! 장수!
7: 야, 역시 에이스세요
1: 그래서 말인데 부부장이 직접 가보는 거 어떨까?
7: 제가 직접 말인가요?
1: 그래, 직접 가서 양초를 만들건 준발을 땡기건 그 똥꼬집 발매들이 원하는 걸 알아내 책 잡히거나 숨기는 건 없는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입맛부터 취향까지 낱낱이 알아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혀 그렇게만 된다면 자기 본부장 자리는 자네 걸세
0: 사군자 수혜 포크댄스 갱년기 극복 실수기 모두 가장 빠른 날로
8: 여긴 사군자 교실 줄이고요 다른 수업 등록은 그 수업 줄에 다시 서셔야 해요
7: 줄을 또요?
8: 네, 사군자 교실 등록하시겠어요?
7: 저 영수 좀 처리 됩니까?
9: 부장님, 몇 개 성공하셨어요?
7: 사군자 하나
9: 저도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부장님
0: 지미 같은 거 다 없어져버려!
7: 그 화선지 같은 거 있습니까?
10: 유니버스 그룹 계열 유통사 유마트가 출시한 신형 생활가전이
7: 유니버스 그룹 한때는 1등이었지만 이제는 뭘 해도 욕만 먹는 유통업계의 열등생 그리고 내가 살아남아야 할 곳
11: VVIP 프로젝트는 무슨 유레카랑 엮인 임원들 다 짐 싸서 집에 간 거 몰라?
12: 고들이 어쩌냐? 꽃마차 탄 줄 알았더니 똥수레를 탔네?
7: 내가 올라탄 것이 꽃마차건 똥수레건 상관없다 무조건 굴러가게 만들 거니까
13: 잘 나왔나?
14: 부장님!
7: 오솜 씨, 3개월 동안 여기서 우린 평범한 수강생인 겁니다. 눈에 띄는 행동은 삼가세요.
15: 내가 스파이가 된 것 같아.
7: 이 쓸모없는 취미 전용 건물 따위 파괴해주마. 그럼 2시간을 봅시다. 규칙 1. 눈에 띄지 않는다. 먼저 눈에 띄지 않게 목표물을 찾아내야 해. 젊어서 실패.
16: 새로운 회원인가 보네.
17: 양복을 입었구먼. 젊은 양반은 처음인 것 같은데.
7: 이래서야 목표물을 찾을 수가. 정중순, 정중순. 대체 어디에? 찾았다. 좋았어. 저 자리만 비어있는 걸 보니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게 사실이었군.
2: 나이 68세. 독신. 정직한 이비인후과 원장입니다. 사군자 교실에서는 로라라는 가명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18: 신입 회원이시죠? 그쵸?
15: 네.
14: 나는 남진이라고 해요. 내 옆에 빈자리에요. 앉아요.
15: 네. 저는 그게...
14: 아니 왜? 찾는 사람 있어요? 친구랑 같이 등록했나?
15: 아닙니다.
14: 자, 이건 여기 넣고 따라와요. 수업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거든요. 나도 처음에는 엄청 헤맸다니까.
15: 아니, 잠시만.
14: 어머, 저기! 에이, 딱따구리가 있었는데 빨리 봤어야지. 오색 딱따구리는 도심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제가 중학교 생물교사였어요. 올해 퇴직하긴 했지. 아이고, 내가 아직도 교사가 아니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 두근두근 설레하며 첫 출근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15: 남삼이 회원님, 수업 5분 전입니다. 물 받는 곳은 아직인가요?
14: 아차차차차차. 시간도 참 빠르지. 에구, 지나칠 뻔했네. 여기에요, 여자 화장실. 수업 중에 시말이 오면 부끄러워 말고 언제든 일어서서 가면 돼요. 중학생인데도 그걸 못해서 교실 바닥에 지리는 녀석들이 해마다 있다니까.
15: 40살은 그런 거 안 부끄럽습니다.
14: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기면
15: 마이 페이스에 말 많은 너인 벌써 피곤하다. 그래도 고인물 같아 보이는데 정중순에 대한 정보를 좀 갖고 있으려나? 오래 다니셨으면 우리 교실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어요. 보니까 우리 뒷자리 분도 꽤 오래되신 것 같던데.
14: 나요? 나 지난주에 처음 왔는데. 어? 우리 뒷자리 그게 누구더라? 그분 이름이
15: 에이, 시간 낭비만 했잖아. 나도 이름 정도는 안다고.
14: 어머, 마침 오시네. 로라님, 여기 와서 인사 좀 해요. 새로 오신 회원님이 로라님을 아주 궁금해하네요. 친해지고 싶은가 봐.
15: 그만 둬.
16: 궁금하다고요? 왜요?
15: 그게 붓을 쥔 자세가 다른 분들하고 달라 보였달까요? 딱 봐도 실력자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16: 거짓말.
15: 거짓말이라고요?
16: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15: 네, 제가요?
16: 날 속일 생각은 않는 게 좋아요. 나 당신 누군지 알아.
15: 저를요?
16: 그림은 핑계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잖아.
15: 설마 들킨 건가?
16: 나 당신 누군지 알아.
15: 저를요?
16: 그림은 핑계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잖아.
15: 설마 들킨 건가?
18: 결국 고두리도 잘렸대?
19: 내가 그랬잖아. 더 유레카가 아니라 더 유배지라고.
16: 당신 효도관광 사기꾼이지? 여기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친분 쌓고 관광시켜준다고 속이고 가짜 녹용 팔고.
14: 어머나 진짜예요?
15: 그럴 리가요. 전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16: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지요? 증명할 수 있나요? 설비회사 실장?
20: 명함도 챙겼고 프랑스에서 직구한 실이랑 바늘 세트 그리고 어르신들 드실 오소음표 마들렌까지 완벽하게 준비 완료. 그럼 가볼까나?
21: 무시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라! 애실이 네가 수혜교실 등록을 못 했다고! 네 없으면 내가 할매들이랑 무슨 재미로 수업을 하노!
14: 이상하네. 애실이도 내랑 같이 수강 신청 날 줄 수 있었다!
22: 들어오지! 나 너무 억울해 정말!
21: 그날 열차례가 코앞인데 무릎이 시큰시큰한 거야. 하도 죽겠길래 뒷사람한테 부탁 좀 했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차례되면 나 좀 불러줄 수 있어요?
20: 그럼요. 편히 앉아 계셔요.
21: 어찌나 친절한지. 이따 가져온 가래떡이라도 하나 챙겨줘야지 했는데 그놈이 글쎄 내 자리를 채한 거야. 그 망할 놈이.
14: 아저씨! 야! 거기서!
21: 완전 당했어!
22: 어디? 덕분에 미치겠어!
21: 똘개 같은 이 감히 우리 막내 애시리를 울리핀 너! 내 치기뿐다!
20: 내 이름은 오소운, 유니버스 그룹 사장 직속 비서 2년차. 이번 달부터는 새 상사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5: 내가 진짜 쟤는 아무한테나 안 넘기는데 고부장이 더 유용하게 쓸 것 같으니까 믿고 보내는 거야.
21: 무슨 중고거래하러 나왔냐고.
5: 들었지, 조은아?
3: 네.
4: 변덕스러운 사장님을 모시며 이런.

0: 일에는 익숙해졌답니다. 아니 실은
1: 황당할 정도로 개꿀이지.
2: 젊으니까 언니 분위기가 좋은데 그려.
0: 소문과는 달리 고드리 부장님도 꽤 나이스하신 것 같아요.
3: 소은 씨는 20대라 연세 있는 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스몰통용으로 쓸만한 것 좀 정리해봤습니다.
0: 우와, 감사합니다 부장님.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관광지는 나 약간 조금 독특하시긴 하지만 세대차를 걱정하는 건 날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난 어른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간단한 마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활짝 웃는 얼굴과 안녕하세요 인사.
2: 글쎄, 난 오해일 줄 알았다니까요.
4: 나 참, 붓을 준 자세가 남달랐다느니 하도 터무니없는 소리라니까. 배운 지 이달로 고작 2년일걸요.
3: 이번 달로 2년이라면 지분 매입과 동시에 사군자 교실에 등록했다는 건데 도토리 센터 땅을 쥐고 있는 이유가 뭐지?
5: 사군자 교실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3: 아, 네, 선생님.
5: 사군자는 처음 배워보시나요?
3: 학생 때 미술 시간에만 접해봤습니다. 메랑국적 정도만 아는 수준이라서.
5: 우리 교실에서는 제일 먼저 난초를 배웁니다. 그 다음 단계는 꽃, 국화와 매화. 아주 숙련되면 대나무를 그리지요. 난초를 그릴 때 쓰는 선 세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 잘 보세요. 하나는 잉어의 머리처럼, 하나는 사마귀의 배처럼, 또 하나는 쥐의 꼬리처럼. 이렇게 제각각인 선들이 어우러지면 난초가 완성되지요. 참 조화롭죠. 오늘은 붓과 친해지는 게 먼저예요.
6: 그짝이 오소운인교.
0: 네, 작은 소 구름군. 작은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7: 젊어 먹고 당황스럽네.
2: 남의 제리 쉐비는 너무 뭔가 다르긴 다르네 언니야. 언니 카리스마에 보는 내가 다 쫄리는데.
0: 짠! 프랑스에서 직구한 대바늘이에요. 엄청 귀엽죠 선생님.
6: 귀엽죠.
2: 아기 도깨비네. 예, 깜찍하네.
0: 그쵸?
2: 뭐? 아기 토깽이에? 언니 미친나.
7: 젤마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그랬지. 무슨 아가 저래 살랑거리노?
2: 머리는 와 이래 넘기는데. 내 진짜 온 언니한테 실망할라건다. 막내 애시리만 생각해라 언니야.
7: 기다리봐라. 내 젤마 쫓아낼 방법이 있다. 애시리의 눈물을 기억해.
6: 우리 수혜 교실은 입학 레벨 테스트 있는 거 아시지?
7: 그런 게 있었네.
0: 입학 레벨 테스트라고요?
6: 그거를 막 통과해야 정식으로 입수할 수 있어, 얘. 이거 다들 통과한 기라, 얘. 아주 간단하니까 시범을 보면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8: 자!
6: 분노의 코만들기! 감뜨기! 안뜨기! 꽈배기 뜨기! 찌고 감고 돌리고 빼고! 대반을 붕자 돌리기!
7: 뜨개질은 그 여기다!
0: 뜨개질하면서 스쿼트. 여기 이상해.
2: 언니야, 코 다 빠진다. 신입이 실망한다.
0: 실수예요.
6: 정수다, 코바늘.
7: 살릴 수 있다. 살린다. 내 살리고 만다. 살릴.
2: 였다. 36개 코.
9: 지옥이.
6: 참 쉽지. 안 떠봐 있어.
0: 사랑의 코 만들기! 찌르고 감고 돌리고 빼고! 뜨점 뜨점 뜨개질 점프! 대바늘 회오리 감기!
6: 짠! 저 잘하죠?
7: 그렇게 잘하는데 뭐 알라고 여기까지 와서 배울라카노?
0: 그야 당연히! 뜨개질은 같이 하는 쪽이 훨씬 재밌으니까요.
2: 어디서 바람이...
6: 우리가 완전 오해했었네.
0: 아, 저도 얼마나 당황했던지. 차례가 됐는데 친구분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시죠. 뒷사람들은 계속 눈치 주죠. 할 수 없이 저라도 접수를 하게 된 거예요.
2: 마 잘해봤다. 바쁜 사람들 계속 기다리게 할 순 없지.
0: 그래도 저...

0: 때문에 친구분이 등록을 못하게 되셔서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이라도 취소를 할까요?
1: 그래, 시리는 요 아이라도 맨날 보는데 뭐 걔한테 이 빵 이름이 뭐라고?
0: 마들렌이요. 더 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1: 마릴린 이거 만나네.
2: 언니야, 마릴린 어. 뭘로고? 모델렌이다, 모델렌.
1: 아. 어?
3: 두리문우님, 전화. 아.
4: 그냥 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집중한 것 같은데.
5: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 취미는 역시 인간을 아둔하게 만든다. 앞으로도 절대 취미 같은 건 만들지 않겠어. 이건 업무일 뿐이야.
6: 네, 소은 씨. 제가 전화를 못 받았네요. 아직 수업 중인데 무슨 일이죠? 일단 알았어요.
0: 부장님, 이쪽입니다.
6: 왜 만나자고 했죠? 연락은 문자로 하기로 했잖아요.
0: 그게... 취미가 있으신가요?
6: 취미요?
0: 네!
6: 아니요, 취미 같은 거 없습니다. 소은 씨 먼저 그러고 남는 수업은 제가 하죠.
0: 그래도 음악은 좋아하시죠?
6: 집중을 방해해서 안 됐습니다. 됐나요?
0: 그럼 영화는요?
6: 3시간 너무 길어!
0: 여행은?
6: 내 돈 쓰고 뭐한 고생!
0: 맛집은?
6: 식탐 없음!
0: 낙지는?
6: 생선 싫어!
0: 게임은?
6: 이쯤 되면 알 텐데!
0: 이번 기회에 마음에 맞는 취미를 찾으시면 좋겠네요.
6: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0: 부장님, 이게 대체...
6: 오소은 씨, 긴급 전달 사항이 뭐냐고 두 번째 묻고 있습니다.
0: 소유주 넘버 2 지옥길님이 문화센터 자치회 회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1: 한동안 잠잠하다 캣더이 부동산에서 또 땅 팔렸고 전화가 삐렁삐렁 왔었는다. 썩을 것들.
2: 확 막 욕을 쓰리 해피지 언니야. 이러다 2년 전처럼 사달라는 거 아이가?
0: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 일도 아주 큰일이 있었지. 이 자리에 놀이랜드 짓는다고 난리가 아니었다. 그때 우리 옷길 언니 아이디 아이였으면 도토리 문화센터 벌써 문 닫았다 아이가?
0: 무슨 아이디어요?
2: 센터 땅 한평 사기 캠페인. 한 사람당 센터 땅 한평씩만 사서 안 팔면 도토리 문화센터를 살릴 수 있다. 이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 아이가? 뭐 아무도 안 샀지만서도.
1: 그때는 참말로 위기였대.
7: 말 좀 돌아 쳐물어 이 영감제이야. 센터 문 닫기 전에 관장문 먼저 닫고 싶은겨.
2: 아유 언니야, 성질 좀 죽이란 말.
8: 아니다.
1: 해발 소문에 땅값은 폭등 애가 사겠다는 사람은 없지. 그만 다 때려치우삐고 에어컨 바람이나 쐬러 갑니까 싶었다.
4: 안녕하세요.
1: 어?
4: 땅을 좀 매입하고 싶은데요.
1: 그분이 나타났다. 로라님.
0: 로라님이라면 소유주 넘버원 정중순 씨?
2: 근데 그 양반은 그때 여 수강생도 아니었지 않나? 와 갑자기 땅을 사시고.
1: 그거는 나도 모른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묻고 덜컥 사겠다는 사람이 엉뚱한 것만 딱 하나 물어봤다 아이가.
4: 제가 이 땅을 매입하면 선생님은 문화센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센터 앞에 서 계시던 분 말이에요. 호는 청아, 이름은 강주. 청아 이강주 선생님.

0: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무서운 걸
8: 잊었어. 한 시간
9: 뇌를 바꿀
10: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이게 무슨 고생이야? 어? 여기 좋아 보이는 게?

0: 어서 오십시오.
1: 뭐야. 실례합니다. 예. 저기 혹시 제가 지금 그 좀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2: 어메야꼬. 일 없어, 일 없어. 일
1: 없어. 조금 마당 같은 것 좀 빌려주실 수 있어?
2: 아, 잠잘 곳? 낮잠도 자고 싶으면 여기서 한숨 쏙 자고 하는데.
1: 아, 그거는 흥미하다. 그러면 그
2: 내가 여기서 해녀니까. 오. 내가 뭐 하나 줄게.
1: 어머.
2: 요거는 뭐냐면 태화. 우리 작업할 때 끼고 다니는 태화. 펭귄 아저씨 하나 달아줄게.
1: 어. 아니, 어.
2: 이거 내가 손수 만든 거거든.
1: 아. 어머, 어머, 어머.
2: 어렵게 막 감사해. 이리 와봐.
1: 아니, 저 이거 살이에요.
2: 어?
1: 제 털이에요, 이거.
2: 알았어.
1: 신나요?
2: 털 안 아프게 해줄게.
1: 아니, 털 덜 아프게 아니라.
2: 아니, 머리에 달아.
1: 그럼 머리에 달리세요. 이 두건에 달리세요. 아, 오.
2: 예쁘구만, 머리핀도 잘해. 오. 예쁘다. 안 예뻐?
1: 오, 오.
2: 예쁘지?
1: 오, 이뻐.
2: 야, 이뻐. 됐어.
1: 오.
2: 됐지, 뭐, 어떡해.
1: 이래,
2: 이래. 나영 꽃에 놀다 가라, 이거.
1: 아니, 놀다 가는 곳이 아니고.
2: 나영 꽃에 놀자.
1: 아니, 그,
2: 저기. 여기 와, 여기 와.
1: 아, 오케이.
2: 여기 와, 여기 와.
1: 좋긴 하네, 여기가.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2: 아, 여기서는 저거, 어총 대장 대표지.
1: 어총. 오, 빵이시구나.
2: 한 100몇 명 되는데.
1: 이야.
2: 빵이고. 그래서 우리 해녀들이 이제 한 몇 시만 되면 여기로 들어와.
1: 응.
2: 들어와서 펭귄 아저씨가 많이 도와줘야지.
1: 오.
2: 아, 해녀들이 다 고령하다 보니까.
1: 그러면 나, 제가. 응. 다 도와드릴 테니까 그 문 있는 집 저 잴 수 있어요?
2: 대문 있어. 그런데 지어줄게. 가자.
1: 아싸.
2: 아싸.
1: 야, 이게 웬 떡이야.
2: 아싸.
1: 이야, 돌담 있죠, 이렇게.
2: 내가 다 소개해줄게. 육지는 큰 채 작은 채 하는데.
1: 응.
2: 제주도는 안거리.
1: 안거리.
2: 잠자는 방, 소파 있고, 이렇게 냉장고 있고, 부엌, 저 안으로 들어간 부엌 있고.
1: 이야.
2: 작은 채 밖거리.
1: 어머!
2: 요, 이렇게 작은 채, 여기도 방이 있어.
1: 아니, 골프를 하세요?
2: 한 번씩. 아들.
1: 아들?
2: 응, 아들.
1: 그러면 대장님, 저는 어디서 자면 될까요? 안거리.
2: 이 평상에 가라, 니 큰큰 해보라, 니 뒤서 자라. 이 평상에 가라, 니 큰큰 해보라, 니 뒤서 자라. 나는 안에 방이 가서 닥쳐. 펭귄은 바다에 사는 펭귄이니까 바깥에 평상에 자고 나는 방에 침대에 가서 자.
1: 아, 여기요? 아,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감지 덕지죠. 알겠습니다.
2: 아, 사람이 다 막혔고 바람도 안 불고 좋잖아.
1: 그럼요.
2: 여기 자라, 나랑 안에 들어가 잘게.
1: 감사합니다.
2: 아, 됐죠, 그럼.
1: 저 궁금한 거 있어요.
2: 뭐가 궁금한 거?
1: 여기 앉아보세요.
2: 저 앉아. 아가가가, 우리 집은 지가지, 나가자지.
1: 그러면은 행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 내가 나이가 지금 5년생이니까 72살인데 옛날에 우리가 식구가 몇 명이냐면 10남매야, 10남매.
1: 10남매?
2: 10남매인데 내가 7번째야.
1: 우와.
2: 그래, 먹고 살 게 없어서.
1: 응.
2: 바다가 놀이터고 바다가 장난감이야. 장난감도 없고 놀이터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옛날에는. 바다에 가서 소라 한 마리 따먹고, 전복 한 마리 따먹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15살부터 시작했어요. 계산 나오잖아? 57년.
1: 57년을 하셨다고요?
2: 출연물들도 많이 다녔고, 안 해본 게 없지, 물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1: 와, 펭귄이시네요.
2: 펭귄보단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1: 오, 근데
2: 그거. 아, 내가 뭐 시 앞에 볼까, 저 바다에가?
1: 제가 바다 앞에서 살았으니까.
2: 들어가 보자. 자, 일어서라.
1: 지금 바로 가요?
2: 바로 가. 풍선 빠져보자.
1: 풍선 빠져본다고?
2: 어, 빨리 저기 걸어오라. 저기.
1: 응.
2: 왜 늑장 부르냐, 빨리 저기. 푸어진다. 푸어진다. 천천히 푸어진다.
1: 제가 진짜.

0: 이제 물 수북에 저 해녀들 쫙쫙 다 물에 들러 가버렸잖아, 늦어서. 주황색 조그마한 거 보이지?
1: 어, 저기 있다!
0: 하나가 사람 한 사람이야.
1: 우와!
0: 물에 들어가려면 내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1: 계약서인다고요?
0: 계약서 써야지. 똥군이, 이게 지금 똥군이잖아. 상군이 있고, 대상군이 있고, 상군이 있고, 중군이 있고, 똥군이야. 똥군은 뭐냐면.
1: 똥, 대상군.
0: 에이씨. 그게 아니고, 제일 못하는 사람이지야 새로 들어온 사람이 똥군이야.
1: 아, 신입생.
0: 신입생.
1: 알겠습니다. 계약서 써요.
0: 가자.
1: 계약서 어디 있어요?
0: 여기 각서게.
1: 오, 알겠습니다.
0: 끌러. 각서.
1: 계약서 아니라 각서예요?
0: 각서. 안 되면 아우 시켜볼게, 재명이 시켜볼게.
1: 아니, 좀 느낌이 다른데요?
0: 나 아침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속담이.
1: 어, 언니.
0: 아침에 저 카운터에 쥐가 한 마리 들어갔어.
1: 어머!
0: 덫을 놔가지고 잡아가지고 물에 담가서 죽였단 말이야.
1: 어머나!
0: 한 10분 전에.
1: 네.
0: 죽었는데 오늘 변수가 말을 안 들으면 쥐같이 푸대에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물에. 말을 잘 들으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1: 예.
0: 자, 각서. 자꾸 내가 각서 쓰는 것을 토 달지 마. 알았지? 첫째!
1: 첫째!
0: 이름을 똥군이라고 한다.
1: 똥군!
0: 똥군. 잘 기억하라, 이 이름은 안 돼.
1: 똥군!
0: 둘째!
1: 둘째!
0: 이곳에서 5년 이상 살아야 돼, 거주해서 살아야 돼, 기독 사람으로.
1: 예?
0: 자, 그 다음은 조건은 내가 똥군이기 때문에 대상군들 말을 잘 들어줘야 돼.
1: 잘 듣겠습니다. 똥군이기 때문에.
0: 분위기? 여기 나와봐봐. 진짜 농담 아니야. 들어봐. 이거 쥐야.
1: 우와!
0: 펭수도 여기 담가버릴 거야, 무에. 쥐 묶어가지고 담가버릴 거야.
1: 어머나.
0: 알았어?
1: 계약서 가져와. 아니, 각서 가져와.
0: 사인을 한 번은 물 수 없어. 가자. 옷 입으러 가. 옷 입었어. 이제 바다에 들어가자.
1: 이럴 수가. 난 덫에 걸린 펭귄이구나.

0: 병수야.
1: 예.
0: 나 오늘 파도가 오늘 보시다시피 세거든.
1: 오, 예사롭지 않니요.
0: 위험해 오늘은. 똥구니 가면은 위험하다고.
1: 전혀 못 들어가요?
0: 아니 오늘 파도가 쳐서 못해. 그럼 아까 각서에 썼잖아.
1: 네, 말 잘 들어라 된다.
0: 그리고 저 우리 해녀들 나오면 점심도 챙겨줘.
1: 아 밥이요?
0: 그런 잡념을 해줘야지. 우리 해녀들 자고 갔으니까 이제 올 시간이 거의 되고 있거든.
1: 예.
0: 착하다.
1: 조심히 다녀오세요.
0: 귀여. 나가 하영 잡아오마.
1: 예. 어머

나는 펭귄인데. 그래도 대장군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가서 썼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다 얼마야? 이거 다 미역국 해 먹어야지. 500원? 1000원?

벌써 그렇게 잡았어요? 많이 잡았을까? 삼촌? 이야, 대박이다!

0: 갖고 와 짜들어서 담아야지. 15kg면 돈 얼마냐면
1: 얼마예요?
0: 7만 5천 원이야.
1: 우와.
0: 5천 원씩 하면 7만 5천 원이? 요거는 우와. 뭔지 알아요? 미역. 뭐지?
1: 그거 뭐예요? 그건 어머. 어머.
0: 맛있다 이거.
1: 어머.
0: 맛있어. 미역 머리털.
1: 머리털? 어머.
0: 맛있어. 이거는 15,000원 받아야 되겠다.
1: 우와, 15,000원.
0: 이거 7,500원, 15,000원. 이러면 얼마지?
1: 그러면?
0: 21,500원.
1: 우와.
0: 그건 잘하지.
1: 잘하네요?
0: 이거 75,000원, 준 게 얼마야?
1: 77,500원.
0: 너 머리가 수도냐? 그것도 계산 못하냐?
1: 대장님 뭔데요?
0: 8,750원.
1: 뭐가?
0: 87,500원. 동그라미 하나 빼먹었다. 내가 바보다. 우리 해녀들 나오고 있을 건데 밥 줘야 되는데.
1: 밥?
0: 어.
1: 밥?
0: 해녀들 밥 먹을 거 준비했냐, 안 했냐?
1: 밥! 밥!
0: 어디 밥. 돌아가냐? 어디, 어디?
1: 밥! 어? 밥! 일하라!
0: 자, 삼촌 너희가 하나씩 먹읍사.
2: 예.
1: 맛있게 드세요.
0: 이름 뭐라 그랬지?
1: 저는 똥군입니다.
0: 그래, 똥군.
1: 똥군.
0: 똥군. 자, 이제 하나씩 먹읍사. 삼촌이 하나씩 먹읍사, 예.
1: 이거 맛있거든요, 햄버거.
0: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1: 맛있게 드세요.
0: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맛있게 드세요. 우리 선배님들 맛 좋습니까?
3: 예, 맛있습니다.
0: 선배님들 맛 좋습니까? 선배님! 누님이 어디 누님이?
1: 저 선배님이라고 했는데요?
0: 아, 누님이라고 했어?
1: 대장님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누나! 누나 맛있어?
0: 아, 맛있어. 맛 좋다!
1: 저 우리 이장의 똥군이 누구였어요?
4: 똥군 여기 있어요.
1: 어? 선배님!
4: 네. 안 나는 중군.
1: 중군?
4: 예.
1: 중군 화이팅!
4: 예, 화이팅!
0: 화이팅!
1: 아, 빨리 똥군이 또 들어와야 내가 중군이 되는데.
0: 그쵸, 그쵸, 그쵸.
5: 중군 동안에.
1: 아, 똥군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다들 그럼 몇 년 차신지 말해주면 안 돼요?
5: 근데 60년도 넘은 사람.
0: 저 언니가.
1: 60년 하셨어요, 언니?
0: 60년 넘었지.
1: 와, 언니!
0: 어르신!
1: 아, 어르신!
5: 고맹으로 똥군이 하나 생겨서 좋겠네.
1: 똥군! 똥군 화이팅!
4: 화이팅!
1: 똥똥!
4: 화이팅!
1: 똥똥!
4: 화이팅!
1: 회장님, 제주도 사투리 왜 이렇게 잘해요?
0: 제주도 사람이니까 제주도 사투리 잘하지. 제주도 태어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왜 제주도 사투리를 못해? 나신들 물어봐봐, 꼬라지 꼬라. 표준말로 내한테 물으면
1: 오.
0: 내가 사투리로 대답해줄게.
1: 야,
0: 물어봐봐, 뭐든지 다 대답해줄게.
1: 어, 진짜로?
0: 어, 진짜로.
1: 그러면 똥이 뭐예요?
0: 왜 똥은 똥이야?
1: 그러면 화장실은 뭐예요?
0: 화장실은 통제.
1: 통제?
0: 응. 옛날에는 제주도가 화장실에 돼지를 컸어.
1: 어머!
0: 돼지가 컸는데,
1: 응.
0: 다리 이쪽 한쪽 다리 놓고 이쪽 한쪽 다리 놓고 밑에 돼지가 있어, 한 마리.
1: 어머!
0: 밑에. 내가 만약 설사를 하실 때 있잖아.
1: 어머!
0: 설사를 할 똥을 따라서 갈군단 말이야. 돼지가 자기 위에 물 떨어진 줄 알고, 따다다다다 떨어버려.
1: 안 돼!
0: 고개를 딱 털어버려, 똥을.
1: 판사, 판, 나한테 다시 와.
0: 응.
1: 내가 공부하려고
0: 응.
1: 가져온 게 있어요. 그거 나랑 그렇지. 같이 풀어볼래요?
0: 그거 이렇게 줘라볼게. 나 풀어볼게.
1: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주사리 능력 고사.
0: 제목 하나 그하네.
1: 자,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0: 이거요? 그거요? 문제집 똑같은 걸까?
1: 똑같은 거예요.
0: 문제집이 똑같냐고.
1: 똑같다고.
0: 어, 알았다고. 통과. 빨리 풀어보라.
1: 나무를 무슨 무슨 나무라고 불렀다고? 아,
0: 황금향이라 하면 되네. 아, 황금도 밑강이나.
1: 어, 황금 맞아. 어, 말해주면 안 돼요.
0: 이거 동그라미예요?
1: 어, 아니, 말하면 안 되지.
0: 말 거지 말아. 나도 살짝
1: 걱정.
0: 나도 걱정 없죠.
1: 아이가 이고 했다.
0: 어느 거 아이가 이고? 어.
1: 아이가 이고에 가장 가까운 곳이 무엇이냐?
0: 아이가 이고. 아이가 이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아이고.
1: 아니, 말해주면 안 된다고!
0: 아, 이거 1, 2, 3, 4번에 답을 달라고?
1: 어!
0: 대박 멋지다, 잘 어울려. 아이처럼 귀여워.
1: 아! 이거다.

0: 나는 그번 아니요. 네가 틀렸죠? 나가 맞았죠?
1: 그거 아직 모르죠?
0: 내가 맞았죠?
1: 그거 아직 모르죠?
0: 알았어. 다음에 밑줄 친 문장은 제주어로 변한 것을, 옳은 것을.
1: 정말로가 제주어를 뭐니?
0: 정말로.
1: 정말로? 정말로가 뭐냐? 자, 저 다 썼습니다.
0: 자, 보자. 네 영나영 어느 것이 틀리자 맞으셔. 깔깔깔 엄머리 그러잖아.
1: 오! 나랑 똑같아!
0: 다 똑같으네! 야, 니가 어떻게 알았니? 니가 어떻게, 나 거 반 안 봐. 나 거 뺏겼지?
1: 안 뺏겼어요, 진짜로. 나 앞에 보고 있는데, 이렇게.
0: 아, 아닌 것 같아. 자, 이거, 황금 낫고. 자, 이거.
1: 깔깔깔, 오, 진짜.
0: 깔깔깔, 엄마 머리 자랑한 거 맞고. 종말이 꽝 하는 소리, 김아씨. 니도 나도 100점 할까? 나 너 거 100점 줄거라.
1: 어, 나도 100점 줄게.
0: 알았어.
2: 1번에 2번 했어요?
1: 1번에 4번인데요?
0: 1번에 4번이거든요?
2: 정답 2번인데요.
0: 정답이?
1: 예?
0: 아이, 참, 별 아니야.
1: 이거 나무가?
0: 4번이야. 큰 수익이 나는가 때문에. 맞아, 대학교가 맞아.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죠.
1: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죠.
0: 막 이제 오늘 물에 들어갔다 그냥 다 고쳤니? 나 이제 작초 먼저 가라. 나 이제 기절된 기도식 좀 빨리 가라. 저 석석한 데 좀 가라.
1: 기라.
0: 이름 뭐지? 이 삼방이 자든가 말든가 난 방이가 작초이. 빨리 저 벽에 좀 자라.
1: 될 거예요?
0: 어, 나 잠자. 나 이게 오면 발로 탁 차붙여.
1: 오랜만에 안에서 잔나 있더니 아니야, 그래도 이게 어디야.

0: 형편.
1: 펭귄아 일어나. 마트 가게 일 잘 안 하면 정신 안 준다.
0: 시골 사는 거 좀 낭만 없어요?
1: 우리 일이 낭만이야.
0: 오 하나 배웠습니다.
1: 빨리 공장 빨리.
0: 예. 하나 둘
1: 서라
0: 서라.
1: 오늘 일당 마이너스.
0: 예? 일 다 했는데.
2: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995.
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EBS 뉴스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전초전으로 통하는 6월 모의평가의 가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수능시험보다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분석 속에 영역별 체감 난도는 조금씩 달랐는데요. 수험생들은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남은 기간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은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활용해서 남은 기간 대비 방향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짚어봅니다. 김진석 경기 소명여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가채점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과 난이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네. 사실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집단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시험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한 학생들의 또 학습 준비도에 따라서 난이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의평가의 전체적인 분위기 정도만 전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국어는 지난해 수능만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학 역시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거나 다소 쉬운 수준으로 보이는 등 영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수월한 수준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수치는 가채점 기반의 등급 컷이기에 실제 채점과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급 컷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앞으로 진행될 입시 일정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 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네, 국어와 수학은 일단 뭐 극단적인 난이도는 아닌 것
1: 네.
0: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는 영어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수험생들 부담이 참 컸습니다. 평가원까지 나서서 이 출제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이 3%대 초반이 나오는 등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6월 모의평가 출제 과정에서 평가원의 고심도 매우 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시나 실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영어 영역은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은 쉬운 수준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시험을 까다롭다고 느낀 수험생들도 많았을 텐데요.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6월 모의평가는 수험생 변별만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응시 집단의 수준과 학습 상황을 파악하는 목적 또한 가진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이번 시험을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6월 모의평가를 수능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0: 네,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시험 난이도는 또 조금씩 조정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가채점 점수 결과를 보고 나면은 당장 이 한두 과목 등급 컷에도 불안해지기가 쉽상입니다. 결과를 분석할 때 수험생들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1: 네. 가채점은 자신의 잠정적인 원점수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얻은 점수 그 자체나 또는 집단 내의 상대적 위치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냉정한 진단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채점을 보며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어떤 영역에서 또 그리고 어떤 유형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다음 시험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6월 모의평가는 교육청 학력평가와 달리 졸업생이 함께 응시하는 시험입니다. 만약 3월이나 5월 학력평가에 비해 낮은 결과가 예상된다면 그것은 내 실력이 갑자기 떨어져서가 아니라 경쟁 집단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의평가는 졸업생도 함께 치르기에 실제 수능의 경쟁 구도에 훨씬 가까운 시험인 만큼 자신의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기울일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0: 네, 이번 모의평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졸업생 응시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는 역대급이었다고 하던데 아마도 9월 모의평가 본수능에서는 더 들어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죠. 대입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 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접수한 졸업생이 9만 7천 명 수준입니다. 접수입니다. 실제 응시가 아니고. 최근 3년 통계를 살펴보면 접수한 인원의 85% 전후 정도가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실제 응시 인원은 아마 8만 2천에서 8만 3천 전후가 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작년 6월 모평 응시 인원에 비해 약 6천여 명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수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올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응시자 수는 17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졸업생이 많아지면 당연히 상위 등급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집니다. 정시 수능 전형은 물론이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 2만 명 이상 줄었기 때문에 졸업생 증가로 인한 수험생의 부담이 상쇄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졸업생은 늘었지만 전체 수험생 수는 좀 줄었기 때문에 각 전형의 경쟁률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교과 성적이나 학생부,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 준비한다면 불안한 입시 환경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0: 네, 이번 수능시험은 현행 이 선택형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시험이기도 하죠. 내년부터는 골격이 참 많이 바뀌어서 수험생들 부담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5달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대비해야 될까요?
1: 네, 수능까지 이제 5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선 자신이 공부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지 좀 살피고 그에 맞춰서 현실적인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력으로 삼을 전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학과 전형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전형에서 요구하는 전형 요소 중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실천한다면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훨씬 효율적인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능 전형을 준비한다면 내가 지원할 대학에서 반영하는 과목의 수와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어떤 과목에 더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초점을 둔다면 몇 과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학습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이번 모평에서도 EBS 연계 체감도가 네. 꽤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단순히 뭐 문제와 답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수능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1: 네,
0: 이 연계 교재와 강의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1: 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각 영역의 EBS 연계율이 50% 이상이었습니다. 높은 경우는 50% 중반까지도 있었는데요. 연계 교재를 충실히 공부한 학생일수록 이번 6월 모의평가 시험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 아마도 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연계율이 높다고 해서 단순히 연계 교재의 문제와 답을 외우는 수준의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수능에서는 교재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문학의 형식, 그것을 활용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소재 등을 변형해서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국어는 교재에 실린 지문과 작품의 핵심 내용, 그리고 그 내용과 구조를 자신의 말로 정리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각 문항에 어떤 개념이 어떻게 쓰였는지 분석하는 공부가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는 지문의 소재와 논리 전개를 충분히 이해해야 변형된 문제를 접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단순히 이 수능 연계 교재를 몇 번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교재의 내용을 자신의 생각으로 체계화하는 노력을 꼭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네, 해마다 이 시험 끝나면 수험생들 마음이 조금은 싱숭생숭해지기가 쉬운데요. 결과에 흔들리기보다는 남은 기간 약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짚어보는 시간 10분 문화톡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뉴스 채널 CNN이 K-POP과 영화, 푸드와 뷰티까지 한국 문화 전반을 다룬 4부작 다큐멘터리를 반영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제 K-컬처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서 이 세계인의 일상과 트렌드를 주도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외신이 바라본 K-컬처의 핵심 경쟁력을 동아방송예술대학 심희철 교수와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세계적인 뉴스 채널이죠. CNN이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편도 아니고 무려 4편이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 같은데 의미가 꽤 큰 거겠죠?
1: 그렇죠. CNN은 이제 세계적인 뉴스 채널인데 이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다큐를 제작하는데 K컬처에 대해서 1회도 아니고 4회 연속 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의미가 커 보입니다. 우선 이제 K-POP으로 시작해서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K-푸드와 뷰티까지 한국 문화 전반을 다루면서 단순한 뭐 인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K-컬처가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기준이 되었는지를 집중 분석했다는 게 아주 특별났습니다. 좁게 보면 K-컨텐츠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팬덤의 힘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어떤 역동성, 흥, 선곡의 DNA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짚어나갔다는 부분이 아주 의미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CNN 뉴스 채널 이외에도 다양한 뉴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번에 영향력이 상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번 프로그램 진행과 제작을 맡은 인물도 참 화제였는데요. 우리에게도 참 익숙한 할리우드 배우죠. 다니엘 데 킴 씨가 참여했습니다. 다큐의 깊이가 더 살아났다는 평가가 많죠.
1: 그렇죠. 다니엘 데 킴은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한국계 배우이면서 제작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굿닥터를 헐리우드 버전, 미국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제작자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최근에는 토니상, 남우주연상 후보까지 올랐거든요. 이 토니상이 어떤 상이냐면 영화의 아카데미상이 있고 또 음악의 그래미상이 있으면 TV 분야에서는 또 애니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극 부분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바로 이 토니상인데 거기에 아시아 남자 최초로 후보에 올랐다는 점이 뭐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다니엘 데 킴이 진행을 맡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헐리우드 제작자로서 K-컬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외부자적 시선도 있고요. 또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내부자적 시선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몰입감을 좀 높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특히 세계적인 토크쇼죠. 지미 팰런 쇼에 출연을 해서 김치와 관련된 재밌는 일화도 소개를 했고 또 한국의 소맥 문화, 이 퍼포먼스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0: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이 K-POP으로 시작된 인기가 드라마를 거쳐서 뷰티나 푸드 같은 일상 문화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현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파급 효과가 우리 K-컬처의 독특한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죠. 일단 이제 K-POP은 K-컬처를 좀 이끌어 나가는 쉐빙선의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요즘에 가장 핫하게 K-POP이 이렇게 세계 시장으로 치고 나가면 K-컨텐츠 전반적으로 1차 확산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K-뷰티, 푸드, 관광과 같은 K-컬처 2차 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제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노래 한 곡, 드라마 한 편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K-컬처라는 거대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요. 이번 다큐에 출연했던 CJ 이미경 부회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친인 이병철 회장님께서 문화의 힘이라는 것은 경제와 산업과 결합될 때만이 진정한 경쟁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CJ의 오늘 경쟁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죠.
0: 네, 흥미로운 점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번 다큐멘터리를 현대자동차가 단독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 자동차 좋다 이렇게 차를 앞세워서 대놓고 광고하는 게 아니고 이 문화 콘텐츠를 이 K-컬처의 후원자로 나선 건데 기업들의 마케팅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CNN에서 기업의 단독 스폰서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브랜드 전략의 어떤 역사, 방법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과거와 지금은 정말 180도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업이 이제 해외 진출할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K 브랜드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해외 진출할 때 한국의 이름을 달고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의 기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여기에 주안점을 뒀는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무조건 이제 K브랜드를 달고 나가는데 이번에 현대자동차도 자동차를 강조하지 않고 K컬처의 후원자로 나서서 문화적 후광 효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전략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삼성도 K컬처 연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K팝 데몬 헌터스라든지

0: 든지 이런 K 컨텐츠와 연계 전략을 이제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K 컬처는 문화 산업을 넘어서 국가의 핵심 자산, 성장 동력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여러 기업과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근데 이 K컬처의 영향력이 이제는 기업의 성과를 넘어서 교육 현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께서도 최근에 일본 대학과 함께 이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이런 변화를 느꼈다고 하셨는데, 현장 반응이 어땠던 겁니까?
0: 저도 뭐 정말 체감을 하거든요. 그 K컬처 후광 효과는 이제 교육 시장도 확산되고 이른바 교육 한류 시장으로 가능성이 좀 넓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일본 이제 교토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사 여자대학교와 동아방송예술대학이 콜라보로 K-POP 컨퍼런스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K-POP 팬덤에 대해서 기조 강의도 하고 패널 토크를 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학계에 있는 분들, 대학의 관계자분들도 많이 참석을 했지만 수백 명의 일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반응도 굉장히 뜨겁고요. 끝나고 백스테이지에 이렇게 상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내년에 이제 케이팝과 엔터테인먼트를 배우기 위해서 입학하겠다 이런 학생들도 여러 명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어떤 반응을 얻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전에 유학 시장을 보면 주로 이제 한국의 노동 시장을 좀 대처하는 로테크 중심의 그런 그 유학 시장이 좀 많았다면, 이제는 K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시장, 하이테크 중심의 교육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서 선진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많이 좀 유학 올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K컬처가 교육 한류까지 이끌고 있는 현상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뜨거운 K컬처 열풍이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려면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0: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이병헌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에너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K 컨텐츠의 경쟁력은 우리의 오리지널리티, 우리만이 할수 있는 얘기, 우리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와 함께 또 하나는 기획과 마케팅 측면에서는 글로벌 감각, 또 글로벌 마케팅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답게, 소통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답게 이투 트랙 전략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K 컨텐츠가 이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문화 우월주의나 베타주의를 좀 경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문화 주입이 아니라 세계 다양한 문화와 같이 성장하고 융합할 때더 장기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포용력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콘텐츠 내부에는 우리만의 독창성, 그리고 밖으로는 세계 무대와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는 포용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6월 5일 금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3: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양념스게 치킨 크크크.
4: 날카로운 눈빛, 그 시선 끝에 대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어라? 고양이 한 마리가 있네요.
5: 공주는 총 6마리 고양이에게 왕따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4: 생긴 것만큼이나 이름도 어여쁜 공주. 그런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요?

0: 무려 2년째 왕따 생활 중이라는 외로운 공주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 들어가자마자 곳곳에서 고양이들이 반겨주는데요. 언뜻 봐도 고양이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1: 저희 집에는 12마리의 고양이랑 2마리의 강아지가 있습니다.
0: 12마리 고양이에 강아지들까지. 어쩌다가 이런 대가족이 된 걸까요?
1: 산책하다 보면 길고양이들이 또 반야를 따르고 반야가 좁고 이러면서 길고양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아픈 아이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 길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애들은 길에서 치료하는데 데리고 와서 구조를 한 애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0: 그 중에서도 아픈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꾸만 마음이 쓰였다고 합니다.
1: 노다지는 밥터에 누가 버리고 갔는데 뒷다리가 절단되었더라고요. 근데 봉아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유기된 상태 사람한테 버려졌을 거란 생각에 저를 그렇게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는 그 눈에서 또 다른 데로 보내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기르게 됐죠.
2: 루야, 괜찮아, 괜찮아, 아유, 괜찮아.
0: 다행히 집사님께 구조되어 지금은 많이 회복됐다는 노다지. 캣휠도 꽤나 잘 타죠? 그렇게 한 마리, 두 마리 구조하다 보니 어느새 대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챙겨야 할 식구가 많다 보니 식사 준비량도 만만치 않은

0: 가장 중요한 일과인 만큼 시간을 맞춰 꼬박꼬박 챙겨줘야 한다고 합니다.
1: 우리 맛있어? 배고팠지?
2: 얘는 밥을 떠먹여줘야 되네요?
1: 예. 혼자서 잘 안 먹어요. 얘를 이렇게 혼자서 안 먹여주면 배가 고프면 공부 뭐 할 거 없이 시비 털고 다녀요. 집에 안정을 위해서 대장량이 대우를 해주는데
0: 고양이들의 대장이라는 이 녀석 대장량이답게 집안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루이랍니다. 그런데 모두가 밥을 먹고 있는 동안 혼자 방 안에 있었던 공주. 뒤늦게 밥을 먹으려고 거실로 나와보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 먹으러 오는데 대체 왜 이렇게 긴장한 걸까? 10분 그때 이거 지금 이거 무슨 일이죠? 밥 먹으러 온 공주를 냅다 공격한 것도 모자라. 아니 뭘 또 이렇게 째려보기까지? 커녕 따가운 눈총만 잔뜩 받고 방으로 돌아온 공주.
1: 공주야, 아직 밥 못 먹었죠? 밥 먹었어, 못 먹었어? 아직 못 먹었어?
2: 공주가 생각보다 밥을 제대로 못 먹네요?
1: 네, 못 먹어요. 애들이 아무래도 쫓아다니다 보니까 밥터에 가서 정확하게 먹으려고 하면 예, 지키고 있거나 소리가 나도 몰리니까 잘 못 먹을 때가 많아요.
0: 결국 공주를 위해서 밥을 따로 챙겨주지만 어쩐지 선뜻 먹지를 못하네요.
1: 공주는 저희 엄마가 그 놀이터에 흙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추루를 주니까 따라 나와서 받아 먹는데 만져보니까 뼈만 남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 갈래래 가지고 데리고 오셨대요.
0: 그렇게 2년 전 집사의 곁으로 오게 됐다는 공주.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유독 공주한테만 찬바람 쌩쌩. 매서운 눈빛으로 째려보기 바쁜 녀석들.
1: 다른 고양이들이 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동이도 그렇고 뭐 노다지는 않았으며 금이는 않았으며 백금이 흑금이는 않았냐고요. 근데 유독 공주만 그래요. 근데 언제부터였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그런 게 오고 얼마 안 돼서 시작된 공격들이라.
0: 또다시 시작된 공격. 이번엔 또 무슨 일을 했더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공주가 깔끔하게 뒷정리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 그때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루이가 공주를 공격한 것인데요.

0: 계속해서 여섯 마리가 공주를 괴롭히고 있어요.
1: 네, 무려 여섯 마리가 공주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수틀리면 냅다 공격하고 쫓아다니며 째려보는 탓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공주. 특히 화장실만 갔다 하면 이렇게 몰려들기까지 한답니다.
0: 모래 퍼는 소리만 나면 여섯 마리가 다 지키고 있으니까 아예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양이들이 없어도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한다는 공주.
2: 신우 괜찮아. 엄마한테 신호 보내는 거야. 나올 거라고. 괜찮아. 나와도 돼. 없어.
1: 집사님도 공주와 고양이들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0: 냄새라고 해서 그냥 낚싯대로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공주 냄새, 애들 냄새, 사이 안 좋은 애들끼리 이렇게 삼박자를 돌리면서 좀 냄새를 맡게끔 하고.
1: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늘 혼자인 공주. 외로울 것 같은데요. 같이 놀고 싶은 마음에 나가보려 하지만 방 밖으로는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루이. 결국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0: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공주가 먼저 공격에 나섰습니다.
1: 예,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냥 당하지 않아요. 때리더라고요.
0: 2년째 이어진 왕따 생활에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공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1: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한 2년 정도 경과되면 어느 정도 융합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저와 함께 우리 가족으로 사는 거에 큰 지장은 없는 게 맞는지 그 처방을 잘 받고 싶습니다.
0: 공주의 사연을 듣고 나은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고양이 때문에 왔는데 강아지 때문에 저를 반겨주네요. 복부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3: 분명히 뽀뽀해 줄 텐데. 아니야, 아니야, 뽀뽀하지 마. 자, 일로 안다. 아이고, 좋아.
2: 예. 아, 약간 루이예요?
1: 예.
2: 오, 그냥? 우리 약간 긴장했는데, 지금?
1: 예. 아이.
2: 얘는 그래도 무지도 엄청 좋고, 예. 네. 덩치도 크고, 젊어 보이는데?
1: 왜?
2: 그죠?
1: 예. 어.
3: 근데, 되게 겁쟁이 같은 얼굴은 아니거든요? 봤을 때는. 제 자신이 준비한 영상 보면서 한번 어떤 상황인지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3: 네. 오, 얘는 누구예요, 지금?
1: 해금이에요.
3: 지금 이제 해금이 같은 경우는 약간 괴롭히는 가해고양이인 게 왜 티가 나냐면, 보시면은 숨어있어요.
1: 네네네.
3: 숨어있다 덮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못 오게끔 계속 이렇게 몰아내는 느낌이 커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얘가 몰아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보시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냄새를 맡고 여기다가 이제 비비거든요. 비비는 건 뭐냐면은 내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2: 비비는 건 뭐냐면은 내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0: 그 중에서도 공주를 가장 앞장서서 괴롭히고 있는 루.

0: 더 확실하게 뭐라 그럴까 좀 의사표현? 그러니까 야 너 진짜 나한테 혼나?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고양이한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냥 겁만 주는 정도? 이 정도면 얘는 아예 그냥 원투펀치를 막 때리면서 쫓아가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도 너무 진짜 힘들겠어요.
1: 본토 왕따가 생기는 이유는 고양이들끼리는 서열관계가 있어요. 서열관계가 있는데 유연적 서열관계라고 저희가 하는데 유연적 서열관계 안에서 또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3마리 이상, 5마리, 10마리, 뭐 12마리 이렇게 되다 보면 그루핑이 생깁니다.
2: 3, 3, 5, 비슷한 성향의 고양이들이 스스로 무리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그루핑. 실제로 대장 고양이 루이가 있는 반면 서열 2위인 금손이를 중심으로 일명 금손파라는 무리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
0: 그러니까 지금 공주와 그 외에 루이, 무다지도 있고 또 아까 겁줬던 친구 등등 해서 얘네들은 여기는 우리 공간, 여기는 우리 공간. 아마 그룹핑이 다 나뉘거든요, 얘들.
2: 게다가 집안 전체가 녀석들의 영역인 만큼 공주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불청객이자 왕따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왕따 생활을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생활 환경부터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0: 아, 여기 화장실도 쓴다?
3: 네.
0: 여기 동선이 이렇게 가서 여기도 밥도 있고 여기도 여기 골목길도 지나가야 되고 왜냐면 이게 나오는 골목이
3: 안 보여서
0: 그쵸 불안한 공간이에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공주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2: 밥그릇과 화장실이 거실에 있으니 항상 불안에 떨며 다닐 수밖에 없는 공주
0: 이 방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3: 네네
0: 유씨 아, 이렇게 있구나.
3: 네.
2: 주로 이 방에서 머물고 있지만 고양이들을 경계하느라 매일매일이 가시방석. 마음 편히 쉬지도 못했는데요.
0: 안 쓰면 이것도 치워.
3: 이거 아까워갖고 잠시 갔다.
0: 아까운다고 놔두면 안 돼요. 이거 네. 의자 버리고. 치우고.
2: 우선 공주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0: 이것도 버리고. 여기도 싹 안 입는 옷들 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 공간에서 보호자님이 아이랑 뭐 간단하게 뭐 해줄 것들 있거나 여기서 뭐 스킨십을 좀 해준다던가 여기 좀 좋아하게 만들고. 안 그러면 보호자님 얘가 계속 나가려고 그러고 여기 공간은 이제 완전히 자기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밖에 공간이 더 좋으니까 계속 확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2: 다미호 가정일수록 영역 존중은 필수.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4: 고양이들과 분리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보통은 이제 영역적인 것들이 고양이한테 안정감을 주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주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방미호문 설치부터 진행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격리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 공간이 편안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일단 중요해서
2: 모두의 안정을 위해 방미호문 설치는 필수.
4: 공주가 보호자님이 계신 거실로 나올 때는 처음에는 10분, 20분, 30분 아니면 긴 시간이 된다면 뭐 1시간에서 2시간 특정한 시간을 루틴으로 정해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방미호문을 설치했으니 이제 공주가 조금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볼 차례. 우선 청소부터 시작해보는데요. 또 불안하게 화장실을 가는 대신 공주만의 전용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3: 자, 그렇지. 이제 화장실.
2: 앞으로 편안하게 볼일 볼 수 있겠죠? 공주를 위해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 어머나! 말끔하게 치워졌네요.

0: 공주야, 앞으로 더 재밌게 놀아줄게. 응? 안 싸우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엄마랑 살자. 아이고 이뻐.
1: 그렇다면 공주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게 바빴던 이 녀석들은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그 다음에는 루이부터 행동 교정이 필요한데요. 대장 고양이의 행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양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왕따 행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고양이를 일단 안정시키면 그룹 전체가 안정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3: 어떻게 할 거냐면 클리커라는 교육인데 간단해요.
1: 원하는 행동을 하면 클릭으로 신호를 주고 보상으로 그 행동을 강화하는 클리커 교육. 좋은 행동을 빠르게 학습시키는데 이 클리커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3: 아니요, 나도 오세요. 지금 덤벼들지 않았잖아요. 제가 부를게요. 루이, 가만히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주가 있어도 루이가 얘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 얘한테 관심이 없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 볼게요. 루이, 맞죠? 루이.
0: 루이.
3: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루이 불러보세요.
0: 루이.
3: 루이.
1: 처음 하는 훈련이지만 제법 잘 따라오는 듯한데요.
3: 내려놔 보세요, 그냥. 괜찮아요. 루이. 쳐다보잖아요. 루이. 말이 아니면 또 쳐다보죠? 다시 불러보세요.
0: 루이. 루이. 루이.
1: 공주만 봤다 하면 매서운 눈빛으로 째려보고 공격까지 서슴치 않았던 루이. 지금은 공주가 있어도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2: 당연히 한 번에 모두가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마리씩 단계적으로 호섭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거 이 교육을 하루에 15분씩 두 번 정도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런 분리된 생활,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여기다가는 아까 얘가 좋아하는 화장실을 주로 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나왔을 때는 루이를 일단 여기 봐. 나를 봐. 요 육개미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관심이 안 와요. 그걸 하루에 15분씩? 보통 담요 과정에서도 이제 합사라고 하면은 뭐 1대1의 합사인 경우가 되게 많죠.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람과 고양이 합사도 있었고, 고양이의 고양이 합사도 있고, 고양이와 강아지 합사도 있지만, 1대 다수. 그러니까 1대1이 아닌 1대2, 1대3. 한 마리와 그룹핑의 어떻게 보면은 합사의 솔루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고양이들 동선을 항상 잘 체크를 해서 동선을 잘 짜야지 아이가 다른 고양이와 생활하는데 스트레스를 좀 더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솔루션 이후 대장 고양이 루이를 비롯해 한 마리씩 훈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공주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렴.
4: 앞으로도 공주랑 아이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공주랑 사이좋게 놀아주고 애들하고도 사이좋게 놀아주고 하겠습니다.
5: 어린아이들이 고양이에게도 빵을 주고 싶다고 했대요. 그걸 아파트에서 듣고 그 아파트에 집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모양일까 했는데 그게 이글루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글루가 돔 모양이잖아요. 합쳐서 빵, 돔, 하우스.
6: 애기가 너무 귀엽잖아요.
7: 꾸꾸게 하는 모습이 귀여워.
8: 우리 오빠 모든 고양이 시비를 걸어. 정말 목을 풀어 물고 한 30분간 뒹굴면서 확 호랑이가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더니 턱뼈가 부러진 거예요.
9: 저는 제가 세번을 놓쳐가지고
3: 3번이나요? 네. 큰일이에요. 한 48시간, 72시간은 다시 좀 안 돌아올 수 있어요.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안에 넣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뽀삐!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기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2: 이번 주말 EBS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최후의 이유,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9시 5분 극한직업,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 기행,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EBS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알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0: 살아남고 싶은 마음. 저거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1: 이거 외워야 되는 거
0: 이거 외워야겠다.
2: 교수님
0: 질문이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2: 최후의 인류가 갖춰야 할 덕목, 희생 아닐까요?
3: 벽돌 몇 개 필요해요? 스카로!
1: 귀에다 꽂겠습니다.
4: 써줘야죠. 진짜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럼 제가 째겠죠.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거든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이거 연고 바르세요.
5: 또 오래 먹으면 안에 미네랄 같은 거 없어가지고
4: 할리퀸 한국 사람이야.
5: 라스트 노드?
4: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기도를 따라서 앞서보내 뒤서보내 하면서
0: 너무 덥고 건조하고 목마르고 왜 사막에서 살아남기 그런 책이 있는지를 알 것 같더라니까.
2: 포스트 아포칼립스.
4: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6: 태양광으로 좀 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7: 나는 화학에 미쳤고 즐겁게 지내는 걸 미쳐있다라고.
6: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콜렉터 갖고 와서.
2: 아니 근데
6: 뜨거.
7: 청소가 안 되면 저에겐 도끼가 있죠.
8: I'm a curious brain. 저는 궁금한 뇌를 가지고 있는 뇌과학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죠.
9: 되게 고향에 온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지질학 공부할 때 그렇게 밖에서 막 거친 지형을 이렇게 헤쳐나갔던 기억이 많이. 미국 우주항공연구를 하는 N사에서 지구과학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 Indirect observation, but for yours as a juror.
2: 득템! 득템!
3: 저기요, 혹시 실험기지 찾아가시는
11: 맞아요.
3: 건가요?
11: 맞아요. 여기,
3: 저도 여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11: 여기 우리가 스케치했습니다.
3: 아.
11: 여기가 저희 목적지.
6: 같이 가면 되겠네.
3: 그럼 같이 갈까요? 가볼까요?
11: 가시죠.

0: 시도가 있네.
1: 오, 여기가 그 기지개 거긴가?
2: 어머, 잠깐만, 형수야. 저 사람 아니야?
0: 잠깐만, 함부로 가지 마.
2: 괜찮아요. 사람 아니야?
3: 아, 그래.
2: 저 수치는
3: 좀 있어. 짐승이야.
2: 어머, 도끼 가지고 있어요. 어? 도끼?
3: 도끼가 있어요.
4: 혹시 기지 찾아가시나요? 아, 네네네, 저희도 찾아가고 있어요.
2: 네.
3: 아, 그쪽도예요?
5: 네. 네.
6: 그쪽에서 우리를 보지 못했다면 모른 척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7: 길리스트를 입으셨는데 머리도 이렇게 굉장히 휘황찬란하시더라고요.
6: 그래서 아, 이 사람 뭔가 탈영한 사람인가? 군대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로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8: 전 사실 정장을 입고 오신 분이 진짜 쇼킹했어요, 사실. 되게 진짜 놀랐어요.
6: 또 한 분은 되게 멀쩡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허리춤에 칼이 있더라고요. 이 세 명이 같이 다닌다는 거는 좋지 않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7: 잠깐만, 메시지를 누가 어디서 받으셨어요?
4: 저는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는데 네. 신호를 돌리다가 거기서 들었어요.
3: 라디오?
7: 여기 선생님.
0: 근데 저도 뭐 전파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코드 같은 게 와가지고.
3: 전파? 뭐 저 메일을 왔어요.
7: 메일이 왔어요?
3: 이메일.
7: 저 아까 얘기해
2: 주 편지 왔습니다.
3: 편지로?
9: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7: 이거 표지판에 못
4: 살잖아. 저희는 이거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엄청 건조한 기후고 여기가 일조량이 3천에서 4천 시간이나 되고요. 보니까 강수량이 100mm밖에 안 돼요. 완전 사막. 여기 수도꼭지가 있긴 한데 계속 돌리긴 하는데 물은 안 나와요.
3: 거 아니야?
0: 한방울도 안 나오는데?
4: 큰일 났는데?
10: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선은 아 진짜 사실 물이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밥보다는 뭐 숨 쉬는 것보단 덜하다 해도
2: 목이 너무 말라요.
7: 굉장히 긴박한 느낌? 불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물을 마셔야겠다.
2: 근데 저기 저거가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게 물탱크인 것 같거든요?
3: 물탱크?
2: 저쪽에 이렇게 돼 있고
4: 아, 저기 땅에서
0: 와 어, 저기 통이 있다.
4: 저기 가볼까요?
7: 가볼까?
4: 아, 눈이 되게 좋다.
7: 아, 목 말라 죽겠다.
0: 여긴 땅 파도 물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4: 이야. 선인장도 막 죽어가고 있는데?
7: 야, 너무 건조하다. 너무 건조하고.

0: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덥다. 7시간 안에 1리터를 최소한 마시라는데 안 그러면은 탈수 증세가 난다고.
1: 어, 어떡해. 나 지금 안 그러지.
0: 지금 꽤 됐는데 시간이.
2: 여기 물이 한 1리터가 어딨어.
3: 이거 물탱크 아니야 이거?
1: 얘를 어떻게 내려...
0: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1: 조심하세요.
0: 이리야!
1: 웨스턴 보이! 웨스턴 보이!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웨스턴 보이! 웨스턴 보이 조심해요.
2: 아니 여기서 제일 무거운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면 어떡해.
3: 되게 나빴다 말할게요. 아 조심해요.
1: 조심.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3: 가시 박힌 거 아니야?
1: 진짜 가시 박혔을 수도 있어.
4: 나서서 먼저 내가 다치더라도 내가 먼저 다치고 저의 어떤 기질대로 그 저의 평소에 하던 행동대로 그렇게
3: 뭐야? 아, 이게 이 관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1: 그러면
2: 관이 내려와?
3: 요거.
1: 아 그러면 이거를 풀어야 되나? 도르렌가? 네 이걸 풀어서 내리면 될 것 같은데요?
3: 우리 거 아닌데 그냥 끊어버릴까요?
1: 아 그러다 못 쓰면 어떡해요? 그 다 내려놔요. 여기 다 주세요. 내려놔요. 여기 내려놔요.
2: 근데 내려오게끔 안 생기지 않았어?
3: 내려와, 오메, 내려와.
2: 오메.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1: 어떻게 했어?
5: 잠깐만, 잠깐만. 통 갖고 통. 혹시나 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물이 있으면.
0: 위치를 좀 봐주세요.
5: 얘가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하면 나오려나?
0: 어때요?
1: 어때? 아, 없는 것 같아. 아, 없나 봐.
4: 다들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 뭔가 지금 막혀 있나? 뭐가 좀 답답한가? 그거는 자신 있어요. 어떤 주어진 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는 자신해요.
6: 저도 도와줄게요.
0: 네?
1: 안녕하세요. 예.
6: 아, 나 말고 생존자가 또 있다니.
1: 생존자세요?
6: 네.
1: 아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0: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6: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3: 네. 아, 반갑습니다. 혹시 가진 물 좀 있으세요?
1: 우리
3: 왜 이렇게 때깔이 좋지? 물이 있나?
6: 물은 없는데.
4: 같이 이렇게 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다.
1: 우리 열심히 네. 저기서 걸어왔어요.
6: 걸어왔어요.
0: 아니 네. 근데 지금 빨리 물을 구하는 게 급할 것 같아요.
6: 아 일단은
1: 네.
6: 그 제가 오다가 뭘 하나 주웠는데
3: 뭘 찾았네요.
6: 정말 물은 없고
2: 우리가 물을 갖고 있는 줄 알았구나.
1: 뭐가 있어요?
6: 먹을 거는 좀 있긴 한데.
1: 어?
2: 와.
6: 아 잠깐 진정해야 돼.
3: 야 탈자다 약탈자.
1: 내가 혼자
6: 안 돼.
4: 저게 탈수 증상이 나타난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야. 증상이에요.
2: 정신이 나가.
4: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뇌의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1: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돌아왔어요.
6: 시간당 1리터 이상의 물을 반드시 섭취하라는데 1리터 지금은 뭐 100ml도 물이 아니에요?
3: 어디 뭐 진흙탕이라도 있어야.
1: 여기 주변에 좀 뭘 좀 찾아 우리가 뭘 좀 찾아봐봐요.
2: 근데 이게 뭐 더러운 물이라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6: 근처에 뭔가 좀 쓸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네. 일단 조금 찾아보는 걸로.
1: 알았어요.
2: 알겠습니다.
0: 다들 좀 갈증이 심한 상태여서 어떻게든 물을 찾아서 식수를 확보를 해보자.
8: 아, 이거 불피하기 위한 저도 돕니다, 여기.
2: 약품이.
6: 어? 뭐 엄청 많은데?
3: 챙겨봐야겠다.
1: 살롱 미용실 아니에요?
0: 살롱 옛날에는 약간 술집 같은 모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숯도 있고. 아니 생각보다 여기 뭔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게 뭐가 잔뜩 있는 것 같아요.
2: 아 여기 그리고

0: 다들 조심해요, 조심.
1: 저 물, 물을 찾긴 찾았어요.
0: 예?
1: 좀 더러운데 이게 꽃이 떠있고 이런 걸 봐서 그냥 빗물이 조금 고여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빗물을 받았는데?
2: 그래도 이거 괜찮다.
3: 솔직히 너무 목말라서 그냥 그 오염수라고 말하던 그것도 냄새는 딱히 안 나길래 정 안 되면 이거나 퍼먹어볼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터라.
4: 아우 근데 좀 지나치게 더러운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거는 못 먹죠, 그쵸? 뭐야, 그거 뭐예요?
1: 이게 TDS 미터라고.
0: 이걸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1: 이거 항상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왜냐면 얻는 체크할 때 좋은 편이라. 근데 229ppm이에요.
2: 그럼 먹어도 되는 건가, 그냥?
1: 식용으로는 일반적으로는 200까지가 괜찮고.
4: 이거는 뭐가 자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1: 박테리아나 미생물은 잴 수가 없는 거라.
5: 일단 조금 뭔가 빠르게 식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과가 그나마 이제 빗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침전물 같은 것만 좀 없애고 하면은 그래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1: 이거를 여과를
0: 궁금한 거 있습니다.
1: 네네네.
0: 여과하면 박테리아도 걸러지나요?
1: 걸러지진 않아요.
0: 그러면 어쨌든간에 끓여야 되긴 하죠.
1: 어쨌든간 끓여야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좀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전으로는 좀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은 증류수를 안전하게 마시는 게 좋지만 일단은 급한 만큼 여과를 해보고.
2: 여과를 하면서 불도 한번 피워보면 되겠는데.
1: 증류를 불을 못 피우면 한번 더 할까요, 없으니까. 그러면?
3: 당연히 증류가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과로는 걸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뭐 마스크 쓴다고 감기 안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증류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

0: 정말 장기적으로 사막에 생존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물이 생겨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1: 딴 데를 한번 파봐.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은 게 좋을 것 같아. 왜 파는 거야, 여기다?
0: 완전히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니라 식물들도 많이 자라고 있죠. 그러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초록빛 잎사귀들을 모으고
1: 촉촉하게 네. 물기가 있을 것 같은 식물들 몇 개만 뜯어와 주세요.
2: 알았어요.
1: 뿌리에서부터.
2: 벌써 잎풀에 약간 촉촉함이 있네.
0: 구덩이를 파서 식물들을 배치해주고
1: 깨끗한 비닐을 찾았어요. 투명하죠?
0: 그리고 비닐을 그 위로 덮으면 이 밑에 있는 식물들에서 증발한 수분이 비닐 위에 이렇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1: 여기다가 돌멩이를 놔주면 돌멩이 촉촉한 게
2: 선생님 뒤에 강목 어때요? 강목 그래요?
1: 나 자체가 좀
3: 그거는 뭐 택도 없다 느꼈고요. 왜냐하면 증산작용을 진짜 하려면 그 살아있는 식물을 비닐로 감싸야 돼요. 그래서 걔가 계속 호흡하면서 내뿜는 걸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땅을 파고 식물을 뜯어서 거기다 넣은 거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던 수분 나온 다음엔 더 나올 게 없죠. 아마 기다리다가 7명이면 죽지 않을까 싶어서.
2: 이걸로 여과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4: 아, 좋아, 좋아.
2: 좀 곱게 깨서 할까요?
5: 아, 잘 깰게요.
2: 조심하세요. 손 조심. 여기 자갈도 있거든요. 걸려서 필터처럼 쓰라는 거죠? 오.
5: 제가 갈게요.
2: 아, 네네.
5: 저기 저쪽에 쓸만한 게 되게 많아요. 필터? 그걸 발견했는데 그것도 여과에 쓸 수가 있나요?
2: 커피 필터로 발견했다고? 네. 와우.
5: 이거.
2: 이거 좋은데?
5: 네. 커피인가?
3: 충분하겠다.
2: 그러면 이걸로 하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요?
6: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해안가 담수 해수 연구를 하면서 그런 필터를 좀 만들어 보고 했었어요. 멤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커피 필터를 깔고 점점 입자가 작아지는 거로 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활성탄을 넣으면 잘 여과가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5: 네.
2: 오케이. 커피 필터.

0: 색도 확실히 더 맑아지고 향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1: 색이 맑아요.
0: 색이 훨씬 맑죠.
1: 아니 거의 물이 마셨으면 마셔도 되는데.
2: 볼 때 뭐 투명하고 색깔이 없으면 깨끗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계곡물 가면 뭐 2급수, 1급수 다 깨끗한 물이잖아요. 뭐 가재가 살 수 있으면 1급수라고 하는데 그런 물도 사람이 그냥 식용으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면은 좀 증류를 해가지고 더 깨끗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없는 상태의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3: This is a classified experimental base.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0: The gate closes on September 26th, 1700 hours. End of transmission.
1: 일단은 여보 하고 계시면 제가 불을 키울게요. 와, 잘수가 진짜 오는구나. 와, 아이고 어지러워.
2: 불을 우선 붙여볼래요.
1: 아, 불을 어떻게 붙여요?
2: 이게 껌조이가 은색이니까 네. 전기가 잘 흐르거든요. 근데 건전지 양쪽 연결하면 전기가 흐르면서 여기 열이 발생해서 순식간에 불이 붙어요. 그걸 이제 솜 같은 거 근처에다 하면 불을 옮겨 붙이니까.
3: 해보자.
2: 우선 되나 안 되나를, 왜냐면 건전지에 전기가 없으면은 못 쓰는 방식이어서 어떻게든 불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나 안 되나만 한번 보면.
1: 되나 안 되나 한 번만.
2: 아, 반대로 해봐.
1: 아니, 근데.
2: 아,
1: 이거를
2: 찍어야겠다. 이게 건전지가 좀 커, 종이에 비해.
4: 저 그 눈썰미가 조금 있습니다.
5: 불을 피우는 거가 좀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어서 막 불부터 피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어?
5: 훨씬 됐다.
1: 파이어스틱을 주웠거든요?
2: 파이어스틱을 쳐줬다는데 근데?
1: 그러면 일단은 이게 되는지 한번
2: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손이.
1: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0: 했다. 일단 형수 씨가 했다. 파이어 스틱이랑 그걸로 했어.
1: 파이어 스틱으로 게 제일 쉽긴 해.
2: 우와.
0: 우와. 파이어 스틱이 있어서 다행이다.
3: 파이어 스틱을 만나고 나선 제 삶이 변했어요. 내 사랑 파이어 스틱.
4: 선생님이 불을 참 잘 피우시는 것 같아요. 완전 파이어 버리셔.
5: 뭐, very bad. Nice.
4: 짠!
2: 오, 대박.
6: 비비님은 좀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뭔가 발견하고 막 불 붙이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되게 손이 엄청 야무진데? 이런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겠다.
7: 이 물은 떠왔어요. 해서 우리는 증류를 할 건데 이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수증기가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터널처럼 만들면은 될 것 같은데? 네. 냄비 위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에 모이게.
4: 아, 관처럼 만든다. 관. 은박지로. 아니, 뒷모습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으신 모습이 꽃집 사장님 같아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머리를 뒤로 넘겨도 될까요? 네. 아, 확인해보세요. 귀에다 꽂겠습니다. 왜 엄마들이 어릴 적에 이렇게 머리를 귀에다 꽂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이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불 앞에서 이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머리가 탄다고요.
8: 실험할 때도 다 이렇게 보통 싸거든요. 그냥.
7: 지금 걸로 될 것 같은데.
9: 호일로 이 수증기가 지나가는 관을 만들어서 다른 데 모이게 해야겠다.
7: 흉물스럽네.
10: 이게 뭐야?
7: 약간 백조 같기도 하고.
10: 와, 그냥 저 물 마시고 싶다.
7: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오네, 뭔가. 이 바람 소리에 물 끓는 소리. 과학 실험하다 보면 제일 어이없는 게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되는 일도 있어. 무조건 돼야만 하는데 안 돼.
10: 그럼 이유가 뭐예요?
7: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무조건 돼야만 하는 상황이라 안 되면 속상할.

0: 것 같아.
1: 나와요?
0: 연기는 여 끝에서 폴폴 나는데 물방울이 떨어지진 않아. 네. 속에서 엄청 끓고는 있는 것 같아. 아, 이게 다 벗겨졌다, 어차피.
2: 접근은 좋았다 보는데, 저희가 너무 물리적으로 뜨거운 걸 만지기가 어려워서 못했고, 아쉬웠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 네. 그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0: 하나를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1: 일단은 저희가.
0: 이렇게 하면은, 뚜껑으로 물이 와서 가운데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를 아예 이렇게 넣어서 주변에다 물을.
2: 일반적으로 냄비 뚜껑 닫고 끓이면 위에 맺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맺힌 게 떨어져서 받쳐질 용기를 아예 끓는 물과 함께 넣자.
3: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4: 물이 너무 말라.
1: 진짜 언제쯤이면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4: 나 최근에 이렇게 못 말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5: 해랑 물이랑 마주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멈춰서.
6: 제가 이런 갈증을 느낀 게 살면서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목이 그냥 갈라지다 못해 사람이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뭔가 물을 마시지 않았을 때 인간한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이구나.
7: 우리가 목을 마르다고 느꼈다는 건 이미 뇌에서 탈수를 느꼈다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뭐 체중의 뭐 1%, 2%가 저하 손실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근력도 좀 저하되고 판단력도 저하가 되면서 우리 7명이 지금 막 만난 사이인데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덩치 큰 하늘색 정장 그분이 제일 취약해 보였어요.
0: 얘는 위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1: 진짜요?
0: 네. 뚜껑에
1: 오, 좋아, 좋아.
0: 속히 잔뜩 맺혔어. 이걸 가져가면 되는데? 배터리가
1: 아,
0: 여기 돼야 되네.
1: 평소에 물 좀 먹어. 아우.
0: 뜨끈한 물이 되겠구만.
1: 우리 열어봐도 되나? 열어볼게요.
8: 네.
1: 오,
4: 우와.
1: 우와. 오, 이거 색이. 색이 완전 다른데요?
9: 그 냄비 뚜껑 뒤집기가 생각보다 엄청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서 그분의 활약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2: 정말 기쁜 일이구나. 마지막 방법이 그래도 가장 간편하고 성공적이었던 증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아까 선생님 그거 기계 더 여분이 있어요?
10: 아니 그거 배터리가 다 나간 것 같아요. 근데
1: 네네네네.
10: 제가 아까 보니까 저쪽에 다른 그 컨덕티비티 미터가 있었거든요.
1: 네.
9: 근데 제가 딱 그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전해질의 양을 재는 기계겠구나. 그래서 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끝에 프로브가 있더라고요.
10: 밑에 보니까 금고가 있는 걸 봐서
1: 금고?
10: 뭔가 열릴 수
11: 재밌겠다.
10: 그게
11: 어디 있어요?
10: 저쪽 뒤쪽에 같이 가볼까요?
11: 그럼 근데 이거 봅시다.
5: 너무너무 흥미롭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거에 키가 될 것 같다.
0: 어? 이게 뭔데? 작동이 어떻게 되는 거지?
12: 일단 작동 원리부터 파악을 해보자. 잠깐만, 여기 뭐가 있어?
0: 아, 50, 50보다 작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정수해서 50 이하로 만들어야 되나? 지금 숫자라고, 이게 그 재는 거잖아.
12: 50 미만.
10: 깨끗한 물을 한 컵 가지고 와볼까요?
11: 아, 이렇게?
10: 조심하세요.
1: 네, 두꺼운 점으로 하면
10: 오케이.
11: 와요,
10: 뭔가 이게 연계가 된 것 같아서.
1: 얘랑 관련이 있는 거.
10: TDS를 재려면 끝에 아! 이 센서가 여기 있네요.
1: 오, 다행이다.
11: 숫자나 있다.
10: 이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리프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11: 여기다가 중요했으니까.
10: 열렸다! 열렸어?
1: 네.
10: 열렸어! 금고가 열렸어!
1: 열렸어! 열렸어!
10: 물이 있어요!
11: 물이 있어!
1: 와! 대박!
9: 거기서 깨끗한 물이랑 돔 같은 모형이 나왔는데
3: 이게 뭐예요?
1: 선생님, 이거 좀 봐봐요.
10: 뒤에 숫자가 있어요.
0: 숫자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신호 받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0: 아, 이게 그거구나.
1: 북위 32.57860, 허위 110.85137. 아. 우리의 목표 기지에 좌표인 것 같아요.
2: 기지 좌표구나.
3: 메시지에서 들었던 그 좌표가 나온 거예요.
0: 너무 목말라.
1: 이모티로 없다.
2: 어때요?
0: 나도
2: 괜찮아요? 와. 다들 쬐끔쬐끔씩 사이좋게.
1: 아, 우리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입을 축이면서
4: 다 마셔라. 거짓말 물. 이걸 어떻게 마셔요?
2: 이것도 아유, 나왔어요.
0: 다 먹어야지. 와. 아, 맛있다.
1: 근데 이거.
2: 많이 먹으면 안 돼요.
4: 아,
2: 한 모금씩 먹었죠?
1: 잠깐만, 근데 이거 증명 것도 마셔도 되죠?
2: 이것도 괜찮아요.
4: 마셔도 돼.
1: 깨끗한 거 한번 보세요. 이물질 없나.
0: 한번 먹어보세요.
2: 이물질 없다. 없어요. 어때요? 와. 괜찮아요?
5: 와.
2: 다들 쬐끔쬐끔씩 사이좋게.
1: 뜨뜻한 거 빼면. 뜨뜻한 거 빼면. 자, 우리 맞다.
3: 기지를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2: 그럼 여러분, 짐 챙겨서 갑시다.
3: 네, 갑시다.
2: Let's go. 야, 대박이네. 야.
1: 그래도 너무 힘들게 만든 우리인데.

0: 진짜 많이 맺히긴 했어요.
1: 불 있어.
0: 이거는 누군가가 먹을 거야.
2: 맞아.
3: 다음 조난자가 먹을 거야.

0: 목 안 말라요?
1: 목 마르고 덥고
0: 그러니까 먹은 걸로는 비벼던가.
2: 아 너무 힘들어.
3: 뜨거워요. 아
1: 이러다가 다 죽어.
0: 11km나 걸었어요 우리?
3: 틈틈이 물 만들면서. 와.
1: 좀만 버텨요. 좀만 버텨. 아니 근데 선생님이 들고 계신 거랑 저거랑 좀 동그랗게 보는 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2: 저기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기지인 것 같아요.
1: 온실 같으신 건가요? 약간 피라미드 같은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아닌가? 와 이 사막 한가운데 저런 게 있네.
2: 완벽하게 똑같은 것 같은데.
0: 근데 그럼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 들어가야 기지에서
4: 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0: 아 맞아.
1: 아 압도적이네.
0: 저기 그냥 창문이 없네. 네.
4: 들어가면 다시는 안 열리는 거 아닐까?
1: 여기 어? 이거 이게 문이다.
0: 근데 열어도 괜찮은 건가?
5: 열리긴 해.
0: 근데 돌리는 형태가 아닌 것 같아. 어? 어? 뭐야?
4: 물었다.
1: 여기가 어디야? 와 뭐야?
2: Watch your step.
0: 어 깜깜해.
1: 들어가도 돼? 이런 게 있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2: 뭐 들어오세요.
0: 오씨 뭐야? 와.
4: 약간 우주 기지 느낌인데 좀?
2: 여기는 생존을 위한.

0: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죽으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죠.
1: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화에서나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2: 기억할게요.
3: 멀리네.
4: 완전 어두운데?
5: 깜깜한데?
1: 깜깜하다, 진짜.
5: 조심하세요.
6: 외계인 기지 온 것 같은데요?
4: 깜깜해.
5: 무슨 그리드가 있고.

0: 일단.
1: 어? 빛이 있는데요? 오. 이거 모형인가 봐요. 어? 이거 그 돔, 돔 여기다가 넣는 거 아닐까요?
2: 아, 이거.
3: 누가 가져와?
1: 오, 오, 오.
3: 홈 사이즈네요. 이야.
1: 오, 오, 들어왔다.
2: 오! 오!
4: 실험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 여기 우주선이야? 영화 같은 곳에서 왜 냉동인간이 이렇게 눈 감아도 이렇게 뜨는 면 막 있는 공간 있잖아요.

0: 이곳이
1: NOS.
2: 본 실험 기지는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돔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겹겹이 숨겨진 질문들이 여러분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명민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 성실한 육체를 총동원해 각자의 답을 찾으십시오. 그 노력이 진실에 닿는다면 보상으로 시드가 주어집니다. 시드는 하나당 약 금 한 돈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화폐로 이 실험기지에서 여러분의 허기를 달래는 양식이자 지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0: 금 한 돈이면 대략 110만 원 정도.
2: 생존을 향한 문턱을 모두 넘어서는 날, 가장 많은 시드를 품은 사람에게는 그 수량만큼 시드를 현물가치로 교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 혼신의 힘을 다해 임해서 시드를 얻어야겠다.
2: 오늘을 내일로 연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검투를 빌립니다.
4: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드를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그거를 뭔가
5: 경쟁을 해야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6: 결국의 목적은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남아야 그렇죠. 인류가...
5: 근데 사실은 살아남는 게 금보다는 더 중요하니까.
7: 그래, 어차피 돈을 받아봤자 나가면 세상이 망해있기 때문에 그렇죠. 쓸모가 없어.
8: 그러면 근데 어쨌든 진행되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2: 시스템 키를 획득한 김한결님은 지금 즉시 점등된 곳으로 오십시오. 아니,
4: 김한결 씨가 누구셔?
6: 저요. 어디로 오라고요?
7: 점등된 곳으로 오라.
5: 점등된
6: 부스?
4: 아, 시드룸인가 보다.
6: 저희 가볼까요?
8: 네.
5: 네. 궁금해.
6: 갔다 올게요.
5: 뭔가 이거를.

0: 오! 동전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뭔가 이거를 말을 해야겠다. 저 동전이 나왔어요.
1: 동전이야?
0: 조심해요, 다들. 주머니가 있고.
2: 이게 뭐예요?
3: 돈이 나온.
4: 시드다, 시드.
2: 아, 저게 시드다.
5: 아, 이게 시드구나.
4: 네? 시드.
6: 와. 야, 여기 햄스터 돌아다닐 것처럼 생겼는데?
1: 여기서 나온 거죠?
4: 네. 어쩌다 보니까 그 금고를 열게 되었고, 제일 앞에 있어서 그냥. 제가 뭘 잘해서 받았다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7: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게 해서 금고를 여느냐 실마리를 푼 거는 김한결 박사님이니까
6: 부러웠죠 뭐 그게 제일 처음

0: 처음 가야만 했을 사람한테 잘간것 같다. 딱 불러가지고 지목해 준거 보면 이게 똑똑하구나. 뭔가 이 시스템이 아주 기가 막히구나.
1: SAN 시스템? Sanitation 시스템?
2: 거기 세니터리룸도 있고, 클린룸도 있고, 비상식량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3: 인간이 뭔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인가?
4: 라스트
2: 휴머니티
5: 최후의 인류
4: 최후의 인류 우리 귀여울 것 같아요.
3: 갈아입을까요?
6: 제 퍼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0: 아, 주황색? 너무 죄수 느낌 아니야?
3: 아,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4: 이게 원래 도움이
0: 같은 옷을 딱 입고 모여 앉으니까
4: 아니면
0: 뭔가 팀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처음으로 들어서 이 사람들이랑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우리 저기 아까 자판기
7: 아니에요.
1: 가볼까요?
7: 쓰는 거예요?
1: 우리 하나만 떠봐요, 하나만.
8: 시드 쓰는 거예요?
2: 햄 있고,
1: 보드게임 있고,
2: 라멘, 콜라, 그다음에 머핀 있고, 미스터리 박스.
3: 네, 근데
6: 네, 왜요?
3: 이 우리가
6: 도파민.
0: 미스터리 박스?
9: 이거 먹어.
0: 도파민?
9: 아, 이것도 도파민.
2: 이런 걸 준비한 사람의 진짜 의도는 랜덤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정보가 비대칭이잖아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도로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랜덤만이 우리가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의도를 좀 유추해 볼수 있는 게 아닌가?
3: 첫날이니까 한번 도파민 넘치는 첫날 한번 보내보면.
9: 그래.
10: 도파민을 가지고 쾌락을 쫓게 되면 망하는 지름길이고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생존하려면 안전한 모드로 가는 게 중요해요.
0: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10: 최후의 인류라고 하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6: 아니, 근데 괜찮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도 무섭기는 한것 같아요. 미스터리 박스가 뭔가 진짜
2: 잠깐만, 눈 감고 있어요.
7: 아니면 여러분.
2: 아, 그럼 오늘 피곤했잖아요.
3: 문화로 마무리를.
6: 어떠십니까?
2: 물을 얼마나 끓였어요? 삽질도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1: 박사님만 제일 조금.
10: 저는
2: 아, 그러면 잠깐 눈 감고 있어요.
6: 어때요, 동선 씨?
10: 아,
1: 근데 이거를 단체에게 준게 아니라 저한테 준거 아니에요?
6: 아, 맞네.
1: 아, 맞네. 근데 미스터리 박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 그래요, 그래요.
1: 일단 넣었어요.
6: 와, 깜짝이야.
2: 아, 뭐야?
6: 와, 그냥.
2: 왜 이렇게 소리가 나?
6: 크기가
3: 왜 무거워요?
1: 무게가 있어.
10: 오늘 저희 팀, 집단이 내린 판단은 사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시드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을 무엇인지 알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이렇게 초반에 할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1: 오!
2: 뭐예요?
6: 설마 시드?
2: 뭐야, 맥주야!
1: 오, 근데 심지어 차가워요.
6: 우와!
1: 차가워요. 이거 아껴놓을까요? 아니면
10: 차가울 때
1: 오늘 시간?
10: 마셔야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6: 아까 뭐, 이 사람 뭐지?
2: 사람 뭐예요? 누구보다 더.
10: 아, 뭐야!
1: 아니, 저기요! 아까 절대 사면 안 된다더니
10: 아니,
1: 미스터리.
10: 자원을 아껴야 돼. 한 방울이라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지금 자원을 아낀 거예요. 한 방울의 가격을 생각해봐요.
2: 뇌과학자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0: 가장 비이성적인 과학.
1: 아, 역시 화학자
2: 그래,
1: 선생님.
2: 미안합니다.
1: 이야.
0: 아, 저 좀.
1: 최고다, 최고.
10: 세 모금 마셨어.
0: 한 번에 넘어갔어.
6: 한 번에.
0: 그럼 한 모금에.
2: 아, 근데 너무 도파민이었다. 맥주는 정신적인 이완과 세상이 망하기 전 이제 인간이 누렸던 어떤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단순히 생존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일곱 명이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이야기로 귀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6: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어디서 사이렌이 울린다?
11: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6: 뭐지?
3: 뭐예요?
6: 이게 뭐지?

0: 이게 뭐예요?
1: 이게 뭐예요?
2: 한 시간 내 폐를 찾아 기압을 조절하십시오.
3: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잠깐만요. 어디야, 어디야.
4: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3: 아니,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1: 조심, 조심. 여기 찾았어요.
3: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2: 실패 시 본 기지는 전면 가동이 중단되고 다시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불모의 땅으로 방출될 것입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십시오.

0: 하나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예.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7: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6: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8: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4: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예.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7: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6: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

0: 촉촉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4: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개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5: 폐경을 했으니까 그 시간을 끌었는데
6: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5: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7: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8: 생리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에요.
9: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런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 080-961-95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0: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안녕하세요, 에바.
3: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 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4: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박경균 소장님, 뭐 유병화 소장님 같이 진행하지만 그래도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5: 김호인 소장님의 전격 제안으로 이루어진 건축 탐구 집 7년 역사상의 첫 대결.
6: 그럼 누구한테 그 찐을 가려보자고 얘기하실 겁니까?
4: 일단 저랑도 친하기도 하고요. 박경균 소장님께
7: 제가 오늘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8: 제가 소장님보다 옷은 못 입어도 설명은 제가 좀 잘하죠.
4: 컨셉이 분명해요. 일단 외관이 좀 독특한 집.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집을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8: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외관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집, 그 다음에 건축주의 삶의 방향이 드러나는 집. 네, 그걸로 승부합니다. 우리는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5: 집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진 시대에 던지는 두 프리젠터의 진지한 화두.
4: 근데 어떻게 결국 그 찐을 가릴까요?
6: 시청률 대결이겠죠.
4: 그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8: 저는 아쉬울 게 없어요. 김호민 소장님은 한 6, 7년 하신 것 같고 저는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기면 좋고 지면 뭐 그만이고. 자신 있습니다.
4: 그래도 제가 이길 겁니다.
5: 김박집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 오늘 이 대결 너무 기대되는데요. 먼저 김호인 소장님 따라 서울 평창동으로 갑니다.
4: 한 설문조사에서 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요새 또 아파트값이 핫하잖아요. 재산을 보존하는 어떤 부동산의 수단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잠을 자는 곳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보여질 집들이 집의 좀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집들인데요. 그래서 박경구 소장님도 집 소개하실 때 오늘 좀 긴장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저랑 같이 오늘 대결 좀 해야 되니까. 야, 집이 어딨지?
5: 집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집이라. 과연 평창동 어디에 그런 집이 있을지?
4: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할 집은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누군지 아실만한 분의 집이에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한옥을 지었듯이 이렇게 채 나눔을 해서 각 채마다 역할을 다르게 부여한 집이기도 합니다. 그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멋있다.
5: 곡선과 삼각형의 조화에 짙은 색의 전파나무로 둘러싸인 범상치 않은 모습이라니. 거기에 전통 한옥의 채나눔처럼 총 3개동으로 이루어진 집이라는데요. 문화동의

0: 을 넘나들며 25년간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잖아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들과 문화예술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1: 그런 아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은 남편 전종식입니다.
2: 제가 아나운서가 꿈이었고 꿈을 이뤘지만 이제 조금 조기 퇴직을 하고 나왔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랄까 나를 탐구하는 시기부터 있었다고 할까? 그게 몇 년이 있었죠. 그 방송 찍는 분들이야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 여유가 없잖아요. 항상 매어 사니까 거의 직장에서의 그런 집중하는 시간들 때문에 집에 오면은 집은 잠깐 들렀다 가는 곳? 그 집의 중요성은 사실 잘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1: 집을 좀 줘보려고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저희가 사는 공간이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근처로 더 눈을 돌리게 됐죠. 뭐 양재동, 이태원, 성북동,
2: 방배동, 청담동 네,
1: 이런 데도 좀 가봤고
2: 햇살이 너무 좋은 날 평창동에서 쉬느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파란 날이었고 그 산의 산세가 너무 강원도처럼 웅장한데 아늑한 거예요.
0: 커다란 조직 속에서 바삐 살 때는 와본 적도 없었다는 낯선 동네.
2: 그 전에는 이 지역을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날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나 평창동에 살래.
0: 에휴, 그런데 집 짓기가 어디 쉽나요? 평창동을 만나기까지 3년. 평창동 안에서도 이 땅을 만나기까지 꼬박 6개월이 걸렸대요. 글쎄.
2: 계약은 마음은 빨리 먹었는데 계약은 오래 걸렸죠. 왜냐면 국제계약했기 때문에.
1: 그랬더니 여기가 원래 벨기에 대사관저였거든요. 대사님들이 사시는 곳인데 상대방이 벨기에 국 이렇게 나와요. 등기에. 그래서 벨기에 국이 사용하던 한국 토지를 저희가 이제 다시 한국인이
2: 북초수복
1: 가져온 셈이 됐죠.
2: 예, 그리고 재밌었던 게 주인이 벨기에 국왕이잖아요. 뭐 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가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내고를 못했어요.
1: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집 옆에 바로 딴 집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은 독특하게도 3면이 길이에요. 그다음에 이 경사가 어느 정도 있어서 2층 집으로 짓게 되면은 뷰도 잘 나오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생각했죠.
3: 그 집을 보면 사실 또 사람이 보인다고 두 분이 이렇게 그 평범하신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얘기는 뭐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새 채집 어디부터 보면 좋을까요?
4: 먼저 그 집,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 여기가 두 분 사시는 집이죠? 네네. 아, 그럼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4: 네네.
3: 아, 좋습니다.
0: 그나저나 집을 세 동으로 나눠 지은 이유도 궁금하고 그 속은 또 어떻게 생겼을지 얼른 들어가 보자고요.
3: 이 집 곡면이 정말 참 돋보여요.
2: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곡면이. 특히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딱 꺾인 게 너무 예뻐서
3: 그렇네.
2: 마음에 들어요.
3: 아, 네. 참. 어이구. 주인을 알아보네요?
2: 네, 요즘에 이렇게 오면 저절로 열리는.
3: 야,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알아봐야죠. 이쪽인가요?
4: 네, 네. 예.
2: 아마 소장님 좋아하실걸요. 이런 길이 있다는 걸.
3: 야, 언니 집 안에 길을 만드셨네요?
0: 네. 어머나, 대문에서 현관까지 일부러 골목길을 만들었다는 부부.
2: 귀찮을 수 있잖아요.
3: 오, 근데 예쁘다.
2: 네, 근데 이 길을 네. 가면서 이제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준비가 되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홈으로 네. 가는 느낌이. 이 여정이.
3: 아니 우리 조상들도 항상 보면은 이게 북촌의 한옥들도요, 골목길을 이용해서라도

0: 인트로 공간을 꼭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을 이제 대면을 할 때 갑자기 얼굴 대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살짝 가렸다가 이제 만나고 싶잖아요. 그리고 너무 낭만적이에요. 네. 정말.
1: 현관에 들어서면 탁 트인 경치가 눈을 먼저 즐겁게 하고요. 왼편으로 길게 난 복도를 따라가면은 아담한 주방과 다이닝 공간이 나옵니다. 오픈된 주방은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문을 달았고요. 보조 주방이 안쪽으로 배치돼 있죠. 멋진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거실은 다이닝 공간과 단차를 두어서 작지만 깊이감을 더했습니다.
0: 뭐 일단 들어오면서 좀 깜짝 놀란 게 곡선의 뭐 향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도 곡면이 있고 또 이쪽도 이제 곡면이 있어서 상당히 그게 정말 우아하고 그래서 이 피아노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건축가님이니까 확실히 곡면을 좋아하시네. 전 처음에 곡면을 이렇게 많을 때는 오. 가구를 어떻게 놓고
0: 배치하냐.
2: 예, 그리고 이제
1: 아니 유경 씨가 곡선에 대해서 할 말이 있나 본데요.
2: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3: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
2: 이성범 건축사가 한 거를 좋다.
4: 되게 좋아하셨어. 네. 아니던가요?
3: 그래 이게 있어야 다른 건축이 될 것 같다.
4: 거실이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셨을 때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되게 독특한 공간이라는 초기 요구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면을 활용해서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하면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던 걸로 기억됩니다.
2: 그 부분은 약간 다툼이 있었죠. 근데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고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뭐시고 뭐고 다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바꾸냐. 그 둥근 책꽂이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고 우리가 이사 와서도 한 두 달 정도 걸렸어요. 그 둥근 벽을 맞춰서 어떤 재료를 똑같이 벽에 붙이는 재료를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 고난도의 작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아트북이 하는 건당 굉장히 무거운데 그거를 다 받칠 수 있는 힘을 받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야 돼서 그 책꽂이는 이 건축의 일부로 처음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소파 놓을 자리도 사실은 굉장히 모양이 특이해가지고 처음에 재단을 종이를 갖고 와서 옷재단 하듯이 종이를 갖고 와서 소파 모양을 그 벽에다가 이제 재단하고 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1: 역시 고생 끝에 낙이 있네요. 덕분에 세상에 하나뿐인 거실이 완성됐으니까 말이죠.
2: 꿀먹은 벙어리십니까? 응? 꿀먹은 벙어리십니까?
3: 열심히 책 보고 있잖아요. 독서. 딴 집은 많이 하던가요?
2: 여기 앉은 지가 초기에 와서 좀 책 보다가 요즘 한 달 이상 이 자세로 있는 게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좋네.
3: 고양이들이 주로 자죠. 고양이 자는 곳. 여기 한 마리 자고 저기 한 마리 자고.

0: 거실에 둥근 벽을 따라 내려가면은 가족들만의 사적인 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1: 이제 아래층은 주거 공간이라서 저희 부부가 쓰고 있는 그런 공간하고 그다음에 저희 딸이 쓰고 있는 그런 공간.
2: 마스터룸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마스터룸이라는 거는 방 안에 욕실과 화장실과 침실과 옷장이 다 있는. 독립된 어떤 생활 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층에 있지만 딸이 자기 방 안에

0: 안에서 온전하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거고.
1: 쉽게 말해서 사용자별로 구역을 나누고 구역 앞에 문을 달아서 완벽하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거네요.
0: 제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그냥 완벽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구성이 돼 있죠, 지금. 동선이 한 번에 해결이 다 되잖아요. 거기에 또 내려갈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저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있었잖아요. 아나운서는 개인 방이 없거든요. 평생 소원은 제 개인 사무실을 갖는 거였어요.
1: 집을 지으면서 유경 씨의 최애 공간도 생겼답니다. 바로 문화동 2층에 있는 유경 씨의 개인 사무실인데요.
0: 경치도 좋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지금 꾸며놨습니다. 완전 소원 성취 이제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인데 원래 이제 남편이 바이오 전공이지만 바이오 인포머틱스의 선구자거든요.
1: 전 서울대 교수이자 기업가인 남편은 세계 상위 1%에 드는 세계적 과학자로도 유명한데요. 그런 남편이 자신의 공간을 포기하고 아내의 공간을 만들어준 거죠.
0: 이 공간에 사무실을 사실 남편이 얼마든지 만들어서 써도 되는데 자기는 그런 건 필요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좋은 방을 해드렸고 근데 저는 이제 방이 있긴 해야겠더라고요.
1: 아내에게 통 큰 양보를 한 세계적 석학의 공간.
2: 제가 사실 사무실 공간에 한 5분의 1도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공간인데 중고등학교를 독서실이라는 데서 공부했는데 그 독서실하고 똑같은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나서 작지만 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거기서 뭐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름도 이제 제가 옛날에 다녔던 독서실 이름이 문교 독서실이거든요. 네. 문교 독서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 네. 그나저나 이제 마당 구경을 좀 해볼까 하는데 이 우뚝 선 삼각형 건물은 뭐래요?
2: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는 게스트 룸이라는 게 보통 많이 있어요. 이 게스트 룸을 좀 가지고 싶다 하는 게 제 어떤 그 꿈 중에 하나였고 공간을 딴 걸 줄여서라도 독립적인 게스트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1: 찾아오는 손님 위해 방 한 칸 내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별도의 건물로 빼다니.
2: 손님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독립적으로 이 공간을 즐길 수 있게.
1: 머무는 손님도 편하고 맞이하는 주인도 편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부의 마음이 돋보입니다.
2: 그날의 어떤 날씨에 따라서 계속 그 검은 건축물이 반사되면서 햇볕에 반사되고 또 비가 오면 또 비가 묻어있고 눈이 오면 또 눈이 묻어있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네, 네.

0: 조경이 작품인데요.
1: 조경이 약간 좀 뭐랄까 요즘 트렌드.
0: 네.
1: 예, 요즘 트렌드입니다. 약간 자연주의 정원이고 여기가 북한산 기슭이잖아요. 북한산의 끝자락에 숲이라면 어떤 식물들이 자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0: 나무들도 다 예쁘고 한번 이렇게 싹 돌아볼까요?
2: 네네.
0: 산단풍에.
1: 네, 이거 이제 입합나무 요즘 한창 꽃들이 많이 피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돌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돌길이 있잖아요. 이 돌길이 어떻게 보면은 건천이에요. 비가 오면은 이제 내처럼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건천. 이 평창동 땅 이렇게 하면서 다 나온 돌을
0: 그래요. 의미가 있네요.
1: 우리 그 현장 소장님이 다 모아서
0: 놨다가
1: 공사하는 도중에 이리저리 옮기면서 보존을 해주셔가지고 그 돌을 이렇게 요긴하게 또 썼습니다.
0: 정말 의미가 있네요.
1: 네.
3: 북한산 기슭을 꼭 닮은 자연주의 정원에는 시기별로 다른 꽃이 피어서 아름다움을 더하는데요. 남보다 이른 퇴직후 주거동 외에 문화동까지 짓게 된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1: 옛날에 방송국에 있을 때는 성공하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야기가 되는 분, 정치인들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럼 나의 방송을 만들 때는 어떤 분들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예술가를 인터뷰해야겠다, 문화예술가를. 내가 화가를 인터뷰하면 좀 작품도 보고 싶다. 음악가를 인터뷰하면 음악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우리가 두 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필지가 나눠진 게 한쪽은 200평, 한쪽은 130평이기 때문에 200평 쪽에 우리의 문화예술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짓고 130평 쪽에 주택을 짓게 됐죠.
3: 두 필지 중 더 넓고 반듯한 땅에 문화예술 공간을 짓기로 한 부부. 막힘없는 파노라마 경치는 오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냅니다.
0: 아, 이렇게 가시는구나.
1: 이 출근길이 굉장히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공기와 이 파릇파릇한 풀들을 보면서 이렇게 걸을 때 벌써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루에.
0: 그러겠다. 오, 네. 여기도 정원 예쁘다.
1: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고 꽃들도 와. 한번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0: 이야, 환경도 좋고.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 공간?
1: 맞습니다.
0: 예. 네. 기대되는데요.
1: 자, 저희가 또 소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0: 그래요? 뭐죠? 저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 커피? 아니, 이게 뭐야?
1: 짜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 영상도 그렇고, 저 깜짝 놀란 게, 지금 이게 프로젝션이 아니네요?
1: 네, LED 월이라는 건데요.
3: 어머나!
1: 촬영도 하고, 또, 이게 전시를 할 때는 요즘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많고, 일반 작가님들도 미디어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하고, 이렇게 오늘 같이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아이고, 저렇게 서프라이즈 한가요? 영상도 야. 들려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0: 사실 정말 감동인데요. 감사합니다. 와.
3: 오유경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1인 방송 스튜디오이자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는 공간, 문화동.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를 포함해서 아나운서 대선배인 신은경 씨 등 지인들도 여러 다녀갔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더 많은 영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0: 오늘 집 일단 외관부터 이 조형성이 상당히 돋보이는 집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체나눔으로 나누어진 집인데도 한 채 한 채가 다 이렇게 조형미가 아주 기하학적인 집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삶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래 이 공간 문화 공간 그리고 외부인을 초대하는 공간 어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들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예는요 약간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규모 면에서 하지만 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뭐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살던 집을 좀 변형을 해서 내 제 인생을 꿈꿀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 집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분위기가 좀 멜랑콜리하네요.
1: 그럼 와인? 차 말고 와인?
2: 차로 하시죠.
1: 차로?
2: 사람이 사는 거가 결국은 경험을 하기 위해 산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0: 어떤 분들은 집 짓는 게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할 텐데 왜 하느냐. 저는 경험을 한 거죠. 또이 자연과 함께 또 느끼는 경험들, 또 평창동에 많은 예술가들이 살거든요. 이분들하고 또 교류하면서 얻는 경험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좋은 경험을 계속 수집해 가면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굉장히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의 창조성은 굉장히 눌려져 있었던 시기인데, 그게 이제 꽃피고 자라나는 시기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와 함께하고 예술을 통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삶이라면 행복하지 않을까?
0: 야, 방송은 역시 힘드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이제야 비로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만들고 싶은 방송을 만들게 된 방송인 오유경 씨의 인생 산막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3: 그리고 그 박형근 소장님, 제가 오늘 찐을 가려보자 좀 제안을 드렸는데, 과연 어떤 집을 가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그래도 제가 이길 겁니다.
4: 김호민 소장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강원도 원주로 왔습니다. 주거 건물에서 입면이 독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집은 정말 자연 요소하고 그대로 일체화돼서 자연 요소가 입면이 된 집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주의 삶의 이막이 공간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거든요. 김호민 소장님, 보고 계시죠? 바로 이 집입니다.
2: 박현근 소장님, 자신감이 가득하신데 도대체 어떤 집이려나? 아니, 뭐야, 이게 집이라고요? 땅속에 집이 박힌 것 같기도 하고, 집 위에 흙을 덮은 것 같기도 하고. 놀이터가 근사한 걸 보니 다둥이를 키우는 집인가?
3: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 아유,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네, 저 왔습니다.
5: 네.
2: 이 다둥이를 키우기에는 어제 연세가 좀 있어 보이죠?
5: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에서 힘과 치유의 집을 짓고 잘 살고 있는 안주인 김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6: 은퇴하고 아내가 하는 일을 뼈가 빠지게 돕고 있는 마당지기 이종수입니다.
5: 저희는 대문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게다 이렇게 오픈돼서, 여기 뭐 하는 데지?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한번 둘러봐도 돼요? 이렇게 하셔서, 예, 언제든지 둘러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6: 이 동네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산으로 둘러싸인 자리인데, 거기에 생뚱맞게 건물이 삐죽 올라서 있으면은 자연과 조화가 안될것 같아요. 이 자연 환경을 될수 있으면 살리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땅속에 묻었고.
2: 마치 영화 속에서나 봤음직하게 땅속에 박혀있는지.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이런 집을 짓게 된 거래요?
5: 어린이집과 그 주거 공간이 같은 건물에 그 있는 집을 짓고 한 12년 정도 이렇게 어린이집을 하다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달이 느리거나 또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이런 좀 자연에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구조화된 그런 교실 말고 조금 풀어놓고 이렇게 자연에서 같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싶어서 서울을 우리 한번 떠나는 거는 어떨까?
6: 제가 건축 탐구 집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 많이 보면서 남자의 로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연 속에서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보통 저

0: 여자들이 자연 속에서 가자 그러면 너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땅 맞은 케이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좀 늦었죠?
2: 먼 길 오시느라 늦었죠.
0: 네. 이 먼 길까지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1: 제가 이 집은 진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예. 마침 저기 김호민 소장님이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집을 추천했거든요.
0: 아, 그렇구나. 네.
1: 겸사겸사 저도 와보고 싶고 뵙고 싶고 해서.
0: 네. 아유,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1: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넓잖아요. 네. 요 구성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0: 네, 저희는 집이 있고 네, 네. 저희가 주거하는 공간, 네. 그다음에 센터. 아, 센터는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부모님들을 위한 카페. 그 다음에 농장.
1: 예, 예. 근데 요게 저 지하로 덮여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연결돼 있나요?
0: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 옹벽 속에 뭐가 있나 예,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땅밖에 없습니다.
3: 아하, 얼핏 보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건물 두 채가 구분되어 있는 형태군요.
2: 원래 있던 이 자리에 예. 건축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예.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예. 집을 이렇게 앉히는 형태로 해서 주변에서 누가 보더라도 좀 딱딱한 느낌과 예. 그런 부드러운 흙의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1: 아니 진짜 여기서 보고 있으면 정말 자연스러운 곡선과 딱딱 부러지는 게 없고 자연스럽게 앉아 있거든요. 원래 바위가 있듯이 네. 이렇게 그냥 바위가 흙에 박혀 있고 쌓여 있듯이
2: 네. 네.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 안 드세요?
1: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렇죠. 네. 이게 발달장애 아동센터니까 이렇게 서로 다 안아주면서 왠지 또 이 부분은 또 임신한 또 네. 산모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구나.
3: 아니 그런데 말이죠 자연 그대로를 살린 건 참 좋은데 두 분이 관리하기엔 땅이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0: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 이 땅 팝니다라는 그 이 팻말을 붙였는데 딱 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땅 주인이 이 땅을 사면 뒤에 있는 임야가 맹지가 된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함께 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0평을 이제 사게 된 거죠.
4: 처음 계획은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하셨어요?
2: 500평.
4: 500평, 2,000평 차이가 너무 큰데요?
0: 돈도 살 돈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덜컹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바로 집을 내놨습니다.
4: 서울의 집?
0: 네.
4: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엄청 많이 주셨어요.
2: 아, 미쳤다고 그러죠. 아까 왜냐하면 늙으면 뭐 이렇게 해서 현금은 얼마 남기고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줄여야 돼 막 이런 또 그게 있잖아요.
0: 제가 금융 관련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노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재무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2: 자기는 그렇게 네. 못 살아.
0: 남한테는 그렇게 권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실행을 못한 그런 죄책감이 조금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사회적인 가치를 뭔가 만들고 있다. 그걸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더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주부부터 한번 보여주실 수
0: 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네. 가시죠 뭐.
1: 예, 예, 예. 예.
3: 어우 소장님 여기서 길 잃으면 큰일 나요. 우리도 바짝 따라가 보자고요.
1: 야 주거동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것도 너무 멋있고요.
0: 예예예 예, 예.
1: 이 마당도 너무 또 독립적이고 좋네요. 네. 저쪽하고 네. 은근히 이렇게 분리돼 있고.
0: 될 수 있으면은 네. 이 방문객하고는 좀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 네. 지금 이 바람 보니까 바람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0: 네.
1: 저 뒤에 이렇게 뚫려가지고 위에 있는 이게 자연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돼.

0: 되게.
1: 네.
2: 이 공간은 일명 바람골. 건물의 한 부분을 비워서 바람에 드나들게 했다는데 부부가 아끼는 공간이 됐답니다.
3: 내가 잔디 이쪽 깎았는데 빗도 자라고 있어.
4: 그러니까 풀은 계속 자라는 거니까 그냥 안 뽑아도 괜찮아.
3: 저기 뒤에 저 소나무 쌍으로 갈라진 소나무 보여? 거기 그 앞에다가 우리 가루 묻을 거예요.
5: 갑자기?
4: 그런데다 한몫더 뜨는 게 얘가 수국이에요. 여기 색으로 있는 게 수국의 하얀 꽃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보면 헌화를 한것 같아.
3: 그 옆에 소나무 하나 더 심을 테니까 오실래요?
5: 저도 저기 묻히라고요?
2: 아이고, 농담을 진담처럼 하시네. 설마 진짜는 아니죠? 이제 박현근 소장님과 주거동 탐구 시작해 볼까요?
6: 들어가시죠.
7: 네, 들어오세요.
1: 들어오세요.
7: 들어오세요.
6: 실제로 집이 엄청 커 보이는데 집안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단촐하고 아주 깔끔하게 딱 정리가 돼
7: 여기가
6: 있네요.
7: 뭐 밖에 넓은데 안에까지 이렇게 넓을
6: 네.
7: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6: 아, 맞습니다. 아니, 진짜 이큰 창이 저 다채로운 자연이 매번 보이는데
7: 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커튼을 열면은 여기 이제 뷰가 보이고 여름에는 비 오고 가을의 단풍과 이 봄의 이 지금 연두 색깔의 그것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6: 그래서 이렇게 유리로 이 정도 한 12m, 10m 정도 되는 큰저 창이 이렇게 천장하고 맞닿아 가지고 저렇게 외부까지 다 연결되어 있네요.
7: 네, 그렇습니다.
6: 뭐 이게 다죠? 그렇죠?
1: 네,
6: 이게 이 외부 자연이 실내 인테리어이자 뭐 외관 재료자 이게 다네요.
1: 맞아요. 저 보세요. 뭐 없잖아요.
6: 또 실내 자재나 이런 거는 진짜 검소하시고 단촐하시고 가구들도 다 오래된 거 그대로
1: 네,
6: 쓰시는 건데
1: 맞아요.
6: 뷰하고 이 지형에 집을 제대로 안치겠다는데 돈을 다 쓰셨네요.
7: 맞습니다.
2: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도 자연이 준 선물을 능가할 수는 없죠.
4: 미니멀이에요. 저희는 진짜 가구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가구도 다 옛날에 쓰던 거 그대로 갖고 왔고, 이렇게 막 화려하거나 뭐 값비싼 이런 것들은 없어요. 집은 최소한도의 그냥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도 세 끼를 먹었고 오늘도 세 끼를 먹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거를 바라보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2: 그래서 이 집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래요?
7: 집안에서도 주거동도 순환과 소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2: 순환과 소통? 궁금하다, 궁금해. 1층 주차장부터 따라가 보자고요.
7: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또 메인 현관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안방과 거실과 옷방을 뺑뺑뺑뺑 돌아다닐 수 있는 순환 구조.
2: 아하, 안팎으로 이어져서 순환 구조라고 하셨구나.
6: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이 집도 있고 저 센터도 있고 규모가 꽤 되거든요. 이거 열원은 뭐로 사용하십니까?
7: 그러니까 여긴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또뭐 기름 쓰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것 같아서 지열을
6: 아,
7: 했습니다.
6: 지열을
7: 그래서
6: 하셨구나.
2: 땅속 온도는 사계절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지열 냉난방은 바로 이 점을 활용한 방식이라죠. 더운 여름은 시원하게, 추운 겨울은 따뜻하게, 에너지 효율

0: 눈 올리는데 그만이랍니다.
1: 그렇죠. 히트펌프로 하니까 네. 냉방까지, 네. 냉방까지 되죠.
2: 그래서 그게 네. 에어컨이 네. 아니고 이제 공조기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공조 개념으로. 네. 네. 온도 조절하는 공조 개념으로 네. 표현했다는 거죠.
3: 그 다음에 그 보완되는 걸로 태양광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네.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2: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시골로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너무 추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벽난로는 기본이고 왜 우리가 시골로 가면 그 이게 로망이 있잖아요. 벽난로 이렇게 쫙 뜨는 거 하나도 안 추워요. 집 안에만 있으면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벽난로를 쓸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대신 그 안에서 사는 애가 있어요. 벌들.
3: 벽난로를 벌집으로 쓰고 있어요.
2: 벌들이 그 안에서.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걔가 거실로 이렇게 막 뭐가 날아다녀요. 뭐지 저게? 그랬더니 벌이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3: 이렇게 내려온 거죠.
0: 아니, 음악은 뭐죠? 아, 원주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졌나? 이분은 남편 건축주님 아니야? 아이, 마당지기라고 명찰까지 다셨네?
3: 마당지기는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심고 가꾸고 이렇게 해야 되고
4: 마당지기세요?
3: 네.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마당지기고 그냥 얘기하면 머슴이죠. 평수가 넓다 보니까 그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풀 뽑고 뭐 잔디 심고 꽃 가꾸고 농작물 키우고 수확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쉴 새 없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 되면은 한 6, 7킬로 빠졌다가 겨울이 되면은 약간 쪘다가 그래서 원주 와가지고 한 10킬로 정도 빠졌습니다.
0: 금융 전문가로 머리만 쓰며 살아온 인생. 늙음하게 흙 만지면서 살 줄 누가 알았을까요?
3: 상상이 안 됐었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센터와 연관 지어서 이거 아이들이 여기 보다시피 틀밭이거든요. 이게 틀밭이 이렇게 미로형으로 돼 있거든요. 재미있는 요소도 좀 집어넣습니다.
2: 밥 때가 되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3: 종을 울리면은 이제 기어 들어와서 밥을 먹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0: 바깥 일을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았다는 일명 밥종.
2: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보, 여보, 대꾸가 없어요. 여보, 여보, 밥 먹어.
4: 들리시는데 모른 척한 적도 있으시죠?
3: 맞습니다.
0: 두 분 참 유쾌하게 사는 것 같죠?
3: 자, 나가시죠.
0: 이 집의 백미는 집 뒤로 이어지는 옥상 공간이랍니다.
2: 사장님, 여기서 뭐 하시고 싶으세요?
1: 일단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 어떻게든 이 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집을 안치겠다는 어떤 의지가 좀 더 강하셨던 것 같아요.
2: 사실은 뭐 저는 종로구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자연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초록초록하던 게 다 얼어붙잖아요. 그 생명들이 그 봄이 되니까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열매가 맺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0: 이런 자연에서 같이 회복되어서 조금 건강하게 그렇게 클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이 이제 생긴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메타세 가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지. 근데 요만한 거를 농장에 가서 그걸 샀어요.
1: 내가 그걸 심어가지고 지금 메타세콰이어가 그렇게 자라기까지 저희가 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한데 이 건축물과 이 대지는 저의 세대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마당지기의 롱텀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잔디와 나무와 그냥 녹출 콘크리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끌어들어온 자연, 이 다채로운 자연이 있는데 내부까지 과감하게 꾸밀 필요는 없다. 이분들의 삶의 철학하고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거 문화의 발전은 건축가 혼자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건축주분이 건축문화, 주거문화의 어떤 생산자로서의 역할,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건축주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시청률은 이쪽이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3: 김호민 소장님께 할 말 없으십니까?
2: 김호민 소장님, 다음에 제가 밥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4: 자연은 그 자체로 회복과 치유의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발달장애 아이들과 부모를 위해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두 분의 열망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5: 그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6: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7: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8: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9: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0: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 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1: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0: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2: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0: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3: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0: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9: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0: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 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1: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0: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2: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0: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3: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0: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9: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0: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0: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0: 비급여 항암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2: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4: 암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이어서 세계 테마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7: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에요.
8: 사귀기 했잖아요.
9: 안녕하세요.

0: 금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야.
1: 정말 영광인 줄 알아.
2: 속을 속을.
3: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4: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3: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웜.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5: 치킨 이름이 왜 이래?
6: 메이킨. 먹을 땐 먹고
7: 비울 땐 비워야
6: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7: 부드럽고 빠르게.
6: 오늘 밤 메이킨 유쾌 상쾌
7: 통쾌.
6: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World's most comfortable 신발.
8: 역시 맞다 나는지요. 맞다.
9: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까지. 기능성 신발 1위. 세계가 인정한 21년의 노하우.
10: 역시 맞다 나는지요. 맞다.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2: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3: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4: 여행자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하는, 발길 닿는 곳마다 낭만이 기다리는 도시.
15: 지금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16: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고요.
17: 아,
16: 너무 행복해요.
18: 어때요? 왕비 같아요?
19: 야, 드디어 제가 소원을 이루네요.
15: 다시 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20: 고대부터 중세까지 역사의 향기를 머금은 땅. 그곳으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요정의 숲이라 불리는 신비의 호수 플리트비체에서 천혜의 자연을 만나고, 크로아티아의 최고봉 벨레비트, 달마티아 해안 도시를 거닐며 만나는 찬란한 문화유산 등. 그곳엔 수천 년이 지나도 고집스럽게 지켜온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칸의 낙원 크로아티아로 지금 떠납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동서 유럽 경계에 위치해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던 땅 발칸반도가 있습니다. 그중 초승달 모양의 작은 나라가 크로아티아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기에 발칸의 작은 보석이라 불리는 걸까요? 첫 번째 여정은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 시작합니다. 광장 주변을 거닐다 보면 마치 중세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듭니다. 고즈넉한 빨간 지붕 사이로 우뚝 솟은 첨탑이 시선을 끄는데요. 자그레브의 명물 대성당입니다. 네오고딕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105m의 쌍둥이 첨탑은 자그레브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0: 성당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시기 크로아티아의 대주교였던 스테피나츠 추기경의 빌라 빈형을 안치해 둔 곳입니다.
1: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고 존경하는 대주교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시민들은 이 성당에 올 때마다 거기에 앉아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0: 자그레브 시민들은 오랜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깊은 신앙심으로 가톨릭을 끝까지 수호해왔습니다. 자그레브 뒷골목을 거닐다 장난감처럼 생긴 전차를 발견했습니다. 66m를 운행하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전차라고 합니다.
2: 걸어서도 5분이면 오갈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도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일한 이 전차를 타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0: 과연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는데요.
3: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는 게 제법 전차 같은데요. 진동이 있어요.
0: 전차를 탄 지 1분 만에 언덕 위에 위치한 로트루슈차크탑에 도착했습니다. 13세기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로트루슈차크탑은 이제 전망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로 같은 계단을 오르면 자그레브의 중심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3: 아직 끝이야.
0: 오랜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목조 계단을 걸으니 왠지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입니다.
3: 와, 드디어 다 왔어. 와, 와, 이거 정말 끝내준다. 아, 이 좁은 나무 계단을 올라온 보람이 충분히 있네요. 이 자그레브의 붉은 지붕의 아름다운 이 전경이 한눈에 다 보여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0: 여전히 고즈넉한 중세의 풍경을 품고 있는 도시. 외세의 숱한 침략을 받아온 땅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0: Ô, caramba! Isaac, te chamo na internet. Aba!
1: 아이도 자그레브 경치에 푹 빠졌습니다.
2: 과거에는 내전이 끊이지 않는 발칸의 격전지로 주목받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아름다운 여행지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0: 이제 크로아티아의 진정한 매력, 대자연을 만나러 갑니다. 자그레브에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플리트비체로 향합니다. 갑자기 이정표도 없는 비포장도로가 이어집니다.
1: 길을 잘못 뜬 것 같은데요. 피디님이 비포장도로로 왔습니다.
2: 아니, 길이 계속 있긴 한데
3: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2: 물어봅시다. 장비 씨 내려가지고.
4: 보야키.
5: 보야키.
4: 보야키.
5: 위 하브 투 고 플리트 비체.
4: 미스.
5: 플리트
4: 비체. 위 해브 아 리틀 밤비.
5: 밤비?
4: 밤비.
5: 사슴아, 사슴. 밤비. 캔 아이 씨? 밤비?
4: 예, 샤치 마이 시스터.
5: 아, 오케이, 오케이.
0: 그때 기다리던 사슴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5: 이 밤비 이름이 토마스고요. 이 친구가 진짜 기르고 있는 아기 밤비래요. 와.
4: 트라이? 예스.
5: 오케이. 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도망갈 줄 알았는데 폭 안겨 있는데요. 와.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고요. 와, 이런 경험을 해볼 줄 몰랐어요. 길을 잘못 든 게 정말 행운인데요.
4: 아빠.
5: 토마토. What kind of
4: honey? Forest.
5: Forest.
4: Forest. Flower.

0: 이제 술 먹은 다음 날 꿀물 타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I like this one.
0: How much?
2: 50 kuna, 80 kuna.
1: 50 kuna, 80 kuna, 50 kuna. 오케이.
0: 50 kuna. 50 kuna면요 한국 돈으로 한 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직접 기둔 꿀을 이 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건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인 것 같아요.
1: 예, 오케이.
2: That is your.
0: 사실 저희가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찾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도 보고 이 뜻밖의 맛있는 꿀도 사게 돼서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3: 그때 주인 아주머니께서 시원한 음료수를 내오셨는데요.
4: What is this?
2: 라키아.
1: 라키아. 아, 라키아.
2: 라키아.
1: 아, 라키아.
0: 라키아는 이제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밥을 먹기 전에 식전에 먹는 술이거든요. 굉장히 도수가 높은 술인데 여기에 다양한 과일 향을 입힌 거예요. 뭐 라벤더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복숭아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3: 발칸반도를 대표하는 전통주 라키아는 알코올 도수만 50도에 달하는 독주입니다.
2: 좋아합니다.
0: 목이 불타는 것 같아요. 일단 도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건 한 번에 먹지 않으면 나눠서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먹고 나면 뭐 따뜻해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 아주머니의 마음처럼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2: 라키아 보르바.
1: 보르바.
3: 귀한 술을 한 잔 더 대접받습니다.
1: 와. 도브라 도브라.
0: 도브라. 원, 투, 쓰리.
1: 와우, wow, very good. Thank you.
3: 길을 잃고 낯선 길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오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추억을 만들고 떠납니다. 새파란 나무들이 뜨거운 여름 햇살을 몸소 받아내며 시원한 기운을 전해줍니다.
0: 바람 너무 시원하다. 아, 한적한 시골길이 끝나면요. 이렇게 울창한 침엽수림이 시작되거든요.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이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곧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신비의 호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빛이 너무나 아름다워 요정이 사는 숲으로 불린다는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입니다.
0: 햇살도 좋고
3: 16개의 호수와 90여 개의 폭포로 이루어진 국립공원을 다 둘러보는데 이틀이나 걸린다는데요. 규모가 엄청나죠?
0: 와, 폭포 봐.
3: 플리트비체에서 가장 높다는 벨리키슬라브 폭포를 찾았습니다. 거세다 못해 맹렬하게 떨어지는 물줄기에서 폭포의 거대함이 느껴집니다. 그 높이만 약 80m에 이른다는데요.

0: 멀리서 볼 때는 한 폭의 그림을 본 듯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물보라도 튀고 이 웅장한 물소리 때문에 한편 영화를 보는 것처럼 되게 격동적이네요.
1: 카르스트 지형이 오랜 시간 침식되면서 호수들이 계단식으로 이어지고 그 사이로 폭포들이 생겨났습니다. 덕분에 카울델 로바치 호수는 매일 다양한 색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물속의 석회 성분이 빛을 굴절시키며 반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빛깔을 내는 건데요. 이런 신비한 장관을 볼 수 있다는 건 대자연의 큰 축복입니다.
2: How do you feel?
3: From this, amazing.
2: Yeah. Amazing.
3: It's so beautiful everywhere, like the color, the colors, and the sounds, and everything is so nice. We're so happy we came. This is our favorite day so far. We've been in all around Croatia. This is the best day.
2: One, two, three.
4: Okay, one more. Girls, put your hands.
2: Yeah, two more.
4: Two more. Two more.
2: One, two, three. Okay.
4: Thank you.

0: Thank you, thank you.
1: Thank you. Have a nice day.
2: Okay, 짙은 사파이어 빛의 코냐크는 플리드 비치에서 제일 큰 호수입니다. 유일하게 배가 운행되는 곳이라는데요. 여기까지 와서 안 타볼 순 없겠죠.
0: 플리트 비치의 국립공원의 모든 교통수단은 전기를 동력원으로 움직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그 노력과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 플리트 비치 국립공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 이렇게 호수 중간중간 배로 이동하면서 즐기는 경치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선착장에 도착하자 다시 눈부신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이 한때 총성이 오갔던 전쟁터였다는 사실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3: 와, 멋있다.
2: 플리트 비체는 1991년 유고 내전이 시작된 곳입니다. 내전이 종식된 이후 체계적인 복구 프로그램으로 다시 지금의 모습을 회복했다는데요.
0: 영화 아바타에서는 태초의 자연을 표현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 모티브가 된 곳 중 하나가 여기 플리트 비체 국립공원입니다.
2: 정말 태초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자연의 유산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철저한 노력이 있었기에 플리트 비치에 오늘이 있는 거겠죠. 플리트 비치의 물길을 따라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작은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구 60여 명의 작은 마을 라스토케입니다. 세찬 강물들이 흐르는 수로 사이로 집들이 들어서 있는 독특한 풍경. 그야말로 수상마을인데요. 마을에 들어서자 아기자기한 목조 건물들 사이로 천연폭포가 흐릅니다. 폭포를 이용해 돌아가는 물레방아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300년 전 이곳의 폭포를 이용해 물레방아를 만든 데서 마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대한 맷돌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스토케의 집들은 대부분 이런 전통 방식으로 방앗간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4: So it was a tradition in Rastoke as well. Practically we can say that each house had their own mill. Nowadays it's not so, so there are just three mills in the village. And this is one of them, and it's one of the oldest, from the 17th century.
2: 주인 아저씨가 바닥에 설치된 문을 열어보이는데요. 거대한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천연폭포와 물레방아, 자연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동력으로 방앗간을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0: 이게 콘플라워인데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 분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굴에 발라도 될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데 Can I try?
4: Yeah, you can try, but it's wrong.
2: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요.
0: 어렸을 때 제가 먹었던 옥수수 껑태기 그거랑 약간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다 좀 달콤한 것만 넣으면 딱 껑태기 맛이에요. 오케이.
4: Great.
0: Finish. Thank you very much.
2: 문명의 이기 없이도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지혜를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에 흩어져 있던 작은 폭포들은 슬르니 취짜 강을 지나 바로 여기 코라나 강으로 모여듭니다.

0: 마을에서 유명한 송어 요리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1: 오, 와, 송어가 있네.
2: 와,
3: 여기 송어가 굉장히 많아요. 와. 여기 작은 뭐 강줄기에 송어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 식당에서는 송어를 양식하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작은 송어 양식장이 있다니. 신기한 광경입니다.
3: 이쪽에 송어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어요.
0: 한눈에 보기에도 꽤나 많은 양이죠. 저도 이렇게 많은 무지개 송어를 본 건 처음입니다.
3: 아까 강가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작은 이제 치어만 봤었는데 큰 녀석을 보니까 되게 힘있어 보여요.
0: 라스토케의 깨끗한 자연이 키워낸 정말 귀한 녀석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송어 요리가 나왔습니다.
1: 와, 정말 푸짐하다. 드디어 송어가 나왔습니다. 어우, 냄새가 굉장히 좋은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그릴에 구워낸 송어에 레몬즙을 뿌리면 끝.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그 맛은 정말 훌륭하다는데요.
1: 와, 살이 굉장히 많다.
0: 보기에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1: 와, 굉장히 담백한데요? 민물고기 하면은 흙냄새가 좀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나지 않고 그냥 담백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간이 별로 안 돼 있어가지고 싱거울 수도 있는데 그 생선 맛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0: 라스토케 마을의 무지개 송어 요리는 그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1: 지금 이 와인은 크로아티아에서 난 포도로 만든 하우스 와인인데요. 이 송어 요리랑 잘 어울리는 와인입니다. 굉장히 상큼하고 생선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참 좋아요.
0: 크로아티아의 진미를 느껴본 행복한 순간입니다.

0: 붉은 지붕으로 뒤덮인 인구 2만여 명의 작은 도시 신. 오늘 이곳에서 크로아티아의 가장 유서 깊은 승마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도로엔 말들이 오가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신스카 알카는 18세기 시작된 중세 기사들의 마상 경기로 신마을 최대 축제입니다. 길거리는 축제로 들뜬 분위기입니다.
1: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잇몸 튼튼 이가탄
0: 길 건너편 아저씨께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4: 여기에 신 주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와인통을 들고서는 지나는 사람들한테 못 가게 막고서는 와인을 먹이고 있는데 먹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페스티벌을 축하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잔 마셨더니 조금 얼큰하게 올라오면서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0: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퍼레이드도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대회에 동참하며 신스카 알카의 전통이 그대로 계승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신스카 알카? Never introduced in Korea. First time. I'm very interesting. And fantastic festival.
2: Thank you very much, guys. Have a nice time here. Bye.
3: 아, 여기 신 지역에 그 한국 나안 저기 아니었어?
4: No, that was another place. You will be famous here.
3: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여기 와서 두 번이나 인터뷰를 했어요. 아, 신 지역에 아시아인이 오는 거는 되게 드물고요. 한국 사람이 여기 온 거는 정말 처음이라고 합니다.
0: 과연 경기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이곳은 경기에 출전할 말들이 대기하는 곳입니다.
3: 지금 오늘 출전하시는 분들 중에 알렌이라는 분의 그 말을 보러 왔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경건하게 지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감히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좀 기회를 받다가 나중에 꼭 물어봐야겠어요.
0: 알렌 씨의 직업은 공무원이라는데요. 기사들 대부분이 직장에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대회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5: 네, can I ask something? Okay. What is horse name?
6: Name?
5: Yeah, horse name.
6: Modesta.
5: Modesta. Modesta. How long time with you?
6: Two years.
5: Two years.
0: 준비를 마친 알렌 씨가 서둘러서 어디론가 떠납니다.
6: 10 minutes.
5: Yeah.
6: We must go to the church.
5: You go to cheap house.
6: Yes.
3: 이 알렌 아저씨께서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2시부터 우리 알카르들의 그 대장 집에서 같이 점심을 먹는 그 의식이 있대요.
0: 경기 전에 알카르들이 모여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오랜 전통입니다. 신 마을의 남자들만 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기사를 양성한다고 하는데요. 알카르가 될 수 있다는 건 큰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렌 씨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인기가 참 많았는데요.
6: I'm friend with Alan.
5: Just friend?
6: Yeah, last 10 years.
5: Oh, 10 years?
6: Yeah. Wow. He win Bara and Choya, and if he win Alka, he will be first in history who win in all three game in one year. If he win today, he will be first in history in last 300 years.
0: 경기장엔 크로아티아 대통령과 추기경도 참석했는데요. 기자들의 취재 경쟁도 뜨겁습니다. 신스카 알카는 바로 이 경기에 쓰일 반지, 알카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말을 탄 기사들이 창을 겨냥해 바로 이 알카를 낚아채는 경기입니다. 18세기 오스만 제국에 승리하며 신 마을을 지켜낸 기념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3: 경기에 참가하는 알카르들이 대기하는 곳인 것 같아요.
0: 기사들이 입장하고 나면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는데요. 저기 알렌 씨의 모습도 보입니다. 기사들은 자신의 순서가 오기까지 몸을 풀며 경기를 준비합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첫 번째 주자가 창을 건네받고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이번엔 알렌 씨의 순서입니다. 과연 300년 만에 전 종목을 석권하는 우승자가 탄생할 수 있을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0: 알카 반지의 가운데 가장 작은 구멍에 창을 꽂아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알카를 정확히 낚아채자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1: 와, 여기 있는 흙이 날릴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말이 뛰어와요. 그런데 기수들의 눈빛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 정말 박진감 넘치게 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다른 선수들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제 다른 선수들의 결과에 따라 알렌 씨의 우승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올해의 알카 경기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알렌 씨의 멋진 모습도 올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달려 이모테스키로 향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크로아티아를 여행했지만 이모테스키에 온 건 처음인데요.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깊은 초대형 싱크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기 마을 주변으로 거대한 구멍이 보이는데요.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싱크홀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0: 얼마나 깊은지 가파른 길을 한참 올라가야 했는데요.
1: 와.
0: 깊이 530m의 레드레이크 싱크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곳이 크로아티아에 있었다니. 사진으론 다 담아낼 수 없는 거대한 모습입니다.
2: 여행객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기 이모티스키에는 세계 3대 싱크홀로 알려진 레드레이크가 있습니다.
0: 홀 안의 암석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레드레이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깊은 수심 때문에 위험해 아래까지는 내려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레드레이크에서 5분 거리, 또 하나의 싱크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비 약 500m의 블루레이크입니다. 레드레이크와 달리 산책로를 만들어 호수까지 내려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블루레이크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된 산책로를 한 2km 정도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날씨도 덥고
0: 호수에서 한가롭게 수영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2: 싱크홀을 따라서 10분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판타지 영화에서 봤었던 그런 호수가 여기 펼쳐져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와, 이런 풍경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0: 잔잔하고 새파란 호수는 마치 다른 세상으로 이어지는 신비의 문 같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웠는데요. 지하에 석회암이 용해되면서 거대한 동굴을 만들었고 동굴의 천장이 붕괴되면서 이런 대규모 싱크홀을 남겼습니다.
3: 노브르단.
4: With my sister and my nephew. Yeah, this is my nephew. And there's my sister down there. At the beginning of September, the water

0: dried out.
1: Yeah, yeah.
0: So the people from here, from Imotski,
1: yeah.
0: they come here and they play football here.
1: We'll play football.
0: Yeah, yeah.
2: 마을 사람들에게 더 없는 휴식 장소가 되고 있는 블루레이크. 그야말로 대자연의 선물 아닐까요?
3: Good! Very good!
2: 감동적인 풍경을 마음에 담아갑니다. 저는 이제 이모트스키에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여정 두브로브니크로 향해 갑니다. 해안 도로로 접어들자 그야말로 꿈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닷가 절벽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도로를 질주하는 기분은 정말 환상적인데요. 두브로브니크처럼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만났습니다. 언뜻 보면 두브로브니크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요. 아드리아의 해안 도시 스톤입니다. 스톤은 15세기 지어진 두 개의 성벽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데요.
4: 까마득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얼마나 험하고 길지 굉장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2: 성벽을 따라 도시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지어진 이 성벽은 그 길이만 5.5km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성벽입니다.
4: 저는 지금 스톤 마을이 다 내려다보이는 첫 번째 성벽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스톤은 작은 두브로브니크라고 불리는데요. 두브로브니크를 모델로 만든 도시고요. 이 성벽은 저 멀리 보이는 염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2: 실제로 성벽에서 내려다보면 염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스톤에서 시작한 긴 성벽길은 산 꼭대기를 넘어 바닷가의 작은 마을 말리스톤까지 연결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말리스톤에 오면 꼭 맛봐야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5: How long have you managed oyster farm?
6: I have my family. It's a license for 50 years.
5: 50 years?
6: Yes. Wow. It's generation from my father make, my grandfather make. Everything, every whole life it's make oysters.
5: This is your farm?
6: Yes.
5: Wow.
2: 5분 정도 바다로 나가자 거대한 굴 양식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밧줄을 들어올리자 굵직한 굴들이 따라 올라오는데요.
7: 와, 정말 튼실하다 굴이. 와, 그냥 여기 위에 꽃이 핀 것 같아 굴 위에. 뷰티풀. 뷰티풀.
8: 보기보다 굴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 무게만큼 제가 이거 다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 so heavy.
2: 세계 최고의 품질로 꼽힌다는. 말리스톤의 굴을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6: This oyster is like too fresh water. This water is not too much salty.
7: Not salty?
6: Yes. 아. It's good for this oyster.
8: 여기 스톤 지역의 굴 양식이 잘 되는 이유는요. 아저씨가 그러시는데 수온이 따뜻하고 예, 그리고 염분이 높지가 않아서 이 굴이 자라기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2: 보기만 해도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6: Put lemon. It is.
8: Wow, lemon, so many.
7: Oh, good.
6: It's best. You try.
7: Yeah, yeah.

0: 굴이랑 레몬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전 처음 알았어요. 바닷물에 그 간이 잘 배가지고 여기에 레몬이랑 어울리니까 오, 굴의 풍미가 훨씬 더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1: 제베리?
2: 굴 매치.
3: I know. You must believe me.
0: 와인도 좋고 굴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이 바다 위에서 이 배 선상 레스토랑에서 먹는 이 기분. 이게 정말 환상적인 것 같아요.
4: 조금씩 해가 저뭅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5: 몸에 쓸쑥아 나스타시 브라바 유바 니카 네프로마시
3: It's best day.
6: Yeah,
3: yes. Where you stay?
7: Split.
3: Split. Now go split.
0: Bike. 역시 여행에서 남는 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0: 다음 날 크로아티아 최남단 도시 두브로브니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구시가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구시가지가 자리한 성 안으로는 차가 들어오지 못하는데요. 성벽을 따라 건의로 보기로 했습니다. 두브로브니크는 낭만이라는 단어와 아주 잘 어울리는 곳인데요. 아드리아해와 붉은 지붕을 바라보면서 중세의 성벽을 걸을 수 있는 낭만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성벽 투어입니다. 13세기 이후 번성했던 해상도시 두브로브니크는 역사의 보물창고라 불릴 만큼 여전히 중세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시엔 770여 미터의 기다란 케이블카가 다니고 있습니다.
1: 케이블카의 뒷자리가 명상자리인데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두브로브니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0: 케이블카는 약 400m 높이의 스르지산 전망대까지 연결됩니다. 여기에 오르면 구시가지와 아드리아의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1: 제가 두브로브니크 올 때마다 매번 여기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같은 바다 색깔, 같은 지붕색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버나드 쇼가 지상 낙원이라고 극찬했던 게 정말 거짓이 아님을 매번 올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0: 전망대 뒤로는 버기카들이 서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스르지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데요.
1: 이런 안전벨트 매니까 제가 레이싱을 하는 것 같은데요. 더 긴장되네요.
0: 스르지산에 나 있는 좁은 비포장 도로를 버기카들이 달립니다.

여러 번 두브로브니크를 찾았지만 이렇게 버기카를 타고 울퉁불퉁한 황야를 달리긴 처음입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달릴 땐 정말 낭만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침략과 전쟁으로 아픔을 겪었던 두브루브니크에 처음으로 방어 기지가 건설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스르지산 정상에서 조금만 걸어 내려오니 두브루브니크의 신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잔잔하게 흐르는 불빛이 도시를 수놓습니다.

0: 고된 일상을 떨쳐버릴 지상의 낙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1: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두 번째 왕위를 거절하고 크로아티아로 돌아오면서 지금의 제 심정과 꼭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이곳의 평화와 행복을 다른 것과 바꾸라고 감히 권하지 못할 것이오.

0: It is. All right. It is.
1: It's only for you.
2: Thank you very much.
3: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4: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배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5: 폐경을 했으니까 그 시간을 끌었는데
6: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5: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7: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8: 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9: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에요.
10: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1: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0: 은하철도 999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2: SF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0: 야, 기증한 자료가
2: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0: 아, 1909년도 딱 찍혀 있는 게
2: 대표적인 게 외계인.
0: 아, 외계인이고요. 예,
2: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AI.
0: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로예요.
2: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0: 와, 딱 난리나 그런데요?
3: 기가 막히네.
0: 그렇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4: 이번 주말 EBS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최후의 이유.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9시 5분 극한직업.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 기행.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EBS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0: 안녕하세요, 에바.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안녕하세요, 에바.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물 좋기로 이름난 연천 한탄강. 어부들에게 노다지를 캐는 계절이 지금이랍니다.
3: 이게 쏘가리거든요. 우와.
2: 이 계절 강의 보물이 쏘가리라면 비밀의 숲에선 향긋한 나물이 보물.
3: 그러니까 먹어도 좋아. 응. 진짜 축복의 땅이야. 그러니까 진짜. 응?
2: 천혜의 자연 덕분에 가진 것 없어도 살만했다는 부부. 남편이 잡은 쏘가리는 아내의 손길을 거쳐 소문난 매운탕이 됩니다. 한탄강에 허락한 봄날의 쏘가리, 그 안에 담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최북단 연천, 굽이치는 한탄강 물길 따라 40년 넘는 세월 동안 자리를 지키고

0: 지켜온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고즈넉한 시간을 깨우는 분주한 남편 신용선 씨.
1: 청계 이렇게 된 건 좋습니다.
2: 엄청 크네요.
1: 살아나도록.
2: 아, 살아나요?
1: 어.
2: 냉동시켰는데 또 살아나요?
1: 급냉시켜놓은 거라니까.
0: 냉동실에서 꺼낸 참귀를 챙겨 아내에게 갑니다.
1: 참귀가 도로 다 살아난다. 살아났어.
3: 안 살아났어. 왜 살아났다고 찍어.
2: 네? 살아났어요?
3: 안 살아나. 급냉시켰는데 어떻게 살아.
0: 미워할 수 없는 농담을 뒤로 하고 남편은 불편한 손으로 수조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1: 하루에 이렇게 쓰는 양이 있어요. 그 미리 좀 어떤 때는 싸나이지. 준비하는 거죠. 아니다 준비.
0: 미식가의 입을 홀린다는 쏘가리는 비린 맛이 적고 육질이 쫄깃해 민물의 제왕으로 불린답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어떻게든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고 싶은 남편.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일들을 먼저 챙깁니다.
3: 만약에 죽어서 나오는 거는 여기다가 건지지 말고 따로 줘, 따로.
0: 그렇게 늘 한결같았답니다.
3: 우리 아씨는 가끔 가다가 고집을 부려서 속세기는 적이 없었어. 가정적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장애자라도 장애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지 나는.
0: 남편 신용선 씨의 바지런함은 천성이자 숙명.
1: 이거는 저 6.25 때 쏘던 포탄. 여기다 이렇게 하거나 씹어놨더니 화초도 잘 자라고 꽃이 피면 진짜 이뻐요.
2: 아버님, 팔을 언제 어떻게 다치셨는지.
1: 27살 먹어서 이러다 다쳤죠.
2: 어떻게요?
0: 분단의 상처가 남아있던 이곳에서 예기치 못한 폭발 사고로 신용선 씨는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속절없다고 해도 가슴에 박힌 슬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과 함께 아내는 삶을 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추장을 담그고 매운탕을 끓였죠. 고추장은 아내 박정숙 씨의 자부심이랍니다.
3: 고추장이 이게 그냥 몇 달 담아서 먹는 게 아니고 1년씩 묵혔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된장내도 안 나고 맛이 깔끔하지. 텁텁한 맛이 안 나요.
0: 한결같이 지켜온 매운탕 맛도 바로 이 장독에서 나왔답니다.
2: 맛 한 번만 봐보시죠.
3: 맛을 나더러 보라. 내가 네. 보면 뭐해? 내가 보고 맛있다 그러면 그만인데. 맛있어요. 1년씩 묵은 거라 안 짜고 맛있어.
4: 고추장이 텁텁하지도 않아요.
3: 안 짜고.
4: 네, 담백한데요.
3: 그러니까 매운탕 끓이면 텁텁하고 그러지 않고 깔끔해요, 맛이.
0: 매운탕을 끓인 지 40여 년.
3: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만졌지. 지금은 없어서 못 만져.
0: 아내 박정숙 씨의 솜씨 한번 볼까요? 직접 담가 1년 삭힌 고추장 풀고 남편이 잡아온 참게 쏘가리 넣고 보글보글 끓여냅니다. 이렇게 물 좋기로 이름난 한탄강 민물 매운탕이 완성됐습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맛있는 맛. 그 맛 소문 듣고 이곳 연천까지 사람들이 몰려온답니다.

0: 진짜 맛있어요.
1: 내가 진짜 고기의 맛이에요. 이 우러나는 맛 있잖아요. 끝내줍니다.
2: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고향에서
0: 맛있어 보여요.
1: 원래 맛있게 먹으면 땀 많이 흘리잖아요. 아니 이제 뭐 연예인이 되셨어?
3: 맛있게 드셨어? 네.
4: 잘 먹었어요.
2: 어떠셨어요, 맛이?
4: 아, 맛있어요. 맛있어.
5: 그렇게 부부는 삶을 지켜갑니다.
6: 많이 잡아와. 빨리 가.
5: 매일 아침 남편은 강으로 갑니다.
6: 어떤 땐 짠하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무덤덤할 때가 많지. 몸 좀 안 좋다 그럴 때는 짠하지.
5: 남편의 일터는 한탄강. 북녘 땅 평강에서 발원한 거대한 물줄기는 철원 연천을 지나 임진강으로 이어집니다. 물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남편. 그런데 언제부터 이 강에서 고기를 잡으셨어요?
3: 고기 잡는 게 고기잡이가 한 50년 했나 봐요.
5: 올해 나이 73, 신용선 씨는 매일 이 강에서 고기를 잡는답니다. 두려울 건 없지만 한 손으로 하려니 배에 올라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3: 아이고 힘들어. 저쪽에 이제 영평천하고 이 한탄강하고 이 합수터라 이제 물이 합류돼서 어울러서 내려간다고 아우라지. 그러니까 순수한 한국말이죠. 항상 사람으로 치자면은 시장에 장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고기들이 이 지역에 많이 모여요.
5: 나 홀로 조업에 나선 신용선 씨. 중심 딱 잡고 앉아 미리 쳐둔 그물을 올려봅니다. 그물 사이로 얼핏 보이는 굵직한 잡태.
3: 저는 원래 이거 손이 없으니까 손 대신 이 발로 다 많이 이용을 해서 작업을 많이 해요.
5: 손과 발이 호흡 척척 맞춰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녀석들 힘이 얼마나 좋은지 고생 꽤나 하는데요. 오늘은 뭐가 잡혔나요?
3: 붕어잉어 많이 나오고 쪼가리 좀 나오고.
5: 이렇게 큰 것들은 따로 부르는 이름도 있다죠?
3: 인물 참치.
2: 진짜 크기가 참치만해요.
5: 또 다른 그물에서 건져 올린 건 한탄강의 명물들.
3: 이거는 미기. 이게 쏘가리거든요. 우와.
5: 제철이라 살이 오동통하게 올랐습니다.
3: 쏘가리. 쏘가리 새끼. 18cm 이상 커야겠지, 잡는 거예요.
5: 평생을 기대해 살아온 한탄강. 화산 폭발로 탄생한 절경은 수많은 삶의 파고를 넘어온 그에게 늘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삶의 시름이 사라지곤 했다죠.
3: 오늘 좀 더럽네요.
5: 묵직한 그물 가득 참깨가 들었네요.
3: 막 봄에 봄부터 하루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서식하고 커가지고 가을이면 또 내려가요.
5: 봄부터 가을까지 민물에 살다 다시 바다로 나가는 참깨. 녀석처럼 자유롭고 싶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랍니다.
3: 이 강 생활이 참 쉽지는 않아요. 힘든데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데 그래도 저는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혼자라도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항상 사철 1년 365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나한테는 강이 아니라면은 나는 진짜 강에 와서 많이 위로도 받고 네.
5: 이 강에서 청년은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신용선 씨.
3: 나의 삶의 터전이지만 영원한 죽을 때까지 영원한 직업이죠.
5: 온몸으로 치열하게 살아낸 세월이었습니다.
1: 하도 못 잡다가 오늘 고기 좀 잡아서 기분이 좋네. 안 나올 때는 안 나와요, 고기가.
5: 그래도 애쓴 만큼 돌려준 강에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침엔 어부, 오후엔 농부. 숨 돌릴 짬도 없이 아내와 함께 숲으로 나왔습니다.
4: 꽃이 좀 늦게 펴서 이거 봐.
3: 진짜 축복의 땅이야 여기가 진짜. 응? 이 계곡이.
6: 네. 이거 잘로가 있어. 이거 땅.
3: 아, 이거 좋다 이거. 이거라.
6: 그런 거 따야 돼. 그런 거.
3: 이런 거 따라.
2: 이게 뭐예요?
6: 어? 사상자 나무. 사상자. 나무 맛있어요. 미나리 과인데.
3: 아유 이거 냄새 맡아 봐. 근데 향이 전해 아주.
6: 여기다 넣어.
2: 무슨 향이 나요?
3: 미나리 열곱 냄새, 열곱 향이. 그럼 이거 먹어도 좋아. 어? 응. 아, 기가 막혀. 한번 잡숴봐 이거.
6: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먹어.
3: 먹어봐. 향이 좋다니까. 그리고 미나리 열곱. 자. 응.
2: 어우, 향이.
5: 향기 가득한 사상자에 흠뻑 빠진 남편입니다.
3: 야, 새소리도 좋고.
5: 날도 좋고 새소리도 좋은 평화로운 오후.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6: 나같이 결혼 특이한 사람 없어. 친구들하고 사진 찍은 게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쭉 있으니까는 나를 콕 찍어가지고 소개해달라 그랬대.
3: 처음에 봤을 때는 몸이 내가 이러니까 마음에 웃었을 거예요. 근데
2: 쫓아다니셨어요?
3: 아, 쫓아도 갔었죠. 맞아요.
5: 그렇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부부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3: 나하고 힘들어서 못 산다고 몇번 나갔었어요. 참 인생이 짧아요. 그런 거 보면 인생 자리가 짧아.
5: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3: 냄새 좋네.
5: 집에 오자마자 바로 나물부터 삶는 남편 신용선 씨.
3: 끓으면 안 돼. 끓으면 이제 한 번 또 볶을 거니까.
5: 삶은 사상자 나물은 깨끗이 씻은 후 참기름과 소금 넣고 살짝 볶아냅니다.
6: 김갑빵. 아, 이거 먹어봐.
3: 오, 이거 빨리 했네. 자, 수고 있으니까 먼저 먹어봐야겠다.
5: 함께 살아온 세월이 고마워 늘 아내부터

0: 내일이 여행이라가.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4: 그런 데일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5: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4: 은하철도 999 영화며 만화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6: SF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4: 야, 기증한 자료가
6: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4: 아, 1909년도 딱 찍혀있는 게
6: 대표적인 게 외계인.
4: 아, 외계인 연구요?
6: 예,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AI.
4: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여행.
6: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4: 와, 난리나겠는데요?
7: 기가 막히네.
4: 좋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9: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0: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9: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0: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세상의 모든 탄생이 시작되는 곳, 자궁. 그곳에 돌덩이와 같이 거대한 혹이 자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3: 자궁이 이렇게 복강 안에서 이렇게 커지는데 만삭산모처럼 이렇게 배가 나올 정도로 근종이 큰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근종 수술한 것 중에 가장 큰 환자분은 9.8kg였었거든요.
2: 심지어 하나만 있는 경우는 드물다. 계란만한 크기의 자궁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 많은 여성들이 폐경만 되면 근종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4: 58, 그러니까 만으로는 56이잖아요. 폐경이 되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개복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근종이 크기 때문에.
5: 작은 근종이 너무 커지니까 콩팥에 물이 이렇게 차서 그것 때문에 신장까지.
6: 다발성이라고 해서 개수가 좀 많고 너무 무서워요. 저 처음에 수술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2: 폐경이 돼도 자궁 질환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3: 폐경 이후에 보통은 감소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과다 출혈로 뭐 빈혈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악성 변화가 의심이 될 때 그리고 폐경 후에 갑자기 사이즈가 커질 때 이럴 때는 자궁 절제 수술을 권합니다.
2: 20여 년간 약 2만 건에 달하는 자궁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명의 김미란 교수. 여성 질환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지킨 김 교수와 함께 평생 여성의 몸과 함께하는 자궁을 들여다본다.

0: 폐경이 되면 산부인과 찾을 일은 없을 줄 알았다. 벌써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조용히 역할을 마친 듯 했던 자궁과 난소가 예상 밖의 변화를 보였다. 임중여 씨는 해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다.
1: 여기 보시면 근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보통 폐경되면 근종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사이즈가 0.9. 전에는 2.8, 1.4, 0.9.
0: 다섯 개의 근종 모두 3cm 이하로 크진 않지만 1년 전보다 오히려 자랐다. 심지어 작년에는 보이지 않던 용종까지 생겼다.
2: 그것도 1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1년마다 하는데. 근데 1년 동안에 요게
1: 근종이고 용종이라는 건 근종이랑 다른 거예요.
2: 다르죠.
1: 예. 대장에 용종 있다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용종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생겨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자궁 내막에 용종이라든지 뭐 자궁 내막암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더 많이 좀 생기거든요. 난소라든지. 용종이 되게 작아요. 사이즈가. 조직 검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경과 볼게요.
2: 네.
1: 그냥 내년에 볼게요. 내년에.
2: 네. 믿겠습니다.
3: 폐경 전에는 좀 근종이 있으시거나 아니, 생리통이 심하시거나 이러셨어요?
2: 전혀 없었어요. 이제 나이가 이 나이 돼가지고 그 정도면은 아 뭐 용종이나 이런 거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생길 수 있다는 걸 이제 오늘 알았어요. 제가 몰랐다가.
0: 56세 이순덕 씨도 폐경만 하면 근종에서 해방될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사이 근종은 개복 수술을 고려할 만큼 자랐다.
4: 제가 수술이 너무 겁이 나서 선생님한테 수술 안 하겠다고 우겨갖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크기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암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커지니까 걱정이네요. 네.
0: 두 번의 자연 출산도 견뎌낸 자궁. 그런데 근종이 자란 원인은 뭘까?
1: 저희가 1년 만에 지금 본 건데 전에는 8.9cm에 볼륨이 266이었는데 지금 오늘 10cm가 됐거든요. 근데
4: 원래 폐경이 되면 없어지는 거.

0: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1: 좋은 질문이에요. 폐경이 되면 조금 줄어들어요, 근정이. 근데 폐경이 됐는데 근정이 커졌다. 그거는 조금 저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되거든요.
2: 1년 새 1cm 더 자란 근종. 버틴 게 오히려 독이 된 걸까?
1: 요즘 뭐 근종이 만져지거나 뭐 빈뇨나 이런 거는 괜찮으시죠?
0: 그런 건 전혀 증상은 없는데 커졌다니 제가 좀.
1: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가 또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뭐 60, 65막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복강경이나 뭐 로봇이나 이렇게 최소 심습수술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3: 암으로 번질 확률은 없나요, 근종이?
1: 드물긴 해요. 근데 한 500에서 1000명 중에 한 명? 그래서 조금 지켜봐도 되나 그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사진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 자궁은 어떤 곳일까? 입구 부분인 경부와 몸통 부분인 체부로 나뉘는 자궁은 무게 약 60g, 길이는 약 7.5cm다. 자궁 좌우에 달린 난소에서는 배란과 여성 호르몬을 분비한다. 자궁 근종이란 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 종양을 말한다.
4: 자궁 근종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궁 근육층 세포에서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거든요. 자궁 근종에 씨앗이 생긴다면 그 다음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점점점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궁 근종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거는 아니고요. 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커지는지 경과 관찰을 하는 수가 있고요. 지금 약물 치료로 해서 근종을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에 사용 가능한 약은 없습니다.
2: 35세 여성의 절반 정도에서 자궁 근종이 있을 만큼 흔하다.
4: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12년간 한 4배 정도 자궁 근종 환자가 증가한다는 보고를 했었고요. 비만이라든지 초경이 빨라졌다든지 그런 여성 호르몬적인 영향도 좀 있을 수 있고요.
2: 그러나 자궁 근종 환자의 절반은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낸다. 이희현 씨가 처음 산부인과를 찾은 건 47살이 돼서였다.
5: 저는 그냥 똥배가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게 이거 근종 때문에 이렇게 아랫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생리량도 그냥 저는 이 정도 양은 누구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종 때문이었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것 같아요. 네.
2: 거대 자궁 근종을 단순한 복부 비만으로 오해해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 교수는 그런 환자를 종종 만난다.
1: 배 만져지는 거 몰랐어요?
5: 평소에 만지질 않아가지고, 근데 진단받고 나서 만져보니까 좀 딱딱하게 만져지긴 하더라고요. 네.
1: 그러니까 진단을 이제 미혼이시니까 산부인과는 전혀 안 가셨고
5: 네.
1: 내과에서 건강검진에서
5: 네, 건강검진 하면서 복부 초음파 하면서 근종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 아이고 좀 우리가 미리 알면 우리가 뭐 내시경이나 뭐 복강경이나 이런 걸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 안에도 보면은 좀 많이 있어요. 다발성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많이 있거든요.
2: 이희현 씨는 거대한 혹이 자궁 안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태. 15cm에 달하는 거대 근종은 배꼽 위쪽까지 자라나 있다. 여기에 4cm 이하의 근종 6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1: 개복해도 잘 빨리빨리 움직이고 하면은 회복 잘할 수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궁을 그냥 잘 살려보자 될것 같아요. 파이팅!
5: 알겠습니다.
2: 산부인과를 자주 다녔다면 결과는 달랐을까? 열흘 뒤, 수술을 앞둔 희현 씨를 다시 만났다.
5: 그냥 똥배라고 생각했는데 배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약간 요실금줄처럼 그런 부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 그저 나이 탓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증상들. 삶의 절반을 지나 그녀는 처음 자신의 자궁을 들여다보게 됐다. 오늘 희연 씨의 자궁근종 절제술은 개복 수술로 진행된다.
4: 이분은 47세 미혼 여성이신데요. 산부인과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 만난 산부인과 의사로서 뭐 자궁을 절제라고 하기에는 좀 마음이 아파서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개복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자궁 자체가 배꼽 위까지 다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한 임신 5개월 정도 사이즈거든요, 자궁이. 두 번째는 근종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떼려고 하면 개복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자궁을 살리기 위해서 개복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거대 근종이고 다발성이어서 수술은 복강경이 아닌 개복으로 이루어진다. 개복을 하고 자궁을 절개해 장막 아래에 있는 근종을 절제해낸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한 뒤 절개 부위를 잘 봉합해준다. 드디어 15cm에 달하는 혹, 거대 근종 절제술이 시작됐다.
4: 그쪽으로 뽑아봐.
2: 거대한 크기만큼 수술의 난도도 높아진다. 드디어 실체를 드러낸 첫 번째 근종. 그러나 이것은 작은 편에 속한다. 다음은 거대 근종 차례. 오랜 힘겨루기 끝에 마침내 한 여성의 자궁을 점령했던 혹이 끌려 나왔다.
0: 나이스.
2: 아무도 모르는 사이 깊은 곳에서 근종은 서서히 몸집을 키워왔다. 수술의 최종 목표는 근종 제거보다 자궁 보존.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자궁 조직과 근종의 경계를 분리한다. 자궁 근종 수술의 가장 큰 변수는 숨은 근종을 찾아내는 것. 근종의 위치와 개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자궁 근종 절제술에서 봉합은 단순히 상처를 닫는 과정이 아니다. 자궁 근육층을 얼마나 정교하게 복원하느냐에 따라 자궁의 기능과 회복이 달라진다. 드디어 3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다. 오늘 제거한 근종의 총무게는 861g이다.
4: 수술 아주 잘 됐어요. 깊은 거는 저희가 초음파에서 보이는 근종을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제일 큰 거 거대 근종 플러스에서 22개를 뗐고요. 보통 정상 자궁이 한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한 60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근종 뗀 거 모아보니까 861g이었습니다.
2: 47세에 처음 찾은 산부인과였지만 그녀는 끝내 자신의 자궁을 지켰다. 62세 김정희 씨. 그녀 역시 거대 자궁 근종을 안고 살아왔다.
6: 무지해서 이제 폐경을 했으니까 근종이 좀 작아지려나 하는 욕심에 기다리고 좀 시간을 끌었는데 그러고 이게 작은 근종이 너무 커지니까 소변을 보러 가면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이게 뭐가 눌려가지고 한참 앉아있어야 그때 소변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2: 9.8cm의 근종이 되려 10.4cm로 커진 상황. 폐경만 믿으며 버텼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다.
4: 이미 폐경 상태였어요. 그때 58세였거든요. 58세. 근데 폐경이 50에 되셨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쪽이 뭐가 눌렸냐면 요관이 눌린 거예요. 근데 거기 방광으로 가야 되는 그 중간의 길에서 막아버린 거죠.
2: 결국 요관이 막혀서 소변이 신장에 고이는 수신증으로 이어졌다. 콩팥이 손상되기 직전 결국 61세에 자궁 제거술을 받았다.
4: 62세에 커져서 콩팥이 막히고 네. 그리고 왼쪽 난소에도 혹이 있었는데 저희가 혹만 떼고 난소는 저희가 잘 돕거든요. 그래서 좀 젊어서 수술하면은 저희가 복강경을 하는데
6: 네, 저도 그거 너무 아팠어요. 그게 진짜 아팠어요, 저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굉장히 많이 혼났어. 너가 병 키운 거라.

0: 해가지고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때 바로 했으면 회복도 좀
1: 맞아,
0: 빠르고
1: 우리가
0: 좋았을
1: 또
0: 텐데.
1: 요즘은 최소
2: 얼마나 힘든 치료를
1: 7개월이라서
2: 받은
1: 거의 다
2: 걸까?
1: 복강경으로.
2: 폐경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자궁근종이 줄지 않고 오히려 커진 환자. 문제는 10cm의 거대 근종이 요관을 눌러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자 신장에 소변이 차는 수신증이 찾아왔다. 결국 환자는 응급으로 요관 스텐트 시술을 시행했다. 이후 개복 수술로 문제의 자궁과 나팔관을 함께 제거했다.
1: 아무튼 그래도 다잘 됐으니까 지금도 힘내요. 지금도 오늘이 인생에 살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0: 젊은
1: 날이지.
0: 날인데, 그쵸,
1: 그치.
0: 선생님?
1: 그러니까.
0: 아직까지도 여기가 남의
1: 남의
0: 살
1: 살 같죠.
0: 같다.
1: 징스. 같이 말했네, 동시에. 남의 살.
2: 늘 당연했던 압박감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1: 오케이.
0: 이게 근종이 커서 여기가 좀 더부룩했었는데, 그것도 줄고, 이제 좀 가볍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편해요.
2: 참을 만큼 참았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52살, 폐경의 문턱에서 한은선 씨는 결국 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 빈뇨 조금 있고요. 제가 이제 빈혈이 좀 많이 심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 처음에 수술해 보는 게 처음이라서. 웬만하면 안 하고 싶었어요, 사실. 좀 떨려요.
2: 두 아이를 낳던 순간보다 자궁을 비워내는 이 시간이 더 긴장된다. 그녀는 왜 지금 와서 자궁 철제술을 받아야 할까?
1: 훈아 폐경 때까지 기다려서 괜찮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또 빈혈이 굉장히 심할 정도였거든요. 헤모글로빈이 한7.9 정도로 낮았으니까. 헤모글로빈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 엄청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거든요.
2: 근종의 과다출혈은 빈혈을 유발하기도 한다.
1: 근종도 굉장히 다발성인데, 이거는 하나 큰 근종이 있고, 이게 점막하 근종이라고 해서, 이 자궁과학 내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근종이 있거든요. 이런 근종은 월경 과다를 많이 유발해요.
2: 근종은 위치도 중요하다. 근육층과 근육층 사이에 생기면 근측내 근종. 가장 안쪽의 점막 밑에 생기면 점막하 근종. 가장 바깥쪽의 장막 아래에 생기면 장막하 근종으로 구분한다. 가장 바깥쪽에 생긴 근종이 커지면 방광을 눌러 배뇨 기능에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 또 직장과 척추를 압박하면서 변비와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근육층 내부에 생기는 근종이 커지면 자궁 내막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지게 된다. 자궁 내막으로 돌출한 형태의 점막하 근종은 난임과 유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월경 과다, 부정출혈과 함께 심한 생리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1: 월경 과다라든지 뭐 생리통이라든지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데, 가임력을 보존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궁을 이제 보존하는 근종 절제술을 하게 되고요. 아기를 다 낳으셔서 더 이상 분만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자궁 절제 수술도 근종에 의한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근치적 치료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5년 내 자궁 근종 재발률은 52.9%. 5년 안에 절반 이상이 재발하는 만큼 자궁 절제술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도 수술실로 향하는 김 교수. 자궁 절제술은 마음의 상실감을 남기기도 하는 수술. 그걸 알기에 더 신중을 기한다.
1: 폐경이 지금 됐으면 좋겠는데 폐경이 안 되시고요. 이제 우리나라 평균 폐경 나이는 한만 50세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58세까지도 생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속 생리 과다 때문에 빈혈이 생기고, 또 이런 점막하 근종은 폐경이 되더라도 폐경 이후에 질출혈 같은 거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0: 그냥 깔끔하게 수술하는 거를 결정했고요.
1: 52세 한은선 씨의 근종은 여러 개의 혹이 다발로 자라는 다발성 근종이다. 가장 큰 근종은 자궁 근육층에 생긴 근종으로 지름이 약 5cm에 달한다. 또한 자궁 내막에 위치한 점막하 근종은 생리 과다를 유발해 빈혈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몸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난소는 남기고 자궁 절제술을 받기로 했다. 자궁 절제술은 상태에 따라 복강경으로도 가능하다. 먼저 자궁을 고정하는 인대를 자르고 나팔관과 측면에 있는 조직까지 절제한 후 자궁을 작은 철편으로 잘라서 제거한다. 이때 나팔관도 함께 제거하는데 난소암과 난관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다. 작은 절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강경 수술. 육안이 아닌 확대된 화면으로 병변과 조직을 구분한다. 먼저 자궁을 지탱하는 인대를 절제한 뒤 자궁을 둘러싼 주변 조직과 혈관을 박리한다. 모니터와 손끝이 하나처럼 움직이며 이어지는 수술. 환자의 왼쪽 나팔관에는 작은 누룩도 발견됐다. 안전하게 양쪽 나팔관을 차례로 제거해 다가올 위험까지 예방한다. 이제 자궁을 드러낸 자리를 정교하게 봉합할 차례. 출혈과 유착에 주의하며 촘촘하게 조직을 맞춰간다. 떼어낸 자궁의 무게는 234g. 몸 밖으로 나온 자궁은 멀쩡한 곳을 찾기 힘들 정도다.
0: 아, 근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근종이고 이것도 다 근종이에요. 그런 것도 다.
1: 그래도 두 아이를 품어준 자궁이다.
0: 유착이 없으셔서 수술은 뭐 큰 출혈 없이 잘 됐습니다. 예, 다발성 근종이었고 이분도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었는데 수술을 저희가 잘 했고요. 자궁 경부암이라든지 내막암이라든지 뭐 체부암이라든지 그런 암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궁 절제술로 자궁의 질환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1: 몸의 일부를 덜어냈지만 생명을 품었던 기억은 평생 함께할 것이다. 수술 이틀 뒤 회복 중인 은선 씨를 다시 만났다.
2: 안녕하세요. 좀 어때요? 많이 힘들어요?
3: 네, 많이 좋아요.
2: 수술하기 전에는 엄청 겁 많았었는데.
3: 네, 무서웠는데 엄청 선생님 수술하고 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2: 수술 잘 됐어요. 유착도 없고.
3: 아, 감사합니다.
2: 난소 잘 남기고.
3: 아, 네, 감사합니다.
2: Very good.
3: 선생님.
2: 네.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가시면 돼.
3: 네, 감사합니다. 네.
2: 내일 또 봬요.
3: 네.
2: 네.
1: 대기 환자가 끊이지 않는 김미란 교수.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 속엔 늘 응원과 위로가 오간다.
2: 이제 주무실게요. 자, 가슴 올라오게 천천히 숨 들이쉬고.
4: 고생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지금 다행이고 저희가 6개월 뒤에 다시 뵐게요.
4: 네.
2: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 사는 게 다 힘들어.
4: 맞아요.
2: 아, 진짜 고생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4: 네.
2: 또 뭐. 자신감을 가져요. 그렇게 할게요. 산부인과의 여성들이 오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쉽진 않아요. 많은 대기를 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안쓰럽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고 보니까 뭐 어떨 때는 뭐 저희 딸이랑 이제 비슷한 나이의 환자들도 치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일상으로 되돌려 보내고 또 임신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환자들이 너무 겁내하고 스트레스 받지 하지 않도록 뭐 농담도 좀 주고받고 하는 편입니다. 어떨 때는 뭐 엄마 같은 마음으로 혼내기도 하고요.
1: 이 세상 모든 아기들의 첫 집은 엄마의 자궁.
5: 천천히.
6: 그래.
1: 26개월 쌍둥이 엄마 44살 선영 씨는 지금도 꿈을 꾸는 것만 같다. 지금은 평범한 여느 가족의 모습이지만 시작은 전혀 달라.

0: 20살부터 시작된 극심한 생리통. 때로는 응급실을 찾을 만큼 삶을 무너뜨리는 통증이었다.
1: 한 달 안에 3주는 하루에 6달, 8알에 진통제를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의 3통, 4통을 계속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이게 안 아픈 것도 아니에요. 정말 너무 심한 날은 응급실을 가야 되고.
0: 평생 그림자처럼 선영 씨를 괴롭혀온 질환은 자궁선근증. 여러 치료도 받아봤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깊어지는 절망 속에서 당시 미혼이었던 선영 씨는 자궁절제술까지 생각했다.
1: 제가 하이프 시술하고 또 이제 아고 이거 다시 옛날로 돌아갔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파서 갔더니 근데 그 말이 진짜 처음 병력 못했어요. 그리고 그 초음파 본 자세 그대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제가 저 이렇게는 못 살겠는데 우리 그냥 수술을 해 완전히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나는 아기를 못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0: 그러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김 교수의 병원에 예약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손꼽아 진료를 기다리던 사이 새로운 인연도 다가왔다.
1: 매일 오후 5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상담실로. 취소 한 적 있을까요? 취소 한 적 있을까요? 그래서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죠? 이래서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7시 차 타고 왔나, 제가 아침에. 그렇게 해서 만났죠. 제가 애기들한테 조금 미안한 부분인 게 사실 저는 얘네가 태어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애기들을 갖고 한 6개월? 6개월까지는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애기한테 말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네와 뭐 대답을 나누고 뭐를 하다가 얘네가 없어지고 나면은 제가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도 너무 많지? 지금 내 자궁환경도 그렇지? 시험관이지? 막 이럴까? 이게 될까? 그냥 이렇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많아서 모른 척하고 산 거예요, 제가.
0: 너무도 소중했기에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었던 선영 씨는 그렇게 엄마가 됐다. 41살, 적지 않은 나이에 자궁선근증이라는 높은 벽을 선영 씨는 어떻게 넘었을까?
2: 근종도 저희가 4개 절제했고 선근증도 진짜. 선근증 절제 수술이 경계가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0: 많은 여성을 괴롭히는 자궁선근증은 어떤 질환일까? 자궁벽이 두꺼워지면서 자궁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자궁선근증은 샘근증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 내에 파고들면서 자궁벽이 점점 두꺼워지는 선근증은 근육층에 혹처럼 생기는 자궁 근종과 달리 뚜렷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2: 자궁 선근증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생리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먼저 써볼 수 있고요. 미레나라고 해서 자궁 내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궁 선근증은 월경 과다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생리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월경 과다가 이제 유발이 되면 단순히 뭐 생리를 많이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빈혈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들거나 가슴을 뭐 쥐어짜는 것 같다. 부정맥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도 무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월경 과다가 빈혈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건강에 크게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0: 자궁 선근증으로 선영 씨의 자궁은 정상보다 약 6.4배 커지고 두꺼워진 상태였다.

0: 아무튼 수술 시간도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1: 그때 많이 걸렸어요. 한 6, 7시간 가까이.
0: 그러니까.
1: 다음날 이제 오셔가지고, 엄마 진짜 힘들어서! 이러셨어요.
0: 자궁이 요만하니까 자궁이 한 60g 정도 하거든요. 그만큼을 떼는 건데. 근데 나는 쌍둥이 임신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 그냥 그때 이제... 자궁 뗐으면 어쩔 뻔했어요.
1: 그리고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기를 갖고.
2: 선영 씨는 자궁 선근증 수술과 함께 4개의 자궁 근종도 함께 떼어냈다. 떼어낸 근종 무게는 49g. 선근증 병변은 70g에 달했다. 자궁이 두꺼워지고 돌처럼 딱딱해지는 자궁 선근증. 선근증은 근종처럼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수술 난도가 높다. 먼저 병변의 범위를 확인한 뒤 자궁 장막을 절개한다. 이후 자궁 내막과 장막 모두 약 1cm의 안전거리를 두고 병변을 제거한다. 제거가 끝나면 남아있는 근육층을 층별로 정렬하여 치밀하게 봉합하고 장막까지 덮어주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자궁 절제술보다 더 어려운 선근증 수술을 택한 이유는 임신 가능성을 남기기 위해서다. 그만큼 자궁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선택이기도 하다. 로봇 모니터로 병변의 범위를 확인하며 수술이 시작된다.
0: 이게 전체가 다 선근증이에요. 자, 물 좀 뿌려보세요. 여기다 매니플레이터 넣어주시고요.
2: 김 교수조차 선근증 수술 앞에선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0: 자, 더 들어갑니다.
2: 비정상 조직을 절제한 뒤 병변으로 생긴 공간을 안쪽부터 층별로 봉합해 자궁을 재건한다. 누군가에게 선근증 수술은 단순한 봉합이 아닌 새로운 길을 여는 수술이다. 근종과 달리 선근증은 넓게 퍼져 있는 병변을 제거한다.
3: 자궁 선근증 절제는 근종 절제에 비해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절개를 하고 어떻게 이 자궁을 재건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표준화된 수술법이 아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궁 근종 절제 수술을 한 다음에 임신을 했을 때 자궁이 파열되는 빈도가 한 1% 정도라면 선근증 절제 수술을 했을 경우 자궁 파열의 빈도는 한 7%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궁 선근증 절제한 다음에 자궁을 잘 층을 맞춰서 잘 봉합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임신 중 자궁이 파열되면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생리량이 갑자기 늘거나 생리통이 심할 때는 선근증을 의심해야 한다.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자궁 질환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자궁 근종과 선근증, 자궁 내막증은 3대 자궁 질환으로 꼽힌다.
4: 아랫배에 정말 커다란 돌멩이가 들어간 것처럼 걸을 때마다 묵직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냥 온몸 자체가 그냥 다 불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이 좀 많이 오르고 그랬었어요.
5: 뭔가 내가 산부인과적인 거는 사실 여자 언어들이 원래 좀 불안해 하잖아요. 생리를 이제 시작하기 전, 한 이틀, 삼일 전부터는 아예 거의 약속도 못 잡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였어요. 빛이 빠질 것 같다는 느낌? 예, 네, 그게 제일 심했던 것 같습니다.
6: 급성 하혈을 좀 많이 심하게 해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괴로웠고 또 무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진통제가 없는 일상생활을 좀 즐기고 싶고요.
2: 통증을 당연하게 여기다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 여자라면 흔한 거겠지. 10년 전 발견된 근종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7: 어느 날 이제 배가 아파서 봤더니 그 근종이 그 대망과 연결된 어떤 부위가 막 꼬여가지고 거기서 통증이 발생이 됐는데 맹장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은 고통의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맹장염으로 생각해 수술을

0: 들어갔지만 통증의 원인은 기생근종이었다. 환자의 장막하 근종이 자궁에서 떨어져 나와 대망에 붙어 자라고 있었다. 이는 매우 드문 형태의 근종이다. 근종이 제법 크다 보니 절개 부위도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수술 후 환자는 탈장까지 겪어야 했다. 45살 이근주 씨는 뒤늦게나마 자궁 근종 절제술을 받기로 했다.
1: 지금 배 안에 근종이 가득 차 있거든요.
0: 그녀의 근종은 하나가 아니다. 현재 확인되는 근종만 최소 8개다. 헤모글로빈 정상 수치는 12에서 16. 근주 씨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9.6으로 당장 수술도 쉽지 않은 상태다.
1: 그러니까 이거를 더 올려서 몸을 좀 만들어가지고 식사도 좀 잘하시고.
2: 지난번에 맞았는데 안 올라온 거네요?
1: 쬐끔 올라갔네. 9.0에서 9.6. 안 올라가진 않았어. 드시고 있는 경구용 피임약도 빼지 말고 계속 드세요.
0: 자궁 안의 근종은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3: 다발성 자궁 근종이라는 것은 근종의 숫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어떤 환자분은 굉장히 깨알 같은 작은 수천 개, 수만 개, 그러니까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런 근종으로 이루어진 자궁 근종을 수술한 적도 있어서 뭐 108 번뇌를 느끼면서 108개를 뗀 적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근종들은 보면은 혈관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뭐 하대 정맥이라든지 뭐 심장, 뭐 우심방 아니면 어떤 분들은 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잘 경과 관찰을 해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0: 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날이다. 그녀의 몸도 다시 봄을 맞이했다.
4: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되면은 또 이게 근종이 또 빨리 커지는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을 평상시대로 계속 유지하려고 되게 조절을 하고 있어요.
0: 몇 달 전 자궁 근종 절제술을 받은 혜련 씨는 더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4: 최근에 제가 근종이 5cm에서 이제 7cm로 갑자기 좀 커졌었는데 그때 갑자기 커질 때 그 증상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되게 빈뇨감이 많아서 불편했던 건 있었어요.
0: 아직 31살. 커진 근종이 방광을 압박하면서 화장실을 찾는 횟수도 늘어났다. 임신을 준비하고자 결국 수술을 택한 혜련 씨. 수술 이후 병원은 처음이다. 과연 잘 회복되고 있을까?
1: 이게 근종이 되게 크니까 아마 방광이 좀 눌렸던 것 같긴 해요. 수술할 때 자궁 내왕도 안 열리고 되게 잘 됐어요. 이게 처음 들어갔을 때는 자궁이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건 이제 로봇팔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지금 이게 근종 나온 거거든요.
0: 총 4개의 근종을 제거한 혜련 씨. 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불편함이 이제는 사라졌다.
1: 저희가 이제 수술하면 3개월이면 임신 시도해도 돼요. 근데 우리 병원 졸업할 것 같아.
5: 네.
1: 잘 됐어요.
5: 네, 감사합니다. 네.
6: 제가 결혼도 작년에 하면서 이제 임신 계획도 있어가지고 좀 기뻤어요. 네, 잘 됐구나 싶어가지고.
0: 이제 그 자리에 희망이 자리하길 바란다. 누군가는 지났고 누군가는 그 길 앞에 있다. 김현우 씨는 자궁내막증이 동반된 자궁근종 환자다.
7: 방광이 좀 늘려서 빈뇨 있고 생리통이 좀 심하게 있어서 이게 계속 커질까 봐 나중에 이게 계속 커지면 자궁을 드러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하려고요.
0: 미혼인 43살 김현우 씨의 자궁에는 13개의 근종이 조용히 퍼져 있다.

0: 생리 때마다 많은 양의 출혈과 통증을 겪었고 가장 큰 근종이 방광을 눌러 빈뇨 증상까지 이어졌다. 또 왼쪽 난소에 약 7mm의 자궁 내막증도 관찰되는 상태다.
1: 이쪽 난소를 보니까 이 난소 표면에 자궁 내막증이 있어요. 자궁 내막 세포가 월경할 때 역류해가지고 다른 데 착상되는 것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거를 초콜릿 시스트라고 하거든요.
0: 오래된 혈액이 고여 초콜릿색으로 보인다. 김현우 씨의 수술은 의사의 원격 제어를 통해 로봇팔로 이루어진다. 먼저 배꼽 주변에 네 개의 작은 구멍을 내고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는다. 근종의 위치를 확인한 뒤 크고 작은 근종들을 하나씩 제거한다. 이후 자궁의 깊은 근육층부터 표면까지 세 개 층으로 나누어 봉합한다. 자궁 내막증이 난소에 생기면 자궁 내막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봇팔로 제거한다. 드디어 자궁 근종 절제술이 시작됐다.
1: 네, 됐습니다. 나오고.
0: 로봇팔이 근종을 향해 정교하게 접근하자 감춰져 있던 근종이 모습을 드러냈다. 로봇 수술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쇄절기를 이용해 근종을 길고 가늘게 뽑아서 꺼낸다. 떼어낸 근종 13개의 무게는 총 172g.
1: 1번에 카데르.
0: 이어서 난소의 자궁 내막종 수술이 진행된다.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 로봇팔로 자궁 내막종을 제거한다. 수술 소요 시간은 총 5시간. 김 교수는 이제야 한숨을 돌린다. 떼어내도 계속해서 새로운 근종이 발견되기 때문에 수술의 끝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틀 뒤 김 교수의 회진 시간이다.
1: 좀 어때요?
2: 네, 어제는 좀 힘들었지? 많이 나아졌어요. 네.
1: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해가지고
2: 네,
1: 천천히 심호흡하라니까.
2: 네네.
1: 네, 수술 워낙 힘들어.
0: 이제야 한결 마음이 가볍다.
1: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걸을 수 있겠어요?
2: 일단은 잘 끝났다고 하셔가지고 마음은 좀 뿌려난 것 같긴 해요. 정기적으로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먹고 그렇게 지내려고요.
0: 행복과 고통은 서로 다른 얼굴로 함께 놓여있는 건 아닐까. 32살 김유희 씨는 자궁 근종이 뱃살 탓인 줄만 알았다.
3: 이제 살이 너무 찐 게 이제 갑자기 느껴져가지고 다이어트를 이제 운동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살이 빠지다 보니까 배 모양이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2주, 3주 전쯤에는 엎드리는 것도 좀 불편했거든요. 엎드렸을 때 내 장기가 눌리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0: 그녀는 일주일 전 무려 16개의 근종을 제거했다.
1: 좀 어떠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수술한 지... 지금 엄청난 수술을 했고 저희가 보통 자궁이 이 자궁 전체 무게가 한 60g 정도 되는데 근종 뗀 게 1764g이었거든요. 아기가 1.7kg 나면 살아요.
0: 가장 큰 근종은 14cm. 자궁은 태아를 품는 기관이라 최대 500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
1: 지금 몸 컨디션 어때요? 우리 정말 힘들게 수술했는데.
3: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요즘에.
1: 발을 땅에다가 잘 딛고 계셔. 네.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3: 이틀 전쯤에 이제 최근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네. 친구들도 다 출산한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들어가긴 했더라고요.
1: 근종을 낳지, 근종을.
3: 그쵸.
1: 아유, 아무튼 자궁을 저희가 잘 구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3: 감사합니다. 예.
0: 수술 전과 후 몸은 이렇게 달라졌다.
3: 아, 이거 빨리 그냥 홀가분하게 수술해서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다 나으면은 회복 다 되면 이제 운동도 하면서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47살. 처음 방문한 산부인과에서 22개의 근종을 제거한 희현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녀는 요즘 일상의 소중함과 함께 산부인과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다. 여성의 삶을 지탱하는

0: 그래서 엄마와 아내, 딸의 자궁은 더 소중하다. 탄생에서 노년까지 여성과 일생을 함께하는 자궁. 폐경 이후에도 자궁의 일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평생 여성질환 치료에 매진해온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 김 교수가 강조하는 한 가지는 평생 관리에 있다.
1: 산부인과 하면은 뭐 아기 낳는 곳이다, 부인들이 가는 곳이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서도 나이 90에 자궁경부암 3기가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고, 선생님 여기 다 젊은 사람인데 저만 나이 많아요 하시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암이라는 거는 정말 나이 든 사람들한테 더 생기시거든요. 근데 자궁경부암 검사는 자궁경부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세포진 검사만 하는 건데 초음파는 안 하고 그냥 내가 자궁경부암 검사했으니까 부인과 검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초음파 검사 해보지 않으면 안에 자궁이나 난소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폐경 이후에는 정말 자궁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자궁경부암 검사도 열심히 하시고 초음파 검사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자보고 죽었어. 무운이 없다 했어요.
3: 숨을 모시니까 무호흡이 있다고. 그래서 뇌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
4: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5: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 수 있다.

0: 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네.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AIA 생명.
1: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0: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0: 이래도 되나? 네.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네.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AIA 생명.
3: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상가마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의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파워펜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0: 최대 540일까지?
1: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2: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2: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1: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3: 오랜만입니다.
4: 아, 안녕하십니까.
3: 우리 화학재식 작가님 오랜만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3: 아, 환영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3: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이 지금 부재 중이죠?
5: 국회 참석으로 주제였어요.
4: 예. 우리 야구를 할 때도 보면 항상 좀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 이럴 때 대타를 기용하지 않습니까?
3: 저게 절체절명의 순간이 지금 아직 아니에요.
4: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근데 되게 전 중요한 순간이라고요.
3: 아, 그렇죠. 아니, 또 우리가 사실 우리 곽 작가님하고 좀 결이 좀 맞아요.
6: 어우, 맞죠. 아,
3: 맞기 때문에. 그 저희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4: 그렇죠.
3: 예. 그래서 우리 곽 작가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작가님한테 딱 걸맞는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4: 걸맞는 작가의 걸맞는 주제.
6: 무슨 주제인가요?
3: SF 베이비.
4: SF. 스위트 페이스.
6: 스위트 페이스?
3: 아니, 항성 박사님이나 우리 장홍재 교수님은 SF를 좀 즐기세요?
6: 저는 뭐 딱히 사실 챙겨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유명한 거는 보기는 보죠.
3: 장홍재 교수님은요?
7: 저는 이제 SF만 보통 사람들이 소설을 제일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소설보다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쪽을 많이 좋아해서 뭐 공각기동대나
3: 총기동대.
7: 그 대부분의 SF가 우주를 배경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공상, 진짜 과학이잖아요. 근데 저는 화학을 너무 사랑한 입장에서 화학을 장치로 쓴 이런 SF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아쉬움이 좀 남고.
4: 편이 좋다.
3: 우리 곽 작가님은 네. 어쩌다가 SF 작가가 되셨어요?
4: 저는 어릴 때부터 SF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3: 그죠?
4: 그래서 원래부터 좋아하고 뭐 글 쓰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SF를 쓰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재미삼아 취미삼아 올렸던 글을 모 방송국에서 이거를 판권을 사가지고 60분짜리 드라마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3: 이야, 그러니 뭐 오늘 저희들을 좀 잘 이끌어주세요.
4: 아, 네. 네. 이끌어보죠.
3: 네. 네. 아니, 뭐, 그나저나, 오늘 또 어쨌거나 한 자리가 비어있어요. 지원군이 혹시 오시는지.
4: 그렇죠. 오늘 뭐 거의 한국 SF계 산증인이라고 할 만한 분을 오늘 좀 모시려고 합니다.
3: 그렇습니까?
4: 아,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웬만히 뭐 섭외하면 다 나오시긴 하는데요.
3: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단하신 분 만나보도록 하죠. 나와주시죠!

0: 환영합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2: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네. 그러면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1: 예, 그렇게 해주시면.
2: 네네네. 네. 우리 대표님. 네. SF, 서울 SF 아카이브. 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1: 말 그대로 뭐 우리나라 SF 자료들. 네. 그리고 지금은 더 범위가 확장돼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화 사료. 네. 옛날 자료들 이렇게 모으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2: 박물관인가요, 그?
1: 박물관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그냥
2: 보관소.
1: 제 개인 사무실 타이틀이에요.
3: 국내도 사실은 박물관이나 과학관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이제 이렇게 박상준 뭐 이렇게
2: 하고
3: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 가끔 보다 보면 진짜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입수를 했을까? 아하. 최근에 뭐 그렇게 좀 신기하게 입수하셨다 뭐 재밌었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1: 여기 또 항성님도 계시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예. 우리가

0: 천문학 그랬을 때 떠올리는 그 태양계의 구조, 가운데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도천이 이렇게 가는 이 그림. 네. 한국 사람들이 과연 이 그림을 언제 처음 접했을까요? 한국 최초의 천문학 교과서.
1: 언제요?
0: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1: 아, 1909년도 딱 찍혀있는 게.
0: 천문학.
2: 아, 대박. 제목도 천문학. 네.
3: 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러.
2: 여기 사파도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0: 아, 그 그림이 있습니다.
4: 지금 SF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갖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 어쩌다가 SF에 퐁당 빠지셨어요?
0: 어느 날 그 중학생 때 성인용으로 완역된 SF 소설을 하나 읽게 됐어요.
2: 뭐였습니까?
0: 아서 클라크의 이제 유년기의 끝이라는 소설입니다.
4: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네.
0: 이게 읽었더니 내가 이전까지 읽었던 거 완전 차원이 달라요.
4: 차원이 달라. 네,
0: 그때부터 성인용으로 완역된 SF 소설은 닥치는 대로 다 찾아서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읽을 게 없는 거예요.
4: 대학생 때까지 다 끝낸 거야.
3: 더 이상 뭐 없네. 또 없나?
4: 이쪽에서는 고인물이라고 그러죠.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나게 SF 수다를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F를 보다 보면은요, 여러 과학기술이 무조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이게 진짜 되네? 그런, 저기, 있었나요?
5: 제 어릴 기억에 온갖 SF적인 컨셉이 다 들어가 있던 게 터미네이터였어요.
3: 아, 터미네이터는 뭐.
5: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린 마음을 봤을 때, 그 T-1000, 액체
3: 액체 2.
5: 다가오는데,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총을 쏴도 찌그러지고 잘려도 다시 복구되고. 근데 그게 2023년에 나왔어요.
3: 뭐가 나와?
5: 그 형상기억 액체 금속으로 만들어서 갈륨이라는 액체 금속에 아주 작은 자기장의 영향받는 나노입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얘를 사람 레고 모양으로 만든 게 손 안 대고 녹아서 철창처럼 된 거 사이를 빠져나오고.
3: 그게 돼요?
5: 이게 나왔어요.
3: 맞아요?
0: 네, 그 기사 나왔어요.
3: 그래요?
1: 본 것 같아요, 저도.
3: 너무 신기해요.
2: 모양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정해 가지고.
5: 네, 고체랑 액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4: 대박이다. 그게 이제 나중에 휴머노이드 막 이런 거랑 연동이 되면 와, 난리 나겠는데요?
0: 그러니까 SF에서 뭘 하나 이렇게 새로 보여주면 네. 사실 과학기술 분야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아니, 저거는 아무리 SF지만 말도 안 돼. 이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3: 그렇죠, 네. 있죠.
0: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서 클라크라는 작가가 아서 클라크의 3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4: 뭡니까?
0: 저명한 과학자가 미래에 어떠어떠한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거의 다 그대로 된다. 맞다.
3: 저명한 사람이.
0: 그런데 그 저명한 과학자가 이거는 SF에서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된다.
4: 불가능하다.
0: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또 거의 틀릴 확률이 높다.
4: 그게 이제 과학 3법칙의 제1법칙이에요.
0: 그렇죠. 아서 클라크의 법칙의 첫 번째. 네.
3: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로켓이거든요.
4: 아, 그걸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3: 영국의 진짜 저명한 과학자, 천문학 중에 한 명이었던 리차드 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로켓은 불가능하다. 이 로켓에 드릴 돈에, 로켓 개발에 드릴 돈에 차라리 돈을 더 투자해서 천문학 장비 쪽에 투자를 하면은 우주를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다.
4: 로켓은 그쵸. 그러니까 그냥 헛소리다.
3: 네.
4: 안 된다.
3: 1956년에 그런 말을 했는데.
4: 했는데.
3: 1957년에 뭐가 나타나죠?
2: 뭐예요? 스푸트니크.
3: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가 됩니다.
4: 로켓은 헛소리다 했는데 1년 뒤에 갑자기 확 하면서 그냥.
0: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문학자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3: 그렇죠.
4: 그분 혼자 입을 캐겠겠네, 그죠?
3: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지는 않습니다.
4: 그렇죠. 너무 단정지면 안 되는데.
3: 맞아요.
4: 근데 이제 SF 하면은 딱 떠올리는 게 이제 우주예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SF를 제일 처음에 접했던 걸 생각하면 은하철도 999. 우주예요, 우주. 예. 과학은 천문학만 있는 게 아닌데 왜 하필 우주가 배경인 SF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까요?
5: 제 생각에는 우주는 어차피 우리가 아는 게 많이 없고 네. 그리고 정확히 이해하거나 규정할 수도 없으니까 만약에 흥미롭게 써도 이게 잘못돼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야거든요.
4: 우주는.
5: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에 더 열광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4: 그러니까 뭔 소리를 짓거려도 타격은 없다.
3: 그렇죠.
4: 우주는 광활하니까.
0: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네. SF라는 말이 처음 나타난 것도 그렇고 이제 겨우 100년 조금 넘었어요.
4: 100년이요.
0: 그러니까 20세기 초부터 SF가 시작이 된 건데 그때부터

0: 블록버스터 SF 중에서 우주를 다룬 이야기가 왜 맞나 생각을 해보면 20세기 초라고 하면 이제 지구상에는 더 이상 인간이 갈 만한 곳은 다
1: 없다.
0: 갔단 말이에요.
1: 다 탐험을
0: 그쵸?
1: 끝냈다.
0: 예, 뭐 남극, 북극도 그렇고.
1: 그렇죠.
0: 그럼 남아있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우주죠.
2: 맞아요.
0: 예,
2: 바깥에밖에 없는.
0: 그렇죠. 예. 거기에 더해서 이 1910년대에서 한 40년대까지가 또 우리 세계 역사에서 보면 이게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또
2: 전쟁
0: 이렇게 딱
2: 시대죠.
0: 걸리잖아요.
2: 냉전 시대.
0: 그래서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 SF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2: 아, 스페이스 오페라.
0: 예.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활극단이잖아요.
2: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대표적이죠.
0: 그렇죠. 그렇죠. SF 그러면 딱 떠올리는 뭐 스타워즈, 스타트랙 이게 다 스페이스 오페라인
2: 그렇죠.
0: 거죠.
2: 듄도 그렇죠, 듄도.
0: 듄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게 아마 SF 중에서도 우주가 더좀 이렇게 주목을
2: 좋아하라고.
0: 받게 된 그러한 배경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2: 왜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게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1: 맞아요.
2: 그게 스탠리 큐브릭 감독.
1: 그렇죠.
2: 예.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또이 작품이잖아요.
1: 네.
2: 예.
1: 처음에 딱그첫 장면이 너무나 강렬하잖아요. 그 유인원, 원숭이 같은 사람이 원숭이가 나와가지고 뼈 하나 딱 던지면은 뼈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딱 바뀌죠, 우주선으로.
0: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3: 까마투스트라는 이렇게
1: 말했다.
3: 음악이 쫙 나오면서.
0: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주 SF가 계속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게 이제 영화가 1968년인가? 69년? 68년에 나왔죠.
3: 8년.
0: 그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의 최상점을 찍은 것이고.
2: 기술적으로도
0: 질적으로. 그러고. 예. 그 이전에 이제 수없이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싸구려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할 만한 거. 그 이런 말 아마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펄프 픽션?
3: 아, 펄프 픽션.
0: 그 다음에 이제 그 펄프 매거진.
2: 펄프 매거진이요?
1: 펄프 매거진이요?
0: 펄프 잡지란 뜻이잖아요.
2: 그러니까
0: 1920년대부터 한 40년대까지 영미권에서 나왔던 SF 잡지들을 가지고 펄프 매거진 이런 말을 썼어요.
2: 안 좋은 의미 같은데요?
0: 그렇죠. 왜냐하면 펄프라는 이름이 붙은 게 종이 질도 좀 안 좋고 조악하지만.
2: 마구잡이식.
0: 예, 그저 이제 내용도 좀 싸구려다. 통속적이고 뻔한 얘기들. 그런 펄프 잡지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뒤에 이제 60년대의 스타트랙, 70년대의 스타워즈.
2: 그 싸구려 잡지, 그 펄프 잡지들이 보통 언제 흥했었어요? 언제 나와가지고 출간을?
0: 처음 나온 거는 이제 1910년대 정도로 보고 있죠.
2: 1910년대.
0: 예, 100년이 넘었죠. 예.
1: 근데 제가 알기로는 1920년대가 그 SF 소설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 아닌가요? 그때가?
2: 황금기였어요, 그때가.
0: 네, 진짜로 영국, 영미권 사람들은 그때를 이제 골든 에이지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원조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2: 누구예요?
0: 혹시 그 SF계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상 그러면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2: 저는 그거 몰라요.
1: 휴고상이요.
0: 그렇죠. 휴고상.
1: 휴고상.
0: 휴고가 사람 이름이에요. 1910년대에 이 휴고 건즈백이라는 미국 사람이.
2: 건즈백.
0: 이 사람 원래 그 전기 기술자였어요. 그래갖고 전기 기술 잡지를 자기가 만들어서 발행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요번 후에 시를 기사랑 뭐 하여튼 다 받아갖고 다 집어넣었는데 지면이 남았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SF 소설을 써가지고 이 지면을 메꿔야겠다.
2: 그렇게 시작했어요?
0: 네.
2: 야, 대단하네.
0: 그렇게 해서 쓴 소설이 뜻밖의 이제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왜 이 작품이 주목을 끌었냐면 그때 기준으로는 아직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과학기술들이 여기 무대기로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움직이는 자동 보도, 팩시밀리, 뭐 TV, 뭐 이런 네트워크, 뭐 등등등등.
2: 그 휴고 이분은
1: 원투포리
2: 보통 사람 아니겠어요?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100년 이상 앞서간 사람이에요.
0: 그냥 그렇죠.
3: 이 사람이 낸 잡지가 뭐였죠? 그 팀
0: 어메이징
3: 어메이징 스토리스. 그 이분 잡지가 되게 옛날에 나온 잡지인데. 요즘에 보면 표지만 봐도 되게 재밌어요. 표지가 되게 좀 옛날 느낌 나면서도 되게 그때 당시 상상력을 많이 보여주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2: 아니 혹시 그 휴고상 받은 작품 중에 우리가 알 만한 게 또 있을까요?
0: 뭐 영미권 작품은 너무 많고요.
2: 네.
0: 최근에 이제 그 삼체가
2: 삼체가요?
0: 삼체가 영어로 번역이 된 다음에 휴고상을 받았어요.
4: 네. 그 중국 작가죠.
1: 류이차 씨.
2: 그게 이제 좀 OTT에 나와가지고 드라마가. 네. 아, 그거 나, 저도 이제 그걸 드라마로 접했는데,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1: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거 중에 듄.
4: 아, 듄도 봤어요.
1: 네. 듄도 그 휴고상.
0: 네, 원작 소설 휴고상을 받았죠.
4: 받을만 해요.
0: 어, 그렇죠.
4: 받을만하고. 친숙해지네요, 휴고상이. 저도 휴고상이 뭔지 몰랐는데.
0: 그러니까 휴고 건즈백의 어메이징 스토리즈부터 시작된 SF 잡지가 널리 통속적으로 퍼지면서 이제 판을 깐 거죠.
2: 근데 이 펄프 잡지가 그러면은 그 펄프 잡지에 등장하는 그 SF들은 좀 약간 과학적이지 않은 진짜 싸구려들이었습니까? 싹 다?
0: 그게 또 사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펄프 매거진 전성시대 1940년대까지만 해도 SF 그러면 하고 애들 보는 거.
1: 아, 유치해.
0: 유치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예. 우주를 날아다니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2: 그렇죠. 예,
0: 그랬는데 1944년쯤에 미국에서 FBI가 SF 잡지사를 압수수색을 들어왔어요. 응. 그 왜 그랬냐면 미국에서 비밀리에 그 원자 폭탄 개발하는 프로젝트 있지 않았습니까?
1: 맨하탄 프로젝트.
0: 맨하탄 프로젝트. 그 맨하탄 프로젝트 진행할 때 미국 당국에서 그 정보 보안을 엄청나게 세게 들어갔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뭔가 원자 폭탄이나 이 원자 핵 에너지의 무시무시한 그 위력 이런 거를 좀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언급이 들어간 논문을 아예 게재를 막았어요. 그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딱 하나 신경 안 썼던 게 바로 SF. 아, 그건 뭐 애들 보고서 지들끼리 그러는 건데 그것까지 신경 써? 그랬는데 펄프 매거진에 어떤 그 클리브 커트닐이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짧은 단편 소설 하나 실었어요. 이걸 읽어봤더니 맨하탄 프로젝트 과학자들이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의 그 똑같은 효과가 거의 그대로 묘사가 들어가 있는 거야.
2: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0: 그렇죠. 아, 그래서 FBI 입장에서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거
1: 샜다.
0: 비밀 유사 샜다. 유출다. 유출된 거가.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가서 탈탈 털었는데
2: 안 나와요.
0: 뭐 없어.
2: 그냥 우연이야.
0: 작가는 그냥 물리학 교과서에 지금 현재 그 당시 기준으로 최신 과학기술 동향을 이렇게 쭉 보니까
2: 상상이 되더라.
0: 그냥 그렇게 썼던 거예요.
3: 아, 근데 그 사람 되게 억울했겠다. 아, 소설 잘 쓴 것도 죄냐고 말하면서.
2: 그런 경우가 있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0: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SF를 좀 다시 본 거죠.
2: 이게 마냥 그냥 유치하거나 그렇죠. 애들 것만은 아니다. 과학자분들은 SF 속에서 이제 묘사된 그 과학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어쨌거나 과학 상식하고 다르면 괴롭나요?
5: 그렇지는 않아요.
2: 괴롭다는 분도 계시던데.
5: 그런 분도 있어요.
2: 있어요. 가서 근데, 때려주고 싶다.
3: 근데 각자 전공이나 신경 쓰는 것마다 조금 이렇게 짜증나는 게 잡힐 때가 있어. 좀.
2: 그러니까요.
3: 애지간히 넘어갈 만한데, 아, 이거는 좀 진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때.
2: 과학 관련 SF 영화에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폭탄을 만드는데 제조가 이거는 폭탄이 안 되는 건데 뭐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5: 그런 거는 일부러 조금씩은 틀리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그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는데, 거기 나오는 방식을 다 뜯어봤어요. 근데.
2: 다 뜯어봤어.
5: 거의 다 사실이고
2: 순도 99%짜리 그거 이제
5: 그런 건 다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오히려 몰입을 못하는 게 대표적인 게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우주 공간에서 맨날 터지고 불타고 하는데 사실 그게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1: 아 그리고 시끄럽잖아요. 우주 공간에서는 외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5: 우주선도 이렇게 갑자기 막
1: 방향 히트 막 바꾸고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2: 우주에서 진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1: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2: 맞으니까.
1: 사실 저는 다 재밌게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학자들 중에서 내가 기필코 찾아내리라. 진짜 이런 분들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2: 계시겠지.
5: 마술 볼 때도 그러잖아요.
1: 그리고 그러니까 마술 볼 때도 너는 왼손 봐, 나는 오른손을 볼 테니까 막 이래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2: 그러니까 재밌게 보려면 조금 그런가 보다 하는 것도 이렇게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럼 영화 보고 있는데 나 과학자야. 같이 지인이랑 보러 갔어. 영화가 나와. 야, 저거는 왜 안 되는지 이따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봐야지. 영화가 버림받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순간에는 과학자가 버림받아요. 언제나.
2: 아, 그러면 아, 좀 닥쳐. 영화 좀 보게. 영화 좀 계속. 야, 저 장면은 말이야. 과학적으로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다. 아,
1: 손절당하죠.
2: 그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적당히 눈치가 좀 있어야지.
0: SF에도 하드 SF라는 게 따로 있어요.
2: 하드 SF.
0: 하드 SF. 예. 과학적으로 얼마나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이 되게 묘사를 잘 하는지 그거에 좀 더 치중하는 SF를 우리가 하드 SF라고 하고 네. 그렇지 않은 나머지 SF들은 사실 다 그렇다 치고

0: 짧고 좀 유연하게.
1: 그게 낫겠네요.
0: 네, 네. 그래서 다 따지면 피곤하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하드 SF가 아닌 다른 SF들, 과학적 상상력이나 이런 게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들도 나는 분명히 나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아서 클라크가 이제 세 가지 유명한 법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가 뭐냐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알아보는 방법은 살짝 불가능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다.
1: 아...
0: 한번 될 때까지 슬쩍슬쩍 해보는 거야, 계속. 이게 SF에서는 지금 과학기술로는 말이 안 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why not? 된다 치고 한번 요렇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게
2: 살짝 이런 느낌.
0: 그렇죠. 요런 식으로 상상력을 계속 그
1: 키워나가는 거죠.
0: 외연을 넓히는 게 사실 SF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과학자들이 또 거기서 영감을 받아요.
3: 네. 그리고 실제로 우주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군사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그래요?
0: 네. 네. 대표적인 게 뭐 스텔스 기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전에 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1: 있었어요. 네, SDI.
0: 그렇죠. 정식 명칭이 SDI였는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 옛소련이 좀 냉전 대치할 때 소련이 뭔가 전면적으로 무슨 핵미사일 공격을 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선제적인 체제를 구축을 하겠다.
1: 방어체계.
0: 이게 사실은 펄프 매거진 시대에 숱하게 나왔던 우주전쟁에서 나오는 어떤 그 대미사일 방어랄까 뭐 이런 것들 그 컨셉이거든요.
3: 1950년대 SF 4파들을 보면은 로켓이 쫙 이렇게 떨어지면서 불을 뿜으면서 이렇게 사뿐하게 착지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파로 되게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스페이스 X의 요즘 재사용 발사체 일단 착지하는 모습 보면은 진짜 1950년대 SF 그 딱 거기에 나오는 사파에 나오는 그림과 되게 똑같아요. 네, 그런 기술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1: 네. 혹시 네. 우주와 관련된 SF 중에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싶은데 의외로 진지하게 연구 중인 게 또 있을까요?
0: 그 대표적인 게 외계인.
1: 아, 외계인 연구요? 예, 예.
0: 그러니까 외계인은 이제 이미 과학의 영역이 됐고.
1: 외계인은 됐고.
0: 그거 다음으로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지금 더 막 열심히 연구하고 그런 게 뭐가 있냐면.
1: 화성?
0: 우주 엘리베이터.
1: 예? 우주 엘리베이터요?
0: 예.
1: 뭐죠, 이게?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예.
0: 글자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 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주까지.
2: 아, JYP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노래 들어보면 옛날 노래여가지고.
1: 저희 좀 버겁네요, 이제. 엘리베이터.
2: 엘리베이터.
1: 엘리베이터. 이 우주 엘리베이터.
0: 예, 이것도 그 로켓이라고 하는 걸 처음 이제 발명한 그 시조 아버지로 꼽는 사람이 누구죠?
3: 콘스탄틴 치올콥스키.
0: 예, 옛 러시아의 콘스탄틴 치올콥스키인데 이 사람이 이 우주 엘리베이터의 개념도 처음 내놨어요.
1: 그 사람이 로켓을 만든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 로켓으로 쏘아 올려도 이 대기권까지 진입하려면은 어마어마한 그 온도와 그 차이들이 있잖아요. 뚫으려면 또. 근데 그 우주 엘리베이터 어떻게 버텨요, 그걸요?
0: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1: 네.
0: 지금 인공위성 중에 우리가 올려다봤을 때 하늘에서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지위성이라는 게 있죠.
3: 정지궤도 위성.
0: 얘가 실제로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자전 속도하고 똑같이 돌아가니까 여기 지구에서 올려다봤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면 그 정지위성에서 뭐 잭과 콩나무의 그 덩굴처럼 줄을 계속 내려 지상까지.
1: 네.
0: 그러면 그 줄을 타고 올라가면 우주잖아.
3: 그렇죠.
1: 이걸 진짜 진지하게 연구한다고요?
0: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게 이미 확실히 알려졌고, 그럼 이걸 어떻게 건설을 할 것인가? 이 우주 엘리베이터 탑을 어떤 소재로 건축할 것인지 소재 연구를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3: 충분하게 가능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로켓으로 1kg짜리 화물을 올리는데 아주 싸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정말 싸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정말 엄청나게 그냥 간단한 수준으로.
1: 그러면 이게 신소재 개발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장 교수님, 이거 화학 쪽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신소재?
4: 우선 소재 측면에서는 가능한데 엘리베이터를 만들 정도는 아직 못 갔고요. 저도 이걸 말씀대로 듣고 예전에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우주 엘리베이터 연구가 되고 있는지가.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 다른 분들 만났다가 아, 그거다 사장돼버린 아이디어지요?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0: 전이 오픈돼 있다 가능성으로.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딱 누르면은 위인 가는 줄 알고 얼마나 걸리냐 여쭤봤더니 최소 일주일은 타고 있어야 됩니다. 아~
1: 일주일이요?
0: 네, 이게 아~ 왜냐면 그게 정지 궤도가 거의 3만 5천 6천 이 정도 3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2: 3만 킬로가 넘으니까
0: 사실 이런 펜도 가벼운데 이게 10킬로짜리면 돼도 못 들잖아요. 이 정도로 가벼우면서 튼튼한 게 뭐가 있을까? 그게 탄소 나노튜브라는 물질이 거기에서 나노튜브. 제일 관심을 받아요. 실제로 탄소 나노튜브가 같은 무게라 치면 강철보다 100배 이상 튼튼해요.
3: 맞아요.
0: 근데 워낙 가벼우니까 쓸 수 있는 건데 문제는 3만 6천 킬로미터짜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긴 거를.
1: 그렇지.
0: 우선 1단계는 해결이 됐고 아 나머지는 말씀대로 이제 누군가 엄청난 재원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다.
1: 근데 우주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나 걸려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 그러면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은 아예 못 타고
4: 화물용으로 많이 쓰겠죠. 네, 화물용으로.
1: 화물용으로 많이 가겠네. 화물용으로. 네. 근데 우주 엘리베이터로 이제 화물을 뭐 위로 쏴 올린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또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초광속 여행. 광속 여행. 초 앞에 초가 붙은 초광속 여행 이런 거는 되려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초광속 되겠어요.
1: 아니 나는 해보고 싶죠.
5: 아 해보고는 싶은데
1: 됐으면 좋겠는데.
5: 우리 배웠잖아요. 김범준 교수님 나와서.
1: 근데 이제 SF 우리 SF 영화 같은 데는 이제 초광속 여행이라든가 뭐 계속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왜 자꾸 영화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6: 그래서 멕시코의 그 알퀴비에레라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1: 네네.
6: 이분이 어릴 때부터 스타트랙 팬이었어요. 스타트랙에 보면은 그 이제 장거리 우주여행을 하는 걸로 와프항법 같은 게 나온다.
1: 아 와프요, 예.
6: 근데 알퀴비에레가 물리학자가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와프항법을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 고민을 하다가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게 주목을 받고 어 이거 말 되네?
1: 응?
6: 초광속을 실제로 구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거스르거나 뭐 깨는 건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그리고 경계면에 우주선이 있으면 밀려나는 힘에 의해서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초광속 효과하고 동일한 이동 거리가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에너지도 근데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6: 그러니까 이게
1: 주변을 휘어버리려고 하려면
6: 현실적이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론적으로 어쨌든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5: 지금도 사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주 공간은 더 멀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타고 그 멀어져가는 거기에 타고 가면은 암흑 에너지가 이동시켜준다.
1: 아, 암흑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0: 아,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된다 치면 그 중력을 버틸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1: 만들어야지.
0: 그럼 그 재료를 찾으라고 또 하면 골치가 상당히 아플
1: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달로리안 동네로 가야죠.
4: 근데 이 알쿠비에레 이분은 좀 약간 요즘에는 이제 유명해지셔가지고 네. 요즘에 SF에서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게 좀 들어와서 네. SF 뭐 만화나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갑자기 이제 주인공이 되게 빨리 급하게 어디로 가야 될 때 알쿠비에레 추진기를 가동해!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작동하면서 빨리 탈출하는 장면 이런 게 요즘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1: 아니, 너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 저녁에 녹화를 하나 치고 다음날 아침에 목성에서 녹화를 하나 해야 돼요. 그럴 때 딱 초광속으로 그 스타워즈처럼 별들이 여기 있고 순식간에 샥 가면서 그냥 퓨욱 날아가면 야 좋잖아요.
5: 기가 막히네.
1: 좋잖아. 좋잖아요.
4: 안 될 것 같아요.
1: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6: 그것을 아서 클라크의 세 번째 법칙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1: 뭡니까?
6: 고도로 발달된 과학 기술은 마법과 구별되지 않는다.
1: 아, 그럴싸한데?
5: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죠.
1: 오, 그렇죠.
4: 그럼 그렇죠. 패러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1: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마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멋있는 말인데요, 그거?
5: 네. 진짜로 너무 유명하죠.
1: 근데 초광속 여행 가능하다고 보세요?
4: 아니,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1: SF 그냥 SF?
4: 아니, 저는 네. SF가 사이언스 픽션이잖아요. 네, 네. 저는 픽션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오케이. 생각해요.
5: 픽션이니까 초광속이 가능한 거잖아요.
4: 그러니까 뭐 픽션 속에서는 가능한데 현실로 그게 가능할까라고
1: 우리 살아있을 때는 좀 힘들다.
4: 저는 뭐 쉽죠. 엄청 장수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네, 네. 시간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일단 장수가 먼저네.
5: 모르셨군요. 네. MC 영생입니다.
4: 네. 영생한다고 뭐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1: 어쨌건 뭐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미리미리 여러분들 우주여행을 좀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으로 한 그 SF 같은 거 좀 더 추천을 좀 해주세요. 예.
6: 우주 SF

0: 셀프 추천이라고 하시면 사실 저는 작품보다
1: 네.
0: 작가를 추천하고 싶은데
1: 작가?
0: 아서 클라크.
1: 역시 아서 클라크.
0: 네. 아서 클라크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일 좋아하는 SF 작가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우주를 향하는 어떤 그 원초적인 본능이랄까 그런 거를 가장 SF로 잘 표현한 사람이 바로 이 아서 클라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1: 우주에 대한 흥미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최고의 작가가 아서 클라크다.
0: 네.
1: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이분이 쓰신 거고요.
0: 그렇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대본을 쓰면서 동시에 같이 이 사람 그걸 소설을 썼었어요.
1: 같이 콜라보를 한 거, 명장끼리 만나가지고
0: 그렇죠.
1: 그런 걸작을.
0: 네.
1: 이분은 그러면 아서 클라크는 우주만 다뤘습니까? 아니면
0: 아니죠.
1: 아서 클라크 전방위적이에요?
0: 예예. 그러니까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SF의 다른 분야가 여기서 나오는데 AI.
1: 아, 인공지능이요? 1960년대에 나온 그 소설이에요?
0: 예. 할 9000이라고
1: 할.
0: 예, SF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한번쯤 들어봤을 인공지능 이름이죠. 예. 그래서 할 9000이 우주선 전체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작품에서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해치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이 작품이 또 AI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 참고 텍스트가 되죠.
1: 그러고 보면 이제 우주만큼이나 이 AI가 또 SF가 좋아하는 또 SF의 그 소재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왜 SF는 미래 기술을요, 약간 좀 암울하게 그릴까요? 터미네이터도 그랬거든요. 매트릭스도 그렇고, 기계들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미래가 암울해요. 예, 그리고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 니네는. 그냥 죽여놓든지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냥 꿈꾸게 만들고. 암울해요. 왜 그럴까요?
0: 그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질문이에요.
1: 그죠.
0: 왜 SF 작가들은 다들 그렇게 우리 미래를 어둡게만 보냐.
1: 아주 틀어진 마인드들이에요, 다들.
2: 아, 왜 그래?
1: 일단 그냥 망해라 이거야. 내가 모르겠다. 아니에요?
0: 저는 이 SF 작가들이 정말로 다들 그렇게 비관주의자여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과학기술이 우리한테 장밋빛 전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얘기는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평소에 늘 하는 얘기잖아요. 항상. 19세기 말부터 이제 좀 뭐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이 빨리빨리 발달하게 되고 나서 20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우리한테 이제 행복한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다들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일반인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뭔가 좀, 이거 알고 보니까 무서운 거네? 하고, 뜨거워? 하고 이제 놀라게 된 계기가 1945년에 원자폭탄이거든요. SF 작가들은 그때가 되기 전부터 이미 과학기술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디스토피아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SF 작가들은 미리 했어요. 그 얘기를. 남들이 다 한쪽 방향으로만 쏠려 있을 때
1: 다른 방향도 보자.
0: 균형을 잡는 거죠.
2: 뭐 AI 중에서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말의 뿌리부터 SF이거든요.
1: 그렇죠.
2: 체코의 작가로 카렐 차페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사실 추리소설 같은 거 되게 잘 썼어요. 1920년대 초에 거의 20년대 초입이죠. 그때 연극 대본을 썼는데 그 연극 대본이 이제 영어식 읽어서 RUR이라는 그런 제목의
1: RUR.
2: 네, 연극을 썼어요. 거기에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게 미래에 나온다라는 내용을 쓴 거예요. 체코말로 이런 노동한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로보타였기 때문에 그 말을 변형해서 로봇이라는 말을
1: 그게
2: 만들었군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체코 단어 로봇이라는 말은 어디서나 다 통용이 되게 한 그 공이 카렐 차페크라는 작가한테 있는
1: 차페크.
2: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20년대에 뭐 얼마 안 지나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막 소개됐었고요. 당시 잡지 같은 데서 막 소개가 됐었고 문제가 뭐냐.
1: 뭐예요?
2: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말이 등장한 이 연극의 내용이 미래 사회가 되면 인류의 세상은 다 멸망하고 로봇들이 다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내용이 로봇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
1: 저 시작이 아주 그냥 연극이다.
2: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 때문에 디스토피아가 온다라는 것만 너무 다룬 이야기를 쓰면 요즘 약간 좀 식상해 보여요. 이제 100년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 주제를 처음으로 다룬 게. 근데 요즘은 거기에 추가로 뭘 좀 더 가미해야지 좀 참신해 보이는 것 같아요.
1: 이 극도 로봇을 아예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그렸다.
3: 아니 그러면 터미네이터는 뿌리가 있는 SF네요.
1: 뿌리가 있죠. 다 있어. 예.
0: 그래서 이게 로봇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작품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비슷한 작품들이 이제 미국 이쪽에서는 또 펄프 매거진에서 계속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로봇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인간도 로봇하고 좀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또 다들 잘 아시는 예, ESF 작가가 아, 로봇이 왜 이렇게 다 또 악당같이 뭔가 좀 불리한 존재인 것처럼 그려지나.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의 로봇 상을 한번 내가 제시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로봇 공학의 3원칙이라는 거를 딱 만들었어요.
1: 여기에 또 3원칙이 있어요?
0: 네. 첫 번째 원칙이 로봇은 절대로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
1: 아, 그렇죠. 그래야죠.
0: 어, 더 나아가서 위험에 빠진 인간을 방관해도 안 된다.
1: 그렇죠.
0: 어. 다음 두 번째는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단 첫 번째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다른 인간을 해치라는 명령만 아니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로봇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1: 그러니까 자기 지켜야 또 인간이 써먹으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예. 인간의 재산권 보호인 거죠. 아. 로봇 비싸잖아. 아. 고장나면 고치는 돈 들잖아.
1: 아, 그래서 네. 로봇도 너 나름대로 인간 뭐 인간은 보호하되 너도 너를 챙겨야 된다.
0: 그렇죠.
1: 너는 내 재산이니까.
0: 그렇죠. 그렇죠.
3: 제가 이 로봇 원칙 첫 번째 건 많이 들어봤어요. 로봇이 네. 인간 해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궁금했던 게 만약에 로봇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주인이 공장을 엄청 돌리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데 그럼 지구 환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0: 그렇죠.
3: 그럼 주인을 해치는 건 아니지만 네. 모든 인간을 멸망시킬 수는 있잖아요.
0: 그렇죠.
3: 그럼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0: 이게 바로 그 영화 아이로봇에서 딱 짚고 있는 주제예요. 원래 아이로봇은 1950년에 아시모프가 낸 로봇 소설 단편집 제목인데 요거 제목만 가져와서 헐리우드에서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 개개인을 위하다가 인류 전체를 혹시라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 2, 3원칙에 앞서는 0원칙이라는 걸 또
1: 0원칙을 만들어요. 네.
0: 로봇은 인류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1: 아.
0: 인류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되게 복잡해지죠.
1: 그러니까 아시노프도 약간 그 로봇 3원칙에 허점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알게 되니까 0원칙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아시노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3원칙을 계속 그 작품을 통해서 좀 실험을 한 거예요?
0: 예, 그러다가요. 예. 결국은 아시노프도 이제 만년에 들어서는 네. 아, 로봇공학의 원칙들 내가 처음 주장한 거긴 하지만 네. 이게 사실 이대로 딱 지켜지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바람직한 로봇의 사항을 새롭게 제시를 해요.
1: 또요? 예. 계속 수정하시네?
0: 예. 말년에는 어떤 설정을 이 사람은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중앙 AI가 이 개별 로봇들을 원격 이제 통제하는 걸로.
1: 센티넬?
0: 그렇죠.
1: 그런 거예요.
0: 그냥 중앙 통제 AI 하나만 우리가 인간이 확실하게 장악을 하거나 통제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1: 제일 무서운 거죠.
4: 그게. 네. 스카이넷 아니에요.
2: 나이가 스카이넷. 들어가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면 대부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게 매트릭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안 좋은 영화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0: 그렇죠. 뭐, 그래도 역시나,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아시모프도 로봇공학의 3원칙을 이렇게 절대적인 원칙으로 이렇게 막 고집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1: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아시모프 씨도 대단한 거네요.
2: 그러네요.
1: 그렇잖아요.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또 이제 과학 정책에도 영향을 좀 미칠 거 아닌가요?
0: 아, 그렇죠.
1: 네.
0: 예. 그게 뭐 현실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네. 제가 볼 때는 그 일본이 좋은 케이스 같아요.
1: 일본이
0: 지금은 아니지만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일본이 최고였거든요.
1: 아, 그 맞아, 맞아.
4: 아시모의 나라라고.
0: 왜 하필이면 일본이 휴머노이드형 로봇 기술을 가장 그렇게 앞서 나갔을까?
1: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0: 따져보면 그 당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던 그 과학 기술자들이 어렸을 때 정말 재미있게 본 게 아톰.
1: 아톰, 예, 예, 예.
0: 그래서 아톰이 처음 나온 게 1950년대거든요. 그때 아톰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로봇 공학자가 되어서 아톰처럼 인간 모양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일본은 좀 뭘까 시대를 앞서왔달까 컨셉에 관한 한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의 과학관 그것 자체도 달라질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미리 한 발짝 앞서 나가는 SF에 의해서 좀 이렇게 또 막 변화해야 하기도 한다.

0: 다는 거.
1: 그래서 저는 우리 EBS의 로보카 폴리를 보고 자란 세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 이런 게 한 단계 더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해봅니다.
0: 네. 아시모프가 로봇뿐만 아니고 굉장히 방대하게 진짜 인류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치는 글을 다 썼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도서관에 가면 왜 책을 분야에 따라 분류하는 십진 분류법 있잖아요. 네. 네. 그 십진 분류법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는 책을 다 이 사람이 썼다 그래요. 와. 아시모프 이름으로 나온 책이 생전에만 500종이 넘었다고
2: 해요. 네, 500권이요?
3: 500종이요?
0: 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원래는 대학 교수였어요. 네. 생화학자였죠. 네.
2: 화학자요?
0: 예. 네.
2: 알아요, 그럼 장 교수님도?
4: 아, 알죠. 저도 아시모프 책은 제가 SF 소설 중에 사서 본 게 몇 개 있어서 그 아시모프가 굉장히 아주 독특한 형식의 일종의 하드 SF죠.
0: 그쵸.
4: 화학 관련된 글을 썼는데 논문이랑 완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글을 썼어요.
2: 논문이요?
4: 네, 진짜 우리가 알고 학술 논문처럼 해서 제목, 저자, 막 데이터까지 들어가서 했는데 주제가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그 티오티몰린이라 그래서 보통 티오라는 게 황을 말하고 티몰이라는 물질이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만 보면 진짜 있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 이 물질에 대한 분석과 여러 데이터를 넣는데 아주 독특한 게 탄소가 들어있는데 탄소가 결합을 네 개를 만들거든요. 그중 두 개는 현실에 있고 두 개는 하나는 미래 하나는 과거를 향해 뻗어있는 구조를 가져요. 얘는 시공간을 넘는 거라 독특한 성질이 우리가 소금에다가 물을 부으면 소금이 샥 녹잖아요. 이 물질은 음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물 붓기 1.12초 전에 녹아요. 1.12초 전에 녹아요.
1: 뭐라고?
2: 뭐야?
4: 그러니까
2: 여기서 물이다 그러면 물을 보고 근데 녹는 거야? 그러니까
4: 녹으면 얘는 1.12초 후에 우리가 뭔가를 부었다라는 거에 예견이 되는 거라서.
2: 뭐지?
1: 반드시 부을 수밖에 없겠군요.
4: 그게 그러면. 독특한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내가 딱
2: 예측인데?
4: 관측했는데 녹았다. 그럼 얘는 1.12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안 넣는 거야. 그러면 시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우리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처럼 어떤 일이 생겨서라도 행동할 수밖에 없게 결정이 돼버려요. 이게 들리는 말로는 자기 박사 과정 때 박사 학위 논문 연습 삼아서 미리 써봤는데 낼 때 이걸 익명으로 내달라. 이게 문제가 될 거야. 근데 이걸 실명으로 출간해버린 거야. 그쪽 출판사에서. 그래갖고 디펜스 발표를 하고 박사 심사를 이제 다 됐다 했는데 마지막 질문이 아시모프 군 자네가 말한 그 티오티몰린 이 물질에 대한 열역학적 분석은 왜 연구하지 않았나라 해서 자기 인생 가장 진땀 흘린 순간이었다.
2: 위기.
4: 지금은 그거 모티브가 돼서 그 물질을 합성하는 가상의 논문도 나온 게 있어요.
1: 속편이군요.
4: 다른 사람들이 약간 오마주식으로 해서 어떤 반응으로 해서 실제 그 구조에 대한 합성법을 한 논문도 있어요, 지금.
5: 예전에 이제 SF 초창기 때 마셨던 분들은 일단 내지르고 보자. 뭐라도 걸려라. 네. 후세가 만들겠지. 약간 그런 약간 지르고 오더를 넣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주문을 미리 넣어놓고 야 나는 몰라 이제 니네들이 좀 만들어. 어쨌건 만들면 내 예언이 맞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거든요. 네. 미래를 예측하는 게. 그런데도 SF는 앞으로도 미래를 어디까지 예측할 것인가. 여기에서 SF로 작가들이 뭘 또 예측한다? 이거 쉽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런데 이제 어차피 소설 예술이니까 네. 방향을 그쪽으로 안 타고 네. 반대쪽으로도 탈 수 있는
2: 어디로요?
1: 거예요. 미래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2: 멸망이요?
1: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예측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1908년에 웰즈 같은 사람이 쓴 공중전쟁이라는 공중전쟁. 소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1908년이니까 1차 대전도 일어나기 전 시대거든요.
2: 그렇네요. 그렇네요.
1: 네. 그런데 미래 세계가 되면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들이 개발되고 온 세계가 다 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인류가 멸망할 정도로 싸우고 핵무기 비슷한 것도 나온다 이런 거를 이제 소설로 쓰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쪽으로 이야기를
2: 했는데 쪽으로.
1: 네. 근데 사실은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절망도 많이 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극적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한 거죠.
5: 뭐 앞으로 그러면 SF 쓰시는 분들은 이제 멸망 쪽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시겠네요. 왜냐면 테크 쪽으로는 나올 게 다 나와가지고.
3: 이거 진짜 잘하는 분이 장홍재 교수님이거든요. SF 작가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5: 멸망 쪽으로 쓰면 진짜 성과 많을 거예요.
3: 그러니까요.
4: 아니, 솔직히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건 내가 건드릴 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고 소비자로 살기로 결정했었어요.
5: 뭐 어쨌거나 이제 참 SF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류의 그 미래가 걸린 일을 미리

0: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SF가. 예.
1: 그래서 저는 SF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SF 팬이나 SF 매니아가 될 필요는 없어요.
0: 그렇죠. 예.
1: 그렇지만 현대인에게는 이제 SF는 저는 필수 교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과학 기술적 상상력보다도 윤리적, 도덕적 상상력이다. 왜냐하면 과학 기술로 인해서 새롭게 우리 인간들한테 줄수 있는 어떤 새로운 변화 같은 거는 정답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맞고 이건 맞고 틀리고 이게 없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면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을 할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덜 위험한 방향으로 갈수 있는지, 어떠한 상황이 미래에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해 주는 게 SF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미래를 현명하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SF를 아이들한테도 많이 읽히는 게 중요하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20세기에 제일 유명했던 미래학자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2: 엘빈 토플러.
1: 그렇죠. 엘빈 토플러가 벌써 50년도 더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SF에는 이미 다 있다. 미리 대비해 볼수 있다. 그래서 저는 SF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인의 필수 교양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SF는 문화 콘텐츠로서 되게 재밌어요. 재밌죠.
0: 사실 이제 또 가벼운 마음으로 SF를 즐겼던 분들이 또 많을 거고, 저도 그런데요. 이게 재미는 진짜 기본이고, 너무 중요한 장르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3: 저는 SF가 더 허무맹랑해졌으면 좋겠어요. 공상과학이고 우리가 하늘 날고 싶다, 심해 바다에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어떻게라는 걸 던지진 않았거든요.
2: 네.
3: 진짜 야 이런 뭐 이런 상상을 해야 싶은 게 나와야 그게 진짜 SF의 의미가 거기 있지 않을까 해서 점점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4: 저는 오늘 좀 느낀 게 우리나라가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 한국에서는 SF가 잘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SF가 문학 쪽에서 되게 부흥을 했어요.
2: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4: 요즘은 SF 작가들이 되게 잘 팔리는
0: 그래요?
4: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고
0: 한국 SF?
4: 한국의 SF의 황금기인가? 약간 이런 시대로 좀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 SF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못했다라는 게 오늘 굉장히 좀 아쉬운데.
0: KSF에 또 대가시니까 우리 곽재식 작가님이 뭐또 알려주실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주세요.
4: 너무 많아, 너무 많아.
0: 예. KSF. 예. 아, 오늘 정말 멋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운을 몰아가지고 오늘 집에 가면은 다들 또 SF 한 편씩 보고 주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4: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MOF를 안 다뤘다라는 건 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MOF 뭔지 아십니까?
0: MOF.
4: Midnight of Friday. 금요일 밤에 취미는 과학. 방송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2: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이십니다.
0: 세계 최초예요?
5: 네, 맞습니다.
0: 네네.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5: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4: 이게 MOF.
0: 이게요?
5: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0: 있어요.
5: 네네.
0: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5: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다.
4: 이게 중요하거든.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2: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흡착을 하는 거예요.
0: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 네, 맞습니다. 네네.
0: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5: 네네. 알겠습니다.
0: 집에 가실 때 주세요. 용기랑 예쁜 거 사가지고.
6: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0: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로.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로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

0: 들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러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2026 최고의 신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올해 헬로루키로 향하는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헬로루키 MC 카더가 드립니다. 심사위원분들도 라이브 심사 준비가 끝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함성이 조금 필요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저희는 3인조 로큰롤 밴드 위스터즈입니다.
2: 와우. 젊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이 나이 때만 나올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막
1: 저는 이제 20살 07년생이어가지고 네, 저도 똑같습니다.
3: 일란성 선생님입니다.
4: 쌍둥이 사이에 끼신 기분은 어떠신가요?
5: 기가 많이 빨리긴 합니다.
4: 오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1: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이서즈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저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배트 시그널 아시죠?
0: 안녕하세요. 아,
6: 오 카더가 되다. 와, 와 대박. 와 킨더 조이.
0: 네, 제가 딱 질색하는 스타일입니다. 먼저 어떤 팀인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좀 해달라고요.
7: 안녕하세요. 저희는 좋은 음악하는 좋은 팀입니다.
8: 재밌게 놀자!
7: 예! 우!

0: 직업마다 어울리는 옷이 있잖아요. 의사는 가운을 입는다든가, 군인은 군복을 입는다든가, 자신의 음악을 설득시키기 위해선 비주얼, 자료나 의상들을 갖춰 나가는 게 우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1: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Confined White라고 하고요. 청춘들의 새하얀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 Confined White 축하드립니다.
1: 전의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결의가 많이 다져져 있는데요. 기다려왔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올해 저희 헬로루키가 다 보여주고 오자

0: 로기노 네, 먹고 싶습니다.
1: 로기노 팀을 조금 궁금해요.
2: 로기노이 견제됩니다.
3: 저희는 연주곡 기반으로 활동하는 포스트락 밴드고요. 말 적고 소리 많은 팀입니다.
4: 최근에 작업하던 프로듀서한테 들었어요. 본인이 아주 좋아하는 팀이라고 하면서 들려준 적이 있었고,
3: 무대를 진짜 즐깁니다.
5: 라이브 연주에 더 강한 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원래 한 곡만 준비했나 봐요.
1: 저희 줄이 끊어졌네요.
2: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1: 줄 금방 갈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 아, 줄이 끊어질 땐 보통 어떻게 할까요?
1: 그냥 가야 되는데
3: 그쵸?
1: 또 경연이라 준비한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4: 죄송합니다.

0: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감이 방송됩니다.
1: 오, 있다! 저기! 저기! 우와! 대박! 우리

무대는 뭐 생각나죠. 그때는 나 언제 무대에서나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던 때라 인순이 언니 뒤에서 제가 리듬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무대에 대한 공포증도 없었고 제가 할 거 다 하고 나왔던 깜짝 놀랐어요. 그거 나 벌써 40년 된 거야? 제가 저한테 좀 인색한 편이라. 사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신곡을 냈긴 했지만 주위에 물어보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한번 그래도 죽기 전에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제 시작인데. 예, 안녕하세요. 김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에 좀 힘 좀 썼습니다. 네. 이렇게 팬클럽에서도 와주시고. 제가 팬클럽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집에 있는 곡입니다. 싫어요. 들려드릴게요.

0: 어때요? 이게 훨 낫죠? 제가 지금 데뷔한 지 40년째거든요. 예, 86년도에 데뷔해서 지금 2026년도니까 깜짝 놀랐죠. 제가 제일 먼저 놀랐어요.
1: 그때 무대를 보면은 저러다 진짜 어디 부러지겠다 할 정도로 파워풀한 무대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런 열정은 어디서 다시 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노래 가사들을 보면은 가사가 정말 좋아요. 가장무도회라는 가사가 사랑하지 않아도 애인 될 수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 축제를 하네. 때론 사랑하지만 애인 될 수 없는 고독한 사람들이 축제를 하네. 이런 가사는 정말 시 아니에요, 시? 솔직히 뭐 제가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때인데도 아니 어떻게 그 어린애가 이런 심오한 가사를 불렀을까 제가 감탄하죠.
0: 약간 김한선 하면 댄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가사는 별로 귀담아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 노래 가사들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 철학적인 가사를 오늘은 마음껏 만끽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예, 가장무도회 갑시다. 자, 준비되셨죠?

가사가 심오했죠? 30년 전 노래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잠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어릴 때 한 10살 때부터 좀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게 됐는데 피아노 칠 일이 별로 없었죠? 제 노래 중에서 가요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로 1등한 곡이에요. 나만의 것이에요.

0: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은 40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내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가 가장 좋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노래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저를 이렇게 가사로 표현하면 딱이 가사가 저를 표현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아합니다.
1: 제가 늘 짝사랑하는 곡입니다. 가사로 나를 바꾼다면 딱 이거다라는 노래가 모노 드라마입니다. 너무 어릴 때 저는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물론 음악이 좋고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이 매니저가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다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되니까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있고 안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를 잃어버린 거야. 계속 나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음악이든 그림이든.

감사합니다. 최근에 녹음한 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죠? 파도 들려드릴게요.

0: 처음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괜찮죠?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쭉 신곡을 발표를 해왔어요. 사실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들도 너무 좋지만
1: 사실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노래들도 있는데 그래도 좀 들려드리고 싶었던 곡들이에요. 밴드랑 하면 참 좋겠다 했던 곡들. 저는 좀 안 좋은 것만 보이죠, 제 눈에는. 예쁜 것보다는 좀 못난 게 더 보이고 댄스 뮤직 하는 사람이 이 나이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수다. 근데 이제 정말 즐거운 무대일 때는 정말 너무 행복하죠. 제가 지난번에 공감했을 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객석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관객이 나한테 줬던 에너지가 엄청 났구나라는 거를 그때 또 느꼈죠.
0: 보니까 제 세대도 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여기도 참 젊은 아드님과 아닌가? 미안해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 미안해. 실수한 것 같아. 친구예요? 같이 왔어요? 잘생기셨네, 두 분 다. 뭐 제가 얼마나 더 가수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죠? 뭐 40년을 했는데 뭘... 예. 예, 사실 이렇게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분위기 좀 바꾸겠습니다. Are you ready? 리듬 속에 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 하다 보니까 마지막 곡이 됐네요. 말이 돼요, 이게? 오, 나 지금 한 5분 지난 것 같은데. 피에로 놀이 보고 지금 가겠습니다.

0: 이어서 EIDF 걸작선이 방송됩니다.
1: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2: 잡지?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뭐? 나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말했다고 어떤 여자가 막 전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괜찮나? 맨날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3: 제로투라고?
2: 네.
4: 제로투
2: 뭐예요?
4: 뭐예요?
5: 골반을 꺾어 이렇게.
2: 네.
5: 이런 거 있어.
1: 지금 제도 이외에
6: 그거
1: 봤어요.
6: 8시간씩.
2: 8시간은 좀 길다.
7: 좋아요 많이 안 달렸으면 기분 어때요?
8: 그냥 삭제하는데요, 그냥?
9: 저도 삭제예요.
10: 아, 사람이면 저렇게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2: 게임 속 캐릭터를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와. 끼는 거 없나요? 오우야, 이거 4호점이다.
9: 아니,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 너무 화가 나는데.
2: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11: 그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12: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13: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좋았으면.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太远了，还给你照的。
1: 那真的是个极致，人家
2: 不能照，照出来也好看不了。

0: 哎，你别往前弄了，那离远了。
1: 那你别管我。
0: 板子上不弄点要粘的。
1: 啊，好，嗯，行了，
0: 够了，
1: 够了，够了。

坐外头，几九年这块不长，我开始我就在，哎呀，好，哎呀。

然后不买动饺子了，就买这玩意儿。哎，你给我管住！哎，你给搞破了，破了我也直说你折破了怎么办？哎，折破了吧？

0: 活下来，只要他这个人在，不管他什么样子，都会一直照顾他，照顾下去。
1: 那时候爱琴在老家，小鹏当时已经出生。

你最好会诊一下，你说了也不算，他说也不算。

연수에 걸려야 될 거 아니야.

0: 이게 토해. 요, 이거,
1: 아, 그래,
0: 암무시.
1: 나도.
0: 암무시 가, 이거. 요, 빨리 가. 암무시. 말해, 여보요. 파트너? 잡다 오래 차. 오라, 후배 인사합니다.
1: 응?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산벌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가

0: 외쳐라.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평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아웃.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기업은 늘 불확실한 세상에서 변화를 통해 생존해 왔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기업은 어떻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까? 오늘 EBR에서 다뤄볼 주제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The Next Value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이 회사 물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늙은 기업은 창의적일 수 없다는 관념을 깨부순 이 기업의 생존 비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3M은 얼마나 오래된 기업일까요? 창의적이고 발랄한 이미지 때문에 젊은 기업일 것 같지만 무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장수 기업입니다. 3M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무려 1902년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조금 낯선 이름,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 컴퍼니. 이름이 너무 길어서 첫 글자를 따서 3M으로 바꿨죠. 처음 창업자들의 목표는 연마제 제조에 필요한 광물인 강옥을 발굴해서 동부 연마 공장에 납품하는 것이었어요. 이 연마제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그 사포 혹은 빼빠라고도 하죠. 연마제라고도 부르고요. 이 샌드페이퍼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강옥 발굴에 실패하자 빠르게 광산업을 접고 원료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포 제조에 집중을 한 다음에 이 사포를 갖다 파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때가 1900년대 초반이니까 지을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포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연마제로 시작해 연마천, 돌가루를 붙이는 접착제 등 같은 종류의 상품군에 확장해가면서 연구 개발을 계속했고 공장을 크게 키워갔습니다. 제품 개발을 해가는 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연구소도 만들게 됐죠. 그리고 1921년 샌드페이퍼계의 혁신이자 3M 역사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방수 연마제, wet or dry. 즉, 방수 사포의 특허를 내면서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죠. 당시 업계에서는 샌드페이퍼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먼지를 줄이려면 물을 뿌려야 하는데 기존 사포는 물이 닿으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먼지 속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작업할 때 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3M의 방수 사포가 개발되면서 먼지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마감에 손상을 입히던 마찰을 같이 줄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덕분에 근로자들에게는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것이 애초에 이런 목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었어요. 면도날에 얼굴을 다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수염을 깎을 수 있는 사포를 개발해 보자며 시작했던 연구가 방수 사포를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한 상품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용도의 방수 사포 개발로 이어지면서 이게 결국 대박을 친 셈이죠. 향후 이 방수 사포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 그리고 페인트 가게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 두 번째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마스킹 테이프를 개발한 것이죠. 이때 활약한 것이 원래 연구소 보조였던 리차드 드류였습니다. 당시 자동차는 이 투톤 컬러가 유행을 했는데요. 이두 가지 색에 도장을 하려면 작업자들이 한 가지 색을 처리하는 동안 다른 부분을 종이로 가려야 했고요. 종이는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이 테이프의 접착력이 너무 강력해서 페인트가 마른 후에 이 테이프를 떼어내면 페인트까지 같이 벗겨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던 것입니다. 드류가 깨달은 건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접착력이 덜한 테이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존 3M에 작업자들이 원하는 테이프는 없지만 그런 테이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덕분에 여러 세대의 도장 작업자들이 쉽게 일을 끝내게 될수 있었고요. 마스킹 테이프의 개발은 테이프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드류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마스킹 테이프를 개발한 지 5년 후인 1930년, 다시 한번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 회사와 고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바로 스카치 테이프. 우리나라에서는 이 테이프의 고유 명사처럼 쓰이는 제품이죠. 제품 개발의 계기는 한 냉동창고 회사가 3M에 방수 포장재 개발을 의뢰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드류는 한 동료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연구원은 최근 출시된 방수 포장재 셀로판으로 마스킹 테이프 롤을 포장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드류의 머릿속에 스친 한 가지 아이디어. 셀로판에 접착제를 도포하면 절연용 봉합 테이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약 1년간의 연구 끝에 셀로판의 접착제가 균일하게 도포되지 않는 문제, 셀로판이 갈라지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1930년 9월 8일, 마침내 세계 최초의 스카치 셀로판 테이프가 고객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스카치 셀로판 테이프는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고 3M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애용받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공장, 사무실 등 여러 곳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오늘날까지도 널리 쓰이면서 새로운 용도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장 유명한 사례이자 3M 연구원들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제품, 코스티잇이 개발되죠. 1968년 3M 소속 엔지니어였던 스펜서 실버 박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은 초강력 풀 개발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쉽게 떨어지는 풀을 발명해 버립니다. 당시로선 실패작이었죠. 이 풀은 이후 무려 6년 동안 잊혀져 있다가 시간이 지난 1974년 빛을 보게 되는데요. 같은 기업에서 일하던 연구원 아서 프라이가 책갈피나 메모지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기 때문이었죠. 처음 3M은 종이에 약한

술을 바른 이 제품을 스틱 노트라고 불렀다가 1980년부터는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으로 미국 전역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R&D의 성과를 보여주며 2014년 10만 번째 특허를 획득하면서 혁신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하게 되죠. 이후에도 수많은 연구개발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요. 수술실에서 쓰는 덮개의 파란 천, 천식 마스크 같은 헬스케어 제품을 비롯해 여전히 굉장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3M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감초처럼 유용한 필수용품들을 생산해온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과 발명의 선도자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3M에서 유독 이런 창의적인 발명과 혁신이 1세기 넘게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현장에서 발견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개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자율적인 기업 문화 덕분일 것입니다. 3M은 시장의 경쟁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 개발을 우선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을 한 제품에 고착시키지 않고 다양화하는 데 그 역량을 집중했죠. 또한 노동자들, 특히 연구원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기술 개발에 임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1949년부터 18년간 3M 회장으로 재직한 윌리엄 맥나이트가 이 같은 혁신 기반을 다졌습니다. 맥나이트 회장이 세운 세 가지 경영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10%, 30%, 15% 룰입니다. 최근 1년 내 개발된 신제품 매출이 총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4년 내 개발된 신제품이 매출의 30%가 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 두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업무 시간의 15%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새로운 최고 경영자 마이크 로만이 부임하면서 최근에는 혁신을 장려하는 3M의 기업 문화가 조금씩 퇴색되고 있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경영진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신제품 개발 대신에 기존 제품의 점진적인 개선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120년이 넘는 도전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온 기업인 만큼 앞으로 3M의 혁신은 계속해서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현장형 기업 문화, 창의적 기업을 만든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센싱하고 스스로를 완전히 혁신한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넥스트 밸류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소니가 전자기업으로부터 완전히 탈바꿈해서 새롭게 부활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최악의 상황이었던 소니는 대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이 그렇게 빨리 재건되리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패전 이후 20여 년 만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데에는 전자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세계 최초의 앞서가는 제품들을

불지어 탄생시키면서 가전왕국, 제조강국이라는 명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소니는 1950년 일본 최초의 자기 테이프 레코더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소니는 아무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 제품을 뜯어보고 노력해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 1955년 일본 최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대박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상표를 소니라고 했는데요. 전 세계 어떤 언어로 불러도 소니라는 발음이 정확했기 때문에 소니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 세계 최초의 8인치 휴대용 TV를 출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 휴대용 TV라는 게 대단한 아이디어였고요. 본격적으로 글로벌 전자업계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1969년 트리니트론 컬러 TV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당시 일반 브라운관 TV보다 6배나 선명하다는 이 특장점 때문에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소니를 단숨에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1위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소니는 1958년 도쿄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1970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첫 번째 데뷔를 했습니다. 일본 기업으로서 가장 먼저 뉴욕 증권시장에 등장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뒤흔들 정도의 성공을 거둔 제품이 1979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음악을 듣는 방식, 전자기기의 혁신을 일으킨 소니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바로 혁신의 아이콘 워크맨이죠. 당시 소니 브랜드의 차별성은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에 있었는데요. 이 뛰어난 기술력에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을 더해서 혁신을 이끄는 원조 브랜드가 바로 소니였습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디자이너들에게 소니라면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라 이렇게 닥달을 할 정도로 소니는 스티브 잡스의 워너비와 같은 회사였습니다. 특히 소니가 당시에 역점을 둔 건 소형화. 원래 있던 물건을 작고 휴대가 가능하게 만들면서 디테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인화했던 것이죠. 이렇게 탄생한 소니의 제품들은 글로벌 시장을 제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소니도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전체가 버블 경제 폭발로 장기 침체에 빠져들면서 함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소니 자체가 이 전 세계적인 디지털 흐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탓도 굉장히 컸어요. 1997년 잡스의 복귀 이후 절치부심한 애플이 2001년 아이팟, 2007년 아이폰을 출시했고 아이튠즈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비즈니스를 구축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이제 혁신의 아이콘은 애플이 가져가게 됩니다. 반면 소니는 과거처럼 소형화, 단순화에 집착하면서 미니 CD로 음악을 듣는 제품인 미니 디스크에 집중했어요. 과거의 성공 신화에 취해서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읽는 데 실패한 것이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압도적인 브랜드였던 소니가 무너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1997년 이때쯤부터 수익성이 꺾이기 시작했고요. 워크맨은 아이팟에 자리를 내주고 브라운관 TV는 삼성과 LG의 PDP LCD의 시장을 뺏겼습니다. 결국 소니는 화려했던 전성기를 뒤로하고 2003년 4월 불과 이틀 만에 주가가 27%나 폭락하는 소니 쇼크를 맞게 됩니다. 소니가 2000년대부터 계속 실패했던 건 자존심을 못 버려서 그렇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데이 노부유키 당시 소니 CEO는 삼성전자와 LG전자한테 TV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자 최고급 명품 TV로 반격을 노렸었는데요.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가격만 비싸고 성능은 별로였거든요. 소니 기술의 전성기를 이끌며 플레이스테이션 개발을 주도했던 쿠타라기 켄은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정용 슈퍼컴퓨터로 만들겠다는 그런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대실패가 원흉이 되어 결국 2006년 소니는 2,300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내리막은 계속되었는데요. 2011년 또다시 최악의 적자, 무려 4,500억

550억엔,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같은 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G마저 일본은 중국에 내어줬고요. 급기야 2012년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소니의 신용 등급을 투자 부적격 수준이 BB- 강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때 아날로그 시대에 전자제품 혁신의 선두주자로 꼽혔던 소니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간 것만 같이 보였었습니다. 자사의 기술만 맹신한 채 기존 제품에만 역량을 마구 집중하다가 도태된 실패 사례로 소개되며 역사 속으로 잊혀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로부터 10여 년 뒤, 소니는 2020년 회계연도에서 1조엔, 우리 돈으로 약 10조 5천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활이 가능했을까요? 부활한 소니는 워크맨을 낳은 전설의 가전 브랜드가 더 이상 아닙니다. 과거 주력이었던 전자제품이 아니라 게임과 음악 같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이끌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실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전체 매출 중 27%가 게임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나왔습니다. 미디어 매출을 더하면 그룹 매출의 절반 이상을 게임과 미디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힘을 잃어가던 소니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의 북미 매출을 책임지고 있던 히라이 가즈오 대표였습니다. 히라이 가즈오 대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소니 CEO를 맡았고요. 소니의 부활을 이끈 장본인입니다. 셀러리맨의 신화다, 소니 역사상 최연소 최고 경영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잘 못하는 건 포기하거나 내다버리고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 새로운 먹거리를 찾자. 이것이 히라이 가즈오의 모토였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이미지 센서. 이 두 분야가 매출을 크게 이끌었습니다. 지금 소니 그룹은 전자회사가 아니라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자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0년 발매한 가정용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5는요, 한 달 만에 무려 450만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게임 산업이 날개를 닫았고요. 음악 사업도 소니의 영업이익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또 애니플렉스가 제작 배급에 참여한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메가 히트를 기록한 것도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니의 다음 도전은 뭐 전기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라이 전 소니 회장은 자신의 저서 소니 턴어라운드에서 자동차 세계는 지금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소니는 이 패러다임 전환의 파도 속으로 뛰어들려고 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외신들은 소니가 가진 디자인, 이미지 센서, 인공지능 역량의 기술력, 또 게임, 영화, 음악, 콘텐츠가 종합된 소니카가 등장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궁극의 소비자 경험을 선사할 것이란 그런 기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소니는 결국 자신만의 미래를 찾았을 때 부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정말로 주의해야 할 대목인데요. 소니가 한때 그랬듯 현재에 안주하면서 중국 등 후발주자 따돌리기에만 급급하다면 발전은커녕 제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과거의 영광을 벗어나 자신만의 미래를 찾아라. 하겠습니다.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 안에 넣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보삐!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기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1.

0: 이오 굿네이버스.
1: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단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물이 이렇게 이럴 정도 들었으면 날짜 제일 잘 나오는 시기예요.
1: 무한 사람들에게 갯벌은 황금 곡간입니다. 팠다면 쏙쏙 보물 낙지를 내어주죠.
2: 나왔다.
0: 치고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찰지고 깨물면 깨물수록 아주 단맛이 나고.
1: 낙지가 풍년일수록 해장간도 바빠지는데요. 낙지 잡을 때 필수품인 이것 때문이랍니다.
3: 무안이 또 낙지가 유명하잖아요. 낙지 잡는 삽이 무안에 밖에 열리밖에 없어요. 잡으시 아니면 못해요. 근질이 안 가지면 이 대작간 일은 못해요.
1: 어디 이뿐인가요? 낙지 골목도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낙지 요리가 반겨주는 이곳. 코스로도 즐길 수 있어 미식가들에게 인기라죠. 한번 맛을 보고 나면 너나 할 것 없이 홍보 대사가 된다는군요.
4: 무한 오면 낙지 생각이 나지. 무한 낙지.
5: 많이들 오시라고.
3: 왜요?
5: 무한 낙지 드시죠. 맛있으니까.
1: 더 넓은 갯벌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땅 무안. 오늘은 그 넉넉한 품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우리나라 서남단에 위치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무안. 그래서일까요? 무안 하면 가장 먼저 갯벌이 떠오르는데요. 예부터 이곳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준 터전이자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죠. 넘치는 풍요는 바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붉은 땅은 또 얼마나 기름지다고요. 어떤 작물이든 심기만 하면 쑥쑥 자라게 해 농부에게는 축복의 땅이라 불린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 보니 어디선가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데요. 향기를 따라 도착한 곳은 유채꽃밭으로 가득한 도립포. 노란 물결 보고 있자니 여기가 무안인지 제주도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이렇게 조성된 유채꽃밭이 약 10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일몰과 일출을 함께 볼 수 있는 명소로 알려진 도립포. 이제

0: 봄이면 유채꽃이 만개하면서 봄꽃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죠.
1: 이야, 여기도 봐봐요. 아, 진짜.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딱 와보니까 최고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유채 막 동수면 막 불어서 이렇게 묶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즐거움이 막 떠올라가지고 지금 같이 이렇게 막 뛰고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0: 주변이 온통 유채꽃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어디에 카메라를 갖다 대도 인생 사진을 얻을 수 있답니다.
2: 엄마 플라밍고 해줘. 스마일 이거죠.
3: 아,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4: 아니, 저기 친구 페이스북 예. 봤는데 거기가 유채꽃 폈다 하길래 예. 추석 찍고 와봤어요.
3: 어디서 오셨는데?
4: 제 목포에서 왔어요.
3: 어떠신 것 같으세요?
4: 제 아이프는 외국인이라 나타는 영어로 말하세요. Speak English.
2: What's it?
4: How about it?
2: Very beautiful. This place very beautiful. 저기 멀리서 볼 때 너무 노래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이뻐서 와 저기 보라고 하면서 여기를 얼른 왔던 것 같아요.
5: 너무 예뻐요. 제주도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무안이 많이 안 알려졌는데 좋은 곳이 참 많은 것 같아요.
0: 유채꽃으로 노랗게 물든 도리포를 뒤로 하고 또 다른 숨은 명소를 찾아 떠나봅니다. 이어서 도착한 곳은 북부에 위치한 무안읍. 건물로 가득한 이곳에 뭐 볼 게 있나 싶지만 자세히 보시면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도심 한쪽에 고즈넉하게 자리한 작은 사찰 약사사. 안으로 들어가자 시끄러운 세상과 단절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참 수행 중인 경각스님은 이곳의 주지 스님입니다.
6: 약사사는 918년 태조 원년에 남학사라고 창건된 절입니다.
0: 시간이 흐르며 천년 사찰 자리에는 대우사가 세워졌고 이어서 지금의 약사사로 중창되었다고 합니다. 안에는 약 3미터에 이르는 석불이 모셔져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아픈 중생들을 구원한다고 전해지는 약사 열애불입니다.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스님의 꿈 덕분에 세상에 빛을 다시 보게 되었다네요.
6: 우리 경원 큰 스님께서요 꿈의 소망을 받기에 부처님이 땅에서 이 소승 꿈을 꾸어서 살펴보니까 이 부처님이 땅에 묻혀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파서 보니까는 원형 그대로 이렇게 부처님이
0: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불 드리는 스님 옆쪽으로 바위가 있습니다. 법당 안에 약사 열애불과 함께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바위. 벽에서 튀어나와 있는 형상인데 어찌 된 일일까요?
6: 여기는 암수바위라 해서 이 자연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법당 안에다가 그대로 원형 그대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3: 이 바위가 무슨 바위길래?
6: 암수바위라고 이렇게 전설적으로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보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보일 겁니다.
0: 전설의 바위라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죠?
6: 이게 암수바위입니다. 이 암수바위의 전설은요, 이 자녀를 못 가진 분들이 이쪽으로 돌면서 기도를 하시면은 자녀가 생긴다 해서 이렇게 암수바위라고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0: 법당 안과 밖에 반씩 걸쳐진 독특한 암수바위.
6: 그래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니까는 이 원형 그대로를 놔두고 건물을 그대로 지은 것입니다.
0: 입소문을 타고 이 독특한 바위를 보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죠.
7: 한번 또 왔으니 지나가겠습니다.

0: 하셨다가
1: 짝이네.
0: 이래 이 갈라졌네. 이게 짝이 맞다가 이리 오래.
2: 온 김에 부처님께 가족의 건강과 평안도 기도합니다.
3: 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놀랍네.
4: 아,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3: 아, 오늘 그냥 무안에 한번 놀러 왔다가 근처 가볼 만한 곳을 찾아보니까 여기 약사사가 나와가지고 한번 들렸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기운이 넘치는데요.
4: 아, 그러세요?
3: 네, 확 느낌이 와요.
2: 무안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5: 이 무안군에 있는 그 신도분들이 아주 약사사 하면 미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신도분들이 많았어요. 약사사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중생이 구제된다고 봐야죠.
2: 사실 무안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갯벌입니다. 이곳에서 자란 낙지는 무안의 명물이자 지역 경제를 살려 효자로 불린다죠. 이 대장간도 낙지 덕분에 신바람나게 일하고 있다는데요.
6: 네, 어서 오세요.
4: 아,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6: 아, 이거 전국에서 우리 집 밖에 없는 그 낙지 잡는 가래삽이라고 그래요. 어. 그 일명 그 낙지 잡는 도구.
2: 펄 속에 숨어 사는 낙지는 발견하더라도 이 낙지 가래 없이는 좀처럼 잡기가 어렵다는데요. 호수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6: 또 무안이 또 낙지가 유명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낙지 잡는 삽이 무안에 밖에 여기밖에 없어요.
2: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지만 자부심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 이 여기 대작관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 외삼촌하고 그 후에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3대째 물론 나온 건데.
2: 어느새 대장간을 물려받은 지도 20여 년. 매일같이 불과 씨름하지만 이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6: 가래삽은 진짜 원조 가래삽이 있어요. 가래삽이라고 철로 대장간에서 뚫어가지고 나무를 그때 끼워 넣기끔 되어 있어요. 근데 대장간들은 이제 나이가 드자 돌아가셔버리고 기술이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비싸고 워낙. 낙지삽을 만들어보자.
2: 전통 방식으로 만든 낙지가래는 손이 많이 가다 보니 그만큼 가격이 올라 낙지잡이 어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고심 끝에 기존 삽을 손봐서 만든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드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불에 달군 쇠를 일일이 평평하게 펴줘야 하죠. 이렇게 표면이 매끄러워야 갯벌에서 펄이 달라붙지 않아 낙지를 훨씬 쉽게 잡을 수 있다는군요.
6: 잠시만 아니면 못해요. 내가 만들어놓고 그 손님들이 써보고 좋다 하면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돼요. 그리고 이게 긍지를 안 가지면 이 대작간 일은 못해요.
2: 질 좋은 낙지 가래를 만들어내는 장인의 자부심. 그 덕분에 오늘도 무안 갯벌에선 낙지 잡는 이들이 힘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낙지잡이 호수로 통한다는 김승용 씨도 낙지 가래를 들고 걸음을 옮기는데요.
7: 뭘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8: 낙지 구멍이 어디가 있는가 보죠.
7: 그 일반 사람들은 보기가 쉽지 않죠.
8: 못 보죠, 못 봐. 볼 수가 없어. 무엇이 알아야 낙지 구멍인지 알죠. 초보자들은 모르지만은 전문가들은 보면 틀려요.
2: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될 만큼 맛이 뛰어난 무안 낙지. 찾는 이는 많아진 반면 어획량은 점점 줄어 잡는 것이 쉽지 않다네요.
8: 낙지라? 못 잡았어. 쉽게 못 잡는다. 30% 잡으면 많이 잡는다.

0: 꼭꼭 숨어 있다 보니 찾기가 더 어려운데요. 하지만 고수 눈엔 다 보인답니다.
1: 이게 지금 낚시가 지금 이게 낚시가 있는 형태를 내는 거예요. 이게
2: 어떻게요?
1: 이게 보잖아요. 들이잖아요.
0: 하하, 숨은 그림 찾기 같죠?
2: 우리가 가장 잘
1: 낚시 발 흔적들이 이렇습니다.
2: 발의 흔적?
1: 발의 흔적이 아니라 낚시 발이 움직이면서 나온 벌들이죠.
0: 자, 이제부턴 낙지 가래가 활약할 시간. 일반 삽보다 폭이 좁아 낙지가 숨은 구멍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답니다.
2: 나왔다. 어?
1: 나왔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최고 맛있는 낙지예요. 이 정도. 이거 약간 큰 편이에요, 지금. 맛있는 중에서.
2: 무한 낙지가 왜 유명한가요?
1: 맛있으니까 유명하죠. 그럼 하나만 하면 말아요. 맛있은 게 유명하죠.
2: 여기가 왜 맛있어요?
1: 아니, 부드럽고, 찰지고, 깨물면 깨물수록 아주 단맛이 나불고.
0: 수십 년 동안 몸을 익힌 어부의 감으로 움직이는데요. 정말 있을까 싶은데 힘막히게 찾아냅니다.
1: 내부여이.
2: 네. 낙지 잡은 시즌지는 얼마나 되신가요?
1: 아이고, 50년 넘었어요.
0: 드넓은 갯벌을 누비며 낙지를 잡다 보니 어느새 빠졌던 바닷물이 들어올 시간인데요. 하지만 고수는 이때를 더 기다린답니다.
1: 물이 이렇게 이런 정도 들었을 때 낙지가 제일 잘 나오는 시기예요. 시간적으로 오늘 물 때 물이 들 때 낙지가 잘 잡혀. 물 쓸 때는 잡으러 안 가. 누가 물 쓸 때 잡으러 가는 사람들은 하수들.
0: 갯벌에 기대 살아온 지난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낙지 잡는 기쁨에 웃는 날이 더 많았다죠.
2: 낙지하고 함께한 인생이네요.
1: 함께한 인생이 아니라 낙지 때문에 먹고 살았지.
2: 아, 낙지가.
0: 한턱 갯벌은 벌이 부드럽고 낙지 먹이인 칠개가 풍부해 낙지 서식지로 최적의 환경인데요. 그래서 유독 맛이 좋다죠.
1: 색깔 잘 봐.
2: 색깔이
1: 무한 낙지는 다른 데 낙지하고 틀려 색이. 무한 귀포는 그냥 물같이 황금밭이지 그냥. 진짜 관리만 잘해놓으면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살려야 돼. 진짜 잘 관리하기를 빌지.
0: 사시사철 참으로 고마운 땅. 그 바람처럼 이 황금 곡간이 후대도 풍요롭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청정 갯벌에서 자라 맛도 좋고 영양가 높은 무한 낙지. 전국적으로 알려지다 보니 아예 낙지 골목까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도 낙지 식당, 저기도 낙지 식당 이런 가게가 대략 22군데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만큼 낙지 인기가 높다는 거겠죠.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찾아온 사람들. 이 골목에서는 흔한 풍경이라네요. 다들 산 낙지 쇼핑에 바쁘십니다. 캬, 고놈 참 실하네. 실해.
3: 한 마리에 9,000원씩이래요. 좀 크고 좋은 거. 싱싱하고 아주 여기서 직접 기르시고
4: 올라가면 안지 10개에 9만원이 줘요. 네. 10개에 9만원.
2: 어떻게 이쪽 거리에 오셨어요?
4: 네? 서울 썼어요.
5: 이쯤은 듣고 왔어요. 무한 낙지 맛있다.
2: 서울에서 오셨어요?
5: 네.
3: 맛이 되게 좋아요. 입안에 딱딱 달라붙어요. 네.
2: 이런 거리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3: 맞아요. 저희도 이제 이분이 소개를 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0: 건강에도 좋고 좋아요.
1: 여기가 고향이시래요.
2: 무한분이죠.
1: 무한 고향이시라서.
3: 여기 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 거예요?
0: 오래됐죠. 한 20년 된 것 같은데. 한 20년.
4: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낙지 골목.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낙지의 매력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낙지 코스. 이 맛을 보러 전국에서 찾아와 평일에도 사람들로 붐빈다죠. 인기 비결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질 좋은 낙지. 횃불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녀석들이라 더 맛있답니다.
5: 싱싱해서 맛있었어.
1: 살아있는 거라 빨리 먹어야지.
4: 양념을 넣어 요리해 먹어도 별미지만 제 맛을 즐기려면요. 산 낙지를 잘게 다져 만든 낙지 탕탕이 최고랍니다.
6: 엄마.
4: 무한 낙지는 부드러운 육질에 감칠맛도 뛰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카지요.
1: 무한 먹으면 낙지 생각이 나지. 무한 쪽이라. 부드럽고 맛있네요.
7: 많이들 오시라고.
2: 왜요?
7: 무한 낙지 드시죠. 맛있으니까.
6: 먹어도 먹어도 안 질려요. 앞으로도 50년 더 먹어야죠.
8: 무한 낙지는 우리 천연 자랑하는 저 항토 갯벌에서 직접 잡은 것이고 그래서 부드럽고 맛이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 소가 좀 처지고 힘이 떨어지잖아. 그럼 낙지를 먹였다고. 산 낙지.
2: 진짜 보셨어요?
8: 그렇지. 옛날에 요거 또 타고 푸고 볶고 푸고 잘하면.
4: 날마다 위판장에서 낙찰받은 낙지만 고집한다는 사장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손맛으로 낙지 코스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낙지 한 마리를 데치더라도 신경 쓰는데요. 50초가 넘어가면 질겨지기에 그 전에 꺼내는 것이 중요한데 시계를 보지 않고도 꺼내는 타이밍을 착 맞춥니다.
9: 딱 색깔이 빨개지기 전에 이 정도 색깔 나와야 되거든요.
4: 부드럽게 데친 낙지를 채소와 함께 새콤한 양념장에 묻혀내는 낙지 초무침. 네, 보기만 해도 그냥 군침이 돕니다. 탕탕 내려쳐 만든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낙지 탕탕은 보양식으로도 인기라네요. 기력이 떨어진 노약자와 환자들을 위해서는 더 잘게 다져서 먹기 편하게 만듭니다. 코스에는 전라도 향토 음식인 낙지 호롱도 빠지지 않습니다.
10: 낙지 호롱구이가 무안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전라도에서 예전부터 제사상에 올라갔었어요.
4: 제사상에는 가장 좋은 것만 올라가죠.
10: 양념이 발라가지고 한 번 더 살짝 구워서 손님상에 담아요.
4: 만드는 방법은 조금 바뀌었지만 정성은 옛날 지금이나 똑같답니다. 무안 오미에 들어갈 정도로 무안을 대표하는 맛 낙지.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무안의 맛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진이 빠질 수 없죠. 찰카당.
11: 네, 일부러 찾아왔어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4: 오늘 원기 회복하러 오셨답니다.
12: 우와, 뭐지? 소가 죽은 소가 살아난다는 건가? 쓰러진 소가
13: 뭐였다고 생각하는데?
12: 일어난다는 거.
14: 자빠진 소가 일어난 뒤야.
12: 응. 이게 치아 부실은 노약자들한테 아주 적격.
15: 맛있는데요.
12: 진짜 환자들한테 좋겠다.
4: 멀리서 찾아.

0: 보신 보람이 있으신가요?
1: 서울에 여기까지 온 거에 후회 없는 맛.
2: 낙지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처럼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생계죠, 낙지는. 그리고 행복이죠. 낙지가 없다면 저희 가족이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0: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바다가 내어준 귀한 선물, 낙지. 그 덕분에 이 땅의 풍요로움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오염된 무한의 맛이거든요. 최소 100년 이상은 이어가고 싶었어요.
1: 그대로 이걸 해왔어요. 후대까지 널리 전승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0: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I have two siblings.
1: 3년만에 애교 뵈러 가요.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0: 나 자고 있어.
2: 병이 나왔네?
0: 아, 진짜 맨날 물이 없나.
3: 있다. 저기! 저기! 우와! 대박! 우리

0: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1: 잡지?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뭐? 나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여자가 막 전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괜찮나? 맨날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2: 제로추라고?
1: 네.
3: 제로추가 뭐예요?
4: 뭐예요?
5: 골반을 꺾어 이렇게.
1: 네.
5: 이런 거 있어.
0: 지금 제도 이후에 또 봤어요.
6: 8시간씩.
1: 8시간은 좀 길다.
7: 좋아요가 많이 안 달렸는데. 어때요?
8: 그냥 삭제하는데요, 그냥?
9: 저도 삭제해요.
10: 아, 사람은 저렇게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1: 게임 속 캐릭터를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와. 끼는 거 없나요? 오우야, 이거 잘못된다.
11: 아니,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 너무 화가 나는데.
1: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1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호남의 젖줄 영산강이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가는 곳.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에 마을 사람들이 아끼고 지켜온 보물이 있습니다.
1: 문인들, 학자들하고 교류하고 좀 한가로이 쉴 수 있는 자리로 1630년대에 테를 잡고 지으셨다고 그래요.
0: 한편 자신만의 예술을 꽃피운 가족들도 있죠.
2: 탑이 대감 70개 정도 되고요. 돌이 한 2,500톤 들어갔어요. 돌 따는 것 한 40년 가까이 됐죠. 한낱낱 불어난지로 재미로 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0: 옛 방식 그대로 만들어 더욱 특별한 노포의 맛.
3: 3년 동안 숙성시킨 집으로 삼겹살을 지금 굽고 있어요.
0: 그 정겨운 맛을 오늘도 지켜갑니다.
3: 이게 지금 75년 된 무안의 맛이거든요. 최소 100년 이상은 이어가고 싶었어요.
0: 무안에선 전통의 진수도 느낄 수 있다죠.
4: 대대로 이걸 해왔어요. 지금 횟수로는 51년 차 된대.
0: 흙과 불로 빚어내는 명품 분청사기 이야기.
4: 후대까지 널리 선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0: 살수록 정이 드는 고장. 그래서 더 머물고 싶은 무안으로 떠나보실까요? 오늘 찾아온 곳은 영산강을 품은 몽탄면입니다. 전남 담양에서 흐르기 시작한 영산강이 서해로 향하기 전 숨을 고르는 곳. 세월 따라 물이 휘돌고 굽이쳐 흐르는 동안 이곳에 아름다운 경치를 남겨놓았습니다. 따뜻한 봄날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절로 시선이 멈추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지형입니다. 어찌 보면 영산강에 떠있는 섬 같기도 한 신기한 마을. 마을 이장님께 물어봐야겠네요.
5: 우리 마을이 영산강 그 물줄기 따라서 쭉 늘어져 있다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쭉 펼쳐져 있다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늘어집니다. 한반도 지형 닮았다고 그래서 전국에 뭐 자전거 타신 분들 뭐 그냥 일반 관광객들 엄청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0: 작은 한반도라 불리는 늘어지 마을, 영산강이 빚어낸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거리가 있다는데요.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의 자랑인 식용정입니다.
5: 네, 여기가 입향조 할아버지가 이제 터를 잡고 식용정이라고 정자를 이렇게 예쁘게 지어놓은, 지금은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고 우리 마을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우리 식용정을 즐기기 위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0: 이곳에서 바라본 영산강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한우 임현 선생이

0: 이곳에 정자를 지은 것인데요.
1: 한번 얼려줘봐.
0: 병자 호란 이후 벼슬을 내려놓은 후에는 이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 매진하고 후학을 양성했답니다.
2: 연비어라, 새가 날고 고기가 이쪽에 영상 날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경치도 아름답고 지역의 문인들, 이런 그 학자들하고 교류하고 좀 한가로이 쉴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그런 그 장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래요.
0: 눈길을 사로잡는 건 경치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을 에워싸고 있는 고목도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5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팽나무는 세월만큼이나 위엄도 대단합니다. 키는 무려 10m가 넘고 둘레만 해도 3m가 넘는다네요.
2: 저희들은 아주 여기서 어려서 이 지역 자체가 우리 놀이터고 또 할아버지 재산도 되지만 여기서 진짜 공부도 하고 여기서
1: 우리 조상님들 그렇게 이때 아버지 또 그 이때 할아버지들 여기 와서 여름이면은 그 시조 타령을 하면서 이 노시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0: 긴 시간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삶 속에 녹아든 식영정. 그래서 더 사랑받는지도 모릅니다.
2: 영산강 하면은 그 전남에서는 그래도 이 엄청나게 유명한 이 그 어떤 삶의 젖줄이죠. 영산강 식영정. 뭐 안에 볼거리고 먹거리 있고 자랑거리입니다.
0: 식영정. 다시 보니 무한의 자랑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도 이곳을 찾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3: 비교할 수는 없어요. 여기가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정자 중에서는. 훤하잖아요. 앞이 막히지 않고. 우리도 저런 물처럼 흘러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도 있고.
4: 이게 아주 경치가 말로부터 좋습니다. 이제 여기 식영정도 물론 이제 좋아요. 여기보단 더 나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보면은 저희 집도 한번 가보면 볼만해요. 예. 전국으로 다 와요.
5: 저희도 한번 댓글
4: 아이고 그런 그럼사 참말로 아주 환영이죠. 가서 한번 구경하시고 또 좋은 데가 있으면 촬영도 하시고 한번 가보시죠.
5: 예예.
0: 집에 대한 자부심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멋진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식영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오, 여기인가 봅니다. 담을 넘자 펼쳐지는 돌탑의 향연. 이건 집이 아니라 작은 공원에 온 것 같은데요.
4: 이런 돌은 적은 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탑, 작은 탑 여러 개, 여러 가지가 있고 삼청사 돌이 있어요. 또 돌탑이 삼청사 돌탑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폭꽃, 폭꽃이 이제 그것이 흥이죠. 이제 이것은 내 손으로 이렇게 다 만든 것이에요.
0: 무려 6개월이 걸린 바위 폭포부터 집 곳곳에 있는 돌탑까지 모두 다 직접 만드셨다는군요. 이렇게 정성스레 만든 돌탑의 개수만 약 170여 개. 커다란 정원을 다 채우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4: 돌 따는 것은 한 40년 가까이 됐죠. 그것이 힘들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재미로 싸니까. 한낱나 불어난지로 재미로 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지.
0: 하하, 취미로 시작하셨다지만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4: 뭐 하고 있어? 우리 집 사람입니다.
6: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남자들도 이렇게 돌을 많이 쌓으셨는데.
7: 예.
6: 괜찮으셨어요?
7: 아이고 막 다치고 그랬어요. 싸다가 다치고 막 아프고 지금도 아프고 언제 불쌍하면 안 돼요.
8: 이게 다 직접 짜신 거예요?
7: 네, 다 짰어요.
4: 한번 우리 집사람 만드는 작품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나 이거 돌 싸는 것도 거의 다

0: 제가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한 40년 동안 가까이 사는 뚜기질이라는 거였어요.
1: 집 밖에 있는 정원이 남편의 취미 공간이라면 집 안은 아내의 취미 공간이라는데요. 집안을 채우고 있는 건 뜨개옷. 구석구석 없는 데가 없을 정도인데요. 이 모든 걸 다 직접 만드셨답니다. 아, 이 정도면 집이 아니라 뜨개옷 전시관 아닌가요?
2: 이거는 개나리 꽃, 요거는 뭐 튤립 같은 거 그런 꽃, 이 450개.
3: 이게 작품인데 이거?
2: 이거는 1년. 1년 걸렸어, 1년.
1: 뜨개질로 꽃을 한 송이씩 만들고 다시 이어서 완성한 대작. 허, 뭐 예술 작품이 따로 없습니다.
4: 심심하니까 짰어요. 저녁으로. 낮에는 이제 막 꽃만 메고 막 밥 메고 저런 막 나무 자르고 하다가 이제 밤으로는 또 심심하니까 이거 하고.
1: 이렇게 심심풀이로 만든 뜨개옷이 약 700벌.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연못스러운 가방과 집안 인테리어 장식도 전부 뜨개질로 만드셨다네요. 이번에는 또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5: 안녕하세요.
2: 근데 여기는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한테 다 배웠어. 저것을. 나한테 배워갖고 나보다 더 잘 쩔어버려요, 지금. 갖고 나를 능가해버렸다고, 이거.
3: 아드님이세요?
2: 네. 네. 세상에 이거 보시오. 나한테 배워갖고 이래.
1: 어머니 솜씨를 쏙 빼닮은 아들의 취미는 인형 옷 만들기. 인형마다 어울리는 옷을 맞춤으로써 만들어 입히고 있는데요. 남자가 만들었다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섬세한 솜씨를 자랑합니다.
2: 이거 내가 한 일주일 더 걸렸어야 내가 제일 쉬어가지고.
1: 오늘도 나란히 앉아 뜨개질 300여 개 빠진 모자.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라죠. 솜씨만 봐도 고수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6: 두 분 다 손이 되게 빠르시네요.
7: 아유, 엄마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이 피죠.
2: 애들이 그래도 많이 빨라졌어. 응? 빨라졌다. 처음에 나는 진짜 못하겠어. 근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어디 갔다 와갖고 딱 여기 올라와서 보면 이게 한 아까 거기 서 있어. 이거 이거에 앉아 있어. 또 이런 곳이 쭉 앉아 있어. 내가 깜짝깜짝 놀랬다니까.
7: 그러지, 아버지는 얼마나 했겠는가. 옆에 쳐다봐 눈치 보느라고 아주.
2: 아버지는
7: 남자가 저 짓거리 한다고.
2: 남자가 저 짓거리 한다고. 저거 뭔 짓거리냐. 응? 그게 뭐냐. 남자가 되어가지고 막 그러고.
1: 처음에는 반대하던 아버지도 이제는 그 실력을 인정할 정도. 뜨개 달인이 다 됐답니다.
7: 손가락이 찡겨.
2: 딱 야.
1: 무안에서 취미를 즐기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가족. 이보다 좋을 순 없다네요.
7: 엄마 아버지가 노력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보고 저 감동도 느끼고 무안의 관광지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 다시 영산강을 따라 길을 떠나봅니다. 드넓은 평지가 펼쳐진 이곳에 오랜 세월 손님들의 사랑을 받아온 노포가 있다는데요. 가정집 같은 외경에 수상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
8: 아, 이게 지금 지풀 삼겹살 지금 굽고 있습니다.
1: 이곳의 대표 메뉴는 1000도에 가까운 높은 화력으로 빠르게 구워내는 지풀 삼겹살. 75년 된 맛이랍니다.
8: 저희 할아버지가 영산강 쪽에서 추수 일을 하시다가 바로 옆에 집들이 이제 있으니까 집으로 숭어를 구워 드셨어요. 생선 비린내도 안 나고 엄청 맛있다고 그러셨다더라고요. 내가 팔고 있는 돼지고기도 집으로 구우면 맛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1: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맛을 지켜올 수 있었던 건 힘들더라도 전통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인데요. 이 볏집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보통 볏집이 아니랍니다.
5: 이 집이 지금 3년, 4년째 된 거예요. 한 1, 2년 이상은 잘 묵혀서 해놓고 그다음에 고기를 구워야 집 향이 훨씬 더 부드럽고 깊게 배이고 또 고기 굽는 사람이 덜 힘들고.
1: 하지만 뜨거운 집불 앞에서 일하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죠. 그래도 맛을 지켜간다는 자부심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다네요. 자, 직화로 구워낸 집불 삼겹살. 한번 맛보면 단골이 될 정도로 특별한 맛을 선사한다네요. 함께 일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보러 왔습니다.
8: 몇 개 안 남았어. 두 개만 더 구우면 돼.
1: 배를 잇는 아들이 대견하고 고마운데요.
4: 애로 고생 안 시키려고 했는데. 예. 절대 안 한다 했는데 내가 아픈 바람에 내려와서.
8: 직접 내려와서 여기서 하고 보니까 없어지면 안 될 식당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뭐 하다 보니 벌써 7년 됐고 하다 보니 아들한테도 또 물려주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나네요.
1: 이 집불 삼겹살에 맛의 단적이 있다는데요. 때마침 식당에 도착한 이것의 정체는 바로 무안 갯벌에서 잡아온 칠개입니다. 무안 사람들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 친숙한 녀석이라는군요.
4: 저희 집에서는 이것이 일품이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9: 그래요? 네. 이거 뭘 하는 건데요?
4: 이거요. 삼겹살을 찍어 먹는 소스를 만들거든요. 이걸로. 지금 씨알이 이럴 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걔가 알 뺐을 때.
1: 봄 산란기를 맞아 알로 꽉 찬 칠개. 크기만 보면 먹을 게 뭐 있나 싶지만 이게 또 별미라네요. 제철 맞은 칠개를 집불 삼겹살과 제대로 맛보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답니다. 건고추, 마늘, 밥 등과 함께 곱게 갈아 칠개장을 만들고 잘 숙성시키면 이거 하나로도 밥 한 공기는 뚝딱. 밥도둑이 따로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 옛날 할머니들이 바닷가에서 잡아갖고 그 옛날에 보리밥 했을 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보리밥에서 이러고 핫도그에다 이러고 갈아서 거기다가 밥 비벼 먹고 할머니들이 그런 기억이 있어요.
1: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진 칠개장에 아들 나성대 씨가 정성껏 구워낸 집불 삼겹살. 두 사람이 만들어낸 특별한 맛의 하모니입니다. 소문난 맛을 보려고 무안에 온 사람들이 한 번씩 들른다네요. 이쯤 되니 그 맛이 궁금해지죠? 아, 어떻습니까?
10: 이게 칠개? 맛있어요. 네. 집불 향도 많이 나고요. 고소하고 맛있네요. 좀 특이하고.
3: 어디서 오셨는데요?
10: 서울에서 왔어요.
3: 특별히 이것도 드시러 관광하시고.
10: 네, 저희 관광 코스 중에 하나에 여기 오려고 했어요.
11: 그리고 이 칠개젓도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여기 와서. 이게 맛있어요. 고기랑 찍어 먹으니까 딱이에요. 많이 그리워질 그런 아주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3: 이게 70년 된 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10: 중독성이 있네요.
1: 표현 맛을

0: 알아주는 손님이 있었기에 지금껏 이어올 수 있었다네요.
1: 본인 때부터 다녔는데 아들 딸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또 손주를 안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면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오래 가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 100년 이상은 이어가고 싶었어요.
0: 무안에는 오래된 맛도 있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멋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3대 도자 발상지 중 하나가 무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려 청자, 조선 백자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군청 사기가 이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투박하면서 자유분방한 멋, 그리고 실용성도 뛰어나 서민들이 즐겨 사용했던 도자기인데, 김옥수 명장은 이 무안에서 분청사기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가 만드는 아름다운 분청사기, 그 비결은 바로 이 흙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2: 이게 무슨 흙이에요?
3: 이게 자 점토. 도자기 만드는 자 점토인데 이게 백토예요, 백토. 하얀 색깔 나는 거. 여기 굉장히 좋아요. 이게 도자기 흙으로는 A급이 잔지 상급. 백자도 만들 수 있어요. 백자 도자기를. 흙이 맑고 투명하고 견고하고 구웠을 때 단단하고 두들기면은 탱탱탱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몽탄이 옛날에는 도자기, 분청사기, 기와 옹기가 유명했죠.
0: 질 좋은 흙은 명장의 손끝에서 분청사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둘만의 시간.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혼을 불어넣습니다. 명장의 반열에 오르고 수십 년 동안 물레를 돌려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3: 제가 4대째 하고 있고요. 대대로 이걸 해왔어요.
2: 이 무안에서요?
3: 예. 제가 17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횟수로는 51년 차 됐네요.
0: 고됐지만 묵묵히 한 길만 걸어온 지난날. 힘들었던 시간들은 자양분이 되어 명장의 손에서 찬란한 꽃을 피워냅니다.
3: 이게 이제 모란 당초문인데요. 모란꽃은 주로 이제 왕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꽃이었죠. 이 칼도 우산대예요.
2: 아, 우산대예요?
3: 재활용.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참 편리하게 좋아요. 가볍고. 근데 이제 이렇게 파면은 문양이 확실히 이제 윤곽이 나오죠. 그게 선명하니 팍 도드러지게 될 거 아니에요? 양각 효과가 나죠.
0: 이처럼 백토를 바른 후에 조각도로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을 조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상감, 인화, 박지, 철화, 휘알, 덤벙까지 7가지 전통 기법으로 분청사기를 만들며 그 소탈하면서 자유로운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3: 조금 더 식으면은 여기 이제 그릇 지나간 자리가 보여요. 그릇이 여기서 요 밑에.
0: 정성과 시간으로 빚어낸 소박한 도자기. 그 안에는 전통을 지켜온 우직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3: 무안이 가장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0: 흙이 좋으니까. 그리고 때깔이 풍부해서 편안하고, 특히 이제 도자기 하기에 또 최적지인 것 같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무한 분천사회를 좀 배워가지고, 후대까지 널리 전승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1: 풍요로운 영산 강변에서 꽃피운 삶과 문화, 그 가치를 아는 이들의 마음이 있어 무안은 오늘도 찬란하게 빛납니다.
2: 기가 막혀? 맛있어?

0: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in my house alone. Who says I can't get stoned? Who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the things that used to be? 이 작품은 앞으로 100년 후에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들어갑니다.
1: 하나 둘셋
2: 상담만 받아도 체지고 쫀득한 가만 속박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3: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4: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3: 아, 이래도 되나?
5: 준비할게요.
3: 예.
6: AIA 생명
3: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3: 네.
6: AIA 생명
3: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7: 다시 들어간다.
6: AIA 생명
3: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2: 상담만 받아도 체지고 쫀득한 가만 속박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8: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9: 이어서 세상을 비집고 시즌3가 방송됩니다.
10: 이번 주말 EBS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최후의 인류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9시 5분 극한직업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기행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EBS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1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엄띄엄 퍼지 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조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돌려온다는 한국인의 진심. 한국인에게 필요한 영양을 끊임없이 연구해온 고려온단이 한국인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멀티비타민 올인원을 4가지로 나누어 설계했습니다.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대로 올인원 맨 우먼 60세 이상 맨 우먼 한국인의 1등 비타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비타민으로 나에게 딱 맞는 멀티비타민을 선택하세요.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1: 우리 다 비주얼로 뽑았다고.
2: 아 진짜?
1: 딱 티 나죠? 얼굴 지금 괜찮아요?
2: 네네 지금 괜찮습니다.

0: 와!
1: 와! 야, 오늘 날씨 뭐야?
2: 그러니까 날씨 미쳤다.
1: 이렇게
2: 지금이야, 날씨가. 언니, 여기 뭔지 보여?
1: 여기 내가 보이는 거는 한 능성이 이렇게 보여? 살짝씩 보이는 것 같아. 오, 이렇게. 어, 산 속에 있는 건가, 우리?
2: 맞아, 산 속이야, 지금.
3: 어디세? 산 속이라고? 아, 그래.
1: 여기 어디야, 얘들아? 알려줘.
3: 여기는 바로 화성에 있는 화성 행궁입니다.
1: 화성이 있는 화성 행궁이요?
3: 맞나요?
4: 이거 꼭 써주십시오. 여기는 수원 화성입니다, 여러분. 와!
1: 수원 화성!
4: 수원 화성!

0: 다들 여기 와본 적 있어?
1: 나 와봤지만 좀 슬퍼 나는.
2: 왜?
1: 여기 수원에 있는 화성에 볼링장 있거든.
0: 아 볼링장
1: 있어. 거기서 정확하게 2024년 내가 구호대표 떨어졌어.
0: 떨어졌어?
3: 아, 나가졌어.
1: 그래서 내가 여기 다시 오고 싶진 않았어. 맞아.
0: 올해는 붙었나요?
1: 아 그러면 오늘 붙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박재훈 국가대표 연장.
4: 여기 처음 와봐. 처음
0: 나랑 나연이 처음이야.
1: 아 진짜? 처음
2: 와봐. 아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안 와보고 어디 갔다 온겨? 난 와봤지.
0: 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3: 아니지. 재웅이도 와본 거 아니야? 재웅이도.

0: 여기 아는 거 설명 좀 해줘봐.
1: 어, 설명? 화성에 있는 화성 행궁입니다.
2: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알기에는 왕이 여기 쉬는 것이다.
0: 까기는 엄청 까지만 그래도 난 모르니까 까는 거다.
3: 솔직히 뭐 한국사나 뭐 역사 이런 거 제일 안 좋아하거든요. 재미도 없고 지루해요.
4: 화성이 유명한 건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건 왕갈비 통닭.
1: 너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형아 알잖아 대해서. 여기 뭐 하는 데냐고.
5: 아 내가 말하라고?
1: 설명해봐.
5: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 훌륭했던 성군으로 꼽힐 수 있는 왕들 다 대보십시오. 손가락에 꼽는 분이 이곳을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누구?
0: 이래? 정조!
5: 이래가 누구야? 아니요 정조대왕 아버지 그 사도세자의 묘가 여기 옆에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묘를 매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조성을 해서 정조대왕이.
6: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아이템을 했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는 거야?
5: 아, 그 상식이요. 교양. 아, 저희 EBS 같지 않았어요. 너무 교양이 모자라고 너무 이렇게.
7: 아, 뭘 안 했지? 우리 잠깐만. 우리.
6: 근데 우리 이제까지 역사에 대한 주제로.
7: 아, 맞아요.
0: 역사.
7: 근데 여기 역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떡해요?
6: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별로. 해야.
7: 네. 그러니까요.
5: 맞아요. 아, 우리가 여기 진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그치?
0: 맞아. 서울이랑 이렇게 가까운데. 가까운데.
7: 그러니까. 완전.
0: 어, 그리고 여기가 뭐 하는 데를 알아야 우리가 재밌게 맞아. 둘러보지.
5: 여기서 핫플밭을 찾는 거야, 재미. 어.
0: 가보자.
7: 재미, 뭐가 찾아. 있는지.
1: 건너가야 돼.
5: 아, 역시 돌바닥 휠체어 쉽지 않죠, 사람, 장애인들.
1: 사람 있네.
7: 어머나, 뭐가 있다는 거야?
5: 여기에 우리 관광을 도울, 화성 관광을 도울 게 있는데.
7: 관광 도우미?
0: 어.
7: 뭐가 있는 거야?
5: 어, 야, 찾았어! 아, 찾았어! 어. 맞아, 맞아, 맞아.
7: 뭔데, 뭔데?
5: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야, 이거야.
1: 가자, 가자, 가자.
0: 이리 와봐. 아, 왜
1: 가자. 가자.
5: 아, 이거야.
1: 아, 이거야.
0: 가마처럼 해놨어.
5: 맞아,
0: 꽃가마처럼.
7: 진짜?
5: 우리가 왕이 된 기분으로 저거 타고 오라고. 아, 그러네.
7: 여기 아마 한 바퀴 쭉 돌을 수 있는 그런 건가 보다.
5: 그걸 타면은 내가 무조건 편하게 화성 한 바퀴 돌겠다. 이거를. 걸었으면은 진짜 반나절 걸었을 텐데 저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같이 힘들게 되는 거니까 저희.
3: 아 근데 사실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안 내려왔어. 홍은윤 데리고 가야 되니까.
0: 아 홍은윤 오빠가 휠체어에 왜 집착하는지 알겠다. 바퀴가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더라.
6: 우와.
1: 우와.
6: 우와.
7: 우와.
1: 아 벌써 우리 기구 타는 것 같은데.
5: 재밌겠다 이거 타고 싶었는데 어차.
0: 언니 이걸 잡아봐.
7: 아이고. 내가 여기 있다. 꽂아. 꽂아.
6: 조심해.
7: 아 됐다. 어우 힘들어. 야 안전벨트 타는 거 왜 이렇게 어렵냐.
0: 한손 안전벨트 힘들다.
5: 이거 소리 되게 좋지 않아?
0: 커. 근데
5: 신나.
0: 크지 않아?
5: 어.
8: 그러면 가면서 여기 설명 나오는 거잖아.
5: 맞아.
0: 그치.
5: 아,
8: 형이 나한테 통역 좀 해줘야 돼.
5: 넌 안 들려? 어, 못 들려?
8: 기계적으로는 소리 나온다는 건 내가 좀 더 힘들어.
5: 알았어.
7: 아, 기계음이 더 어렵구나.
5: 오, 간다, 간다.
7: 오, 참으로.
5: 간다.
8: 어, 근데 생각보다 부드럽게 간다. 아니, 약간 뭔가 털컥털컥 그런 줄 알았지.
5: 아. 어, 나온다, 나온다.
7: 어, 나온다, 나온다.
9: 연장되는 동작을 훈련한 분의 뜻으로 연무대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정조대왕께서 직접 장룡해역 군사들의 사회를 받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7: 아,
5: 군, 군사들이 훈련하고 군사들의 훈련 시연을 정조대왕께서 지켜볼 수 있는.
9: 앞에 보이는 것이 장안문입니다.
5: 와, 누나 저 장안문이 숭례문과 비슷한 규모래. 어마어마해.
7: 아, 진짜로?
5: 진짜 어마어마해. 아. 어. 와, 멋있다.
7: 우와.
5: 오.
9: 주민들이. 앞에 보이는 것이 포루입니다.
5: 포루. 네. 왼편에 어, 누나 그 막루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도 뜨거운 기름도 뿜고 그 대포도 쏘고 그런 역할.
0: 포르네.
5: 이게 수원 한가운데 화성이 있고 화성 안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단 그러니까. 말이야.
7: 우리나라에 이런데 진짜.
5: 우리나라에 성 한가운데 이렇게 돌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 없지.
8: 근데 여기 카페가 진짜 많거든요.
5: 아 카페가 많네 진짜.
8: 어, 그래서 여기 젊은 사람들 많이 와.
5: 역사도 역사인데 여기 분위기 자체가 되게 힐링해.
0: 아 근데 지금 약간 반성하고 있어.
5: 왜?
0: 역사를 너무 몰라서.
7: 아,
0: 너무 몰라서.
7: 아 그리고 이렇게 가까웠는데 한 번도 안 와봤다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5: 아 좋다. 이거 한 바퀴 돌면 진짜 얘 타고 나니까 왜 무장의 관광 명소인지 알겠네. 와 행복이다. 저기 마 저희가 행복이야.
7: 아 진짜?
5: 어.
8: 아, 그거. 와, 죽인다, 탁 튀어서.
0: 여기 내려야 될 거 아니야?
1: 어, 여기 아니에요?
10: 우리 여기서 내려야 돼.
0: 아, 이제 내려야 돼.
1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어떻게, 그럼 행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10: 행궁으로 가볼까?
5: 가봅시다.
1: 어디 가는 줄 알아?
7: 행궁, 그냥.
0: 저기 직진 아니야?
5: 맞아.

0: 티켓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오, 뭔가 되게 조용해진 느낌이야.
1: 와, 너무 이쁘게 돼 있다. 여쭤볼까?
0: 몇시야?
4: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3: 해설을 혹시 받을 수 있나요?
0: 들을 수 있나요?
3: 해설이요.
4: 해설이요. 네네네.
1: 아,
4: 가능합니다.
1: 진짜요?
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아유, 반갑습니다. 혹시 그 휠체어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5: 없어요, 없어요. 저희는 다 필요 없어요. 걸어가 하면 돼요.
1: 휠체어가 있으세요?
4: 네네, 있는데요.
1: 아니, 휠체어가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4: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1: 아,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문희야, 이거 그동안 무거웠지? 형이 이제 이거 들고. 와,
4: 아니야.
1: 이거 너무 무거웠지? 와.
4: 네, 혹시 필요하신 분, 예. 아.
3: 정홍이야.
1: 예. 아, 진짜
6: 잘 했어.
4: 예.
1: 여러분, 장애인 학대 방송 보시고 계십니다.
6: 어, 개학기야, 뭐야, 이거. 예. 회장님이야?
1: 저 위로 올려야 돼.
5: 흙이라서 그런지 안 나와.
1: 맞아, 안 나와. 게다가 젖었어, 바닥에. 어. 얼었으면 모르는데.
4: 자, 여러분,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우화관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보통 객사라고 하는데요. 객사가 뭐냐?
3: 그 죽는 거 아니에요? 객사?
1: 국민이 네. 머무는 곳.
4: 아.
1: 네.
4: 아~ 네. 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3: 아, 그 객사.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중요해요. 객사했다. 그 다음에 객사. 이게 장난임이 중요해가지고. 아, 전혀 몰랐어요. 네.
4: 예, 신하들이 지방에 왔을 때 머무는 곳이 바로 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화관입니다.
3: 네.
4: 네. 이동하겠습니다.
7: 구경.
1: 네.
7: 우와. 언니, 어두워서 이제 잘 다닐 수 있어.
1: 나 진짜 안 가.
5: 잠깐만.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려 봐봐.
6: 이거 뭐? 내 술이야, 이거?
7: 해체하는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니, 그걸로 가세요.
5: 사실 이제 문화재는 국가에서 이제 보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 다 훼손시킬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어흥이 좀 얄밉긴 한데 좀 한 대 때리고 싶긴 한데 힘든데 어쩔 수 없어요.
4: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3: 제가 알기로는 유네스코 지정될 때 새로 증축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4: 예, 예,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수원에 있는 이 화성이 1997년도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1: 네.
4: 그런데 화성이 그 일제시대 때 그리고 1950년 전쟁 때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신청서를 냈을 때 사실상 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화성성역의궤라는 이러한 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책이 무언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화성성역의궤라는 책은 쉽게 말해서 화성을 축성할 때의 공사 보고서입니다.
1: 아,
4: 그런데 이 공사 보고서가 굉장히 치밀하고 세심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3: 섬세하게 다.
4: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때문에 우리가 화성이 많은 부분이 복원된 것은 맞지만 우리는 복원과 수리를 할 때는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다. 마땅히 세계유산에 등재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파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1: 설득력이 있습니다.
4: 네. 네. 네,
1: 이렇게 느끼해도. 네, 정말 자세하게 새겨놓은 이 화성을 축적해냈던 이 역사를 통해서 후손 분들이 그거를 찾아내서 그게 결국에 세계인들의 인정까지 받게 되는 이 과정이 아름다웠어요.
4: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
3: 네.
4: 이쪽으로 와주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는 아주 특별한 장소로 들어가실 겁니다.
1: 네.
4: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건물을 우리가 화령전이라고 합니다.
1: 네.
4: 화라는 건 요 화성의 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전이라는 것은 바로 임금님이 초상화를 모신 곳이에요. 예.
3: 아,
4: 그러면
3: 영전.
4: 이곳은 어떤 임금?

0: 대통령의 초상화를 모신 곳일까요?
1: 정조대왕일까요?
0: 그렇지요. 아. 맞습니다. 예. 들어가서 한번 정조대왕을 뵙겠습니다.
1: 아, 네.
0: 이동하겠습니다.
2: 배치고.
3: 네. 네. 다. 갈 수 있습니다.
2: 아, 뿅뿅하긴해.
1: 근데 여기가 무장의 관광지인 걸 알리려면
3: 가시죠.
0: 네, 가시죠.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1: 와. 아, 저기 어진이 보이네요.
0: 네, 맞습니다. 정조대왕 어진입니다.
1: 네.
0: 근데 여러분 잠깐 여러분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주실까요?
1: 아, 그래야 돼요?
0: 예, 예.
2: 근데 여기는 왜 걸으면 안 돼요?
0: 예, 여기는 임금님의 초상화를 모신 곳으로 혼령이 네. 지나는 곳입니다.
1: 아,
0: 예, 그래서 우리 일반인은 여기를 걸으면 안 되겠지요.
1: 아,
0: 예, 그렇습니다.
2: 보여? 약간 밝은 거 보여?
4: 밝은 건 보이는데 전혀 윤곽이나 이런 거 모르겠다. 어때 좀 설명을 해줘?
2: 약간 이제 장군님처럼 늠름하게 생기셨어.
3: 힘이 세다.
2: 약간 등치가 등치가 좀 있어 보인다.
1: 근데 정조대왕님이 어릴 때부터 암살 위협을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운동을 진짜 많이 하신 걸로 유명해. 그래서 활을 잘 쏘시고
4: 이런 운동에다
1: 맞아.
4: 능하셨어.
2: 근데 얼굴 생김새가 잘 생기셨어. 잘 생기셨어.
3: 이목구비 같아. 뚜렷해.
2: 눈썹도 진하고 눈도 짙어.
4: 아, 또 미남이셔.
3: 맞아. 근데 저 구멍인데 그림 그린 거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 진짜 똑같이 그린 건지 아니면 좀 와전시켜서 좀 잘게 그리는. 아, 죄송합니다. 와전이 아니라.
0: 저 어진이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어진이 이곳에 모셔졌었는데 일제시대 때 일제가 그 전국에 있는 임금님의 어진을 이제 서울로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갔는데 갔다가 또 그 이후에 네. 6.25 전쟁이 납니다. 네. 전쟁이 나면서 이 어진들도 같이 피난을 갔어요. 그랬다가 피난 간 그곳에서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의 어진이 불에 타게 됩니다.
2: 그러면 저 분은요?
0: 예, 그래서 저 이곳에 여러분이 보시는 저 어진은 표준 영정이라고 해가지고 정조 임금이 그 특징에 관한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4: 아,
0: 예,
4: 네.
0: 다시 그려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영정은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꽃미남 같은 얼굴이죠. 그런데 사실 기록에는 좀 정조대왕께서 굉장히 얼굴이 우락부락한 예, 그래서 이걸 다시 그려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2: 아, 예, 꽃미남 이미지보다는 남자다운
0: 그렇습니다. 예, 장비와 같은 그런 얼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네.
1: 저희도 정조대왕 얼굴들을 생각을 하는 게 이서진, 현빈, 소진섭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이미지들이 그랬어요.
5: 저는 좀 짠했어요. 뭔가 아버지의 그리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워낙 자기를 많이 노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이 뭐 어떻게 보면 외관은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은 굉장히 쓸쓸했겠다?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좀 짠했습니다.
0: 여러분, 우리나라는 혹시 기록의 나라라는 말, 이런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1: 맞아요.
0: 예.
1: 맞아요.
0: 자, 어떠한 기록이 있나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 와우.
1: 아, 이걸로 복원을 한 거구나.
0: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화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책이다.
2: 아, 화성성역의궤.
0: 네, 그렇습니다. 화성성역의궤.
3: 아, 대단하다, 진짜.
4: 아. 이러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그러니까, 등재가 됐어요.
0: 또 여기 독특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는 1795년에 정조대왕께서 수원 오실 때
1: 네.
0: 6,0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같이 왔어요.
1: 6,000명!
0: 여기 정조대왕의 어머니 혜경궁 혹시 가마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정조대왕님 말 있어요.
1: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6,000명이.
0: 예, 예.
4: 그렇지.
0: 맞습니다. 예, 와.
4: 행차했던 그 과정을 쭉 그려놓은 게 있었잖아요. 물론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야기 한 편이 펼쳐지는 느낌인 거예요.
1: 오늘 저희 코스대로 돌면은 우리나라 260만 장애인 중에 한 200만 명 정도는 아주 풀코스로 편히 그냥 도실 수 있다.
6: 자, 여러분.
1: 네.
6: 우리가 이쪽으로 오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1: 네.
6: 저건 타고 싶어요, 진짜?
4: 무조건 타야죠.
1: 재밌을 것 같아요.
3: 좋지. 재밌을 것 같은데?
6: 여기서 제안을 하나.
1: 오.
6: 이미 저게 화성도 10번씩

0: 10발 네. 그 중에 50% 20발을 쓰면 저거 타게해드릴게요.
1: 20발? 아, 그건 좀 너무 같은데요?
2: 너무 많은데? 아, 그러면 저의 베네핏은요?
1: 아, 내가 흉팔이 없잖아요. 왼팔 갖기가 어려워요.
3: 근데 우리 세미보의 습성상 입으로라도 쏘라요.
2: 그러니까. 지금.
0: 지금 알아서 돼.
2: 아. 에이, 그럼 내고 해주셔야죠.
1: 아, 내봅시다. 전 눈이 안 보이는데.
2: 10개? 5개?
1: 이거는 비장애인분들도 50% 어려워요, 이거는.
0: 빨리 가서 한번 맞아, 보자. 결정하는 걸로.
3: 맞아,
4: 오케이. 알겠습니다.
3: 다른 사람들이 네. 잘 못 쏘면 내고 하자.
4: 가자.
2: 내고 해야 돼.
3: 해보자.
1: 나연이 왼팔 해줘야겠다. 아, 근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3: 총 40개 중에 20개를 맞춰야 돼.
1: 사람들은 좀 잘 맞추니?
3: 아니, 별로 못 맞추시는데? 아, 저 장애 없는 분들도 별로 못 맞추고 가시네.
0: 40발 중에 몇 발 생각하시는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하나, 둘, 셋.
4: 5발.
3: 5발? 피디님. 야, 잠깐만. 피디님. 저희 네고 좀 해요. 저희 네고 좀
0: 해요.
3: 네고 좀 해요.
1: 아, 이거 좀 너무 어려워요.
3: 5발.
2: 5발.
3: 5발. 아, 진짜, 아야. 오.
1: 7발. 7발.
3: 야, 합쳐서 7발 해보자.
2: 언니. 일단, 언니가 사야 될 것 같아.
5: 어, 그래.
2: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하실 곳은 이 앞에 있는 간역이고요. 거리는 30m입니다.
1: 30m.
6: 혹시 왼손잡이 있으신가요?
3: 없습니다.
1: 없습니다.
6: 예, 그러면은 왼손으로 활 들어보겠습니다.
1: 왼손이 없는 사람?
2: 왼손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1: 아, 그럼 같이 할게요. 저희
2: 같이 할게요.
1: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3: 와, 떨린다. 7발.
6: 당기세요. 당기시고.
4: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6: 네, 계속 하시면 돼요.
3: 아니 이게 말려 멀리 안 나간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당겨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어떡해. 7발 이거 7발.
6: 체험을 시작해볼게요.
2: 언니 이렇게 네. 잡고 언니 밑에 혹시 모르니까 잡아봐.
3: 맞췄어!
4: 뭐야?
2: 너무 됐다!
3: 조준만 해! 조준만 해!
2: 너무 됐다!
3: 조준만 해! 조준만! 엄청 멀리 날아갔어.
2: 아, 이거 세게 하면 안 돼. 어, 저를 땡겨야 돼.
0: 조금 가능하겠니?
3: 이거 어떡해! 이거 7발?
2: 잠깐, 언니 잠깐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1: 어.
2: 아니야, 너무...
1: 아니야, 아니야!
3: 아, 아깝다! 아, 아깝다!
2: 와! 아씨! 안 되냐?
3: 피디님, 내고 한 발이요! 한 발!
0: 박수 보는 게 안 되겠다!
4: 이제 알겠다.
0: 제발!
3: 럭키! 우와! 럭키! 우와! 우와! 아! 진홍이야! 됐죠? 하나 맞았어? 네. 제발!
4: 됐다, 됐다.
3: 제발 아니,
1: 아니요, 제가 했어요.
3: 눈이 안 보인다고
1: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0: 아, 선생님이셨는데.
1: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
3: 포켓스, 저희 지금 무기 있어요. 저희 지금 활짓고 있어요, 포켓스. 아, 이거 진짜.
0: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정인 한 번만 해.
3: 네.
1: 저 한번 해볼게요.
2: 오케이, 오케이.
1: 이렇게 해서 당겨요. 더 당겨, 이 정도 당겨야 돼요?
6: 하나, 둘, 셋.
1: 잠깐만요.
6: 놓으세요.
3: 아, 아깝다.
6: 하나, 둘, 셋.
3: 아.
0: 정일 씨 한 발. 자, 지금 정일 씨 응원 한번 하자.
3: 누나, 네. 누나 한 발만 맞추면 우리 간다. 야, 애드블로 기다려라. 누나, 네. 누나 한 발만 맞추면 우리 간다. 나머지 다 맞췄어.
6: 하나, 둘, 셋. 셋.
2: 오, 맞췄어! 오, 맞췄어!
1: 맞췄어?
2: 와!

0: 맞았어?
1: 맞았어요.
0: 맞는 놈이 들렸죠?
1: 맞았어요.
0: 뭐야, 오빠? VAR, 비디오 판독. 아, 뭐야? 비디오 판독.
1: 맞았어, 맞았어.
2: 맞았어.

0: 아주야.
1: 아우 갑자기 타려고 하니까 바람 많이 부네.
2: 안 무섭겠지?
3: 무섭진 않을 것 같은데.
2: 무서우면 안 되는데.
4: 무서워요. 확실히 무섭고. 고소공포증 이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아. 이러고 밑에 딱 봤는데 갑자기 확 무섭고. 근데 빨리는 느낌 들어요.
5: 와! 언니, 언니, 여기 조금 올라가야 돼.
3: 어, 되겠다!
5: 언니, 여기 계단.
1: 와, 와, 와! 와!
3: 어, 대박!
5: 아직은 괜찮다.
6: 이야.
7: 이거 박재용이 흔드는 이벤트 한대. 흔드는 이벤트 하겠대.
5: 하지 마, 하지 마. 욕할 수도 있어, 입에 쓴데.
7: 지금 한 번도 욕하는 게.
5: 하지 마.
7: 욕하는 게 나온 적이 없어.
5: 진짜 너 하지 마.
3: 봐봐, 지금 나야, 지금.
5: 나 지금 예민하거든? 잡아요?
7: 잡까요? 네. 오,
3: 진짜 가요?
5: 이거 올라갈 때 조금 흔들리는데.
1: 간다. 와! 와! 와! 와!
3: 와! 와! 나연아 괜찮아?
1: 준하영 괜찮지?
3: 괜찮아.
1: 야, 와!
5: 왜 그래?
1: 재밌어.
3: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 나연아. 어, 올라가고 있어?
1: 재밌어.
5: 올라가고 있는 것 있어. 같아.
3: 오, 이야.
5: 야, 오, 너무 예쁘다.
3: 와!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
5: 알짱구 같아요.
3: 너무 예쁘다.
1: 아 근데 우리 별개로 그림 그리는 것 정도 있잖아. 어. 번째로 보니까.
7: 그러네.
1: 한눈에 보기.
7: 맞아. 거. 그러네. 오늘 설명드린 거를 딱 느끼게
1: 어,
7: 되네.
1: 맞아 맞아.
7: 이게 성곽이야 누나.
3: 아 성곽이야?
7: 어, 이게 성곽이야.
3: 아 부드러운 이게.
7: 뭔 줄 알았어.
3: 나 부른가 했었는데 차가 안 보이게.
7: 이게 성곽에 불 다 켜놓은 거야 누나.
3: 아.
7: 누나 지금 성곽이 우리 눈에 꽉 차게 지금 한 바퀴가 다 안 보일 정도로 커. 와 진짜 야경 불빛 맛집이다 정말.
3: 나는 이게 성공이야. 와 나연이 나연 사라졌어.
7: 나연이 어디 갔어?
3: 나연이 사라졌어.
7: 나연아 나연아 나연아 어디 갔어?
5: 나 움직이면 어, 안 돼.
1: 왜 그래?
3: 와 근데 수원이 이렇게 예쁜 곳이었어?
7: 그러니까.
3: 아 나는 이 성곽길이 너무 신기해.
7: 진짜. 다 보이네.
1: 우리 셀카를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7: 그럴까? 와 대박이다!
3: 우와,
7: 야 대박이다!
1: 자 하나 둘 셋.

0: 그대의 머릿결 같은
1: 아 맞아 수원 화선으로 오스펜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오늘 야경이 저한테 제일 예뻤어요. 수원 화성 야경.
2: 오늘 우리 화성 투어 진짜 제대로 했다. 화성을 제대로 느끼고 배우고 알고 갔다.
3: 아니 예쁘긴 진짜 예뻐. 알정구야.
1: 진짜 너무 예쁘다.
4: 저에게는 굉장히 다이나믹했다. 시각적으로 너무 만족했고 심장은 쫄렸고
1: 낭만적이다 진짜.
2: 그러니까
1: 로맨틱하다.
3: 낭만.
1: 여기 위에서 돈가스 썰고 싶다.
3: 스테이크 아니고?
1: 남산 돈가스 썰고 싶다. 또 사라졌어, 또 사라졌어.
2: 피디님, 피디님 죄송한데 오늘 출연료 한 명 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명이 자꾸 카메라에서 아웃이라서 이거 오늘 세 명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5: 뭔가 마지막 뻥뚫리 느낌. 완전히 완벽한 마지막 엔딩.

0: 짠! 짠! 우리 뒤에 성바.
1: 지금 현 누나들 점점 아까 처음에 무서워 했었는데 지금이 되게 즐기는 것 같다.
0: 아닌데?
2: 아니래. 나의 버티면서
1: 봐야
2: 무섭나 봐. 야, 무섭나 봐. 얘들아, 나연이 지금.
0: 아니야, 나 무섭지 않아.
2: 애견녀 됐어.
3: 잠깐만, 김나연 좀만 그러고 있어봐. 사진 좀 찍게.
0: 네.
4: 나연이 여기 봐요.
3: 아, 평생 놀림거리로.
2: 애견녀였어.
4: 애견녀.
0: 애견.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I have two.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 안에 넣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뽀삐!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길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2: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드디어 도착했다, 제군들. 휴가를 시작해볼까?
1: 와, 휴가다!
2: 짐들을 모두 방에다 올려놓고 해변으로 바로 갈 거야. 나 빨리 쉬고 싶어.
1: 와! 근데 이번 이야기는 휴가.
2: 제발 빨리 와라. 하루 종일 걸리네.
1: 지금 왔어요. 오, 철봉이다.
3: 버튼이다.
2: 조심해, 빙고.
3: 어느 버튼을 누르면 돼요?
2: 5층. 아니, 그건 4야. 그건 6이고 하나 아래. 아니, 7층이잖아, 아래. 또 4층이야, 위에. 그래, 잘했어. 내 정신 좀 봐. 애프터 선크림 챙기는 걸 잊었어.
0: 여보, 즐기러 왔잖아. 여기서 사면 돼. 진정해, 휴가 왔잖아.
1: 네, 휴가예요.
2: 해변에 가서 책 읽으면 그게 즐기는 거지.
3: 책 내용이 뭐예요?
2: 행복해지는 법에 대한 거야.
1: 그건 쉬워요. 이렇게 하면 돼요.
3: 우리 방 어디 있어요?
1: 오, 다행이다.
2: 짐 내려놓고 선크림 바르고 해변으로 바로 가는 거야.
1: 와, 빙고!
3: 왜 그래?
1: 2층 침대야! 1층 침대다!
3: 빙고, 이거 원하면 위에서 자도 돼?
1: 고마워.
3: 여기 선물도 있네.
1: 선물?
3: 비누인 것

0: 위로 올라가면 돼.
1: 이건 뭐지?
0: 모르겠어.
1: 그럼 이걸 오븐이라고 하자.
2: 좋아, 우린 인어가 되는 거고. 이노웨이터, 파이 하나 주문할 수 있을까요?
1: 어, 네, 만들어드릴게요. 삐삐, 금방 완성될 거예요, 인어선님.
2: 고맙습니다.
3: 준비됐어?
1: 준비됐어요.
3: 아니, 해변으로 나갈 준비됐냐고 물어본 거야. 선크림은 발랐어?
1: 아니요.
3: 아, 제발. 화장실에 선크림 있잖아. 어서 가자고.
1: 알았어요, 엄마.
3: 엄마, 얼른 가서 쉬고 싶어.
1: 와, 욕조다!
2: 와, 빙고! 이건 뭘까?
1: 모르겠어.
2: 변기에 리본이 달려있네.
1: 아마 상을 탔나 봐.
2: 맞아, 세계 최고의 변기상.
1: 변기야, 축하해. 리본도 멋져. 오, 빙고가 자르고 싶어.
2: 하나를 더 찾고 싶은데. 변기 하나 더 있는지 찾아볼게.
3: 자, 다 준비됐습니다. 아! 아!
2: 어, 잠깐만. 여기에.
1: 여기도 있어. 축하한다, 변기야.
2: 빙고, 이것 봐.
1: 우와, 욕조잖아.
2: 세모난 욕조야.
1: 여기에 마이크까지 있잖아.
2: 롤롤롤롤롤. 이것들은 뭘까?
1: 블루이 언니.
2: 그거 거품기나 아니야?
3: 아, 식기세척기 세제도 안 주나 봐.
2: 엄마, 거품 목욕해도 돼요?
3: 뭐라고? 안 돼, 지금 해변에 가야 해.
2: 제발요.
3: 바다에서 수영하고 나서 목욕하면 되잖아.
4: 아유, 목욕하게 그냥 내버려 두자. 휴가 왔잖아.
3: 알았어, 그래. 그냥 해변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4: 아니면 먼저 내려가 있고 나중에 만나면 되지.
3: 어, 그래도 괜찮겠어?
4: 내가 여기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서 쉬어.
3: 어, 알았어. 안녕, 얘들아. 모두 이따 봐.
1: 엄마, 안녕.

0: 됐다.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
1: 저리가.
2: 오, 난 거품이 좋아. 난 거품이 좋아.
3: 오, 노래 진짜 잘하는 것 같아.
4: 근데 아빠가 스파 켜줄까?
2: 스파가 뭐예요?
4: 보여줄게. 작은 구멍들 보이지?
2: 네.
4: 준비됐어?
0: 좋아. 제1장. 당신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당신이 해야 할 것을 아니다. 책을 읽기 전에 해변을 먼저 즐겨야겠어. 아니, 책 먼저 읽을래.
2: 스파욕조 재미있게 즐겼나요, 올림피아?
5: 오, 그럼요, 멀린다. 너무 좋았어요.
2: 우리는 우아한 여성들이니까요.
5: 그럼요.
2: 오! 여기 의자에 핸들이 있어. 멋진데?
5: 핸들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4: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0: 어떻게 쉬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
4: 아, 따라와.
0: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
4: 내가 알려줄게. 쉬는 방법을 알고 싶어? 전문가들한테 가면 배울 수 있을 거야.
5: 아, 이쪽으로 오면 돼. 잠깐, 저쪽으로 가야 돼.
2: 엄마, 이것 보세요.
0: 뭘 보라고? 어? 너희들 대단하구나.
5: 빙고 차례.
0: 너희들 정말 즐겁게 놀고 있구나.
4: 여기 여보, 가봐. 밖으로 가봐.
0: 그냥 해보는 거야.

0: 아우, 멋진데?
1: 언니, 저기 좀 봐!
2: 우와!
3: 우리 해변에 가면 안 돼요?
4: 헐로이, 이번 이야기는 막대기 새.
5: 야!
6: 오! 우리 얼마나 멀리 던지는지 볼까?
4: 좋아. 우! 멀리 못 가네.
0: 던지는 법 알려준 사람 있어?
6: 없어요.
0: 당신이 알려줘야겠는데. 저기 힐러 씨?
7: 아, 미안. 뭐라고?
0: 아니야. 이리 와, 얘들아. 던지는 법 알려줄게요. 좋아. 저게 목표물이야.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처럼 옆으로 서면 돼요. 다른 쪽으로 빙고.
4: 어.
0: 무릎을 굽히고 편한 자세로 손가락으로 조준해서 뒤쪽 발에 무게를 실어서 빠르게 던지면 돼. 팔이 아니라 몸 전체를 써야 해요. 그래, 나아졌어. 다시 해볼까?
4: 왜 제대로 던지는 법을 알아야 해요?
0: 그래야 진짜 멀리 던질 수 있으니까.
6: 우리가 진짜 멀리 던질 필요가 있어요?
0: 가끔은.
4: 빙고, 좋은 막대기 필요해.
0: 오, 저기에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4: 찾으러 가도 돼요?
0: 그럼 가도 되지. 다시 해볼까?
4: 아빠, 저기 막대기까지 경주해요. 아빠, 아빠.
7: 미안 빙고, 뭐라고 했어?
0: 잊어버려 여보,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있잖아.
7: 나도 알아.
4: 뭘 알고 계세요?
7: 아니야, 경주하고 싶어 정말?
4: 네, 준비 시작.
7: 아, 뭐? 아빠도 간다. 아빠가 잡으러 갈 거야.
4: 이겼다.
7: 아, 빙고, 아빠보다 훨씬 빠른데?
4: 오, 아빠, 봐요. 이거 새 머리처럼 보여요.
7: 어, 그래, 그렇게 보이네.
4: 우리 막대기 새 만들까요?
7: 그래, 좋아.
4: 만세.

0: 여기에선 행복할 거야. 주변에 새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빠? 아빠?
1: 아, 그래.
0: 이제 다른 막대기 찾아야 해요.
1: 근데 왜?
0: 이 막대기 새를 던질 수는 없으니까요.
1: 아, 그래. 안 되지. 우린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막대기 새야.
0: 넌 정말 아름다워.
1: 가자. 저기 둘러보자. 준비 시작!
0: 안녕, 막대기 새야. 우와, 막대기 새 좀 보세요.
1: 빙고는 저쪽으로 가고 아빠는 여기로 갈게.
2: 어떡해.

0: 막대기 새를 망가뜨렸어요.
1: 나도 알아.
0: 왜 그렇게 한 거예요?
1: 아마 막대기를 가지고 싶었겠지. 우리가 만들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
0: 아이들 나빠요.
1: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건 아닐 거야.
0: 이제 빙고의 적이에요. 막대기 새 진짜 좋았는데.
1: 그래, 아빠도 좋았어. 아름다운 새였지. 하지만 빙고가 뭔가 아름다운 걸 세상이 만들어내면 모두의 것이 되는 거란다.
2: 아우, 정말 아깝다.
3: 와우, 해냈구나.
0: 아빠에게 자랑할 거예요.
1: 이 막대기로 새를 만들어볼까?
0: 아니요, 그건 막대기 새 아니에요.
1: 힘내요, 우리 딸 빙고.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있어.
0: 아빠, 제가 던지게 해냈어요.
1: 아, 잘했어, 블루이.
0: 와서 보세요. 빙고, 언니랑 경주할까?
1: 아, 빙고가 지금은 좀 화가 나 있어.
0: 빙고 막 화나고 짜증나요.
1: 빙고 막대기 새를 누가 망가뜨렸어.
0: 응! 네가 원하면 언니 친구 미아가 가르쳐준 방법 알려줄게. 이건 화나고 짜증날 때 해보는 거야. 좋아. 그럼 빙고 안에 있는 화랑 짜증을 모아보는 거야. 언니, 어떻게 화랑 짜증을 모을 수 있어?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찾아서 모으면 돼. 네 배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 아님 네 목에. 그리고 항상 귀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 알았다. 이제 빙고가 찾은 화랑 짜증을 손에 다 모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거 간직하고 싶어? 아니, 빙고 가지기 싫어. 그러면 네가 가지기 싫은 건 어떻게 하고 싶을까? 언니한테 주면? 와, 나도 싫다증.
1: 아니, 아빠도 싫어.
0: 빙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와우. 아니, 엄마가 알려준 대로 이런 건 진짜 멀리 던져야 해.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처럼 옆으로 서서 무릎을 굽히고 편한 자세로. 잘했어. 이쪽 발로 조준해서 힘차게.
1: 우와, 바다 저 멀리까지 날아가겠는걸.
0: 풍덩하는 것 좀 봐. 저기에 풍덩했어.
1: 저기에? 저기 봤어?
0: 네, 100만 킬로미터 빨리 갔어요.
1: 잘 던졌어.
0: 응, 잘했어 빙고. 고마워.
1: 이제 기분이 어때?
0: 좋아요. 우와, 고마워 언니.
1: 그래, 고마워 블루이.
0: 고마운 건 미아죠. 미아가 알려준 거니까. 던지는 건 엄마가 알려주셨고요. 우리 엄마 있는 것까지 경주해요. 네, 아빠 같이 경주하실래요?
1: 그래, 좋아. 아빠가 준비 시작할게.
0: 좋아요, 준비 시작.

0: 이번 이야기는 물건 소개하기.
1: 루이, 소시지 먹어.
2: 아, 네.
1: 여보세요? 서핑보드 판다고 하셔서 전화드렸어요.
0: 뚜뚜뚜.
2: 상태는 좋은 거죠? 아, 좋아요.
1: 네, 제가 살게요. 루이, 소시지.
2: 네, 펠튼가 16번지.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따 봬요.
0: 우와. 혹시 우리 서핑보드 사주시는 거예요?
1: 어? 같이 서핑보드 사러 갈래?
0: 네!
1: 소시지 먼저 먹어.
3: 아빠, 왜 항상 우리에게 명령만 하세요?
1: 명령한 적 없는데?
3: 아니요, 하세요. 이러시잖아요. 이거 해, 저거 해.
0: 언니가 맞아요. 그러세요.
1: 이미 이야기했던 거 아니야?
3: 아니요.
1: 했어. 기억 안 나? 투명한 친구 티나가 아빠를 괴롭혔을 때 있잖아. 아빠가 뭘 시키는 게 있으면 도와주는 거라고 배웠는데.
3: 배운 적 없거든요.
0: 빙고도 없어요.
1: 정말이야? 아이, 그거 참 실망이네.
4: 좋은 아침.
0: 엄마!
4: 빙고! 내일 물건 소개하기 준비는 다 한 거야?
0: 알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4: 안녕, 빙고!
0: 꽃게발을 가져왔어요.
1: 물건 소개하기는 말을 해야지, 빙고.
0: 빙고는 보여주는 건 잘하지만 말하는 건 잘 못하겠어요.
1: 꿀팁 하나, 간단하게 해.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지루해.
4: 아마 꽃게들이 내골격 대신 외골격을 가졌다고 말하면 되겠지.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뼈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미토콘드리아. 알았지?
0: 아니요.
1: 봤지?
3: 아빠, 토마토 케첩 좀 주실래요?
1: 그래.
3: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케첩은 뭐예요?
1: 이건 아빠의 토마토 케첩이야.
3: 그럼 이 케첩은 누구 거예요?
1: 그건 블루이 케첩이지.
3: 제 토마토 케첩이랑 아빠 케첩이랑 다른 점이 있을까요?
1: 블루이 케첩이 건강해. 설탕이 적게 들어갔거든.
3: 아! 그럼 아빠 케첩 좀 먹어도 돼요?
1: 좋아. 그냥 맛만 봐.
3: 와! 저도 아빠 토마토 케첩 먹을래요.
1: 그건 안 돼. 블루이 거 먹어.
3: 아빠 케첩 맛이 더 좋아요.
0: 먹어보고 싶어요.
1: 아이들은 건강한 거 먹어야 해. 이제 그만.
0: 아빠 케첩 너무 맛있어요.
3: 근데 왜 아빠는 맛있는 거 먹고 우리는 하나도 맛없는 거 먹어요?
4: 아빠가 말하는 건 잘하는데 설명은 잘 못하는 것 같네.
1: 네.
0: 제발요.
1: 안 돼.
3: 이제부터 아빠가 명령할 때마다 세어볼 거예요.
1: 그래, 근데 먼저 소시지 먹으면서 해.
3: 아, 소시지 먹으면서 해가 첫 번째 명령이에요.
0: 첫 번째 명령.
1: 먹으면서 이야기하지 마.
3: 두 번째.
1: 이런.
4: 이거 맛있는 거야.
0: 엄마!
1: 좋아, 개구쟁이들 이제 출발하자.
3: 이제 출발하자, 세 번째예요.
1: 이제 출발하자가? 이건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
3: 명령 맞아요.
1: 나원, 지킬 건 지켜야지. 안전벨트.
3: 네 번.
1: 그만 좀 해, 얘들아. 너희한테 안전벨트 하라고 하는 건 명령이 아니야.
0: 아니요, 명령 맞아요.
1: 알았어, 들어봐.
3: 들어봐, 다섯 번.
1: 아빠 말은, 잠깐만 기다려.
3: 잠깐만 기다려, 여섯 번.
1: 내비게이션, 펠튼가 16번지까지 길 안내해줘.
0: 내비게이션한테도 명령을 하시네요.
1: 알았어, 들어봐.
3: 일곱 번.
1: 아빠가 설명 좀 하게 해줄래? 지금 말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건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화장실 청소해라, 어쩌고 저쩌고 방 안에 가두는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3: 아니요.
1: 왜 몰라?

0: 너무 많아요. 오래 이야기하면 지루하다고요.
1: 아, 빙고는 귀 청소해야겠어.
0: 귀 청소해야겠어, 여덟 번요? 아... 서핑보드 사는 곳에 다 와가는 거예요?
1: 아직이야, 조금만 기다려.
0: 조금만 기다려, 아홉 번?
1: 아, 이런, 아빠 이제 그만할래.
2: 50m 전방에서 좌회전하세요.
1: 아니?
0: 응?
2: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1: 아니, 그러기 싫은데.
0: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3: 내비게이션에게 방금 아니라고 하셨어요?
1: 좌회전, 우회전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 거 싫어.
2: 경로를 따라가세요.
1: 내 경로대로 따라오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0: 내비게이션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1: 왜 안 돼?
0: 지금 아빠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 도와주고 있잖아요.
1: 아빠한테 명령하고 있잖아. 계속 그러고 있어.
0: 내비게이션 말 안 들으면 길을 잃을 거예요.
1: 아, 두고 볼까?
2: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1: 아니?
2: 계속해서 직진하세요.
1: 아니, 그러기 싫은데.
2: 유턴하세요.
1: 아니, 괜찮아.
2: 경로를 따라가세요.
0: 조각상 엄청 많다. 서핑보드 여기에 있어요?
1: 아니, 길을 잃은 것 같네.
0: 말했잖아요.
1: 이제 어떻게 서핑보드를 찾으러 가지?
0: 그냥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1: 정말로?
0: 네.
1: 내비게이션이 명령하는데도?
0: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1: 알았어, 시키는 대로 해볼게.
0: 안녕, 조각상들아.
2: 5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0: 이제 시키는 대로 우회전하세요.
1: 잘 찾아야 할 텐데.
2: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1: 그냥 여기서...
0: 아빠!
1: 알았어.
2: 계속 직진입니다.
1: 그러시다면...
2: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0: 저기, 서핑보드예요!
1: 우와, 제대로 찾았네.
0: 말했잖아요.
1: 내가 미안해, 내비게이션.
3: 아니, 괜찮아요.
4: 우와,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3: 꽃게발이에요.
4: 오, 한번 볼까? 이건 산호개의 발이구나.
3: 오.
4: 여기 이것 좀 봐. 야.
0: 빙고 해봐도 돼요?
1: 블록이 던진다. 거기 끈 좀 아빠한테 던져줄래?
0: 네, 아빠.
1: 아빠가 명령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있겠지?
0: 네, 할 수 있어요.
4: 그렇지.
0: 안녕하세요, 여러분.
5: 안녕, 빙고.
0: 빙고의 물건 소개하기는 꽃게발이에요. 이건 산호개라고 합니다. 오, 이것 보세요. 딸깍!
5: 우와! 우와! 놀이터!
6: 좋아, 로봇 빙고. 앞으로 이동해. 멈춰, 로봇 빙고. 제자리에서. 좋아, 이제 치카치카해, 로봇 빙고. 그래, 알았어. 저기 칫솔을 들어봐. 이제 치약을 들어봐. 이제 치약을 칫솔 위에 올려봐. 아, 아니. 치약 다시 들어봐. 뒤로 돌아. 그만 돌아. 치약 뚜껑 열어. 좋아. 칫솔은 내려놔. 아, 아니, 바닥에 말고 세면대 위에. 이제 뚜껑을 열어서 세면대 위에 올려놔. 그 다음은 칫솔을 들고 치약을 칫솔 위에 발라. 치약을 이제 세면대에 올리고 이제 치카치카 시작. 아, 칫솔을 입안으로 넣어. 아니, 치약이 묻어있는 반대쪽을 입안으로 넣어야지. 이제 칫솔로 치카치카. 이제 됐네. 앞으로 닫고, 뒤로 닫고, 옆으로 닫고. 자, 그만! 이제 마무리를 할 거야. 세면대 앞으로 숙이고 치약을 세면대 안쪽을 향해서 퇴퇴퇴! 그래, 잘했어. 칫솔 끝을 수도꼭지 아래로 가져가. 칫솔을 세면대 위에 올려놓으면 끝! 만세! 아주 잘했어, 로봇 빙고.
1: 근데 빙고, 자기 전에 쉬야는 꼭 해야 돼.

0: 시작되는 재난. 이안의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방대 파이어로보 Z,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

0: 그러면 기가 빌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빌더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빌더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4: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5: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6: 내 이름은 루이 비통통 세르린누아.
7: 있어, 부에게인 있다고.
8: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9: 여기는 정말 있을까 없을까.
10: 알고 싶지 않아.
9: 지금 무서운 걸
11: 잊었어.
12: 그가 한 시간
13: 뇌를 바꿀
14: 도대체 이 예술이 뭔데.

0: 벌써 먹을 것 좀 줘봐.
1: 에? 없는데.
0: 뭐? 설마 식량 두고 온 거야?
1: 네가 전기등가.
2: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에? 뭐지? 멍청하게 생겼고.
3: 뭔데 이렇게
0: 핑?
3: 멍청하다, 멍청해.
2: 새로운 표정을 찾았다. 뭐? 예!
4: 왜 과자가 없지?
5: 꼬마, 메이가 오기 전에 정리해야 해. 왜 그러는 거야?
4: 과자가 사라졌어. 늘 여기에 뒀는데.
5: No problem. 내가 찾아줄게. 전혀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군. 범인의 흔적을 찾았다. 1.29cm, 2.2cm, 2.45cm. 사이즈가 제각각이군. 범인은 최소 3시야.

0: 자, 대원들! 파티 시간이다! 쓰러 담더라!
1: 베이비 타타와 쿠마의 모험 2!
0: 자, 대원들! 파티 시간이다! 쓰러 담더라! 저 놈들이 감히!
2: 역시 내 예상은 틀리지

0: 머스터드 소스는 그냥 먹어도 맛있죠.
1: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반격이다. 대원들어서
2: 네, 캡틴.
0: 도둑 맞을 거야. 쿠마, 우리도 돌격하자.
3: 우리도.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리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여행을 떠나볼까?

0: 발표회 준비가 한창인데요. 다들 다리 지금 뭐 하고 있나요?
1: 네, 저희는 지금
2: 장식할 거 찾고 있어요.
1: 어?
2: 저희 나와요. 뿌이.
3: 나 찍고 있잖아.
4: 야, 밀지 마.
3: 진짜.
4: 자,
0: 네네네. 다음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5: 짜잔.
6: 안녕하세요. 저희는 꽃장식을 준비했어요.
5: 짜잔.
6: 아이 참 댕구야.
0: 댕구도 참
6: 괜찮아.
0: 다음은 딩동댕 유치원의 절친 마리와 샤샤.
7: 그래도 핑크색이 예쁘지.
8: 하늘색이 더 예쁘다니까.
7: 핑크야.
8: 하늘이야.
7: 핑크.
8: 뭐가 더 예뻐요?
9: 얘들아.
10: 네.
9: 자, 얘들아, 우리 이번 발표회에서 다 같이 노래 부르기로 한 거 있잖아?
11: 네.
9: 선생님이 보니까 여기 합창 중간쯤에 한 친구가 이렇게 아주 높은 음으로 불러야 하는데.
7: 저요! 저 잘할 수 있어요!
8: 선생님!
9: 어?
8: 딩동댕 유치원의 노래 대장은 저죠. 저 레이디 샤이니 딩동딩동 뚜 샤샤캐시에요.
9: 그렇지 그렇지. 알지 알지. 마리도 샤샤도 둘 다 정말 정말 노래 너무 잘하지. 그치 얘들아.
4: 맞아요.
12: 선생님. 그러면요. 투표로 정해요.
8: 좋은 방법이다.
9: 좋아하니, 좋은 생각이다.
8: 좋아, 난 자신 있어.
0: 잘할 거야.
8: 얼마든지.

0: 죄송한데 너무 긴장해서 그만. 저,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1: 다음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참가자 들으셨죠? 만나보겠습니다.
2: 네.

목소리,

0: 사람이 아니라니. 이게 다 뭐라? 어? 질투? 샤샤가 질투가 많이 났구나. 내 몸이 왜 이러지? 눈앞이 흐려져.
1: 오늘은 딩동댕 친구들이 합창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 자, 마리아, 준비됐지?
1: 네.

0: 찰난 척 하기는.
1: 야, 샤샤! 너 제대로 안 할 거야?
0: 내가 뭐? 잠깐. 얘들아. 아니, 합창 연습을 하다가 싸우면 어떡해? 합창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거야.
2: 합창 연습이요? 말도 마세요. 나 진짜 무서워서 정말. 얘들아, 인간이 되자. 아이고, 머리야.
3: 샤샤랑 마리가 너무 싸워요. 이러다가 합창을 망치면 어떡하죠?
4: 우리 아예 말도 안 하던데요?
1: 발표회 준비하려면 합창 말고도 같이 할 게 엄청 많은데.
2: 여기 종류 다 해야 돼. 여기 또.
4: 마리야, 우리 꽃장식 하는 것 좀 도와줄래?
1: 아, 미안. 난 노래 연습하느라 바빠서. 나중에 도와줄게. 마리자 잘난 척쟁이. 나도 안 해.
3: 샤샤야.
2: 힘공. 우리 둘이서 이 많은 걸 언제 다 정리하지?
3: 그러게.
1: 이거 이제 벽에 잘 붙이면 될 거야, 그치?
3: 근데 너무 크다.
1: 그러니까.
5: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근데.
1: 샤샤, 우리 좀 도와줘. 이거 발표회 때 붙일 건데 샤샤도 같이 꾸미자.
4: 그래, 이거 너무 커서 김동쌤이 다 같이 하라고 하셨어.
1: 맞아.
5: 그래.
1: 얘들아, 혹시 내 악보 못 봤어?
6: 응, 못 봤는데?
1: 마리야, 너도 이거 우리랑 같이 꾸미자.
4: 마리채, 요즘 하루 종일 노래 연습만 해. 샤샤야, 그럼 너라도 같이.
1: 나도! 나도 바빠!
3: 우리 둘이서 이걸 어떻게 다 그려?
4: 마리랑 샤샤, 둘 다 진짜 너무해!
3: 너무한다, 진짜!
4: 그러니까 좀 도와주지.
7: 김동댕 발표회 하루 전.
4: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1: 마이채. 드디어 내일이 김동댕 발표회. 오늘은 마지막 합창 연습이 있다는데요.
0: 자, 얘들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노래해보자.
8: 네.

0: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1: 아, 너 때문에 노래 다 망치잖아.
0: 나 때문에? 네가 먼저 틀렸잖아.
1: 뭐? 네가 자꾸 혼자만 크게 부르니까 그렇지.
0: 내가 언제?
1: 아까 그랬잖아.
0: 내가 언제?
1: 그랬잖아.
0: 아, 어떡해. 뽑아도 자꾸 질투가 자라나. 아, 어쩌면 좋아. 아, 이것 때문에 발표회를 다 망치겠어. 그만 자라나.
2: 저도요. 저렇게 계속 큰 소리 칠 거면 마리랑 샤샤 둘이서만 발표회 하라고 해요.
1: 맞아요.
3: 아니 그
1: 갈래요.
3: 어머, 하리야, 하늘아,
4: 띵동 쌤, 저도 못하겠어요.
3: 뭐?
4: 마리는 노래만 부르고 우리 일은 하나도 안 도와줬다고요.
1: 맞아요. 그리고 샤샤는 자꾸 저희한테 화만 내요.
4: 좋아요. 가자.
3: 어머.
1: 아니 가자.
3: 참. 아니 얘들아. 안 되겠다. 얘들아, 우리 친구들한테 가자.
5: 가자.
3: 얘들아.
5: 가자.
6: 어떡해. 목소리가 안 나와.
0: 목이 시한 것 같아.
6: 저기 다들 어디 간 거죠?
0: 저 모르겠어요.
6: 어떡해. 내가 발표회를 다 망친 것 같아.
0: 아니야 마리야. 나 때문에 망쳤어.
6: 아니야. 나 사실은 사람들이 내 노래 듣고 자자보다 못한다고 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계속 연습하느라 다른 친구들도 못 도와주고.
0: 하지야, 나도 사실은 레이디 샤이니 딩동딩동 샤샤케 못할까봐 무서웠어.
6: 샤샤야, 넌 영원한 레이디 샤이니.
1: 그다음 뭐지?
0: 딩동딩동 샤샤케.
1: 맞아.
6: 감독님, 잠깐 끊었다 갈까요? 아유, 이대로는 조금. 왜 자꾸 눈물이 나지 나네.
0: 야! 질투 속에 이렇게 큰 두려움이 있었구나. 샤샤야, 두려워하지 마. 친구들과 함께하면 무서울 게 없어.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2: 마리도 그렇고 샤샤도 그렇고 진짜 너무해.
7: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만 하고.
8: 맞아. 발표회는 다 같이 하는 건데 말이야.
7: 그러니까 말이야.
4: 맞아.
9: 얘들아. 마리랑 샤샤가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대.

0: 혼자 놀이 연습만 하고 발표 준비 못 도와줘서 미안해.
1: 얘들아,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노르대장 못한 게 속상해서 괜히 너희한테 화만 냈어.
0: 아이고.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1: 나도 목소리가 안 나와. 우리 좀 도와주라.
2: 자, 얘들아, 발표회는 원래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거잖아. 그치?
3: 네.
2: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4: 맞아요. 네.
5: 그래.
2: 해보자. 해보자.
4: 한번 해보자.
2: 좋았어.
6: 자, 할 수 있어.
7: 딩동댕 발표회. 이번 순서는 딩동댕 유치원 친구들이 준비한 합창입니다.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토이트론에서 실바니안 우편함이 있는 초콜릿 토끼 2층 집을 드립니다. 인공지능 지원! 예!
1: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0: 시간 도둑과 황금 시간 딱지.
1: 누구의 시간을 훔쳐볼까나.
2: 아 귀찮아. 아 귀찮게 뭐하러 찾아요.
3: 이따가 찾아요. 이따가.
1: 귀찮니? 네가 귀찮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2: 귀찮아하죠.
1: 게으름이. 네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사람들이
3: 게을러지지요.
1: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게을러져서 시간을 낭비하면 그 시간을 훔치는 게 바로 나. 시간 도둑의 일이잖아. 자, 어디 귀찮이처럼 귀찮아하고 게으름이처럼 게으른 친구 어디 없나?
2: 오빠가 귀찮다고 해.
0: 귀찮아요. 안 먹을래요.
4: 아유 귀찮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2: 응? 이따가 먹는다고 해.
0: 이따가요.
4: 이따가는 식어서 맛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5: 누나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0: 그러던가.
4: 호떡이는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2: 귀찮다고 해. 이따가 먹는다고 해.
0: 귀찮아요. 이따가 먹을게요.
4: 아휴, 우리 호빵이가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네. 어쩐다.
5: 아우 목말라. 물 좀 먹어야겠다. 귀신! 귀신이다! 귀신!
6: 귀신! 귀신! 어디? 어디? 어디? 귀신! 어디? 귀신!
5: 누나, 누나야?
0: 어?
5: 아,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0: 근데 또 안 자고 왜 나왔어?
5: 응? 나 물 마시려고. 응? 근데 누나는 왜 여기 있어?
0: 어? 그, 나는 잠이 안 와서.
5: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뭔가 수상한데? 혹시 누나 게임하는 거 아니야?
0: 아니거든!
5: 아 깜짝이야! 아니면 아니지 왜 소리를 질러? 잠 다 깰 뻔했잖아. 난 다시 자러 간다.
0: 어 잘 자.
5: 잘 자.
0: 들킬 뻔했네. 내가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건 어떻게 알았지?
5: 누나 줄넘기 하자.
0: 귀찮아. 안 할래.
5: 그러지 말고 줄넘기 하자.
0: 싫어. 안 한다고.
1: 어? 찾았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운동 안 하는 호빵이. 좋아. 호빵의 황금 시간을 훔쳐야지.
2: 아우 귀찮게.
3: 아우 이따 하지.
1: 호빵이한테서 황금 시간 딱지를 훔쳐오면 되는데. 황금 시간 딱지야 어디 있느냐. 깜빡여라.
5: 줄넘기는 그냥 넣어놔야겠다. 자.
7: 황금 시간 황금 시간 황금 시간.
5: 눈부셔. 누나 이 딱지 뭐야 뭐야 뭐야.
0: 이건 황금 시간 딱지야.
5: 황금 시간 딱지? 황금 시간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냐고.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
0: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겠어.
8: 어? 이리 내와.
9: 너의 황금 시간은 내가 훔쳐간다.
1: 호빵이랑 같이 와버렸잖아.
0: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1: 아저씨 난 시간을 훔치는 시간 도둑님이시다.

0: 자, 이 황금 시간 딱지로 처문을 열고.
1: 어? 사춘기?
0: 그래. 처문을 열면 사춘기가 시작될 거야.
1: 사춘기가 뭐예요?
0: 사춘기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시기야. 근데 사춘기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기성장도 멈추게 될 거야.
1: 네? 지금 크지 않으면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건가요?
0: 빙고.
1: 빙고.
0: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키 크기 위한 황금 시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호빵이 넌 키 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더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1: 나 지금 안 크면 어떡해. 아저씨, 그 황금 시간 딱지 주세요.
0: 노노노노노노. 어머, 내가 저 사춘기 문에 도착하기 전에 네가 키 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모를까? 그럼 난 이만 간다.
1: 어? 어떡하지? 키가 이대로 멈추게 될 순 없어.
2: 오빠가 어서 뛰어.
1: 뛰라고요? 네. 근데 누구세요?
3: 우리가 궁금하면 뛰어서
4: 성장판을 찾아와.
1: 성장판이 어디 있더라. 아, 알았다. 팔과 다리뼈 끝부분에 있는 곳이잖아. 뼈세포들이 자라는 곳. 성장판을 찾아가보자. 시간도둑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여기인가? 저기요, 혹시 여기가 성장판 맞나요?
3: 호빵아, 드디어 왔구나.
5: 올 줄 알았어.
4: 역시 호빵이야.
1: 어? 아까 그 목소리다. 근데 누구세요?
3: 아, 우리를 소개하려면 그분이 오셔야 해.
2: 성장 호르몬 감독님!
6: 네, 네. 성장 호르몬 감독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대는 준비됐습니까?
7: 아, 예. 예. 조명 스탠바이. 네. 예, 조명 준비됐습니다.
6: 좋아요. 그럼 신나는 무대를 부탁드릴게요. 자, 스탠바이! 큐!

0: 연골 세포들이 성장판 무대에서 계속해서 뛸 수 있게 해줘.
1: 네? 그냥 계속 뛰면 되잖아요.
2: 우린 너 없인 못 뛰어. 호빵이 네가 뛰어야 우리도 뛸 수 있거든. 우와!
3: 잠깐.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이 성장판 무대가 위험하군요. 그럼 오늘 공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전 이만.
4: 들어가십시오, 성장호르몬 감독님.
5: 형님, 조명 다 꺼주세요.
6: 네.
5: 그 연골 세포님들도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예.
2: 네.
7: 성장판 무대가 줄어들었어.
1: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2: 아무래도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양이야.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을 열면 성장판의 무대는 사라질 거야.
0: 그럼 우린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어.
1: 그럼 저는
2: 안 커. 아니 못 커.
1: 안 돼요. 제가 연골세포님들이 계속 뛰게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5: 연골세포님들이 다시 뛰려면 성장판 무대를 밟아야 합니다. 아,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골라보세요. 자, 점프샷! 농구는 어떠세요?
1: 네? 농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아, 그렇다면! 축구! 축구는 어떠세요?
1: 축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자, 그렇다면! 달리기는 어떠세요?
1: 아, 달리기! 더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예.
2: 그럼
4: 이건 어때요?
1: 오! 우와! 줄넘기네요!
2: 우릴 위해 줄넘기 대장이 되어주겠니? 줄넘기 대장이 되면 성장판의 무대는 자극을 받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야.
0: 그럼 우린 뛸 수 있다고. 키도 키울 수 있어.
1: 줄넘기라면 자신 있어요.
5: 성장판 무대 불이 다시 켜졌어.
8: 성장호르몬 감독님.
3: 무대는 준비됐고. 자, 연골세포님들도 준비되셨죠? 호빵이는 멈추지 말고 계속 줄넘기를 하세요.

0: 익숙해를 키워요. 조금만 더 가면 사춘기 문이다. 문인데 왜 갑자기 늙어졌지?
1: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2: 오, 우와, 황금 시간 딱지가 돌아왔다. 내가 운동을 안 해서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 뻔했던 거야? 나 앞으로는 줄넘기, 축구, 농구, 달리기 뭐든지 할 거야.
3: 바로 그거야, 누구지?
4: 시간 도둑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을 귀찮아하던 호빵이가 갑자기 줄넘기를 하던데요.
1: 왜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고 그래? 그것도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아, 그래서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진 건가? 다시 뺏어오면 되지.
4: 어떡해요?
1: 이렇게?
4: 오! 귀찮지만 작전 개시!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0: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놀이터로 와. 신난다.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원. 키를 위한 황금 시간.
2: 호빵이 키가 크는 황금 시간을 훔칠 수 있었는데 아깝다.
3: 호빵이는 운동하는 거 참 귀찮아했는데, 그래서 그 줄넘기도 축구도 농구도 달리기도 다 귀찮아했는데.
4: 어? 근데 하는데? 응? 줄넘기?
5: 뭐야?
3: 어? 누나가 줄넘기를 하네. 웬일이야?
1: 웬일은, 나 줄넘기 좋아하거든. 그리고 사춘기가 오기 전에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호떡이 너도 얼른 줄넘기에 저기 있잖아.
3: 알았어.
1: 자, 같이 뛰는 거야. 시작!
2: 저 황금 시간 딱지를 뺏어와야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도 뺏을 수 있는데.
4: 아유, 고민 하지 마세요.
3: 귀찮지만 우리가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5: 고.
3: 어? 성장판 무대 전구가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어? 성장 호르몬 감독님, 성장판 무대가 이상합니다.
6: 뭐야? 컷 엔지.
7: 하, 혹시 호빵이가 키 크고 싶다고 줄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3: 여보님들 괜찮으세요?
7: 역시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은데.
3: 누나, 나 배고파. 밥은 언제 먹어? 밥? 귀찮잖아. 먹지 마.
4: 이따 먹어.
1: 밥? 먹기 귀찮은데 이따 먹을래.
3: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건데?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거냐고. 왜?
8: 황금 시간.
1: 어? 왜 또 황금 시간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나 키 크려고 줄넘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다시 가봐야겠어.
3: 배고파. 엄마, 밥 주세요.
7: 아, 이 연골세포님들이 쓰러지면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나도 필요 없잖아. 그럼 난 이만.
3: 성장호르몬 감독님!
1: 연골세포님들 왜 이러고 계세요? 저 계속 줄넘기 했는데 공연 안 해요?
9: 혹시 쉬지도 않고 줄넘기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4: 에이, 설마 아니지?
1: 네? 저 줄넘기만 했는데요?
3: 혹시 밥도 안 먹고 줄넘기만 한 건 아니죠?
1: 네? 밥은 귀찮아서 안 먹고 줄넘기만 했는데요.
3: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서 연골세포님들도 공연을 하죠.
10: 이러다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닌지.
1: 네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어요.
3: 설마 또
11: 시간 도둑이 훔쳐간 건가?
2: 황금 시간 딱지야, 다시 돌아왔구나.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춘기 문을 열어서 문 뒤에 잠자고 있는
7: 남성 호르몬과
2: 여성 호르몬을 깨워버릴 거니까.
5: 나는 남성 호르몬이야.

0: 나는 여성 호르몬. 어?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나?
1: 몸이 다쳤는데? 에이, 아직 사춘기 아니야.
0: 그래? 그럼 더 짜자.
2: 응? 띠똥띠똥! 시간 도둑! 내 지방 먹고 힘내! 똥!
3: 오, 지방세포! 나 응원하러 온 거야.
2: 띠똥! 난 네가 빨리 사춘기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뚱. 빨리 성 호르몬 만나고 싶뚱. 내가 응원하겠뚱. 힘내라 뚱. 힘내라 뚱.
3: 오, 고마워 지방세포. 아 잠깐. 성 호르몬들도 지방세포의 응원을 받으면 더 빨리 깨어날 텐데.
2: 힘내라 뚱. 힘내라 뚱.
4: 성장판 무대가 더 작아졌어.
5: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 가까이 갔나 봐.
4: 곧 사춘기 문이 열리는 건가?
6: 우리가 공연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7: 이제 기성장 끝?
0: 안 돼요. 전 아직도 커야 한다고요. 연골세포님들 제가 가서 밥 먹을게요.
6: 하루 세 끼 편식하면 안 돼.
7: 골고루.
0: 네. 하루 세 끼 골고루.
8: 오빠가 너만 믿는다.
9: 제발. 제발.
0: 운동도 열심히. 하루 세 끼 골고루 먹을 거야.
5: 우와. 누나가 밥을 이렇게 잘 먹었나?
0: 호떡아, 너도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돼.
5: 먹는 거라면 문제 없어.

0: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옥방에 또 네가 가져간 거냐?
1: 밥도 열심히 먹뚱 띠뚱 띠뚱 살도 찌고 있뚱. 근데 지방만 먹는 게 아니야. 골고루 먹뚱.
0: 운동도 하고 밥도 골고루 먹는 거야? 그럼 피성장 황금 시간을 훔칠 수가 없잖아. 좋아. 그렇다면?
2: 진짜 맛있다.
3: 어? 황금 시간 딱지가 다시 돌아왔다. 호떡아, 난 연골세포님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4: 또? 그래, 얼른 다녀와. 난 밥 먹고 있을게. 누나는 밥 먹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야 좋지.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5: 우와! 영양분이 쏟아진다!
6: 꿀꺽, 꿀꺽! 우라차차차!
4: 우와! 연골세포님들이 기운을 차리고 있어!
5: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약속한 대로 밥을 골고루 먹었구나.
3: 네, 그럼 이제 성장판 무대가 더 좁아지기 전에 공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연을 시작.
7: 근데 공연을 시작할 수가 없어.
3: 네? 또 왜요?
8: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아직 안 오셨어.
3: 왜죠? 그럼 제가 가볼게요.
4: 아, 이쪽이야. 이쪽.
3: 빨리 좀 말해주시지.
9: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지고 연골세포님들이 일어나셨다고? 그럼 가서 공연을 시작해야지.
10: 눈이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는 거야?
0: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키 성장을 확실하게 방해할 스마트폰 왕자를 보냈다 이거야?

0: 스마트폰 왕자예요. 나야말로 시간 도둑 중에 시간 도둑이죠. 어두운 밤 번쩍번쩍 빛이 나는 내가 있는 한 성장 호르몬 감독은 절대 집 밖에 나올 수 없어.
1: 눈부셔! 아이, 이게 다 스마트폰 왕자 때문이었어?
0: 기쁜이겠어요? 호빵이는 절대 클 수 없어요. 호빵아.
2: 호빵아, 내가 나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줘.
1: 네, 성장 호르몬 감독님.
0: 야, 아니. 호빵이, 넌 나만 봐. 나만 보라고. 폰만 봐.
3: 호빵이가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렸어.
4: 밤에 안 자고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리면 성장 호르몬 감독님은 영영 나올 수가 없다고.
5: 황금 시간 딱지다. 스마트폰 왕자가 해냈구나. 자, 그럼 다시 호빵이의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훔쳐볼까?
3: 호빵아, 정신 차려. 너의 황금 같은 시간을 스마트폰 왕자에게 뺏길 거야.
4: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얼른 나와야 한다고.
0: 키즈만큼은 어때? 호빵아, 넌 나만 봐. 폰만 봐.
3: 어쩌지? 스마트폰 왕자가 도파민까지 불렀어. 이거 밤에 신이 나서 잠을 못 자겠는걸? 이거 야단났고.
4: 야단났어.
6: 호빵아, 이대로 키 크는 걸 포기할 거야? 시간 도둑한테 네 소중한 시간을 뺏기고 말 거냐고.
4: 호빵아, 시간이 없어.
2: 오빠, 스마트폰 왕자한테서 떨어져. 키 크자, 제발.
1: 내가 스마트폰 왕자한테 빠져 있었던 거야? 저리 가! 가버려! 가버리라고!
0: 뭐야, 신나게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4: 어머나!
6: 뭐야? 스마트폰 왕자 갔네? 아유, 그럼 신나지가 않잖아. 그럼 나도 들어간다. 뿅!
3: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야.
4: 어서 가서 자. 어서.
1: 네.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황금 시간 최고 딱지다.
7: 얼른 불 끄고 자야지.
5: 사춘기 문을 열 수 있었는데.
8: 호빵아, 기다려라. 네가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으면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뺏고 말 테니까.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0: X방대 파이어로봇 Z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영웅 헌개맨.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헌개맨, 아니 천둥맨 된 거야?
3: 우와, 내 친구가 영웅이 됐어.
4: 천둥맨 최고.
5: 천둥맨 이제 초능력을 보여줘.

0: 게 없나 봐.
1: 어떡해.
2: 얘들아! 어디 가! 어?
3: 얘들아!
2: 어!
0: 꿈이었구나.
2: 번개맨, 왜 나한테 아무 초능력도 안 생기는 거죠? 번개 파워!
0: 난
2: 아무 초능력도 없어.
4: 13화 나는 언제 빛나게 될까?
0: 얘들아, 잘 봐봐. 왕 빛나!
2: 풍선만 정확하게 터뜨렸어.
0: 나 연습 많이 했네.
5: 그치?
0: 다들 눈 크게 뜨고 봐.
2: 우주는 더 빨라졌어.
0: 나도 질 수 없지. 야!
2: 오, 튼튼한데 크기도 적당해. 초능력 사용하는 법을 배우더니 다들 더 멋있어졌어.
6: 친구들 힘내세요. 번개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간식이 왔어요.
7: 우와, 맛있겠다.
6: 나도 간식 먹고 싶다.
0: 한몽기쌤 지금 나도 간식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죠?
6: 아니, 그거 비밀인데 어떻게 하지?
2: 좋겠다, 다들.
8: 자자자, 사랑하는 우리 번개 유치원 친구들. 드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번개스타 큰 잔치가 열립니다.
7: 신나.

0: 하시나요? 여러분이 각자 재주를 마음껏 뽐낼 걸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 천둥이가 있었지. 한복이 쌤, 전 쌤 그거 알아요? 우리 천둥이한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바로 이거. 이거. 답답해. 우리 천둥이 하면은 뻥에 파워 있잖아요. 정말 답답하네. 뭐만 치고. 천둥. 천둥아, 이거 이거 아닌데. 맞는데 천둥아, 이거 아닌데.
1: 자, 친구들, 선생님은 번개스타 큰 잔치 준비하러 갈게요.
0: 세상에, 놀이기구인가? 혼자이잖아.
1: 천둥이 괜찮겠죠?
2: 초능력이 늦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옛날에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 큰 힘을 숨기고 있는 법이죠.
1: 그게 무슨 말이죠?
2: 전둥이만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땅!
3: 나라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능력. 뚱뚱이. 요술방귀? 이것도 능력이지, 능력이야. 그리고 봉개맨.

0: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정말 없는 거야?
1: 천둥친구 여기 있었구나. 아. 선생님이랑 같이 퍼즐 할까?
0: 저 혼자 있고 싶어요.
1: 영웅 그림책 보고 있었구나.
0: 그거 아세요? 이 책에 나오는 영웅들이야. 다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없다고요.
1: 천둥친구, 초능력이 천천히 나타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0: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전동 친구,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부디 너 자신을 믿어줘.
1: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0: 내가
1: 전등이 마음 약한 저 아이가 번개 보성을 가지고 있다. 저 마음만 잘 이용하면 번개 보석을 빼앗아 올 수도 있겠어.
2: 그거 있잖아, 그거.
3: 아, 그거? 따갑다가 꿈 날아가시 버튼.
2: 따가왕님.
0: 따가?
2: 저희가 만든 무기.
3: 아이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에요.
1: 아이들의 꿈. 오류 나서 번개맨 꿈에 들어가서 맞고 오면 어떡할래?

0: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실험을 해봤답니다. 제가 아차자 꿈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1: 아차 너? 성능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악몽을 꿨거든요.
0: 악몽?
2: 좋아, 좋아. 이제 이 몸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군. 가서 전둥이의 번개 보석 빼앗아오겠다.

0: 쉿, 놀라지 마, 천둥아. 나 무서운 사람? 아니, 무서운 인형 아니에요.
1: 너, 따가왕이잖아.
0: 어? 따가왕이 누구야? 난 따가용인데.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1: 소원? 무슨 소원?
0: 나 친구들처럼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싶지. 그래서 부럽고 막 화나지. 따가용은 다 알아요.
1: 응, 나도 초능력을 갖고 싶어.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도 난데 나만 초능력이 없어서 화가 나.
0: 그럼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이제 이 따가용이 도와줄게요.
1: 진짜? 어떻게?
0: 간단해. 네가 가지고 있는 요 번개보석 팔찌 있지요? 그거를 따가요.
1: 우와.
0: 요거랑 바꾸면 돼. 그럼 너도 번개맨보다 멋진 초능력이 생기지요? 따가요.
1: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은.
0: 초능력.

0: 뭐지?
1: 자가 네 만자 네 힘자가 네 번개 보석도 있지? 전 나의 것이야.
2: 아이고 따다다다다. 천둥이 번개보석 누가 가져왔나요? 내가 가져왔지요.
1: 다섯 개의 번개보석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날 이 우주는 가시밭이 될 것이다.
3: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따가옹님. 제가 지쳐서 좋았는데 다시 커지시겠네.
4: 벌써 몸이 따가운 것 같아.

0: 누가 좋아하겠냐? 넌 강의 걱정할 시간에 춤 연습이나 더 해야겠던데?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
1: 천둥아! 네 팔찌 뭔가 이상해.
2: 따가!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3: 공개 부서 그럼 친다. 그럼 친다.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남원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4: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5: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3: 박사, 준비됐지?
6: 네, 조그만.
7: 자, 오.
6: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3: 당장 진행시키지.
6: 자.
8: 암흑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좀 잡아.
9: 암흑보석의 주인.
10: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11: 어, 신기록이네,
12: 번개맨.
13: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12: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13: 찾았어?
12: 드디어.
13: 어디 찾았어? 어디?
12: 아니, 두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아이, 아이.
13: 두쩡코?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1: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어.
2: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1: 치.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맛있어?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거야. 맛있어?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0: 자기면 먹으란 법 있어? 언니, 나 먹어라.
3: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어?
0: 어이가 없네.
1: 뭐가? 아니, 어차피 들키고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놨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대나!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줘.
1: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1: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4: 아,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편만 들고.
4: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4: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 거 먹어야 돼.
5: 빨리 와. 아,
6: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6: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쫑쿠 꼭 드셔야겠어요?
6: 유행 다 지난 두쫑쿠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6: 어, 알았어, 너 먹어.
0: 얼마예요?
7: 어,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도 이사 왔거든요.
7: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6: 네. 어, 예.
0: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7: 아니, 아니, 저.
6: 아, 계산해주세요.
7: 응.
0: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6: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나 먼저 먹어. 아.
0: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8: 그걸 왜 3초 지난 거 알려줘?
9: 하얀데라는 자기소개 아길
10: 백원정
0: 한지구
1: 모범
0: 연아를
11: 김대표
0: 난 노랑이도 사과에서 호랑이랑 고사양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0: 반갑습니다. 번개어촌에 새로운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번개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번개쌤!
1: 자, 친구들, 오늘은... 어? 저 친구는? 어? 어제 그 두쫑쿠?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너구나. 사랑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2: 네, 선생님.
1: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3: 번개야!
1: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4: 화장실이요.
1: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4: 똥이라서.
5: 우와,
6: 멋지다.
7: 근데 왜 반반 달라?
8: 두 얼굴의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5: 아,
6: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8: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7: 응, 뭔데?
8: 아바타잖아. 몰라?
7: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6: 아, 나 괴물 싫은데.
8: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7: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6: 귀엽다. 나 이게 뭐야?
8: 좀 아쉬워. 붙여봐.
6: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8: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6: 네가?
5: 야, 이게 뭐야?
8: 뭐긴, 난 무서워. 북극곰.
7: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8: 넌 10년 후에 이 모습.
6: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7: 다시 그려줄게. 누구한테 해줄까? 너?
8: 잘가!
7: 너?
1: 자, 그만. 자, 뚝!
6: 선생님, 두 사람이 얼굴 망쳐놨어요.
8: 아니, 그게 아니라.
6: 뭐가 아니야? 내 아빠 미워!
1: 아,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가자. 자, 괜찮아.
6: 대박.
7: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9: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6: 나쁘게 운 거 아니야.
9: 노사랑!
6: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9: 아, 사랑아. 아, 노사랑!
10: 조그마왕님!
11: 어묵 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2: 지구? 왜지?
10: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1: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2: 시끄러! 암흑 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6: 미워. 다 미워.
1: 쫀쿠, 이제 한번 먹어보래.